0: 너무나 신나는 일. 1. 작은 블록 하나.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1. 더하기 1은 바로 2.
1: 나는 2. 햇살 아래 춤추지. 노래와 춤. 너무나 신나는 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춤추는 신발 두 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2.
0: 더하기 1은 바로 3. 나는 3. 햇살 아래 춤추지. 저글링하기.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세게. 나 좀 봐. 1, 2, 3.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2: 나는 사. 햇살 아래 춤추지. 정사각형.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손 네 개. 모서리 네 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4.
0: 더하기 1은 바로
3: 5. 나는 5. 햇살 아래 춤추지. 하이파이브.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다섯 손가락.

0: 오? 우후! 닭의 이름 바로 뷰!
1: 나는 뷰. 햇살 아래 춤추지. 쥐사위 게임.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쥐사위 6개. 이제 다리 뷰를 더해볼까?
0: 뷰! 유후! 닭의 이름 바로
2: 뷰! 나는 7! 햇살 아래 춤추지 무지개 만들기!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7! 7 빛깔! 이제 다른 일을 더해볼까? 7!
0: 야호! 다시 1은 바로
3: 8! 나는 8! 햇살 아래 춤추지 옥토블록 변신! 너무나 신나는 일! 옥토블록 달리기! 1, 2, 3, 4, 5, 6, 7, 8 달려! 흐하!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8!
0: 후후! 닭의 일은 바로
4: 9! 나는 9! 나는 9! 햇살 아래 춤추지 기침 금지!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7, 8, 9! 손수건 9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0: 9! 바로
1: 10! 나는 10! 햇살 아래 춤추지 10개!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7, 8, 9, 10! 블록 10개!
0: 1이 10개! 그게 바로 10이야! 친구 만들기! 너무나 신나는 일! 1!
5: 2! 3!
2: 4!
1: 5! 6!
2: 7!
3: 8!
4: 9!
1: 10!
0: 이것만 꼭 기억해! 신난다.
6: That was fun. I need to do that again. Fun, fun, fun. Ta-da! Now, I wonder where I am. And I wonder who I am. Let's have a look. Nope. Don't recognize this color. Oh! Whoa! What was that? That was fun. Huh. What's this?

0: 언젠가 꼭 우주로 가끔 갈 거야.
1: 그렇게 해선 절대로 못 갈걸. 10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 해줘. 준비?
0: 와!
1: 7,
2: 9, 8,
3: 7,
1: 6, 5,
3: 4,
1: 3,
3: 2,
0: 1,
4: 발사!
1: 어? 숫자 10, 팔라라도 1000. 내 친구들도 곧 올 거야. 10은 바로
2: 9,
0: 4의 1.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숫자 세계의 위대한 도야.
5: 팔라라에 왔어.
2: 9,
0: 그리고 1.
5: 별로 안 힘들었어.
0: 너무 재밌어.
5: 1, 2, 3, 4, 5, 6, 7, 8, 9. 9 외계인.
0: 으아! 1을 더하면 10. 오,
2: 9
0: 더하기 1은 바로
1: 10. 숫자 10 달라라 붓기 친구 두 명이다 올려줘. 10은 바로
2: 8
3: 더하기 2.
6: 달나라에 왔어. 8이랑
3: 2가
6: 어떻게 온 거지?
3: 모르겠어.
6: 1, 2, 3, 4, 5, 6, 어? 7, 8, 어? 8 외계인 전부 어? 집에 가나 봐.
3: 안 돼! 두 명이 못 탔어!
6: 걱정 마! 옥토블록이 나가신다! 옥토블록 제작! 1, 2, 3, 4, 5, 6, 7, 8 제작!
3: 와! 우주선 두 개네! 잘했어! 돌아와! 시동이 안 걸렸어! 와우!
6: 8!
3: 더하기 2는 바로
1: 10! 숫자 10 다시 붙기! 친구들을 다시 소환하겠다! 10은 바로
3: 7!
1: 더하기 3!
3: 달라라 왔어! 7!
0: 그리고 3!
3: 정말 행운이야!
0: 나 좀 봐!
3: 이것 봐! 시동 버튼이 있어! 정말 행운이지!
0: 제자리 준비 발사!
3: 너무 무거워! 7!
0: 더하기 3은? 바로!
3: 바로!
1: 7! 숫자 10 뽑기! 다음에는 어떤 친구 둘일까? 10은 바로
0: 6
6: 더하기 4
7: 달라라에 왔어. 6이랑 4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순 없어.
8: 우리 게임하자. 주사위를 굴려.
0: 와.
9: 완전 멋지다.
8: 여전히 무거워.

0: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1: Yay!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Yeah.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순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뭐야?
4: 맛있겠다.
5: 맛있겠다.
6: 소품 최고.
3: 빨리 먹고 싶어.
4: 너무 맛있겠다.
5: 별 5점 만점 소풍이야. 자, 그럼 이제 먹어볼까?
7: 어? 어? 해가 사라졌어.
6: 운이 안 좋네.
7: 어우, 비보고.
4: 운이 안 좋아.
5: 비가 너무 많이 와. 운이 정말 안 좋네.
6: 똑바로 서자.
5: 누구 우산 없어?
3: 나 하나 있어.
7: 어, 하나뿐이야.
8: 운이 정말 안 좋네.
7: 같이 쓰면 되지.

0: 혹시 여기 천국이야?
1: 여긴 숫자 나라야.
0: 호호, 행운이야.
2: 와, 무지개다!
0: 와. 왜? 왜들 그래?
1: 봐!
0: 오, 거울이네. 행운이야. 1, 2, 3, 4, 5, 6, 7, 7 색깔. 난 무지개 색깔 블록이야. 나 정말 운이 좋다니까. 야호!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은데. 7
1: 빼기 1은
3: 바로 6.
0: 오, 귀여운 너희 블록들이 내 친구구나. 난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넘버블럭이야.

0: 곤란하니 운이 좋네 내가 도와줄게 건너더러 행운에 침합니다 뭐든지 다 잘 될 테니까
1: 예!
0: 무지개 타임
1: 빨강
0: 내 첫 번째 블럭 빨간색이야
2: 주황
0: 내 두 번째 블럭 주황색이야
1: 노랑
0: 내 세 번째 블럭 노란색이야
2: 초록
0: 내 네 번째 블럭 초록색이야 오는 파랑 육은 남색 칠은 보라색인데 오 바로 나야

0: tremendously tiring work.
1: Lovely lullaby. Oh, lots. Nice. Stop.
0: Time for tea.
1: One. Silence.
2: "안녕, 일. 널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너 높이뛰기 잘하니?"
3: "한번 해볼게."
2: 세 칸. 잘했어. 다시 해봐. 다섯 칸. 정말 훌륭해. 오, 다시 해봐. 왠지 너에게 행운이 생길 것 같아. 7.
3: 더하기 1은?
2: 바로?
4: 8. 1, 2, 3, 4, 5, 6, 7, 8. 8, 8개. 잠깐, 다리인가? 어디 보자. 뭐든 상관없어. 전부 좋아. 나는 8. 나는 너무 멋져. 아무도 없나? 오우, 안녕? 넌 누구니? 난 파리야. 난 또 다른 파리야. 얇아. 8.
3: 빼기 이름?
2: 바로 7.
4: 안녕.
3: 우와.
2: 봤지? 행운이 생길 거랬잖아.
4: 모두 안녕.
5: 손에 드는 솜씨가 대단한데?
4: 어디 그뿐이겠어?
3: 넌 누구야?
4: 난 파리야. 내 별명은 말이야, 옥토블록이야. 1, 2, 3, 4, 5, 6, 7, 8.
3: 산처럼 기가 커. 암벽도 오르든 다른 옥토블록. 옥토블록.
4: 옥토블록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6: 기둥처럼 키가 커. 널찍하기도 변신. 네모 거미가 되어 기어다니는 팔은 스파이더블록. 옥토블록.
4: 옥토블록 거미. 1, 2, 3, 4, 5, 6, 7, 8 거미.
7: 달리기 선수야. 재빨리 달려나가. 팔은 옥토블록.
8: 옥토블록.
4: 옥토블록 달리기. 1, 2, 3, 4, 5, 6, 7, 8 달려.
9: 다리 8개 영웅. 누구보다도 강해. 문어를 닮은 문어블록이라고나 할까? 다른 옥토블록.
8: 옥토블록.
4: 옥토블록. 문어가 또 뭘 할 수 있더라?
5: 날쌔게 헤엄쳐 나르는 지렁이. 발은 옥토블록. 옥토블록.
4: 옥토블록 수영. 1, 2, 3, 4, 5, 6, 7, 8 수영.

0: 세계 챔피언이라고!
1: 옥토블럭 간지럼! 1, 2, 3, 4, 5, 6, 7, 8 간지리기!
2: 산처럼 키가 커!
3: 담력도 오르는!
2: 저블링도 한 번에 8개씩!
1: 스케이트도 선수야!
2: 무적기도 착착 쳐! 춤 실력도 어마어마하고!

0: Bond.
1: Bond.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방구는 붙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숨숨이 가자.
9: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장소.
10: 2층입니다.
9: 모두가 지켜.
3: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휘청휘청 거대 캣타워.
12: 슈퍼펫 미니버스가 이탈리아 피사에 도착합니다.

0: 어우, 이런.
1: 너희가 이런 거야? 그럼 누가 이랬다는 거야? 지금 여긴 너희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집 앞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을까? 어?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3: 그래, 맞아, 호기. 이탈리아의 피사에서 전화가 왔어.
4: 안녕, 슈퍼윙스. 난 루카야.
2: 슈퍼패들이 쓰레기를 갖고 장난을 쳐서 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봐.
0: 어, 저런. 어, 정말 미안해, 루카. 슈퍼패들이 가끔은 장난이 심하다니까. 어?
2: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3: 슈퍼윙스가 청소도구를 배달해줄 수 있을까?
0: 물론이지.
4: 고마워. 이따 보자.
3: 피사는 이탈리아에서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한데 우리에겐 피사의 사탑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오래전에 지어졌고 약간 기울어진 좀탑이야.
0: 멋진걸. 빨리 출동해서 보고 싶어.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0: 알았어. 택배 프린트를 작동시켜줘. 쓰레기 집게와 쓰레받기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2: 고마워, 우주야. 루카와 함께 더러워진 거리를 깨끗이 청소할게.
3: 새로운 슈퍼윙스와 함께 가면 일이 더 빨리 해결될 거야.
0: 새로운 슈퍼윙스?
3: 맞아. 특별한 친구니까 기대해도 좋아. 어디든 청소할 준비가 돼 있거든. 슈퍼윙스 샤인! 오늘 이미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지. 슈퍼윙스 출동 준비!

고마워. 청소 도구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어지른 것들이 정말 많거든.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샤인, 청소 전문가야.
2: 피사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엄마셔.
0: 여기 네 택배.
2: 쓰레기를 줍기에 완벽한 도구야. 집 앞이 금방 깨끗해지겠는데?
1: 그럼 우리도 청소 장비를 준비해야겠지?
0: 우리랑 같이 하면 청소가 빨리 끝날 거야.
2: 그란데 아이디아.
0: 오. 그란데 아이디아?
3: 우리가 사용하는 이탈리아어란다. 좋은 생각이란 뜻이지. 로카, 너희가 바깥을 청소하니까 엄마는 집안을 청소해야겠다. 슈퍼윙스랑 잘할 수 있지?
2: 네, 엄마. 그럼 청소 시작!
1: 어이가? 더러울 땐 함께 청소해. 쓱! 쓱! 쓰레기통으로 쏙! 쓰레기 지우면 기분도 좋아져. 슈퍼 옮겨! 쓰레기통으로 쏙! 친구들과 아주 재밌게!

0: 고양이들이 거리를 엉망으로 만든 거였어.
1: 쓰레기가 장난감인 줄 아나 봐. 우리가 청소를 해도 계속해서 어지럽힐 텐데 어쩌지?
0: 그래! 고양이는 타워에서 노는 걸 좋아해. 우리가 저 쓰레기들로 캣타워를 만들어주자. 그럼 말썽을 부리지 않을 거야.
2: 그란데 아이디어!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인수와

0: 피사의 사탕처럼 생겼잖아. 기울어지진 않았지만. 고양이들이 정말 좋아해. 무슨 일이지? 온 동네 고양이들이 다 모이잖아. 고양이들이 친구를 불렀나봐.
1: 여기서 꼭 봐야 할 게 하나 있지. 바로 피사의 기울어진 탑이라고. 응? 그래, 바로 저거야. 탑이고 기울어져 있잖아. 가보자. 자, 야, 맞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사의 탑이야.
0: 우와! 캣타워가.
1: 아이고. 아야. 내 쪽으로 기울어지잖아. 이거 창피해 소원 골든 부스터 작동.
0: 안돼, 물러가고 있어.
2: 루카, 어서 타. 고양이들을 구해야 해.
0: 알았어. 타워를 쫓아가자.
2: 포기 스킵. 멈춰.
3: 도와줄게. 마크! 마무리 청소는 나한테 맡겨. 마크 쓰레받기 액션. 청소 완료.
2: 골든보이? 여기서 뭐하는 거야?
1: 골든패스에게 보여주려고 피사의 사탑을 찾고 있었는데.
0: 저거 말이야?
1: 맞아, 찾았네.
2: 고양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
0: 아, 그거야.
2: 캣타워를 콜로세움으로 만들 생각을 하다니. 그란데 아이디어인데.
0: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2: 어? 어?
0: 미니버스잖아. 또봐 슈퍼팬들아. 이만 갈까? 잘 가.
4: 슈퍼인스와 슈퍼팬 입국 완료.
0: 세렝게티 대모험.
5: 슈퍼펫 미니버스가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0: 안녕 슈퍼팬들아. 길을 막아서 미안해. 탄자니아에 온 걸 환영해. 난 마눌라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1: 공원에 놀러 왔는데 잠시 쉬는 중이란다.
0: 우리랑 같이 공놀이 안 할래?
1: 타조 둥지잖아.
0: 엄마 타조가 공도 알인 줄 아나 봐.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1: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오늘도 슈퍼패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3: 그래 맞아 호기.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전화를 걸었어.
0: 안녕 슈퍼윙스. 나는 마눌라야. 슈퍼팻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실수로 공이 타조 둥지에 들어가 버렸어. 공을 뺄 수 있게 긴 잠자리채를 배달해 줄래?
2: 물론이지. 어떤 주문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 줄게.
0: 고마워. 이따 보자.
3: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자연보호구역 중 하나야. 여기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 타조처럼 말이야. 타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로 날 순 없지만 차만큼 빨리 달릴 수 있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기다란 잠자리채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3: 오늘 너와 함께할 새로운 슈퍼윙스를 만날 시간이야. 어떤 모험이건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슈퍼윙스 알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세레기티 국립공원으로 출발!
1: 착하지 타조야.
2: 호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타조가 공을 밟으면 터져버릴 거라고요.
3: 택배였습니다.
2: 어? 다행이다. 저기 내 택배야.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알리야. 모험이 있는 곳엔 항상 내가 있지.
2: 탄자니아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0: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 니 택배.

0: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 타조 때문에 공을 꺼내기가 힘들어. 타조가 크부아해.
1: 걱정 마, 마눌라. 이제 곧 크부아하지 않을 거야. 내 깜짝 비닐 가방 안에 딱 필요한 물건이 있거든. 아니, 이것도 아니야. 아니고, 하하! 여기 있다. 내 뚝딱 변신 스마트폰.

0: 우와.
1: 잦았다 내 공. 걱정 마 엄마 타조야. 널 원래 크기로 돌려놓을 테니까.

내 손녀의 첫 미션을 놓칠 수야 없지.

이젠 타조를 원래 크기로 돌려놔야겠지. 어디 보자. 찾았다. 내 뚝딱 변신 카메라. 자, 타조야, 여길 보렴.

0: 난리는 누가 봐도 다 알지 할아버지의 손녀가 분명해.
1: 전 아무래도 할아버지 판박인가 봐요.
0: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3: 얼굴엔?
10: 순한 킬킬!
3: 식물엔?
10: 덕덕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판다구출 대작전. 안녕 하늘이 누나, 안녕 우지야, 안녕 슈퍼 팻들아. 어? 슈퍼 팻들은 어디 있어?
4: 슈퍼 팻들은 멋진 세계 여행을 떠났어. 호기 슈퍼 팻 어드벤처지.
3: 슈퍼 팻 어드벤처?
5: 슈퍼 팻 미니버스가 곧 중국 청도에 도착합니다.

0: 야생 판다들을 빨리 보호소로 데려가야 해요. 이리 와 판다들아. 오, 안 돼.
1: 이젠 찾기가 더 어려워졌는걸.
0: 어떻게 해야 이 장난꾸러기 판다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1: 슈퍼윙스?
0: 아, 벌써 슈퍼펫들이 보고 싶어.
2: 좋은 소식이야, 호기. 지금 슈퍼펫들이 중국 청두에서 전화를 걸었어.
3: 안녕, 슈퍼펫들아.
4: 안녕, 슈퍼윙스. 난 웬이라고 해. 이곳 청두 산속에서 야생 판다 세 마리를 발견했어. 우리 아빠가 운영하시는 판다 보호소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장난감 공을 하나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어떤 주문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근데 장난감 공이 도움이 될까?
4: 판다들은 공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서 만약 공이 있으면 날 따라올 거야.
2: 좋았어. 택배를 준비해줄게.
4: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2: 중국의 청두에는 50마리의 판다들이 살고 있는 판다 보호소가 있어. 판다들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데 특히 대나무 죽순이나 잎을 좋아해.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5: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0: 판다들을 위한 장난감공 출발합니다.
1: 잠깐만 호기, 너한테 미션 파트너가 필요할 것 같은데.
0: 미션 파트너?
1: 그래. 자, 누가 좋을까? 어떤 슈퍼윙스가 장난꾸러기 판다들을 잘 유인할 수 있을까? 슈퍼윙스 아리, 오늘의 미션 파트너로 딱이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죽여와 판다들아.
1: 판다들이 대나무 위가 너무 재밌어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구나. 아, 저기 있는 판다들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0: 잡을 수 있어요. 제 택배만 도착하면.
2: 택배 왔습니다.
0: 우와, 왔나봐요.

0: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나와 날이야. 구조 준비됐어.
2: 청두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그리고
0: 나도 보고 싶었어, 슈퍼패트라.
1: 여기 네 택배.
2: 좋았어. 커다란 탱탱 치오야.
1: 치오우?
3: 치오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중국어로 공이란 뜻이란다. 웬, 내가 먼저 가서 판다 보호소의 문을 열어놓을 테니 슈퍼윙스와 함께 올 수 있겠니?
0: 걱정 마세요, 아빠. 그럼 이제 판다들을 데리러 가볼까?

0: 여기. 크고 밝고 노란 치오야. 같이 놀고 싶지 않니? 응. 와서 잡아봐. 여기야 여기. 이쪽이야. 잡아봐. 우와. 저기 봐! 공이 아래로 굴러가고 있어!
1: 우리한테 맡겨, 웬!
0: 이제 빛날 시간이야! 슈퍼 윙스와 슈퍼 팩!

0: 그럼 판다를 구하러 가볼까?
1: 좋아, 출발!
0: 멈춰, 판다들아!
1: 잡았다!
0: 안 돼! 판다들이 도로까지 굴러가겠어! 판다들이 트럭과 부딪힐 것 같아!
1: 내가 있는 한은 안 되지! 구조용 튜브 액션! 야!
0: 오, 이런! 판다들이 날아올랐어! 내가 잡을게! 로켓 부스터! 액션! 잡았다! 잡았고! 또! 잡았다!
2: 잘했어, 호기! 그런데 이 장난꾸러기 판다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소까지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을까? 어? 판다들이 즐겁고 재미나게 가면 좋겠는데.
1: 내가 숲속을 가장 재밌게 지나가는 방법을 알아. 바로 짚라인! 짚라인 설치!

0: 저기 판다 보소야. 아빠도 있잖아. 아빠!
1: 웬! 이쪽으로 오면 돼.
0: 판다 보소 도착.
1: 멋진데. 하나, 둘, 셋. 모두 잘 왔다.
0: 저도요, 아빠.
1: 어서 오렴. 헤맸구나, 웬.
2: 슈퍼윙스와 슈퍼팩 그리고 슈퍼친구들 판다구하기 성공!
3: 우리 모두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슈퍼윙스.
4: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어?
0: 와, 미니버스잖아! 다른 곳에서 또 보자, 슈퍼팩!
4: 우리도 가볼까?
0: 그래!
4: 모두 잘 있어!
0: 잘 가!
1: 고맙다!
2: 슈퍼윙스와 슈퍼팩! 임무 완료!
4: 아기 돌고래 가족 찾기.
5: 슈퍼팻 미니보트가 아이슬란드에 도착합니다.

0: 저기 보세요, 아빠. 슈퍼팬들이에요. 파라와 함께 놀고 있어요.
1: 바다로 가도 될 만큼 다 나은 것 같구나. 엄마 돌고래가 보고 싶을 거야.
0: 안녕, 슈퍼팬. 착하지, 파라. 아빠, 파라를 보내주면 파라가 이 넓은 바다에서 엄마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슈퍼윙스? 안녕, 나는 율리아야. 여기 보이는 수영장은 바다에서 부상당한 돌고래들을 위한 보호소야. 이 친구는 파라고 한 살이야. 파라는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제 다 나았어. 안녕, 파라. 이제 파라는 바다로 돌아가야 하는데 넓은 바다에서 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야. 슈퍼링스가 우리를 도와줄 물건을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그럼 당연하지.
3: 돌고래 음파를 탐지할 수 있는 음파 탐지기가 필요할 거야. 지금 바로 만들어줄게.
2: 좋았어. 고마워, 슈퍼링스. 이따 보자.
4: 아이슬란드의 헤이마이 섬에는 유명한 돌고래 보호소가 있어. 부상을 당한 돌고래들이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바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야. 돌고래들은 물속에서 음파를 이용해 서로 소통하지.
3: 그럼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휴대용 음파 탐지기 만들기 시작. 택배 준비 완료.
2: 우주야,
4: 잠깐 오기. 기다려봐. 이번에도 미션 파트너가 필요할 것 같은데?
2: 나야 좋지.
4: 자, 누가 좋을까? 누가 바닷속 수색을 잘할까?
2: 슈퍼윙스 봉반장.
4: 봉반장이라면 문제 없어.
2: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1: 와서 파라가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2: 택배 왔습니다.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봉반장. 탐색 준비됐어.
0: 아이슬란드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여기 네 택배. 우와. 음파 탐지기 정말 멋지다. 고마워.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2: 이건 돌고래들이 내는 음파를 추적해준단다.
0: 우와, 돌고래들의 소리를 헤이루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헤이루?
2: 헤이루는 아이슬란드어로 듣다라는 뜻이란다. 정확해, 바로 그런 기능이야, 율리야. 바로 엄마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0: 좋았어, 해보는 거야.
2: 잘 다녀와.
3: 자기를 따라오라는 건가 봐.

0: 돌고래를 찾을 수 있는지 해보자. 헤이루, 들어봐. 돌고래 신호가 틀림없어. 파라 엄마가 저기 있나봐. 봐, 저기 돌고래들이 있어. 돌고래들과 말을 해볼까?
1: 실례합니다, 바다 시민 여러분. 공식적인 바다 경찰 업무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0: 돌고래들이 거품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해이로하지 않아.
1: 어쩌지?
2: 돌고래들이 듣지 않으면 보게 만들면 되지.
1: 좋은 생각이야. 네, 그럼 이 방법을 써볼까? 좋아, 바다 친구들. 신나는 바다 속 댄스 타임이야. 난 이걸 미역춤이라고 부르지. 흔들 흔들 다 함께, 흔들 흔들 신나는, 흔들 흔들 바다 속 춤. 짝짝 박수쳐, 짝짝 박수쳐, 빙글 빙글 바다 속 춤. 미역춤. 모두 헤이로 부탁해. 혹시 너희 중에 파라 엄마가 있니? 그럼 파라 엄마를 본 돌고래는 있니? 오, 파라 엄마가 파라를 찾으러 좀 전에 항구로 갔다는데? 잘했어, 봉팻.
2: 좋았어, 얘들아. 모두 항구로.
3: 돌고래가 여기서 뭐하는 거지?
0: 도착했어! 저기 항구가 보여!
4: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1: 대체 뭐가 애들을 저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까?
4: 바로 저거야! 저기 파라 엄마 같은데?
0: 맞아, 지금 파라한테 음파를 보내고 있나 봐.

0: 조심해! 멈출 수가 없어!
1: 저 커다란 화물선이 등대에 부딪히게 놔둘 순 없어.
2: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0: 업그레이드된 슈퍼윙스라면 문제없어. 경찰 방패 늘리기 액션.
1: 조심해.
2: 안돼. 저러다 작은 배들과 충돌하겠어.
0: 경찰 로프 발사.
2: 좋았어.

0: 해냈어.
1: 슈퍼윙스와 슈퍼패 그리고 슈퍼친구들 돌고래 구조 성공.
2: 봐라, 다음에도 엄마와 함께 자주 놀러와야 해.
3: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와, 미니보트잖아. 또마 슈퍼패들아, 이제 갈까?
2: 잘가!
0: 고맙다!
1: 슈퍼윙스와 슈퍼패! 임무 완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7: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8: 클릭소!
9: 클릭소! 얼마세가?
1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클릭소!
1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1: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클릭소!
11: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가죠.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장소.
2: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모델이 된 둘이.
8: 예쁜 꽃안간 만들어야지.
9: 나도
8: 나비야, 안녕.
10: 안돼!
11: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나비가 날아가 버렸잖아.
8: 무슨 일이야, 둘이 누나?
7: 누구세요?
11: 난 도시에서 온 사진작가 생지야.
12: 우와!
11: 사진작가요? 하지만 멋진 사진을 찍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직 한 장도 못 찍었어.
8: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나비가 날아가서.
11: 아니야. 어? 잠깐. 멋진데?
13: 뭐 하는 거지?
11: 둘이라고 했지? 둘이 너 내 사진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을래?
8: 모델이요? 그게 뭔데요?
11: 모델은 사진에 찍히는 주인공이야. 최고의 사진엔 반드시 멋진 모델이 필요하거든.
12: 우와!

0: 저 모델 할래요.
1: 좋았어.
2: 먼저 꽃향기 맞는 포즈를 취해봐.
0: 이렇게요?
1: 어? 그렇지.
2: 뭔가 아쉬운데. 그럼 이번엔 나비처럼 날개를 쫙 펴고 찍어보자.
0: 네. 어때요, 생지 언니?
2: 자세도 좀 어색하고 표정도 너무 딱딱한데.
3: 우리가 많이 긴장했나 봐.
4: 그러게.
0: 어떡하지?
2: 아, 그래! 너희들 둘이를 좀 도와줄래?
5: 네!
0: 정말?
2: 그럼 이번에야말로 최고의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
5: 네! 네.
2: 바로 이거야. 둘이야, 다시 포즈를 취해봐.
0: 네. 어떡해? 둘이 누나가 아직 긴장됐나 봐.
2: 너무 약해서 그런가? 좀 더 세게 해보자.
1: 둘이야!
2: 이게 무슨 일이지? 둘이 누나가 날아갔다!
1: 둘이야! 둘이야! 둘이야! 괜찮니, 둘이야?
0: 네, 엄마. 괜찮아요.
1: 둘이야!
3: 정말 다행이다.
0: 옷이 엉망이 돼버렸잖아. 죄송해요, 생지 언니.
2: 할 수 없지. 최고로 멋진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6: 최고로 멋진 사진이요? 그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2: 노는 모습을요? 어?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뛰어놀 때 최고로 예쁘거든요.
1: 네, 정말 예뻐요. 자, 그럼 한 장 더 찍어볼까? 네. 우리 또 신나게 놀자. 좋아.
2: 네, 빠글.
1: 그렇지. 오호. 엄마가 아파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3: 다음역은 거병이네 집입니다.
1: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4: 엄마!
0: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얘들아, 어서 앉으렴. 얘들아, 괜찮니?
4: 엄마, 괜찮아요?
5: 얼른 여기 누우세요. 엄마 머리가 뜨거워.
0: 아무래도 몸살이 난 것 같구나.
4: 어떡해.
6: 빨리 아궈새 의사 선생님을 모셔와야겠어.
0: 병원은 좀 멀리 있는데 어딜 간다 그러니?
1: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쌩! 쌩쌩!
7: 대체 하냐? 어디 가는 거지?
1: 이게 무슨 냄새지?
7: 응? 재치구나. 옥수수 좀 먹을래? 방금 쪄서 맛있단다.
1: 옥수수?
7: 네!
1: 잘 먹겠습니다.
7: 많이 먹으렴.
4: 엄마, 꿀차 드세요.
0: 우리 꽁지가 타준 꿀차 정말 맛있네.
4: 진짜요?
0: 그런데 셋지는 왜 소식이 없지?
6: 병원을 잘못 찾아간 거 아니야?
4: 내가 가볼게. 형이랑 누난 엄마를 지키고 있어.
6: 조심히 다녀와.
4: 셋지 형! 다람쥐야, 혹시 셋지 형 봤어?
7: 셋지? 좀 전에 저쪽으로 뛰어갔는데? 왜?
4: 우리 엄마가 아파서 셋지 형이 의사 선생님 모셔오러 갔거든.
7: 뭐라고? 얼른 타! 야!
1: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7: 아까는 어딜 가고 있었니?
1: 아까요? 엄마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 부르러 병원에... 아, 맞다! 어떡해!
8: 셋지야, 까투리가 아프다고?
9: 날개가 아파서 좀 일찍 쉬어야겠어.
6: 아고새 의사 선생님!
9: 응? 응? 셋지 아니야? 병원 끝났다, 셋지야.
6: 안 돼요!
1: 다람쥐까지?
9: 셋지야, 괜찮니?
1: 네! 다들 어쩐 일이야?
4: 형이 하도 안 와서 데리러 왔지.
7: 까투리가 아프다길래 죽 좀 만들어 왔다.
9: 네? 까투리 아줌마가 아파요? 당장 가야겠네. 빨리 가자, 다람쥐야.
7: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페달을 못 받겠어요.
1: 다람쥐야, 내가 운전할게.
9: 환자를 칭찬하러 갑니다.

0: 걱정 마세요. 따뜻한 음식을 먹고 한숨 푹 자면 나을 겁니다.
1: 다행이다.
2: 고맙습니다, 선생님.
3: 자, 따뜻한 죽 먹고 기운 내렴.
2: 잘 먹을게요. 벌써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1: 정말요?
2: 다 너희들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요.
1: 와, 엄마가 다 나왔다. 마지의 거대한 연. 우와, 내 연이 제일 높이 났다.

0: 안 돼!
1: 같이 가!
0: 나연, 어디 간 거야?
1: 분명히 이쪽에 떨어졌는데? 저것 좀 봐!
2: 여기다!
0: 내 연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1: 그러게. 빨리 같이 꺼내보자.
0: 조금만 옆으로. 좀 더 앞으로. 진짜, 진짜 크다.
1: 한번 날려보자.
2: 좋아.
1: 연이 어디로 갔지? 안 보여요.
3: 저쪽도 찾아보자.
4: 하나, 둘! 하나, 둘!
0: 더 힘껏 달려!

0: 떨어질 것 같아. 공주야, 줄을 꽉 잡고 위로 올라가 봐.
1: 해볼게.
2: 영자, 영자.
1: 조심해.
2: 됐다. 저기 좀 봐.
3: 멋지다.
2: 모두 오른 쪽으로. 이번엔 왼쪽으로.

0: 우와, 재밌다! 안 돼!
1: 어? 얘들이 어딜 갔지? 얘들아!
2: 찾았다! 아빠, 연을 찾았어요!
3: 오, 다행이구나. 자, 자.
0: 뿅뿅!
2: 어? 어? 이거 보세요. 아기 새들이 제 연에서 놀고 있어요.
3: 정말 귀엽구나.
0: 뿅뿅뿅!
1: 고고! 고고! 고고!
3: 엄마 새가 아기 새를 찾으러 왔나 봐.
2: 그렇구나. 저 아기 새들을 돌려줄래요. 자. 아기 새들이 제 연이 마음에 드나 봐요.
3: 그런 것 같은데.
2: 아기 새들아, 이 연은 너희한테 선물로 줄게.
3: 그럼 아빠랑 더 크고 멋진 새 연을 만들어 볼까?
2: 좋아요. 안녕. 또 만나자.
4: 자, 연썰매 갑니다.
5: 민들레 꽃씨를 찾아서. 바지 형 받아. 민들레 꽃차 목마르지? 많이 마셔.
0: 공짜로.

0: 있지?
1: 민들레야, 이리 와.
2: 가지 마.
1: 이제 잡을 수 있겠다.
3: 좋았어. 이야. 꺼병이들아!
1: 멈춰! 난 몰라!
3: 내가 뭘, 왜들 그러지?
1: 내 민들레, 못 찾으면 어떡해!
4: 걱정 마! 내가 잡아줄게!
3: 여기에도 많아.
4: 여기 숨어 있었네.
1: 민들레야, 이제 떠나가면 안 돼.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어? 어? 어디 가? 이리 와.
3: 안녕.
1: 조심해.
3: 왜 그래? 간지러워.

0: 도리야, 괜찮니?
1: 엄마!
0: 다치진 않았고?
1: 네.
2: 엄마!
1: 도리 누나. 엄마, 이꽃 보세요. 민들레꽃을 다 찾았어요.
2: 저희도요.
0: 아유, 이걸 찾느라 그랬구나.
1: 네. 이제 민들레꽃을 집 앞에 다시 꽂아둘 거예요.
0: 민들레꽃 씨가 애써 새로운 집을 찾아왔는데 서운해하겠는걸?
2: 민들레꽃이요?
0: 그래, 얘네들은 민들레꽃이라고 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여행을 하다 땅에 떨어지면 꽃이 하나하나가 새로운 민들레로 다시 피어난단다.
1: 이게 민들레꽃이 된다고요?
2: 우와, 신기하다.
1: 민들레꽃이들아, 이 들판이 마음에 들어? 엄마, 꽃씨들을 날려주고 싶어요.
0: 잘 생각했어. 봄이 되면 노란 민들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0: 또 졌네.
1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3: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4: 진물엔
15: 순하게
16: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8: 3 더하기 4는 7.
19: 뭐?
18: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9: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8: 출발.
19: 돼버리고 도망간다.
18: 3위 쫓아가야지.
19: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0: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에이, 낚시 보나 애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밌지. 엄마, 같이 가자. 그럼 너 혼자 낚시 가. 난 쟤들이랑 갈래. 내가 애들 챙겨.

Yeah.

0: 우와! 닭이 도망갔지! 많이 잡았어요! 아, 이거? 저기서 잠깐 빌려온 거야. 그냥 재미로. 안녕하세요. 아저씨 모자 여기 있어요.
1: 이야.
0: 등산할 때 쓰레기는 챙겨가셔야죠.

0: 대박 엄마, 애들이랑 노니까 이렇게 재밌잖아. 근데 왜 자꾸 낚시만 가려는 거야? 우리 귀여운 아가들, 내일 되면 선물 한 가득 들고 돌아올게.
1: 아이스크림은 절대 안 돼. 또 숲에 들어

오늘은 우리 고장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 푸르른 초원을 보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멋진 사냥개. 절벽을 가볍게 올라가네요. 우아하게 발굽을 구르고 위험에도 용감히 맞섭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죠. 그리고 자유를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힘내라 사냥아, 계속하!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죠. 어디론가 향합니다. 자, 보세요. 저 깊은 골짜기도 한 번에 뛰어넘습니다. 사냥은 아주아주 높은 산도 정복하죠.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마치 세상 꼭대기에 선 듯합니다. 산, 떠오르는 해, 사냥. 이토록 아찔한 높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또 있을까요? 하지만 자연은 또 다른 시험을 줍니다. 야생의 굶주린 포식자들, 겁먹냐고요? 아니요, 두려움 따윈 모릅니다. 사냥은 어떤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죠. 네, 맞아요. 사냥들은 정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건 무엇이든 망설임 없이 맞서죠.

0: 포식자들이 도망칠 길을 찾네요.
1: 우리 귀여운 아가들 내일 되면 선물 한 가득 들고 돌아올게.

야생에서 사냥을 마주치면 갑작스러운 행동은 절대 금물. 조심하세요. 사냥은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발굽으로 땅을 구르고 높이 뛰어오르고 심지어 쫓아오기도 합니다. 덤불 속에 숨어있기도 하죠.

0: 오늘은 우리 고장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 푸르른 초원을 보세요. 맑은 샘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부하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냥류도 훨씬 많이 나오죠.
1: 우리 아가들 너무 착하구나. 다들 얌전히 서서 날 맞이해줬다니. 나 없는 동안 말 잘 듣고 있었지? 숲에는 안 들어갔겠지?

자, 그럼 올해 최고의 낚시왕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곰입니다.

있었지, 그치? 오늘은 만들기 하기 딱 좋은 날이야. 조용! 지금 작품 만드는 중이라고.

이제 눈 떠도 되거든.

예.

0: 맞지라. 세상에. 진짜 맞다. 와우, 멋진데?
1: 몰랐지? 엄마, 공주님 목걸이 좀 만들어주면 안 돼?

0: 아니, 난 이제 공주가 아니야. 바로 여왕이라고. 어, 뭐야? 야호! 야야, 가자!
1: 어머나!
0: 진짜 공주님이 또 있잖아? 어서 오세요. 여긴 우리 왕국이랍니다.
2: 맞죠?
0: 장녀 공주님, 여기 좀 보세요. 얘는 내 유니콘이에요.

많이 달아났다.

흠!

0: 그렇게 두 사람은 멀리멀리 도망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대. 좋아, 이제 공주놀이는 끝. 자, 고마, 이번엔 네 차례야. 준비됐지? 헬리콥터로 변신!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 대고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기.
4: 주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8: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개지면 놀이터.
14: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17: 모두
1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9: 얼리면 더 맛있어.
20: 뭐야?
21: 맛있겠다.
20: 맛있겠다.
22: 소풍 최고.
23: 빨리 먹고 싶어.
21: 너무 맛있겠다.
23: 5점 만점 소풍이야. 자, 그럼 이제 먹어볼까?
24: 해가 사라졌어.
22: 운이 안 좋네.
24: 어우, 비도 오고.
21: 운이 안 좋아.
23: 비가 너무 많이 와. 운이 정말 안 좋네.
22: 똑바로 서자.
23: 누구 우산 없어?
8: 나 하나 있어. 하나뿐이야.
22: 운이 정말 안 좋네.
8: 같이 쓰면 되지.
23: 유?
8: 더하기 1은 바로
22: 7.
25: 나는 7이야. 혹시 여기 천국이야?
26: 여긴 숫자 나라야.
25: 호호, 행운이야.
22: 무지개다!
25: 왜? 왜들 그래?
26: 봐!
25: 오! 거울이네! 행운이야! 1, 2, 3, 4, 5, 6, 7! 7 색깔! 난 무지개 색깔 볼록이야! 나 정말 우리 좋다니까. 야호!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은데. 7
8: 빼기 1은
26: 바로 6.
25: 오, 귀여운 너희 블록들이 내 친구구나. 난 세상에서 제일 우리 좋은 넘버 블록이야.
27: 난 행운의 숫자 7. 이곳은 행복해. 늘 햇살이 눈부시고 내 얼굴엔 미소 한가득. 길가다 동전도 잘 줍고 하루 종일 행운이 가득해.

0: 곤란하니 운이 좋네 내가 도와줄게 건너도록 행운의 치마입니다 뭐든지 다 잘 될 테니까
1: 예
0: 무지개 타임
1: 빨강
0: 내 첫 번째 블럭 빨간색이야
2: 주황
0: 내 두 번째 블럭 주황색이야
1: 노랑
0: 내 세 번째 블럭 노란색이야
2: 초록
0: 내 네 번째 블럭 초록색이야 오는 파랑 육은 남색 칠은 보라색인데 오 바로 나야

0: lots.
1: Nice. Stop.
0: Time for tea.
1: One. Silence.
2: Oh, 안녕, 칠.
0: 안녕, 일. 널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너 높이뛰기 잘하니?
2: 한번 해볼게.
0: 세 칸. 잘했어. 다시 해봐. 다섯 칸. 정말 훌륭해. 더 다시 해봐. 왠지 너에게 행운이 생길 것 같아. 7.
2: 더하기 1은?
0: 바로?
3: 8. 1, 2, 3, 4, 5, 6, 7, 8. 8, 8개. 잠깐, 다리인가? 어디 보자. 뭐든 상관없어. 전부 좋아. 나는 8. 나는 너무 멋져. 아무도 없나? 오, 안녕? 넌 누구니? 난 8이야. 난 또 다른 8이야. 잘 봐. 8.
2: 빼기 이름?
0: 바로 7.
3: 안녕.
0: 봤지? 행운이 생길 거랬잖아.
4: 안녕.
3: 모두 안녕.
5: 손에 드는 솜씨가 대단한데?
3: 어디 그뿐이겠어?
1: 넌 누구야?
3: 난 파리야. 내 별명은 말이야. 오토블록이야. 1, 2, 3, 4, 5, 6, 7, 8. 오토블록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6: 기둥처럼 키가 커 널찍하기도 편신 네모 거미가 되어 기어다니는 팔은 스파이더블록! 오토블록!
3: 오토블록 거미! 1, 2, 3, 4, 5, 6, 7, 8 거미!
1: 달리기 선수야! 재빨리 달려나가! 파리도 오토블록!
4: 오토블록!
3: 오토블록 달리기! 1, 2, 3, 4, 5, 6, 7, 8 달려!
7: 다리 8개 영웅 누구보다도 강해 문어를 닮은 문어블록이라고나 할까? 다른 오토블록!
4: 오토블록!
3: 오토블록! 문어가 또 뭘 할 수 있더라?
5: 내세게 헤엄쳐 나르는 지렁이 발은 오토블록 오토블록
3: 오토블록 수영 1, 2, 3, 4, 5, 6, 7, 8 수영

0: 챔피언이라고!
1: 옥토블록 간지럼! 1, 2, 3, 4, 5, 6, 7, 8 반지르기!
2: 산처럼 키가 커!
3: 암벽도 오르는
2: 저블링도 한 번에 여덟 개씩!
1: 스케이트도 선수야!
2: 무적기도 척척척! 춤 실력도 어마어마하고!
4: 옥토블록! 옥토블록! 옥토블록!
1: 옥토블록! 1, 2, 3, 4, 5, 6, 7, 8!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굿소!
9: 클릭소! 얼마세가?
1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굿소!
1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굿소!
1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 가족.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0: 더하기. 나는 1. 햇살 아래 춤추지 바나나. 너무나 신나는 일. 1. 작은 블록 하나. 이제 다른 일을 더해볼까? 1. 더하기 1은 바로
1: 1.
2: 나는 1. 햇살 아래 춤추지
1: 노래와 춤.
2: 너무나 신나는 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 춤추는 신발 두 개. 이제 다른 일을 더해볼까? 2.
0: 더하기 1은 바로
2: 3.
0: 나는 3. 햇살 아래 춤추지 더블링하기.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세게. 나 좀 봐. 1, 2, 3. 이제 다른 일을 더해볼까? 3.
3: 네.
0: 더하기 1은 바로
3: 4. 나는 4. 햇살 아래 춤추지 정사각형.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손 네 개. 모서리 네 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4.
0: 더하기 1은 바로
3: 5.
4: 나는 5. 햇살 아래 춤추지 하이파이브. 너무나 신나는 1. 1, 2, 3, 4, 5. 다섯 손가락.

0: 오?
1: 우후! 닭의 이름 바로 뿅!
0: 나는 뿅! 햇살 아래 춤추지 쥐사위 게임!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쥐사위 6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1: 뿅! 우후! 닭의 이름 바로
2: 나는 7! 햇살 아래 춤추지 무지개 만들기!

0: 언젠가 꼭 우주로 가끔 말 거야.
1: 그렇게 해선 절대로 못 갈걸. 10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 해줘. 준비?
0: 와!
1: 7!
2: 9! 8!
3: 7!
1: 6! 5!
3: 4!
1: 3!
4: 2!
0: 1!
5: 발사!
1: 어? 숫자 10, 달라라 도착! 네 친구들도 곧 올 거야! 10은 바로
2: 9!
0: 저기 1!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숫자 세계의 위대한 도야!
4: 달라라에 왔어!
2: 9!
0: 그리고 1!
4: 별로 안 힘들었어!
0: 너무 재밌어!
4: 1, 2, 3, 4, 5, 6, 7, 8,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0: 4년 10. 오.
1: 9.
0: 더하기 1은 바로 10.
2: 숫자 10 달라라 붓기. 친구 두 명이다 올려줘. 10은 바로
3: 8.
4: 더하기 2.
5: 달나라에 왔어. 8이랑
4: 2가
5: 어떻게 온 거지?
4: 모르겠어.
5: 1, 2, 3, 4, 5, 6, 어? 7, 8, 어? 8 외계인 전부 집에 가나 봐.
4: 안 돼! 두 명이 못 탔어!
5: 걱정 마! 옥토블록이 나가신다! 옥토블록 제작! 1, 2, 3, 4, 5, 6, 7, 8 제작!
4: 와! 우주선 두 개네! 잘했어! 돌아와! 시동이 안 걸렸어! 와우!
5: 8!
4: 더하기 2는 바로
2: 10! 숫자 10 다시 붙기! 친구들을 다시 소환하겠다! 10은 바로
6: 7!
2: 더하기 3!
6: 달나라에 왔어! 7!
2: 그리고 3!
6: 정말 행운이야!
2: 나 좀 봐! 우후!
6: 야! 이것 봐! 시동 버튼이 있어! 정말 행운이지.
2: 제자리 준비 발사.
6: 너무 무거워. 7
2: 더하기 3은 바로
6: 7.
2: 숫자 10 먹기. 다음에는 어떤 친구 둘일까? 10은 바로 6.
5: 더하기 4!
7: 달나라에 왔어! 6이랑 4!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순 없어!
8: 우리 게임하자! 주사위를 굴려!
5: 와! 완전 멋지다!
8: 여전히 무거워!
2: 6?
5: 더하기 4는 바로
2: 7! 늦기 전에 어서 서둘러! 이제 남은 건 단 두 명뿐! 10은 바로 5 더하기 5! 달나라에 왔어! 5랑 5! 정말 살아 숨쉬는 기분이야! 우리가 도와주자! 하이파이브! 어서! 5? 더하기 5는 바로 7! 1부터 10까지 넘버 블록스! 달나라 여행 후 다시 집으로 출발!
9: 아! Here I am!
10: But I don't know who I am.
9: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10: No! I say,
9: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Oh,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10: What have we here?

0: That's six.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1: Yay!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박수!
1: 고맙다, 태태.
2: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3: 응? 노래? 아니.
2: 그럼?
3: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2: 어.
3: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소풍을 가?
2: 가!
0: 가!
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짜다 형도 나나나
2: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엄마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바리가 도망간다 3인조 차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0: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확실해
0: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0: 8이야
1: 전신
3: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0: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 다들 가족
2: 뽀록뽀록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수학 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휘청휘청 거대 캣타워
6: 슈퍼펫 미니버스가 이탈리아 피사에 도착합니다.

0: 어우, 이런.
1: 너희가 이런 거야? 그럼 누가 이랬다는 거야? 지금 여긴 너희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집 앞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을까? 어?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3: 그래, 맞아, 호기. 이탈리아의 피사에서 전화가 왔어.
1: 안녕, 슈퍼윙스. 난 루카야. 슈퍼패들이 쓰레기를 넣고 장난을 쳐서 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봐.
2: 어, 저런. 어, 정말 미안해, 루카. 슈퍼패들이 가끔은 장난이 심하다니까. 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1: 슈퍼윙스가 청소도구를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1: 고마워. 이따 보자.
3: 피사는 이탈리아에서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한데 우리에겐 피사의 사탑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오래전에 지어졌고 약간 기울어진 종탑이야.
2: 멋진걸. 빨리 출동해서 보고 싶어.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알았어.

0: 완료. 자, 고마워 우주야. 루카와 함께 더러워진 거리를 깨끗이 청소할게.
1: 새로운 슈퍼윙스와 함께 가면 일이 더 빨리 해결될 거야.
0: 새로운 슈퍼윙스?
1: 맞아. 특별한 친구니까 기대해도 좋아. 어디든 청소할 준비가 돼 있거든. 슈퍼윙스 샤인!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지.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이동 준비 완료! 이탈리안 피사로 출발!
1: 고마워. 청소도구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어지른 것들이 정말 많거든.
2: 택배 왔어!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샤인, 청소 전문가야.
2: 피사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엄마셔.
0: 여기 니 택배.
2: 쓰레기를 줍기에 완벽한 도구야. 집 앞이 금방 깨끗해지겠는데?
1: 그럼 우리도 청소 장비를 준비해야겠지?
0: 우리랑 같이 하면 청소가 빨리 끝날 거야.
2: 그란데 아이디어.
0: 그란데 아이디어?
3: 우리가 사용하는 이탈리아어란다. 좋은 생각이란 뜻이지. 로카, 너희가 바깥을 청소하니까 엄마는 집안을 청소해야겠다. 슈퍼윙스랑 잘할 수 있지?
2: 네, 엄마. 그럼 청소 시작!
1: 얼른 더러울 땐 함께 청소해. 쓱, 쓱, 쓰레기통으로 쏙. 쓰레기를 치우면 기분도 좋아져. 슈퍼 옮겨. 쓰레기통으로 쏙. 친구들과 아주 재미있게 듣고 넣고 청소 끝.
2: 정말 잘했어. 예. 어? 저 고양이들이 거리를 엉망으로 만든 거였어.
1: 쓰레기가 장난감인 줄 아나 봐. 우리가 청소를 해도 계속해서 어지럽힐 텐데 어쩌지?
2: 그래, 고양이는 타워에서 노는 걸 좋아해. 우리가 저 쓰레기들로 캣타워를 만들어주자. 그럼 말썽을 부리지 않을 거야.
0: 그런데 아이디어,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팻.

0: 바모이잖아. 고양이들이 친구를 불렀나 봐.
1: 안돼, 캣타워가
2: 쓰러지겠어.
1: 잡아.
3: 여기서 꼭 봐야 할 게 하나 있지. 바로 피사의 기울어진 탑이라고. 응? 그래, 바로 저거야. 탑이고 기울어져 있잖아. 가보자. 자, 야. 맞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사의 탑이야.
2: 우와, 우와. 캣타워가.
3: 내 쪽으로 기울어지잖아. 이거 창피해 소원 골든 부스터 작동.
1: 안돼, 물러가고 있어.
0: 루카, 어서 타. 고양이들을 구해야 해.
1: 알았어. 타워를 쫓아가자.
0: 포기 스핏.
4: 도와줄게. 마크! 마무리 청소는 나한테 맡겨. 마크 쓰레받기 액션. 청소 완료.
0: 골든보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골든 패색에 보여주려고 피사의 사탑을 찾고 있었는데.
0: 저거 말이야?
3: 와, 맞아, 찾았네.
2: 고양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
1: 아, 그거야.
2: 캣타워를 콜로세움으로 만들 생각을 하다니, 그란데 아이디어인데.
0: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2: 어? 어?
0: 미니버스잖아. 또마 슈퍼팻들아. 이만 갈까?
1: 잘 가.
5: 슈퍼익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0: 세렝게티 대모험.
6: 슈퍼펫 미니버스가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0: 걸 환영해. 난 마눌라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1: 공원에 놀러 왔는데 잠시 쉬는 중이란다.
0: 우리랑 같이 공놀이 안 할래?
1: 타조 둥지잖아.
0: 엄마 타조가 공도 알인 줄 아나 봐.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슈퍼윙.

0: 슈퍼패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1: 그래, 맞아, 호기.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전화를 걸었어.
2: 안녕, 슈퍼윙스. 나는 마눌라야. 슈퍼패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실수로 공이 타조 둥지에 들어가 버렸어. 공을 뺄 수 있게 긴 잠자리채를 배달해 줄래?
0: 물론이지. 어떤 주문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 줄게.
2: 고마워. 이따 보자.
1: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자연보호구역 중 하나야. 여기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 타조처럼 말이야. 타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로 날 순 없지만 차만큼 빨리 달릴 수 있지. 오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0: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기다란 잠자리채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1: 오늘 너와 함께할 새로운 슈퍼윙스를 만날 시간이야. 어떤 모험이건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슈퍼윙스 아이린.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가지 다 줘야. 호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타조가 공을 밟으면 터져버릴 거라고요.
1: 택배 왔습니다. 어? 어? 어, 다행이다. 저기 내 택배야.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알리야. 모험이 있는 곳에 항상 내가 있지.
2: 탄자니아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0: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 네 택배.
2: 이거라면 타조 둥지에서 공을 빼내기엔 충분해. 타조가 크부아하기 때문에 기다란 게 필요했거든.
3: 크부아는 스와일리어로 커다랗단 뜻이란다.
2: 그럼 공을 가지러 가볼까?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 타조 때문에 공을 꺼내기가 힘들어. 타조가 크부아해.
1: 걱정 마, 마눌라. 이제 곧 크부아하지 않을 거야. 내 깜짝 비닐 가방 안에 딱 필요한 물건이 있거든. 아니, 이것도 아니야.
2: 아니고?
1: 하하! 여기 있다. 내 뚝딱 변신 스마트폰.

우와. 잦았다 내 공. 걱정마 엄마 타줘야. 널 원래 크기로 돌려놓을 테니까.

0: 머리가 돌에 끼었나 봐. 우리가 도와주자.
1: 당연하지.
0: 암벽 등반용 박쥐 파워 장갑 장착. 암벽 걸기 액션.
2: 잘들 있었지? 내 손녀의 첫 미션을 놓칠 수야 없지.

0: 엄만 타조! 타조가족 구하기 성공!
1: 이젠 타조를 원래 크기로 돌려놔야겠지. 어디 보자. 찾았다. 내 뚝딱 변신 카메라. 자, 타조야, 여길 보렴.

0: 아이는 누가 봐도 다 알지 할아버지의 손녀가 분명해.
1: 전 아무래도 할아버지 판박인가 봐요.
0: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얼굴엔 순한 킹킹.
5: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7: 옛설 칫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번쩍번쩍 다행왕쇼.

0: 댕구야, 너 머리에 그게 뭐야?
1: 응? 딩동쌤도 머리에 뭔가 이상한 걸 쓰고 계시네요.
0: 에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건 손을 대지 않고 음료를 마시는 빨대 모자야.
1: 네? 빨대 모자요? 와, 진짜 엄청 멋지다.
0: 휴지가 어디 떠라?
1: 휴지요? 아, 휴지가 어디 떠라? 휴지가 어디 떠라? 여기 있지.
0: 우와.
1: 자, 휴지를 돌돌돌 풀어서 쓰시면 돼요.
0: 와, 고마워.
1: 어때요?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댕구의 휴지 모자. 멋지죠?
0: 정말 훌륭하다.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1: 그럼 우리 또 만나보자고요. 신기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요.
0: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발명품을 탄생시킨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1: 얼른 시작하자고요. 번쩍 번뜩이는
0: 딩동댕 발명 쇼쇼쇼. 네, 첫 번째 발명왕은 인천에서 온 김범준 어린이.
2: 어서 오세요.
0: 멀리서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김범준입니다.
0: 네.
1: 근데 5학년이면 10살. 10살이 벌써 발명을 한다고요?
0: 정말 대단하다. 우리 10살 김범준 어린이의 반짝반짝하는 발명품은 과연 뭘까요?
1: 근데 이게 뭘까요?
2: 뭐지? 이건 제가 만든 미니 정수기인데 물을 흘리면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정수기예요.
0: 자동으로? 어머나, 신기해라. 아니, 근데 범준이는 이걸 왜 만든 거예요?
2: 저희 집 냉장고에는 정수기가 붙어있는데 네. 물을 먹을 때마다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0: 우와!
1: 근데 이게 어떻게 청소가 되는 걸까요?
0: 그러게.
1: 얼른 보여주세요.
0: 보여주세요.

0: 이렇게 물을 따르다가 물이 떨어졌을 때 이 센서 버튼을 누르면 이 걸레가 자동으로 나와서 청소를 우와. 해줘요.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우와! 우와! 정말 자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하네요.
0: 여기 있는 이 모터 같은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어요.
1: 역시 쉽지만은 않았겠구만.
2: 범준 학생은 앞으로도 이런 발명을 계속 하고 싶어요.
0: 네, 생각한 걸 만들어 나갈 때마다 많이 재미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한 걸 따라하는 게 아닌 저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2: 와, 우리 범준 학생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특별한 꿈 우리도 같이 응원할게요.
1: 예! 와!

0: 우리 아빠는 바쁘셔서 주말에만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빠, 우리 놀아요.
1: 아빠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 이 물때 봐. 이게 다 세균이야, 세균.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닦자. 세균 박멸, 세균 박멸.
0: 힝, 아빠랑 놀고 싶었는데. 참.
1: 세균 박멸, 세균 박멸, 세균 박멸.
0: 아빠, 아빠, 이제는요? 이제는 청소 다 했죠? 이제 나가요, 나가.
1: 어, 샤워기 줄이 너무 길어. 이거 다 닦으려면. 아이, 미안하다. 내일 놀자. 세균 박멸, 세균 박멸.
0: 아빠, 진짜. 그래, 결심했어.
2: 두 번째 발명왕은 아산에서 온 염하은 어린이입니다.
3: 우리 친구 자기소개 부탁해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여섯 번의 도전 끝에 간편 샤워기 호스 청소기를 발명한 염하은입니다.
3: 우와, 여섯 번이나?
5: 여러 번 고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4: 실패를 하면 더 나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실패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3: 실패, 또 실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5: 맞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우리 하은 어린이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짜자잔! 가만 있어봐. 이거구나.
4: 네.
5: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더러워. 이 더러운 샤워 호스를 내가 닦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먼저 여기에 줄을 끼워주세요.
5: 아, 얘를 이렇게 줄을 이렇게.
4: 네.
5: 그다음에
4: 닦고. 위아래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편하게 샤워기 줄을 닦을 수 있어요.
3: 엄청 편해 보이네요.
5: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 이거 만들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4: 엄마 아빠가 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아빠가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엄청 뿌듯했어요.
5: 대단하지, 대단하지.
3: 그런데 저게 진짜 잘 바뀔까요?
5: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3: 좋아요.
5: 네, 직접 시범을 보일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샤워기 닦기의 달인 하은이 아빠. 어서 오세요. 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 아빠입니다.
5: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은이의 발명품 마음에 드시나요?
7: 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5: 네.
7: 제가 얼마나 잘 닦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5: 네.
7: 여기 물때가 보이시죠?
5: 네.
7: 이게 다 세균인데 이 샤워기 호스를 하은이의 발명품에 두고 세제를 뿌린 다음에
5: 세제를
7: 네, 이렇게 닫아서 위아래로 그리고 또 내린 다음에 위아래로

0: 몇 번씩만 하면 네. 정말 간단하게 청소 시간을 줄이면서
1: 이거 칫솔로 닦으면 한참 걸릴 텐데.
2: 그러니까 네,
0: 맞아요.
2: 벌써 번쩍번쩍 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헹궈 내면 끝인가요?
0: 네, 맞습니다.
2: 야, 그래, 정말 대단합니다.
1: 우와, 번쩍번쩍.
2: 우와, 깨끗해졌어. 어머나. 우와, 세상에. 하은이 아버님, 하은이한테 이런 특별한 선물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0: 하은이 덕분에 청소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줄어든 시간만큼 하은이랑 더 놀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하은아, 앞으로도 더 멋진 발명품 많이 많이 만들어줘.
3: 네.

0: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다리가 너무 불편하네.
1: 아유, 저기 조아할머니 괜찮으세요?
0: 아유, 그럼 그럼. 그래도 요거 덕분에 걸을 수도 있고 괜찮은데. 계단 오르기는 영 불편해.
2: 그래서 발명했다. 세 번째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대전에서 오소연 학생 환영합니다.
3: 할머니, 이걸 쓰세요. 잘 보세요.
1: 다리가 들어갔어요.
4: 길이 조절이 돼요.
1: 우와,
4: 세상에.
1: 우와.
4: 어머나.
1: 우와.
4: 다 올라갔으면?
1: 내려갔으면?
4: 어머.
0: 아니, 내 건 높이가 안 맞아 계단에선 못 쓰는데 이건 아주 착착 쉽게 올라가네.
2: 와, 정말 멋진 발명을 하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보행기를 만들어 대통령상도 받고 이 발명품으로 대학까지 가게 된 카이스트 대학생 오소연입니다.
2: 우와!
1: 이야,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발명품인 것 네. 같은데.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왜 발명하시게 된 거예요?
3: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중학생일 때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계단 오르내리는 걸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1: 세상에,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발명품이었네요.
2: 그러니까요. 발명의 힘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준 오소연 학생에게 박수!
1: 박수!

0: 어? 이건 인형이야 로봇이야? 어? 지금 나 따라하는 건가? 오므렸다가 오! 다시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우와! 이럴 수가! 와!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1: 와, 정말 신기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초대손님, 바로 이 로봇을 만든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네, 로봇을 사랑하는 이서희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0: 있어요.
1: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뭐든지 따라하는 로봇 모카를 발명한 대학생 이서입니다.
0: 와! 와! 와, 진짜! 오, 팔을 뻗으니까! 오! 우와! 우와!
2: 모카 참 멋지죠?
0: 네! 와, 이 친구가 바로 모카군요. 모카. 정말 잘 따라한다.
1: 귀여워. 그런데 모카가 어떻게 우리 움직임을 따라하는 걸까요?
2: 모카는 사람 두 눈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 앞에 있는 두 카메라가 사람의 움직임을 알아보고 그거를 모카에 넣어줘서 따라하게 됩니다.
0: 오.
3: 어머, 안녕하세요.
1: 그러면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건가?
0: 어?

0: 잘 따라해. 아, 정말 잘 따라해.
1: 정말 정말 잘 따라한다.
0: 그러니까 이 로봇을 왜 발명한 거예요?
2: 아, 저는 카이스트 로봇 동아리 미스터에서 활동 중인데요. 저희는 쓸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친구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 오, 강남 스타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4: 오케이.
5: 되네. 와.
0: 그러면 우리 모카를 만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2: 이 모카를 완성해야 하는 날짜 하루 전날에 팀원끼리 밤을 새면서 열심히 만들고 결국 시간 안에 만들어서 해결해냈을 때 그 성취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와, 역시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0: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서희님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2: 발명은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오! 친구들, 거창한 게 아니래요, 발명이. 일상에 붙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재밌고 신나는 것들 찾아 발명 어서 도전해봐요.
1: 아, 그럼 탱구도 뭘 만들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구만. 근데 뭘 만들지?
0: 네, 이런 자세 좋습니다. 자, 여러분, 딩동댕쇼 오늘은 여기까지. 세상을 이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1: 발명은 계속된다. 쭉!

0: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식물엔
5: 도톰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와!
1: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물량놀이 하고 싶어요.
3: 밥 먹고 싶어요.
4: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이제 불량놀이 하자.

0: 우리 덕 쨍다 쨍다 쨍다
1: 배고파. 이제 점심시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킬킬.
4: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눈 떠봐 로빈. 안 돼, 로빈, 정신 차려, 로빈!
9: 일시적인 쇼크입니다. 혈액, MRI, CT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인데 왜 이런지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8: 다른 병원에 가자. 다른 병원에선 치료할 수 있을 거야.
10: 여기가 열 번째 병원이잖아요. 선생님!
8: 우리 로빈, 이대로 못 깨어나면 난 살 수가 없는데.
10: 누가 못 깨어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살려내야죠.
8: 로빈.
11: 옛날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뾰족한 침 하나로 병을 고치던데.
8: 옛날 의사? 그래, 그분이 계셨어.
12: 머리에 지식을!

0: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1: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 의원님의 집이다.
2: 네? 허준 의원님이면 어이까지 하신 분인데 이렇게 허름한 곳에 계신다고요?
0: 설마, 선생님, 너무 급하게 찾아서 잘못 넘어온 거 아니에요?
1: 아니다, 여기가 맞아. 의원님 집이 이런 건, 그건 다 사정이 있어. 우선 로빈을 치료해야 하니 빨리 들어가 보자.
3: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1: 예? 새치기라뇨?
3: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0: 모두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입니다. 진료 받으시려면 줄을 서십시오.
1: 죄송합니다. 우리 로빈이 너무 위독해서 그러는데 먼저 진료 받으면 안 될까요?
0: 저 사람들도 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2: 저 아저씨는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좋아, 그렇다면 비장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3: 어? 비장의 방법?
2: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우, 배가 너무 아파! 아저씨, 저 먼저 치료받으면 안 될까요? 아,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고!
4: 아이고, 머리야! 아, 나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
2: 그럼 아저씨,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저 먼저.
4: 아이고, 온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2: 이런, 안 되겠다.
4: 어이, 물러가라.
2: 아, 저기요! 방금 전까지 아프다면서요! 뭐예요!
4: 아하, 이놈! 썩 비키지 못할까?
2: 예? 아저씨, 저보다 늦게 왔잖아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4: 뭐라고? 너,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2: 누군데요?
4: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보약한 제 지으려 왔는데 일이 소란스러웠어야 원.
2: 이거 놔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4: 뭐라고? 내 이놈!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5: 그만하십시오.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4: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5: 약을 짓건 진료를 받건 줄을 서야 한단 말입니다.
4: 아하! 어찌 이런 천한 것들과 나란히 줄을 서란 말이오?
5: 사람 목숨에 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어? 내겐 영감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환자일 뿐이오. 진료를 받고 싶거든 줄을 서서 기다리시오.
2: 벌써?
4: 이런 망신을. 예, 영감마님,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두고 보자.
5: 아, 미안한 말씀 하나 드려야겠소. 오늘은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오.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료를 못한다뇨?
5: 준비했던 약재들이 모두 바닥이 났어. 네, 내일 아침 최대한 빨리 약재를 구해볼 테니 그때 다시 오시오. 미안하오.
1: 허준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로빈이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치료, 아니 상태만이라도 봐주십시오.
5: 약재가 없어 사람도 돌려보낸 마당에 어찌 강아지를 치료한단 말입니까? 어허, 이거 참.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주 희귀한 냉독에 중독됐군.
2: 역시 허준 의원님은 아실 거라 생각했어요.
6: 의원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거죠?
5: 글쎄다, 아주 고약한 맹독이라.
1: 우리 로빈 꼭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0: 우선 열을 내려야 하니 황금이란 약초가 꼭 필요한데.
1: 약재가 다 떨어져서 황금도 없습니다.
2: 제가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0: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함께 찾기로 합시다.
2: 의원님, 한시가 급합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0: 어허,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가 아니요. 괜히 밤에 나섰다가 환자만 더 만들려 하시오.
2: 하지만...
1: 앉았어?
3: 고백할 게 있어.
1: 고백? 갑자기 무슨...
3: 널 좋아해.
1: 뭐라고?
3: 널 좋아해. 널 좋아해.
1: 아, 좋아.
3: 널 좋아해.
1: 온달아, 너 정말 나를 좋아.
3: 물고기. 널 좋아해. 피해자 치킨. 너희들도 정말 좋아. 뭐라고? 당장 나가! 나가서 선생님 찾아봐!
4: 쟤는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선생님은 어디 계신 거지? 어?
5: 선생님, 여기 계세요?
0: 온달이구나. 일단 들어오너라. 무슨 일이지?
5: 선생님이 안 보이셔서요.
0: 이 방엔 안 오셨는데.
5: 어? 우와, 이게 다 뭐예요?
4: 파, 마늘, 생강, 매실?
6: 혹시 의원님 혼자 야식 드시려는 거예요?
0: 야식이라니. 이 재료들을 이용하는 책을 쓰고 있었단다.
5: 책이요?
6: 아, 요리책 쓰시는구나.
0: 요리책이 아니라 의서란다.
5: 정말요? 그럼 이런 음식들이 약이란 말이에요?
0: 오늘처럼 약재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병을 치료할 책을 쓰는 거란다.

0: 로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황금을 찾아서 갈게. 이곳에도 황금은 없구나. 좀 더 올라가 봐야겠어. 아이고, 허리야. 저건? 어? 찾았다!
1: 어? 의원님!
2: 어, 일어났느냐?
1: 커즈너 의원님, 아침부터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2: 야, 어제 사람들한테 약속한 대로 약초들을 구해오는 길이랍니다.
1: 와.
2: 아, 참, 설 선생은 아직 안 돌아온 것이냐?
1: 네, 아마 혼자서 약초를 캐러 가신 것 같아요.
3: 의원님, 다녀오셨습니까?
2: 어? 오호, 로빈은 어떠냐?
3: 다행히 심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열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약재는 다 구하셨습니까?
2: 다른 건 다 구했는데 황금은...
3: 우선 열을 내려야 치료를 할 터인데...
0: 제가 구해왔습니다! 어? 황금!
2: 어?
1: 선생님!
0: 로빈, 좀 어때?
1: 아직 열은 계속 있어요.

0: 의원님, 이건 맞죠?
1: 오, 맞소. 아, 고생하셨소, 선생. 이 구하기 힘든 걸 어찌 하룻밤 사이에 구해오셨소. 정말 대단하오. 이런 이런 탈진한 듯하니 어서 안으로 모시거라.
2: 이리 오너라. 어?

0: 아니, 어제 오셨던 영감 아니시오?
1: 어제 내가 당한 일은 넓은 나량을 베풀어 문제 삼지 않겠네. 대신 오늘은 가지고 있는 약초들을 모아 보약을 지어오게. 오!
2: 영감마님, 여기 약초들이 잔뜩 있사옵니다.
3: 안 돼요! 이 약초들은 선생님이 고생해서 힘들게 키우신 거라고요!
2: 비키거라!
0: 미안하오. 이 약초들은 어제 돌려보낸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고 저 황금은 저자가 힘들게 구해온 것이라 드릴 수가 없어.
1: 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됐다! 여봐라! 약초를 가져와라!
3: 예! 왜 이래요?
0: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4: 회원님!
1: 귀향은 의원 주지. 골 좋구나. 가자!
5: 안 돼. 로빈을 살릴 약초가.
0: 이건 뭐라? 약초를 놓고 가시오. 뭐 하는 거야?

0: 저게 뭐야?
1: 이 조그만 녀석이! 이 녀석!
2: 못 맞췄지!
3: 독을 중화시키려면 유황과 오가피, 말린 포도가 필요하고 아주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황금은 몸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탁월하기에 독을 중화시키기 전에 꼭 필요한 약재이다. 또한 나의 아픔보단 병

0: 쫓아.
1: 로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로빈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벌써 몇 번째 인사를 하는구요.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걸. 그것보다 워낙 맹독에 중독됐던 터라 해독제 역시 독하게 써야 했어. 이후 강아지에게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되는군요.
1: 살았으면 됐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0: 오늘의 위인 허준.
1: 우와, 허준이다.
2: 너 허준이 어?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우리 로빈의 목숨을 구해주신 의원님이시잖아.
3: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1: 아, 어떡하지. 친구들이랑 게임하기로 했는데.
2: 아, 그래?
1: 그 방법을 써야겠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한데 저 배가 아파서 빨리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2: 설마 너 게임하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1: 아니야.
3: 그러면 지금 당장 허준 의원님을 모셔올게요. 의원님께 침을 맞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1: 침이요? 아, 죄송해요. 사실은 꾀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3: 허준은 조선 중기의 의학자로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적을 세계적으로 집필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25권, 25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하여 저술한 의학서입니다.
2: 아, 그렇구나.
3: 동의보감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 치료보다 예방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 둘째, 많은 처방들 중에서 요점만을 간추릴 것. 셋째, 백성들이 약초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글로 이름을 작성할 것입니다. 약을 구하기 쉽지 않은 백성들도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널리 쓰이는 약재를 고르고 채취 시기, 약초가 자라는 곳, 복용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1: 우와!
3: 어때요? 백성들을 생각한 허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
1: 네!
3: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허준카드 수집 성공!
1: 옛날에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3: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니?
5: 단군 왕검은 우리 엑스맨님이라니까!
6: 단군 왕검은 우리 온달님이야!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줄무랜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순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우리 다음 퀘스트 뭐 할까?
8: 다음 뭐 할까요?
9: 장난감 낚싯대로 낚시하기.
7: 깨똑에서 얘기했던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좀 신선하지 않아?
9: 무인도요?
10: 무인도.
9: 전 근데 너무 좋아요. 제가 제 인생 중 버킷리스트였거든요.
7: 무인도 가기?
9: 네.
11: 무인도 아는 무인도 있어?
9: 무인도도 이름이 있어요? 무인도에도 이름이 있어요?
7: 뭐 있겠지. 뭐 있겠지. 우리나라도 무인도 많아.
9: 그러면은 무인도에 살아남기 이걸로 할까요?
7: 무인도에 살아남기 괜찮지.
9: 저 하고 싶어요.
7: 퀘스트 좋아요.
9: 그럼 이걸로 확정?
7: 그거 그런 거 있잖아. 막 무인도에 갈 때 꼭 가져가야 될 세 가지 막 이런 거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세 가지씩 정하는 거지. 무인도에 뭘 가져갈 거야?
9: 형은 뭐 가져가실 거예요?
7: 나? 거울? 거울을 좀 가져왔는데.
11: 우리 거울 하는 거야, 태호 형.
7: 거울이 되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해. 왜냐면
11: 물 있잖아, 물.
7: 그거?
11: 물 있잖아.
7: 아, 물 가가지고 이런 보고.
9: 그러면은 나 형은 첫 번째 거울.
7: 아니야. 큰일 나. 살아나기 위해서 거울.
9: 아, 장난이에요?
7: 일단은 이 무인도에 가서 뭔가 그래도 과학적인 뭔가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
11: 바닷물 받아가지고 막 정수하는 그런 거 만드는 거랑 불을 직접 피우기 이런 거.
7: 오, 괜찮다. 돋보기. 엄청 큰 돋보기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하면 안 타나? 나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11: 응. 저도 했었어. 얘는 초등학교 때.
7: 돋보기가 필요하겠네.
11: 돋보기?
7: 돋보기. 우리가 이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이걸 불은 이걸로 해본다고 치고 그리고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해.
9: 물이요?
11: 얼음 종이?
7: 이 정도면 되나? 자,

0: 파이팅 하고 우리 가자. 하나, 둘, 위로.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자. 가자, 가자.
1: 아이고.
0: 진짜 살아남아야 돼. 짠. 자, 일단, 무인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야지. 멋있죠? 티랑 긴팔 티랑 반팔 티 잘 때 입을 거, 놀 때 입을 거 수영복! 수영복도 챙겨야 돼. 슬리퍼 슬리퍼! 바닷가에서는 슬리퍼가 제일 화장품! 여러분 피부는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아, 선크림 진짜 중요해요.
2: 거울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리고
2: 우리 동생들을 위한 피카츄 팩.

0: 그것은 바로 지금 공개 안 되고 비밀이에요. 그러면 공인도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녹화가 시작이 된 건가? 된 거겠지?
2: 저는 막 엄청 막 거창하게 안 쓸 거예요. 딱 이제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일단 무인도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3: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이제 통조림 캔하고 이제 엄청 급할 때 먹을 수 있는 육포 이렇게 사왔는데
1: 선크림을 가져갈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타면은 이제 눈동자하고 티아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선크림도 챙길 거고요.
4: 오. 근데 지금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님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오 장난 아니네요. 이분은 지금 막 정글에서 뱀이나 전갈 이런 거를 막 잡아먹고 있어요. 무인도에 가서 살려면은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찾아봐야겠어. 다행이다. 이게 여기 써져있기로 수심 20m 이하에서 나는 바다조개는 어느 지역에서든 99%가 먹을 수 있는 것. 와, 이거 네, 정말 잘 됐다.
0: 하나 둘 셋! 센스타 큐! 네, 드디어 오늘 저희가 어디 갈까요?
5: 무인도에 갑니다!
0: 네, 드디어 진짜 우리가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오늘 무인도에 가서 저희가 과학새끼를 찍어야 됩니다.
6: 네, 1박 2일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0: 그쵸. 진짜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6: 아니요.
0: 사실 걱정 반, 설렘 반인데 기대가 됩니다. 저희의 과학새끼 무인도 기대해주세요!
5: 기대해주세요!
0: 갑시다!
5: 갑시다!
0: 갑시다.

0: 여기 와본 적 있어요?
1: 오, 저 대박, 대박. 저거 아닌가?
0: 뭐 저거.
1: 4번이면 오. 여기. 저거 맞는 것 같아. 리조트인데?
0: 우와.
1: 설레는데? 아, 근데 아, 진짜. 길이로 보였다. 거기 유인도에서 길이가.
2: 네.
1: 길이로. 혼자서 뭐 하다 길이로 보였다. 어제부터 계속 걱정했거든요.
2: 그래,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나침반 챙겼지.
1: 아니요.
0: 우리 셋이 같이 다니자.
1: 날씨만 좋았으면 좋겠다. 안 더웠으면 좋겠다.
2: 와, 우리 이제 진짜 타.
0: 호, 호.
1: 아, 네.
2: 우와, 진짜 커.
0: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2: 그러니까 딱이야.
0: 좋다.
1: 네?
2: 잠깐만, 얘들아.
0: 왜, 왜, 왜?
2: 잠깐만. 형,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정말 좋아해야 될 텐데, 우리 동생들이. 바로 제가 준비한 것은. 얘들아.
1: 아, 어, 드디어 왔다.
2: 형이.
1: 어, 와봐.
2: 짠!
1: 아, 어, 와봐.
2: 짠! 아, 오. 형이, 오. 특별하게. 봐봐.
0: 와, 진짜.
2: 자, 이거는. 아. 거의 거. 궁금들.
0: 정해져 있네.
2: 이거는
0: 와, 다. 파란색 좋다.
1: 짠!
2: 짠!
1: 아이돌.
2: 근데. 과학돌.
1: 궁금돌.
2: 그러면은 좋아, 좋아. 뭔가 이제 좀 팀 같네, 팀. 삼돌이들.
0: 출발!
3: 진짜
0: 재밌어.

0: 승봉도.
1: 승봉도입니다.
0: 여기가 승봉도? 승봉도면은 네. 여기서 이제 또 갈아타야 된다는 거잖아.
1: 그렇죠. 네. 배 한 번 더 타야 된대요.
0: 아이고, 배 올 때까지 우리가 그럼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
2: 네, 네.
3: 저희 배를 기다리면서 네. 간단하게 지금 소지품 검사를 좀 할게요. 핸드폰 지금 다 받았어요.
0: 핸드폰이요?
3: 네. 헐.
0: 핸드폰을 놓고 왔나 보다, 내가.
1: 아, 맞아. 형 아까 핸드폰 없던데.
0: 그치. 핸드폰이. 네? 아, 예. 아, 보셨구나.
4: 아, 예. 잠시만요.
0: 저 진짜 그럴 거 없을 텐데. 어, 이거는 사과.
1: 이거 지금 먹으면
0: 제가 일부러 지금 먹어요. 동생들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5: 반납이랑 어떻게 먹을래요? 그럼 지금 먹을래요? 반납할 거면. 반납하고 지금 먹으면 안 돼요? 반납하고 지금 먹으면 안 돼요?
0: 아, 이거는 화장품인데 이거는 그 피카츄 팩이라고 해가지고.
1: 와, 진짜 근데 태호 형이 뭐 잘생긴다.
0: 이 너무 자외선이 심해가지고 혹시나 아이들의 피부를 위해가지고 세 장을. 와,
1: 배려심.
5: 일단 슬리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옷이에요, 진짜. 있는. 어? 야! 이거 안 돼요?
0: 아, 건아! 뭐 속에다 놨어야지, 여기 이렇게.
5: 그런 생각 못했어요.
1: 진짜 먹을 건 무조건 뺏기네요.
5: 이것도 엄마. 아까
3: 선물을
5: 줬어요.
0: 선물이요?
3: 저는 무인도 가서
5: 네. 그 손에 네. 들고 계신 게 선물.
3: 필요한 가장 필요한 물건을 준비를 했거든요.
1: 오.
0: 네. 물 필요하죠. 근데 저 물을 하루 흔히 마셔요.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소금
1: 네. 마셔.
0: 소금인가요?
1: 소금. 네. 감사합니다.
0: 소금 또 필요하지.
3: 그 물을 가지고 이틀을 지내셨어요.
0: 네? 괜히 먹었다. 천재 아껴 먹어. 조금 심어. 조금 심어.
5: 네. 자, 이제 안 돼요. 솔로 가면 안 돼요.
1: 제발.
5: 재밌겠다.
0: 우리가 가는 데가 저쪽이래요.

0: 진짜 그냥 무인도다. 와. 와. 진짜.
1: 진짜.
0: 우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
2: 어떡하냐. 그래도 생각보다 척박하지 않다.
0: 되게. 여기서 어떻게 자요? 와, 진짜 왔구나.
1: 자, 사이언스타 큐! 네, 저희가 드디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2: 와, 진짜 좋습니다.
0: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1: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려면 우리가 한 끼, 두 끼, 세 끼, 세 끼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여기 좀 먹을 게 있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 저희가 밥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먼저 둘러보죠.
1: 둘러보고, 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2: 네, 좋습니다.
3: 처음에는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핸드폰 뺏기고 제가 챙겨온 거 다 뺏기고 나니까 진짜 실감이 났어요, 그때.
4: 하, 이게 살짝 앞이 깜깜한 과연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뭔가 그런 걱정 반 설렘 반

0: 여기 넘어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
0: 왠지 이런 돌 틈에 막 이렇게 있지 않나?
2: 어?
1: 통사리?
2: 보이다.
1: 이렇게 움직이잖아.
2: 아, 새끼.
0: 너무 촌톤만하다.
3: 진짜 아무것도 없네.
1: 없는데?

0: 크죠.
1: 개예요?
0: 어. 얘는 좀 커.
2: 그거 가봐요.
0: 얘는 좀 키워볼만 할 것 같아.
2: 그거 갖고 가요?
3: 여기다 손에 놀려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도망가려나?
0: 얘가 물라고 간지러워.
2: 오, 진짜요? 오, 진짜요? 네, 진짜.
4: 이거 이렇게 그냥 잡으면 돼요?
2: 응.
4: 진짜 이게 진짜 걔가 옆으로 가다니. 예,
2: 걔가 막 이렇게 가 이렇게.
0: 가자.
2: 이제 어디 가요?
0: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 잡아가지고 넣어야 될 게 필요하니까.
4: 페트병 같은 거.
0: 바닷물을 이렇게 떠밀려온 쓰레기 같은 게 있을 거야.
4: 쓰레기 많다.
0: 그런 걸로 그래. 페트병 같은 거를 찾아보자. 일단 넣어.
2: 저기 있다. 저기.
4: 저기 플라스틱.
0: 제일 큰 거 있다. 그거. 이거.
4: 오, 그물망. 그물망.
0: 이게 진짜 유용할 것 같은데.
2: 이게 왜 여기 다 있지?
0: 좋아. 이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조개구이 해 먹자. 조개 잡아서.
2: 좋죠. 먹을 수 있어요?
0: 그럼.

0: 여기 쪽에 그래도 이게 뭔가 바위에 붙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한번 찾아보자. 이거 굴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오, 잡았다. 아니구나. 이거 굴 아닌가? 어, 잡았다. 오, 오.
1: 태호 형.
0: 어? 있어?
1: 잡았는데 한 마리.
0: 얘들아, 우리 이거 많이 잡아야지.
2: 네.
0: 뭔가 할 수.
1: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0: 나도 잡았다.
3: 아, 바위주의가 많구나.
0: 또 잡았다. 이번에 크다.
3: 이거 되게 크다.
0: 크죠? 여기 많이 잡히네요. 얘들아, 이게 굴이래. 이거를 때리면은 안에 차있지 않을까?
3: 어, 됐다, 됐다.
1: 빨리 많이 캐야 돼. 그, 우리
3: 저,
1: 안 그러면은, 우리,
3: 점심.
1: 점심 굶어야 돼.
0: 어? 진짜 얼마나 모았어?
4: 저랑 응종이랑 같이 한 거고요.
3: 이 정도?
0: 아, 진짜?
3: 이 정도면 배부를 수 있을까요?
0: 이 정도로 배부를 수가 없죠. 없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내야 될것 같아.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가자.
3: 아이고, 아, 드디어 돌아왔어요.
0: 그래, 우리 더 늦어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1: 아, 배고파.
3: 지금 시간이 근데. 근데 저희가 조개를 잡았잖아요. 이거 그럼 해감을 해야 돼요. 해감을.
0: 해감?
4: 그게 뭐예요?
3: 아, 해감이 뭐냐면은.

0: 그러면은 이거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 텐트 치자.
1: 그래. 여기다 딱 되겠다.
2: 텐트.
1: 딱 좋네. 우리가 여기다 쳐야 되니까 나뭇가지랑 다 좀 정리를 하자.
0: 네. 좀 안쪽으로 치는 게 어때요? 이따가
1: 이쪽에 이렇게?
0: 네, 물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1: 그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좀 판을 내 있잖아. 물 안 들어오게.
0: 그러면은 이런 거 좀 치우고 바닥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1: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0: 대충 할 수 있겠다.
1: 됐어. 오, 이거 되게 크다.
0: 그러니까 되게
1: 이거 두 개 막 이게 어디가 앞이지?
0: 어려울 것 같은데.
1: 아, 이거 위에 쪽인 거. 그러니까 이게 위에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뒤집어. 뒤집고.
1: 아, 뒤집어야 되구나.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
3: 이걸 덮어야 돼.
1: 아,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0: 아, 됐다. 오. 오, 모양이 나왔어.
1: 됐어.

0: 이제 이게 튼튼하게 근데 잘 만든 것 같아.
1: 네, 맞아요.
0: 잠자리는 이제 걱정이 없는데 배가 너무 고파.
2: 한번 해감 됐나 한번 보자.
0: 아, 맞다. 보자. 우리 해감해놓은 거 보자. 와, 진짜 너무 배고프다, 그치?
2: 네.
0: 됐어?
3: 모래가 둥둥 떠다녀요.
0: 30분만 더 할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 네.
0: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구워 먹어야 되나, 삶아 먹어야 되나.
2: 어쨌든 불이 필요하니까.
0: 어쨌든 불이 필요하니까.
2: 불 피울 준비해야겠다.
0: 그러면은 건이가 장작을 구해오는 게 어때?
1: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0: 오케이. 그럼 형들이 오케이, 이거를 오케이. 한번
2: 준비해야
1: 장작 근데 어떤 장작 구해요?
0: 장작? 나무. 나무. 마른 거, 마른
2: 거. 나뭇가지들이랑 솔방울들도 있으면 좋고, 이파리 같은 것도 많이 있으면 좋지.
0: 그러면 우리는
2: 불 피울 준비를 합시다.
0: 해가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2: 이 원리가 예전에 우리 무지개 했을 때도 불절 설명했었잖아요. 이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줘요, 이렇게.
0: 와, 엄청 세다, 엄청 세다.
2: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놓으면 탈 수가 있거든요.
0: 갑자기 타?
2: 좀 오래 몇 초 하면은

0: 와, 이거 되게 밝다.
1: 그렇죠. 눈부시다. 아이, 아, 그러면은.
2: 얘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된다?
1: 들고 있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오,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2: 그치? 이거 태우려다가. 네. 우리가 타겠어. 우리가 다 타겠어.
1: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거름종이가, 잠시만요. 거름종이가 하얀색이라서 빛을 다 반사시키잖아요. 제가 칠할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2: 바람이 불어서 안 되나? 해볼까?
1: 어떻습니까?
2: 이걸 안 될 것 같아.
1: 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 정도? 아,
2: 거기를 맞춰야 돼, 이제. 얘가 조정이 잘 안... 야,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1: 어, 땅에다가 할까요, 다시?
2: 어, 잠깐만!
1: 오, 어, 어, 되지, 되지. 뭐야?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이번에는 그냥 다 좀 넓게 하겠다. 최대한 검게. 일단 제 걸로 먼저 해보세요.
2: 오, 오, 탄다, 탄다, 탄다.
1: 오, 오, 붙는다, 붙는다.
2: 오, 대박.
1: 근데 불꽃이 좀.
2: 어, 불꽃 나오는 것 같은데?

0: 그럼 불 옮겨본다 한번 볼까요? 아, 제발. 제발. 아, 다시.
1: 방금 붙었었는데, 조금.
0: 자,
1: 다시 인내심을 갖고.
0: 다시. 진짜 껌은 이렇게 듬뿍. 오, 반응 빠르다.
1: 오, 탄다, 탄다, 탄다. 그만두, 그만두.
0: 아, 아주, 아주 잘 탄다.
1: 풀이, 풀이 나와야 되는데.
0: 그니까.
1: 풀이, 풀이, 풀이.

0: 너무.
1: 아, 역시 불 붙이는 건 쉽지가 않아.
2: 아직 안 붙었어요?
1: 타긴 타거든? 건우 이거 봐봐. 뭐 태웠어. 우리 좀 엉뚱하지만 나무에다가 바로 한번 칠해가지고.
3: 나무에? 여기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좀 마른 데니까. 응. 그럼 컨셉을 칠해야 돼.
2: 이렇게 해서 불리는구나.
4: 해볼까?
1: 어? 연기 난다.
2: 연기 난다. 이게 아까도 연기 났어요?
1: 이게 불꽃으로 번지느냐가 문제야.
2: 불냄새 난다.
1: 불꽃.

0: 햇빛이 좋다.
1: 뭐 걸렸어요.
2: 잡혔다고?
1: 어디.
2: 아, 진짜야?
1: 어? 뭐 잡혔어요?
2: 야, 잠깐만, 여기 가고 있어.
1: 진짜?
3: 최대한 검게. 일단 제 걸로 먼저 해볼게요.
1: 오, 오 탄다, 탄다, 탄다.
3: 오, 오 붙는다, 붙는다.
1: 오, 대박.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고 and stop.

비보.

0: again?
1: Go! Go! When the light is green, go, go, go!
0: Stop!
1: Stop!
0: Again!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굿소
10: 클릭소 얼마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0: 굿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0: 굿소!
11: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죠.
1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4: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야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1: 우와! 도장 세 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0: 무슨 일이니, 도도? 어?
1: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0: 어,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2: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 네!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스윙트랙.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늄 코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3: 블링블링! The best dresser!
4: 블링블링! Here's your snowflake ice cream!
5: Thank you, Joe! Oops! Oh, be careful! It's my new vest! My brand new vest!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옷의 진화는 계속된다. 옷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0: 오늘은 또 어떤 탈 것을 탈까 타방아.
1: 기대돼요.
2: 박희님, 무거운 걸 들고 계신 할머니예요.
0: 할머님. 할머니, 짐 좀 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3: 아이, 뭐 괜찮은데.
0: 아닙니다. 예.
3: 고마워요.
0: 아닙니다. 뭐 어느 쪽으로 가신다고?
3: 저로. 조심조심.
0: 예.
3: 조심조심.
0: 조심조심.
3: 조심조심.
0: 예, 일로.
3: 이쪽으로.
0: 아, 뭐 이 정도 짐 들어드리는 건 뭐 일도 아니지요.
3: 아이고.

0: 잠깐만.
1: 네? 아,
0: 저건 대체 무엇이 더냐?
1: 아, 저건 작은 경주용 자동차 카트예요.
0: 어? 작은 경주용 자동차 카트?
1: 카트는 작은 경주용 자동차예요. 자동차 경주를 연습하고 체험해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카트는 높이가 낮고 사방이 뚫려 있어서 빠른 속도를 더욱 즐길 수 있답니다. 작은 경주용 자동차 카트, 함께 알아볼까요? 그러고 보니 박피님, 여긴 카트 경기장인가 봐요. 여기저기 카트가 정말 많네요.
0: 야, 날도 좋은데, 아니 주변에 뭐 이렇게 많은 것이냐.
2: 어? 싱싱싱 카트 대회 1등 상품 자동차?
1: 박희님, 대회에서 1등하면 자동차를 준대요.
0: 어?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자동차를 준다고?
1: 우와, 자동차가 생기면 이제 힘들게 걸어다니지 않아도 되겠어요.
0: 좋다! 싱싱싱 카트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자동차도 받고 초선까지 빠르게 가자꾸나 타방아!
1: 와, 좋아요.

0: 거니?
1: 어, 카트 대회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요.
0: 안 되겠다. 가만아, 우리도 네. 어서 가보도록 하자. 그럼
1: 얼른 가요.
0: 자동차.

0: 자동차가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봐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나도 봐줄 생각 눈곱만큼도 털끝만큼도 없어요.
2: 다키님 파이팅! 우리 꼭 자동차 타요.
0: 아니 그래 다방아, 어? 파이팅해서 자동차 타고 초선으로 돌아가자꾸나.
2: 네.
1: 그 너무 그 힘 빼지 마세요. 어차피 자동차는 내 거야.
0: 어쨌든 그 선생님 혹시 이제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호락에 불어드릴 거예요. 호락에 길게 불어주면 시동 키시고 출발하시면 될 거예요. 두 바퀴를 먼저 탑승하시고 도착하신 분이 승리하신 겁니다.
0: 할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1: 한번 열심히 따라와 보시던가.
3: 준비되셨죠? 자, 준비하시고.
0: 처음에야 뭐.

0: 치어.
1: 빠르다고.
0: 할 수 있다.
1: 가자, 가자.
0: 아니, 걸을 때는 그렇게 느리던 할머니가 오히려 빠른 것이오.
1: 할머니.

0: 좀 더! 좀 더! 자! 나는 1등! 나는 1등! 가자!
1: 어딜 가! 말은 빨라! 안 돼! 1등! 무려 자동차란 말이다! 자동차!
0: 내가 이걸 60년을 탔어요, 60년을. 60년의 세월이 어떻게 이기나? 달려! 세상에서 영감이 제일 좋아.
1: 그만! 그만 부르시오!
0: 달려라! 달려라! 따라오시게!
1: 따라가고 있어!
0: 야!
1: 어? 내가 보여주도록 하죠! 잡아가!
2: 박희님, 우리 꼭 자동차 타요.
1: 자,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진짜 잘 타네. 왜 잘 타는 것이오?
0: 가자. 가자. 똑같이 곡선 구간으로 뿅.

0: 7살인데 7살이네. 여기서 이번에는 그래 많은 곡선이 있었는데
1: 아 거기서
0: 난 직선이요. 앞으로 직선. 뭐야. 내가 이기고 있다. 여기서 천천히 부드럽게.
1: 정비 양반 같이 가.
0: 맞아 가는 거야.

0: 이 판타님이 1등, 1등을 하였도다.
1: 저희가 해냈어요. 이제 자동차를 받겠네요.
0: 아이고, 1등 상품 자동차 드시오.
1: 1등 상품 주세요.
2: 네, 오늘의 1등 상품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기에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0: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빨리 자동차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갈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탑니까?
1: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장난감이잖아.

0: 몰랐어. 미안하다.
1: 아이 저 아이 저 박기 이거 뭐 타지도 못하는데 그걸 손주 갖다 주지.
0: 아이고 박기 양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1: 즐겁게 경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할머니.
0: 아이고 예의가 바른 청년이네. 우리 거기 소뚜껑이도 정말 고생했어.
2: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세상에 떠오른다. 카트, 카트로 이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시오. 카트를 타고 경주를 해보니 느낀 점? 트럭보다는 작지만 잘 달린다. 싱싱싱.
0: 우와!
1: 아유, 어쨌든,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가망아, 우린 조선으로 갈 탈 것을 찾으러 출발! 아, 가보겠습니다. 출발!
0: 잘 가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1: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정수!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보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 농가.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0: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샘이 난다, 샘샘이.
2: 안녕, 난 지아야. 오늘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이 있어.
1: 자, 오늘 그리기 시간에는 친구와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짜잔! 이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인데 선생님은 얼마 전에 친구랑 미술 전시회 갔을 때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여러분은 친구와의 즐거웠던 순간 기억해요? 어, 희민이!
3: 저는 소희랑 같이 영화 보러 갔을 때 엄청 엄청 즐거웠었어요.
1: 영화 보러 갔을 때? 자, 또? 어, 은우!
4: 저는 시우랑 파자마 파티했을 때요.
1: 오, 그럼 시우는?
5: 유미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넌?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6: 은우라.
5: 우리 또 같은 거 그리겠네?
7: 그니까.
5: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6: 이게 공부마입니다.
8: 공부마야.
2: 나는 윤희가 좋아. 윤희는 착하고 친절하고 뭐든지 다 잘해. 그래서 어떨 땐 윤희가 좀 부럽기도 해.
9: 선생님, 저 다 그렸어요.
1: 그래? 자, 어디 보자. 지아는 친구랑 뭐 하는 거 그린 거야?
9: 윤희랑 키즈 카페에서 논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9: 선생님, 저도 다 그렸어요.
1: 오, 보자.
9: 이게 저, 이게 지아예요.
1: 아, 윤희는 지아랑 키즈 카페 간 거 그린 거구나.
9: 네.
1: 어, 볼풀장에서 노는 거 완전 신나 보이네.
9: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미끄럼틀도 엄청 재밌었어요.
1: 그러니까.
2: 똑같이 키즈 카페 간 그림인데.
1: 맞아, 너 그려봐, 알았지?
2: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 그렸잖아.
1: 다 그렸어? 봐봐, 한번.
9: 지아야, 네 그림 봐봐.
10: 나 아직 다 못 그렸어. 더 그려야 돼.
2: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나는 윤희랑 희민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어.
11: 얘들아! 아!
9: 우리 대탈출 놀이할래?
11: 그래, 그래!
9: 그게 뭔데? 술래가 보물을 숨겨.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그 보물을 찾는 거야. 그리고 저 미끄럼틀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어. 아, 그리고
2: 윤희는 재밌는 놀이도 많이 알아.
9: 어때, 어때? 재밌겠지?
11: 와, 재밌겠다! 빨리 하자!
9: 준비!
2: 그래서 친구들이 다 윤희를 좋아해. 나도 윤희처럼 재밌는 놀이 많이 알고 싶어.

0: 안녕.
1: 안녕하세요.
2: 어머, 윤희 못 본 사이에 키가 많이 컸네. 뭘 먹고 이렇게 큰 거야? 우리 희민이한테도 비결 좀 알려주라.
1: 아, 저 매일 저녁에 줄넘기 하거든요.
2: 줄넘기가 비결이구나.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3: 나도 요즘 키 많이 컸는데. 나도 줄넘기 잘하는데.
2: 우리 다음에 그럼 또 보자.
1: 네.
2: 가자.
1: 안녕하세요.
2: 안녕.
1: 잘 봐.
0: 잘 봐.
4: 근데 윤희 너 진짜 하루에 줄넘기 100개씩 해?
1: 응, 당연하지.
4: 나도 그 정도 한대. 그럼 우리 줄넘기 내기 할래? 누가 안 걸리고 더 많이 하나.
1: 그래, 좋아.
5: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3: 내가 이길 거야. 줄넘기는 윤희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줄넘기도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1: 와, 윤희야, 너는 어떻게 줄넘기를

0: 잘해? 아,
1: 유니는 왜 나보다 무슨 짓 더 잘하지? 그림도 나보다 잘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나 기분이 이상해.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0: 세미난다, 세미나! 세미나서 견딜 수가 없다! 와! 세미난다, 세미나! 뭐든지 지아보다 잘하는 윤희한테 세미나서 윤희가 미워! 정말, 정말! 미워! 얄미운 윤희가 방! 발로 뻥! 차버려!
1: 어? 지아야. 내 가방 왜 발로 차?
2: 실수야. 실수.

0: 지훈이가 그린 그림 지아보다 잘 그려서 꼴도 보기 싫어. 지훈이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1: 비상 비상, 지아의 마음이 위험해. 지아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리

어디지? 저 방에 누가 있나 봐.

0: 망쳐버릴 거야! 망쳐버릴 거야!
1: 잠깐!
2: 너 누구야?
0: 어? 지하구나! 나야, 샘샘이!
2: 샘샘이?
0: 응, 샘샘이! 샘나고 질투 나는 지하 너의 마음! 지하, 너 윤희가 너보다 줄넘기 잘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그리고 친구들이 윤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2: 맞아, 샘나. 윤희가 나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 것도 샘나.
0: 그래서? 윤희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야!
2: 그러니까 좀 전에 나한테 윤희 그림 망치라고 시킨 게 샘샘이 너였구나.
0: 맞아. 윤희 가방 발로 빵 차버리라고 시킨 것도 나였어.
2: 그럼 안 돼.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0: 아 그렇지만 윤희가 미운걸. 너도 윤희 밉잖아. 그치?
2: 밉냐고?
3: 윤희야, 나 너랑 치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4: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3: 우리 똑같은 거 그리겠네?
4: 그니까.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5: 하나, 둘, 셋, 넷, 다섯.
2: 아니, 나 윤희 밉지 않아. 나 윤희 좋아해.
0: 좋아해? 그런 거 같더라. 지아는 윤희랑 놀 때 엄청 즐거워 보여. 그럴 리가. 지아는 윤희랑 놀 때 행복하지 않아. 윤희는 다 잘하는 것 같고 지아는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지아는 윤희가 미울 거야.
2: 미운 게 아니라 나도 윤희처럼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그래서...
0: 그래서 지아 마음이 뾰족해졌군요. 바로

0: 허락해.
1: 그래, 나 지금 뾰족해. 지아는 뭐든 다 1등 했으면 좋겠다고.
0: 근데 지아가 다 1등 할 수 있냐?
1: 당연하지. 우리 지아는 뭐든 다 1등 해야지. 그치 지아야, 1등 할 수 있지?
2: 삼삼아, 내가 어떻게 다 1등해?
1: 헐, 왜 못해? 너 태권도도 잘하고, 그리고 여기 혼자서 단추도 잘 잠그잖아. 그렇게 다른 것도 다 1등으로 잘하면 되지, 안 그래?
2: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
0: 근데?
2: 나보다 다른 친구가 더 잘하는 것도 있어.
0: 브라보! 지아 말이 맞아. 지아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것도 있지. 뭐든 다 내가 1등으로 잘할 순 없는 거야.
1: 그래도 난 지아가 뭐든 다 1등 했으면
2: 그만! 삼삼이 너 사라져! 빨리!

0: 천삼이 왜안 사라져? 왜 여기 있어?
1: 지아야, 샘샘이는 사라지지 않아. 항상 네 마음 속에 있을 거야.
0: 뭐? 싫은데? 삼삼이 때문에 내가 또 친구들한테 심술 부리면 어떡해?
1: 그래. 샘샘이 때문에 심술이 날 수도 있지. 근데 때론 샘샘이도 꼭 필요하다.
0: 삼삼이가 필요하다고?
1: 샘샘이는 지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도와주거든. 윤이 그림을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2: 나도 앞으로 그림 더 열심히 그려볼 거야
1: 하고 더 노력하게 될 수도 있지. 줄넘기 잘하는 윤이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2: 나도 앞으로 줄넘기 더 열심히 연습할 거야
1: 하고 노력한다면 지아는 줄넘기를 정말 정말 잘하게 될지도 몰라.
0: 그렇구나. 샘샘아, 사라지란 말 취소. 너도 내 소중한 마음이야.
3: 지아야, 지아야.
0: 어?
3: 지아야.
0: 어?
3: 너 뭐해?
0: 윤이야, 아까 네 가방 발로 차서 미안.
3: 아, 괜찮아. 가방을 바닥에 놓아서 그래.
0: 근데 윤이 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3: 아, 나 매일 그림일기 그려서 그런가?
0: 그림일기? 그게 뭔데?
3: 매일매일 오늘 있었던 일 그림으로 그리는 거.
0: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림일기 그려볼까?
3: 그래? 근데 매일 하려면 엄청 귀찮긴 해.
0: 그렇겠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3: 그래도 좋지. 가자.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3: 얼굴엔
5: 순한 긴긴.
3: 식물엔
5: 독도운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4: 예썰 치솔.

0: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4: 화이팅!
3: 땡글땡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4: 화이팅!
3: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4: 화이팅!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게.
8: 주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단비, 비단.
1: 자, 이제 바깥놀이 시간이에요.
2: 우와, 바깥놀이 시간이다.
3: 잠깐만, 바람개비도 가져가야지.
4: 비가 내리잖아.
5: 왜 비가 내리는 거야?
1: 얘들아, 비가 내려서 오늘 바깥놀이는 못 나가겠어. 오늘은 유치원 안에서 재밌게 놀자.
5: 힝, 밖에서 놀고 싶었는데.
2: 비 때문이야. 비 미워.
1: 얘들아, 지금 내리는 비는 단비란다.
3: 단비?
1: 단비. 단비는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란다. 오랜 무더위로 목마른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비란다.
2: 아, 그렇구나. 단비야, 고마워.
1: 자, 우린 교실에서 자유놀이 할게요.
4: 네, 선생님.
3: 정은아, 빗소리 들어봐.
2: 응.
3: 우리 단비 구경하자.
2: 응.
6: 바꿔라, 한글!
2: 단비가 비단으로 바뀌었어. 단비가 내려야 하는데.
3: 단비를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어? 이?
8: 야!
7: 훈민정음 안녕?
4: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단비가 비단으로 바뀌었어.
3: 단비가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단비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이 안 보여. 위엔 없어.
2: 사방을 찾아도 없어.
1: 대체
2: 어디에 있지?
1: 어? 찾았어. 저 위에 한글 단비가 있어.
3: 나라 한
2: 천지
0: 한글 단비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온전히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흩어진다.
2: 어?
4: 빨리 한글을 찾아야 해.
0: 흩어진다.
4: 차원과 몸이 흩어지고 있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흩어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모이다!
0: 아니, 나의 흩어지다 공격을 모이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2: 어? 단비가 파괴됐어. 이가 없어.
4: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게.
3: 나라 한글!
5: 자,

0: 단 비.
1: 저장 완료. 단 비.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단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단비, 단비. 비단, 비단. 단비, 비단, 비단. 아, 비단이에요. 부드러운 비단. 이 비단으로 뭘 만들까? 한복을 만들까? 넥타이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아항, 비단. 단비, 단비. 오호, 한글 단비에서 단비가 내리네. 오, 아항, 아, 할아버지 화분에도 단비가 필요해요. 잠깐만.
1: 우와, 단비다. 얌, 얌, 얌얌, 슝.
0: 단비, 윙. 단비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단비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단비. 순서대로 써볼게요.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다가 받침 니은을 만나 단,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단, 비.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단, 비. 친구들 따라해봐요. 단, 비. 끝.
1: 단비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비단, 계단.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단비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비단, 계단. 히히.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감독, 독감.
1: 나는 늑대다! 정음아, 빨리 와! 아기 돼지 삼형제 놀이하자! 내가 늑대야!
2: 아, 그럼 훈민이가 늑대?
1: 응.
2: 내가 카메라로 찍어줄게.
1: 시작!
3: 정음이 감독 같다!
2: 감독? 그럼 내가 감독할게. 감독! 여기를 첫째 돼지가 사는 초가집이라고 하자. 집 안에 아기 돼지가 오들오들 떨고 있지. 자, 훈민 늑대, 입바람을 세게 불어주세요. 준비, 시작!
1: 늑대가 왔다! 각오해라! 초가집을 날려버리겠다! 후! 후! 후! 후!
2: 잠깐!
3: 감독님, 왜요?
2: 훈민 늑대! 늑대는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요. 입바람도 더 세게 불어주세요. 이렇게요.
1: 초가집을 날려버리겠다! 후! 후!
3: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2: 자, 준비, 시작!
1: 내 입바람으로 초가집을 날려버리겠다! 우와!
2: 좋아요, 좋아요!
1: 아주 좋아요!
2: 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오! 좋아요, 좋아요!
4: 바꿔라, 한글!
3: 왜 그래?
2: 아, 아파. 춥고. 얼굴이 뜨거워.
3: 감독이 독감으로 바뀌었어. 한글용사가 필요해. 한글용사, 아이야!
5: 무슨 일이야?
3: 감독이 독감으로 바뀌었어. 감독, 감독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감독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계를 찾자.
1: 조심해, 버리야. 이제 됐어. 벌이 벌집으로 돌아가서.
2: 어? 벌집 위에 한글 감독이 있어.
1: 벌집을 건드리면 벌이 공격할지도 몰라. 한글을 어떻게 가져오지?
3: 내가 태극봉으로 조심히 당겨볼게. 나와라, 한!
2: 천지?
4: 한글 감독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어림없지. 너희는 이제 벌떼에게 쫓길 것이다. 헛! 많다!
0: 조심해!
4: 헛! 많다!
2: 저기 또 다른 벌들이 오고 있어! 벌들이 너무 많아.
5: 어서 한글로 맞서야 해.
2: 만타에 맞서는 한 말은 뭐지?
5: 적다.
4: 아니, 나의 만타 공격을 적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돼.
3: 한글 감독이 파괴됐어.
2: 오가 사라졌어.
1: 내가 뿅막치로 오를 만들게.
6: 조선아, 한글!
7: 조차 감국!
1: 감독.
8: 저장 완료. 감독. 국민정음의 손으로.
9: 감독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잘했어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1: 정음이가 감독으로 돌아왔어. 정음 감독 최고!

0: 이번엔 그럼 이지 볼수록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감독 독감 감독 독감 독감은 지독한 감기예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감독! 오늘부터 할아버지가 축구 감독을 맡았어요. 감독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축구장에 다녀올게요.
2: 휙! 우와! 감독이다! 냠! 냠냠! 슝!
1: 아차차! 친구들한테 한글을 읽어주고 가야지. 오잉! 감독이 어디로 갔을까? 한글 감독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감독!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아를 만나 가, 가가 받침 미음을 만나 감.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가 받침 기억을 만나 독, 감독.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감독. 친구들 따라해봐요. 감독. 끝.
2: 감독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독감, 단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감독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독감, 단감.

0: 한글 용사가 적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감독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정음이가 감독이 되었어요. 정음이가 감독을 맡아요. 정음이가 감독을 맡아요. 정음이가 감독을 맡아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한
2: 덥덥한 날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킬링,
2: 중물엔
1: 덤덤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0: 잘하네, 잘해.
1: 야호! 시원한 바다다!
2: 배고프다.

0: 간식입니다. 짜잔! 오늘은 고기 만두를 만들어봤어.
1: 정말 맛있겠다. 고마워, 사유.
2: 생크림 만두 좋아.
3: 고기 만두?
1: 어, 맞다. 드레콩은 채식주의자구나.
0: 그래서 드레콩의 만두는 특별하게 과일 만두로 준비했지.
3: 와, 정말? 역시 사유가 최고야.
0: 자, 가운데 있는 만두가 드레콩을 위한 특별한 과일 만두야.
4: 아이,
0: 오케이, 내 거라고. 어서 줘.
4: 이거 멋진걸.
1: 정말 맛있겠다.

0: 사요, 미안해.
1: 어떤 게 과일만두였지?
2: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사요, 고마워. 사요, 최고.
3: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회 다이아레비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 그럼 오늘의 미션 대공개! 뿌뿌! 호화 여객선에서 사라진 막내 갈매기를 찾아라!
3: 어머, 여객선이라면 널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커다란 배 아닌가요?
5: 맞아요. 며칠 전 초대형 여객선에 갈매기 형제들이 탑승했는데요.
3: 그런데 여객선에 탑승한 갈매기 형제 중 막내가 사라졌다고 해요.
5: 여러분이 사라진 막내 갈매기를 꼭 찾아주세요.
3: 막내 갈매기를 먼저 찾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2: 이번 미션을 대결할 팀은 바로 치치핑핑팀과 에이스 엘리트팀입니다.
4: 그럼 두 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안녕! 뿌뿌! 짝!

0: 삐릿삐릿 여객선에 탄 갈매기 영재는 총 9명 그중 사라진 갈매기는 9째 갈매기로 이름은 구매기입니다. 갈매기 영재들이 사라진 막내 갈매기를 찾고 있지만 여객선에는 많은 시설들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 막내 갈매기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삐리삐리.
1: 좋았어. 우리가 어서 가서 사라진 구매기를 찾아주자고.
2: 좋아.
1: 그럼 출발! 고아 여객선으로 유후!
3: 두 팀의 멋진 노래를 기대하면서 안녕!
4: 이번 미션은 우승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자고 황금 지구본도 우리 손에 넣어야 하니까
5: 걱정 말라고 티야 디치핑핑팀은 우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6: 자자 그리고 전설의 유물은 내가 변신술로 핑핑이에게 접근해서 싹 다 가져올게
5: 나로 이번엔 실수하지 말라고
6: 내 변신술을 아직 못 믿는 거야?
5: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엔 성공해서 회장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니까
4: 어서 가자
1: 우리 감시했던 거야?
5: 감시라니? 무슨 소리야?
4: 우리가 너희를 감시나 하고 다닐 만큼 한가한 줄 알아?
6: 자, 이 미니 드론 이래도 발뺌이냐?
1: 그건 우리

0: 내가 널 감시했다는 증거는 어디 갔나?
1: 열받아. 아무튼 너희 우리에게 관심 좀 끄시지.
2: 에이, 우리는 너희에게 큰 관심은 없다고.
3: 아이고, 미안합니다.
4: 괜찮아요.
5: 구맹이야. 구맹이야.
6: 생쿵.
4: 구맹이야, 오렌지.
7: 구맹이?
8: 구맹이라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막내 갈매기잖아.
4: 저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탐험대회에 참가 중인 치치핑핑 팀이에요.
3: 네? 구메기님을 찾기 위해 저희 에이스 엘리트 팀이 왔습니다.
8: 오, 구메기를 찾으러 왔대.
9: 오, 드디어 막내를 볼 수 있겠군.
3: 구메기를?
5: 구메기를 찾아주겠대.
3: 구메기 어디는데? 그런데 막내는 어디 간 거야?
10: 구메기도 없는데?
6: 막내가 구메기잖아.
5: 구메기야!
11: 구메기야!
3: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희 구메기를 찾아주신다고요?
2: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구메기님을 찾아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여러분.
12: 그런데 다들 똑같이 생겼는걸?
4: 갈매기님, 찾고 계신 구메기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기셨나요?
3: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어요. 보세요. 제 눈이 제일 크죠? 그래서 저는 일맥이에요. 그리고 이맥이는 호기심이 많답니다. 산맥이는 너무너무 고운 깃털을 가지고 있죠. 사맥이는 가장 남자답죠. 오맥이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육맥이는 활력차다!
4: 저 명찰! 명찰에 달린 숫자가 갈매기들 순서였어!
3: 좋아! 그럼 우린 숫자 9를 달고 있는 갈매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우와, 활력차다!
9: 생크미도! 생크미도!
12: 생크마! 혼자 가면 위험해!
4: 안 되겠어. 얘들아, 난 드래콩이랑 생크미랑 같이 찾아볼게.
8: 그러면 우리도 각자 흩어져서 찾아보는 게 어때?
3: 그래, 흩어져서 찾으면 금방 찾을 거야.
8: 우리도 어서 가자.
12: 그래, 네, 티아. 생크마!
2: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12: 생크마!
4: 얘들아, 같이 가!
2: 좋아, 여기서 핑크백을 낚아채는 거야.

0: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예백이 형! 같이 가! 왜 나 따라오는 거야?
2: 어? 일맥이 형이 아니네. 형들 다 어디로 간 거야?
1: 어? 저게 뭐지?
0: 어? 설마... 드디어

0: 어? 어? 혹시 구미기님이 범퍼카장에 있을까? 어? 어? 티아! 어? 어? 티아가 범퍼카장에 들어가잖아? 어딨지?
1: 예매기 하기도다 구매기도
0: 티아가 왜 범퍼카를 좋아! 누구든 먼저 데려가는 사람이 이긴다!
1: 산맥이!
2: 구매기님! 구매기님!
0: 간다!
3: 치치가 어떻게 얘기해?
0: 상관없어. 티아! 이렇게 재밌는 건 혼자 타기야!
4: 여기가 맞아?
5: 분명히 이쪽에서 구매기라는 소리를 들었어.
2: 와!
1: 할매기 아니죠! 난 구매기죠!
4: 드래콩, 정말로 어디에서 노랫소리가 들려?
5: 어디지?
1: 구매기 맞아! 난 구매기죠!
5: 저기! 구매기님이야!
4: 어서 가자!
5: 어디지? 어? 어? 찾았다!

0: 생크널, 구맹이님을 잡아야 해.
1: 슈퍼 생크미만 믿으라고. 하하하. 생크미 난다.
0: 야호!
2: 어? 이게 뭔 소리지? 그나저나 구맹이님은 어디 있는 거야?
3: 구맹이님은 어디에 있지?
0: 이곳으로 날아온 게 확실한데.
4: 저기야!
5: 어? 구맹이님!
2: 나한테 맡겨. 내가 구맹이님을 구해올게.
5: 그렇게는 안 될걸? 치치,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어때?
2: 너야말로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내려가라고.
6: 어? 애들이잖아. 왜 다 저기 있는 거지?
0: 얘들아, 조심해.
3: 저기 봐, 관람차가 내려오고 있어.
1: 아이고, 전 2맥입니다. 난 3맥이.
7: 저는 4맥이랍니다.
8: 난 5맥이.
9: 난 7맥이.
2: 그럼 구맥이님은?
5: 구맥이님은 무사해.
3: 우리가 구맥이님을 찾았네.
10: 역시 티아야.
5: 그럼 이번 미션은 우리의
1: 승금.
11: 저기 봐, 구맹이님이 또 있어.
5: 구맹이님이 둘이야.
0: 어떻게 된 거지?
9: 오지마, 오지마. 왜 택이 날 들고 계신 거요? 참나. 명찰이 비뚤어졌네.
1: 뭐라고?
11: 그럼 육맥이?
5: 그럼 진짜 구맥이님은 생크미와 함께 있는?
12: 구맥이를 찾았다.
2: 우리 구맥이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1: 생금! 생금! 생금! 생금!
0: 무사히 구맹이님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2: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13: 2맥이 아니죠! 2맥이 아니죠! 3맥이!
5: 자, 그럼 오늘도 승리!

0: 이번 패배로 우리의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겠어.
1: 핑핑이가 가지고 있던 전설의 유물을 뺏고 우승 상품인 황금 지구본까지 차지해서 모든 전설의 유물을 모으는 게 우리의 계획이었는데.
2: 회장님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0: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지치가 비밀의 서클을 아는지.
3: 생크!
4: 생크!

0: 깜짝이야. 생크미는 언제부터 저기에 있었던 거야?
1: 됐어. 가자.
0: 얘들아, 들었지? 분명히 회장님이라고 했어.
2: 그래, 그 회장님이 에이스 엘리트 팀에게 전설의 유물을 훔쳐오라고 시킨 건가 봐.
0: 우리를 감시하는 것도 전설의 유물 때문이었어.
3: 게다가 우승 상품인 황금 지구본이 전설의 유물이었다니.
0: 그리고 내 이름을 말하면서 비밀의 서클이라고 했어.

0: 말하는 포인트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질병.
5: 얼굴엔
6: 순한 길갱.
5: 줄무랑
6: 덮어놓은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덕분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7: 매일매일 락토핏.
1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9: 우리 모두
2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7: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4: 내일 떠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1: 얼굴엔
10: 순한 킹킹.
1: 중물엔
10: 덤덤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3: 핏핏핏.
1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 지킨다.
16: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1: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2: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팬텀폰의 봉인.
3: 블레이온!
2: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3: 너!
4: 기다려! 쫓아오지 마!
3: 불이야!
4: 괜찮아?
0: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4: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1: 역시 그렇겠지.
0: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5: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2: 오늘처럼 또 방제 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0: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1: 죄송합니다.
2: 그러고 보니 안나는 시장님 딸이었지.
0: 응, 그렇긴 한데 왜?
2: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1: 뭐?
2: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인블러.
3: 느닷없이 뭐야?
2: 느닷없기는. 팬텀 브랜싱 극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게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봇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1: 그건 큰일인데.
3: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2: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3: 블루캅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2: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봇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3: 그런 억지는.
2: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건지 대답해봐.
3: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그만, 둘 다 진정해.
4: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2: 큰 소리 내서 미안.
3: 아니야, 나야말로.
5: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서는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그릇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2: 그래, 부탁하지.
6: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4: 저렇게 흥분한 메가엠블러는 처음 봐.
7: 조랩에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이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4: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다할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0: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3: 아저씨 잠깐만요.
6: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3: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8: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0: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4: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8: 안 돼. 내가 무슨 힘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3: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0: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전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9: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전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8: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10: 말 굴대고 있어 지금!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8: 네!
10: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3: 무슨 일 있어요?
8: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4: 문어?
11: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8: 저기 뭔가 보였어.
3: 어때요? 보여요?
8: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3: 탱크요?
9: 메탄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8: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0: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3: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9: 응?
3: 어서 피해!
0: 쭉!
3: 온다!
9: 꽉 잡아! 어딨지?
3: 조심해, 블루카.
10: 너 메탈 카드봇이지?
3: 블루카, 뒤로 가, 뒤로!
9: 하고 있어!
8: 넌 누구지?
10: 난 이름하여 타이간! 마키나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봇이라 할 수 있지!
9: 역시 그랬군.
3: 아유, 그놈의 지겨운 최강.
10: 무엇이나?
3: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9: 최악도 있지.
3: 누구 말하는 거야?
10: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배짱도 좋구만.
3: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9: 기대도 안 했어.
3: 블루탑 와일드!

0: 저세번!
1: 뭐야 너? 와이드 카드봇이냐 배틀 카드봇이냐 어느 쪽이야?
2: 준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1: 뭐라는 거야?
3: 메가 엠블러, 피닉스 파이어.
4: 블루카분,
3: 다리 넘어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4: 탱크?
5: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봇인가?
6: 와일드 카드봇?
7: 플래터제트가 아니네.
5: 예감이 좋지 않아.
2: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1: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남길이 없지. 제법인데.
0: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1: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 쳤다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카! 울프 하운튼!
2: 진짜?
3: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게일 로비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3: 알파 볼트 캐논! 블루카!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0: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3: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솜씨가 이런 우아하지 못하곤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2: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3: 블루캅, 일단 투표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1: 알았어, 준.
0: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2: 야흥! 거기서!
4: 어? 어? 블루캅이다! 어?
1: 저 녀석은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0: 자, 그만은 거기까지! 가!
3: 뭐지?
2: 뒷바이트! 닭다리 마신 연설로군!
0: 뭐라고?
5: 싫어? 세다?
6: 헐쿠! 머리 조심!
5: 뒷바이트? 세다?
2: 오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린!
0: 아홍! 이런, 보통 방해뿐이 아니신 모양이군. 흠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2: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면!
3: 딥바이트! 페로르! 시에로!
6: 안녕, 준.
5: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6: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블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1: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우타운에 온 거야?
7: 내가 불렀어.
5: 크레스트!
8: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7: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2: 이런, 흠뻑 젖어서 안 쏴지잖아! 배치로 골라서 또 보자고!

0: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1: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0: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2: 이야, 설마 페루루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3: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4: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3: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5: 고마워, 페루루.
3: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6: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7: 진짜요?
3: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2: 매립지 쪽이 그 난리였으니까.
3: 시장님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구나.
2: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5: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2: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8: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7: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5: 와일드카드 곱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9: 네.
5: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6: 이건...
5: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관 트레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2: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5: 기관 트레스의 사고 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6: 뭐라고?
7: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보셨어?
9: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3: 얘들아, 편견은 안 돼.
6: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7: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2: 장하다!
10: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보다는 좀 다른 듯한데. 웨폰 카드도 그렇고.
5: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11: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2: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굴루캅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6: 이해한 거 맞지?
3: 그럼 딥파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5: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7: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의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5: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10: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7: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5: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10: 뭐라고?
5: 메가인블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10: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5: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2: 너희들 파이팅!
7: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2: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3: 솔레이유랬나?
6: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12: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9: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13: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2: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9: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12: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
2: 루캅, 테이크 백.
9: 잠깐!
12: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2: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12: 알겠어.
6: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3: 휴식도 중요해.
12: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7: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네.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를 저거 무조건 맛있다. 주판 버텨보자고.
2: 어서 오세요.
14: 안녕하세요.
15: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14: 네, 알겠습니다.
15: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12: 무슨 일 있으신가요?
15: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12: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15: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14: 여기 커피랑 루캅 도너 3개예요.
15: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2: 어떡해요?
15: 걱정 마. 우리 모탕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2: 얼마? 안나, 뭐야?
3: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게 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6: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3: 그치?
6: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3: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2: 벌써?
3: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2: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3: 그럼 디파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2: 알았어, 알았어. 지혜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6: 그래, 걱정 마.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12: 조심히 가.
3: 잘 먹겠습니다. 시로, 잘 봐줘.
16: 계속 직진.
17: 어서 오세요.
0: 백백 허니딥이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2: 솔레이유?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18: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0: 포장해 주세요.
18: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2: 엄마! 너 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0: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2: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8: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너
3: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2: 맞아.
0: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플레이온?
19: 잠깐!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2: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메탈카드 모십니다. 쌍둥이를 든 메탈카드 모시 보입니다.
2: 정류소가...
12: 타이거리자!
19: 메탈카드 소방대원 헬스파이어를
2: 찾고 있는데요. 솔레이유!
12: 준, 가자!
3: 우리도
18: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10: 걱정하지 마세요.
9: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2: 좋아, 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10: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2: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9: 준, 블루카, 탱크 녀석이 이곳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12: 보통 목부가 아닌가 본데.
10: 준, 어떡하지?
2: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9: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2: 미안, 집중할게.
12: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2: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12: 좋았어.
10: 타이거는 어딨지?
9: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20: 여기, 너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9: 네, 날 따라와.
21: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10: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21: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보드 본능이라고.
9: 이런 곳에서 불을 쐈다가
2: 달려탑?
21: 자,
10: 우리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 둘 순 없어, 타이건!
21: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를 위한 대지! 한 방 더!
2: 딥바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동!
21: 아닌
9: 테마!
21: 그럼 뿅망치로
9: 거기 가만히 있어.
2: 네 차례야. 딥바이트 대박.
21: 머리나 시키셔.
9: 지원인가?
21: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될것 같은데 준.
2: 응. 블루캅 마무리야.
21: 이것들이 물놀이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물놀이.
2: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21: 모르겠는데, 진짜냐?
2: 알파볼트!

0: 파이터!
1: 지금!
2: 솔레유!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3: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1: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진지. 딥파이트 봉인.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니 보이지 않아?
3: 얘가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다니 맷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4: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3: 난 은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인.
3: 알겠어. 오메가 힘.
5: 준, 괜찮아?
6: 딥파이트.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긴긴.
7: 주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클릭소! 클릭소! 몰라제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죠.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칠성!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눈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5: 매일매일 락토핏.
1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말하는 포니더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0: 고민은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기도의 응답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라. 강철의 시대의 종착지는 너희를 평온케 만들 것이다.

0: 난 인간과의 공존 따위 믿지 않는다.
1: 너 아직도 그런...
0: 하지만 땅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소용없는 소리지. 저 괴물을 몰아낼 때까지 이 녀석들과 어울려주지!
1: 언제 플레임 너바랑 얘기라도 한 거야?
2: 아니, 그 녀석의 메탈 카드가 찌릿했을 때 느낄 수 있었어. 내 힘이 정말 필요할 때 부르라고 말이야.
1: 널 친구로 인정한 걸까?
2: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어.
3: 플레이야,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
4: 너도 완성을 했어.
3: 제로가 완성된 모양이군. 가자.
5: 정말 괜찮겠어?
3: 솔레이유를 믿으니까 준을 믿을게.
5: 준, 플레이오는 무사해.
2: 다행이다. 지금 제로는 플레임 노바가 상대 중이야.
5: 플레임 노바라고?

0: 쉽지 않나 본데?
1: 아니, 녀석이니까 버티고 있는 것.
2: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3: 역시, 그랑블루레온이 가야 해.
4: 얘들아, 재료가 쓴 가면을 노려.
5: 에너지 흐름들이 저 가면을 경유하고 있어.
6: 즉, 가면이 합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1: 파괴는 어렵더라도 녀석으로부터 떼어내면 몸이 분해될 걸세.
2: 그런 방법이 그냥 하자.
7: 나도 갈게.
8: 우리도 내보내줘.
9: 맞다. 김동방을 보내줄게.
3: 안 돼. 리스트 바이러스가 있으면 제로한테 바로 제압당한다고. 지금은 힘을 합칠 텐데.
10: 그걸 해결할 방법은 거의 찾았어.
3: 이 목소리는 메가앰블러.
11: 준, 조금만 더 버텨줘. 나와 크레스트, 버스터 갤런이 개발한 백신과 레이아 박사의 바이러스 연구 성과, 그리고 블러드윙의 변이치,
10: 이 모두를 연계해보고 있어.
3: 알겠어. 플레임노마, 녀석의 눈길을 계속 끌어줘.
1: 나한테 명령하지 마.
11: 바이러스를 가장 끔찍한 자네가 먼저 자를 줄이야. 지금은 모두의 힘을 합칠 때야. 그렇지?
3: 섀도우 웨스트 탑피.
1: 괴물의 딸이여, 증오는 어디로 갔느냐?
9: 집에 간두!
1: 한눈 팔았군.
3: 던져!
1: 다녀와라!
3: 크림슨 파킹!
1: 파이치!
9: 잡았다, 잡았다!
3: 플레임 노바!
1: 로미넌스 캐논!
9: 멀리 떨어뜨려야 해.
3: 그래, 바다 정도는 건너야지.
12: 여긴 블레스트레인, 곧 포르카카산에 도착.
0: 덩치가 다시 찾아졌으니
12: 상대할 만하지.
1: 둘 다 방심하지 마라.
2: 야, 조심해.
1: 동생아,
2: 너희들
9: 돌아와.
1: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이라. 이 녀석은 지치지도 않나.
12: 서둘러 탑승 바랍니다.
1: 준비해라, 형제. 봐라. 눈.
3: 솔리드혼 대답.
1: 대비 인사는 나중에. 눈대.
12: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3: 어디든 멀리.
12: 다음 목적지는 어디든 멀리입니다.
3: 얘들아!
1: 준! 소용없는 저항일 뿐이다.
9: 제로가 쫓아오고 있어!
12: 긴급 고속 운행하겠습니다. 뭐든 꽉 잡으십시오.
11: 좋아. 이 제조업 설계 코드라면 해볼만해.
1: 하지만 이걸로는 접종자의 자아를 유지시킬 수 없네.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6: 이걸 이용하죠.
5: 그건 코즈믹 스톤?
6: 플레임 노바한테 회수해뒀어요.
5: 오히려 힘을 폭주시키는 물체 아니야?
6: 이 돌은 힘 그 자체를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해요.
11: 역으로 이용하면 접종자를 복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야.
1: 알겠네. 한번 해봄세.
3: 빨리 비상용 코어 동기화 준비해.
6: 네.
13: 대표님, 작동액 준비됐습니다.
9: 그래.
14: 잠시만요. 메모리 손상이 극심합니다. 조금 더 진단 후 동기화 시작하겠습니다.
3: 솔레이요.
1: 더 빨리 달려봐.
10: 그럼 블루레온으로 상대하자.
9: 조종당하면 어쩌냐고.
10: 최대한 원거리로 공격하는 거다. 시간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솔레이 없이 가능할지.
13: 죄송합니다만 영원히 같이 달릴 순 없겠는데요.
9: 내가 도와줄 순 없을까?
3: 고마워 페루루.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해내야 해. 솔레이유, 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블루캅 블레이온 슈페리얼 유나이트. 괜찮아. 알파 오메가
1: 버스터. 무시한 자들이여, 날 막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가?
12: 우린 그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1: 함께하는 세상이라.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군. 당초의 원죄를 짊어진 거짓된 별의 수호자여.
7: 뭐라고? 뭐지? 행성?

0: 너의 대지, 마키나 행성은?
1: 그래, 순수한 자연의 땅을 거짓이 데우스 마키나가 집어삼켜 강철의 땅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0: 그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1: 짐승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잊었으나 깊이 뿌리내린 증오와 분노는 잊지 않았다. 별을 지키는 자들은 오랜 세월 침탈자의 신복으로서 부역해온 것이다. 거짓의 수호자였던 것이지.
0: 스타카진, 나는 메탈 카드봇의 마키나 행성의 평화를 위해서.
1: 네가 가져온 메탈 브레스는 또 다른 땅을 집어삼킬 씨앗일 뿐이다. 넌 소년에게 강철의 원죄를 짊어준 것이다. 친구라고 했나? 데우스 마키나가 만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
0: 아니야! 블루카, 됐지라!
1: 소년은 거짓신이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넌 친구라고 없다.
2: 블루카, 블레이온, 대답해봐!

0: 여러분, 괜찮습니까?
1: 너희들!
2: 너를 지키는 자야. 그 어느 것보다 탁한 불씨로구나. 만족스럽다. 이 땅의 생명이며 강철들로 인한 두려움, 분노, 증오 숨김없이 털어놓으라.
0: 침착자들이!
1: 어서 너희들!
0: 나가서 나가!
2: 너희 마음이 하나가 돼. 강철이 설 땅을 뺏어버리라.
3: 진정 녀석은 하계신이야.
4: 잠깐 모은 에너지가 저수준인데 만약 100%에 가까워.
5: 아, 대충 무시무시한 건 알겠고 우리가 할 건 따로 있잖아.
6: 녀석이랑 레이온부터 구출해야지.
7: 맞다. 우주 주홍에가 너무 빠지겠다.
8: 어? 블래스트레인?
0: 좋아요. 운행 재개합니다.
2: 자, 응답을 완성하자.
9: 레이즈! 톰 리즈!
0: 다음 역은 그랑블루레온. 검은 그랑블루레온 역입니다.
8: 라스트 데스티네이션!
3: 데우스 마키나 있던 메틀브러스가 친구의 증표라고?
5: 블루카!
3: 모두
5: 거기서 빠져나와!
3: 나의 망상일 뿐이었어.
5: 블루카!
10: 도카오! 루카마! 레오마! 코인다!
11: 다른 녀석들도 아니 이거 슬픈데.
2: 나의 검은 불씨야. 어서 이리로 오너라.
11: 더 이상은 곤란하다, 채로!
2: 의미하도다.
0: 한번 사이 달라졌군. 세이버 나이트.
3: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노바 사령관님. 아니, 전직 사령관이겠군요.
0: 그렇긴 하지.
3: 저 또한 스타 가디언이었던 그 이름은 버렸습니다.
8: 사바나드! 대동!
3: 지금은 푸른 대지의 수호자 사바나드입니다.
0: 마음대로 해라.
11: 모두 시커먼 거짓이다.
5: 그건 너무하네. 우리와의 시간이 가짜란 거냐.
6: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자고.
8: 제로가 너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친구들은 모두 진짜라고.
11: 내게 친구 따위 없다.

0: 심한 인생이군.
1: 됐냐? 나도 바다의 무법자라 불리는 혼자였지. 뭐 나쁘진 않았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도 좋더라고. 난?
2: 찾았다.
3: 야, 머리는 좀 식히셨나?
2: 이제 시계
3: 가자. 이 녀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4: 아버지! 불러도 위기가 죽었더라요.
3: 넌 날 구속하지 못해. 자, 인스펙터!
4: 블레인 무바! 솔리드온!
5: 크리스트 씨. 됐어. 이게 최선이야. 이 단기간에 해낼 줄이야.
6: 레이아 박사와 크레스트의 백신 연구 덕분이지. 페스트 바이러스의 구조는 지구의 생명체와 거의 같았으니까 기계 생명체인 우리에겐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이었네.
5: 자, 감염자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6: 그건 내가. 아니, 다른 지원자가 곧 올 거야.
7: 지원자라고?
6: 넌 항원체를 마무리해줘.
7: 알겠네.
3: 나이트그래폰 곧 도착이야.
5: 솔레이유는 괜찮아요?
8: 준비는 됐어.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9: 우리 딸 그 사이 많이 컸구나. 어서 가. 널 필요로 하는 친구 곁으로.

0: 블로카, 준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1: 모두 거짓이야. 맡긴 행성도, 스타가디언도, 존도. 그래, 거짓 덕에 모두 사라지는 게 나아.
0: 블로카! 족장님! 파이건 족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떠나야 해요!
2: 의미 없던 기나긴 전쟁, 대주와 함께 전문.
0: 왜 태양의 증표를 저에게?
2: 아직 이르지마. 너라면 괜찮을 거다, 블레이원.
0: 이건 녀석들도 두려워하는 물건이 어째서?
2: 솔레 원족은 대대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지켜오도록 부탁받아왔다.
0: 대체 누구에게?
2: 너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택받은 자, 순수한 자를 찾아.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이어 다리가 되거라.
0: 나도 메탈브레스의 의미 따윈 몰라. 하지만 모두를 이어 다리가 된다는 건 알겠어. 그건 블루카 네가 알려줬다. 블루카에게 외쳐줘. 돌아오라고.
3: 야, 블레이온.
0: 그의 오이치의 시간 이뿐만이 아닐지도 몰라. 더 무시무시한 과거도 있겠지. 그렇지만
3: 블루카가 난 안 블레이온이라 내 스펙을 해야지 않겠나.
4: 그런 걸로 무슨 엄마가 되겠다고.
0: 재밌지, 너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4: 지구에 대해서 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5: 널 찌른 거 미안하다니까.
0: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6: 야, 블루카,
0: 진실이야.
3: 블루카
4: 꺼져간다.
7: 실망스러운 강철과 짐승들 같은 응답을 위한 완벽한 불신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
8: 모두 피해!
9: 걱정한 테러로!
10: 여긴 통행 금지입니까?
7: 너희가 휘스트 바이러스라 부르는 짐승들의 심은 오염된 대제의 기억이다. 그걸 어떻게? 기계의 신이 대제에 스며들 때 생명은 뒤틀리고 혼은 갈라졌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와일드 카드본. 너희 또한 메탈 카드본과 탈을 뻗는 불순한 존재. 강철과 야성의 흔적이 온 우주에서 지워지는데 파멸은 완성되리라.
11: 아, 여보세요? 거기 멀쩡하시네. 여기 택배가 있으니까 새벽 다시는 받아 있으면 안 된다고.
4: 뭐야?
11: 다케, 모두에게 이걸 주사하셔.
1: 베스트 바이러스는 자연과 기계가 뒤섞인 뒤틀림에서 타고나가 감염된 자는 그 힘에 지배당했지. 하나 타이란트 체로와 사반하더니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그것과 하나가 된 존재. 마침내 우리의 그 뒤틀림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냈어. 헤아미꾼, 비록 지옥원에서 태어난 힘일지라도
9: 블러드윈, 대답!
1: 똑바로 마주하겠네.
4: 바쁘다, 새를 튼드는 기분이야.
3: 지금 기다리지, 이겨다.
4: 그만 놔줌, 데스크림.
3: 블레스크림.
1: 크로스오버.
3: 승리야, 달갤럽, 세전.
12: 세이버 에로, 알파.
13: 감사 인사는 넣어도.
12: 솔직해지자고, 노바군.
7: 이런 날도 다 올 거야.
14: 너희들 성공했구나.
15: 피닉스 파이어 덕의 실험도 끝났어.
14: 피닉스 파이어!
1: 말렸지만 말을 들어야 말이지.
10: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0: 준! 어둠을 물어뜯는 거야. 모두의 야생의 힘으로!
14: 알겠어. 블루캄, 널 괴롭게 하는 게 뭔지 내가 얘기를 들어줄게. 얘들아, 블루캄을 되찾아줘! 켄터보의 타이거! 대박! 인페르나의 인가! 그라울!
0: 발짝 나아가는 거야.
14: 나이트 웨이퍼 타케 제노 타키온
3: 키니
14: 스크림 오브
0: 할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14: 돌던 제노 아웃레이지.
0: 모두가 준과 함께 하겠다.
14: 블레이온 제노 파이어로어
0: 블레이즈.
4: 만들고 그래.
9: 블루캅이 돌아온 것 같은데?
3: 믿고 있었어.
7: 응답의 때가 미뤄진 것뿐이다.
14: 이번에야말로 그랑 블루레온으로 막자.
1: 안 돼, 준. 너 혼자서 더 이상은.
9: 걱정 마.
6: 나랑 함께하면 돼.
14: 이 목소린 설마
0: 솔레이온!
6: 블레이온, 걱정 많았지?
0: 그래, 이 말썽쟁이야!
6: 준, 이게 내 원래 모습이었어? 어색하지?
14: 상관없어! 너는 너니까!
6: 블루캅, 다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거지?
0: 가자!
14: 괜찮지?
0: 물론이지! 블레이, 때가 되면 그 태양의 증표가 다 배줄 거야. 네가 우리들의 미래다.
16: 왜 저 빛이 이 땅에?
0: 아니, 별스럽다. 인형하신가? 이게 악의 양반. 성질.
3: 용들이야,
16: 욕망의 눈이 먼 동료들을 배신한 네가 왜 방해하는 것이냐?
13: 궁금하나? 내 마음이다.
14: 돌아왔구나!
3: 블루카, 블레이온!
0: 슈페이얼
3: 유나이트!
0: 여긴...
17: 전 생명과 순환의 불꽃, 서로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용기가 열쇠가 되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0: 당신은...
17: 자, 생명의 온기가 담긴 이 나에게로 증오의 힘을 감싸주세요. 모두야. 내일을 위해
14: 그냥 블루레온 인터니티 세럼!

0: 잠깐, 태양? 예쁘다.
1: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게 두지 않겠다.
2: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뭔지 보여줄게.
0: 집어삼키려라. 말려버려라.

0: 될진 모르겠지만 넌 그걸 먹이서나 힘을 기르는 본능에 불과해.
1: 대지를 삼킨 강철 또한 마찬가지. 구원은 파멸 끝에 있는 것이다. 앵크로 구원 땅이
2: 터집기 블레이즈
1: 전한다. 내게 먹이를 바쳐 나를 배부르게 가라.
3: 잠깐,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힘을 보존해.
1: 나는 배고프다 영원히.
4: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5: 그래
4: 루카, 이번에도 부탁할게.
2: 응? 모두의 찢어진 마음을
1: 하나로 구하라.

0: 지옥은 사라지지 않는 한 시면의 주인은 영원하리라.
1: 타이런트 제로 공인!
2: 저 반응은...
3: 플레임 노바.
2: 어? 막히는 행성의 비밀을 알고 있었나?
3: 그래, 사실인가?
4: 사실이다. 알겠어.
2: 너, 이게 무슨...
3: 빈일은 막을게.
1: 응? 블루카! 어디로 가는 거야?
3: 이 증오의 화신을 놓으면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내가 해야만 해.
1: 무슨 소리야! 돌아와! 이건 명령이야!
3: 너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바랄게. 부탁이야, 준.
1: 안 돼! 싫어!
3: 캐러도와, 내 친구들은 좀 걱정되네. 그 말썽쟁이들은 잘 부탁할게. 여보자, 준!
5: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정!
3: 얼굴엔
8: 순하게.
3: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Ye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뽀롱뽀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홍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는 딸기 농장.
10: 고장난 휴대전화.
11: 진짜 엄청 웃긴다, 야.
12: 그러게.
11: 야, 야, 세라, 저것 좀 봐봐. 진짜 완전 웃기지 않냐?

잘 먹었다.

0: 어? 저쪽이다! 배놀이다!
1: 바보 같은 녀석들, 순순히 항복해! 누구냐?
0: 약당 녀석! 너야말로 순순히 항복해!
1: 웃기지 마! 이 녀석들, 내가 누군지 알고!
0: 이럴 땐 집중 좀 하라고!
2: 뭐, 잘 해결됐잖아. 나 먼저 간다.
3: 세나가 요즘 너무 폰만 보는 것 같아.
0: 내 말이 하여간 긴장감이 없다니까.
1: 이대로 끝날 줄 알았어.
0: 이 괴물이!
2: 뭐야, 깜짝 놀랐잖아! 응?
4: 어디 갔지?
5: 우와!

0: 수리하는 건 어렵지 않겠군.
1: 역시 디노라니까.
0: 끝까지 들어. 당장은 못 고쳐.
1: 어? 왜?
0: 수리하는데 부품이 하나 필요해. 주문해뒀으니까 도착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거야.
1: 가. SNS 팔로우 수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빨리 댓글 확인해야 하는데.
2: 저 태우야, 세나가 아까부터 좀 이상해.
3: 아이, 괜찮아. 저러다가 말겠지.
1: 빨리 포스팅해야 하는데. 누가 메시지 보냈으면 어떡하지?
2: 진짜 이상하다니까.
3: 에이, 핸드폰 고치면 금방 돌아올 거야.
2: 그렇겠지.
1: 빨리 업로드해. 빨리 업로드해야 해. 빨리 업로드해야 한다고. 댓글도 달아야 되는데. 댓글.
4: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어요. 지구의 공전 주기는 태양계에서 응? 세나양? 세나양, 제 말 듣고 있나요? 이런 일은 정말이지 못 말리겠군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다니 정말 걱정이군요.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하는 척이라도 좀!

0: 저기 내가 이번에 신곡을 썼거든. 그래서 말인데.
1: 아, 누구다? 아니, 내 동생을 때린 애송이가.
2: 형아, 저기. 제가 그랬어.
1: 저 녀석들이냐? 내가 단단히 혼을. 뭐야, 갑자기?
3: 내 폰 물어내.
1: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 내 폰 물어내라고.

0: 저건 그냥 장난감 아니야?
1: 너 화낼 것 같지 않냐?
0: 에이, 이건 마음이 너야.
1: 그럼 일단 한 곰이 넘긴 건가?
0: 어?
2: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노악당이 출현했어요. 다들 뒷뜰로 나와주세요.
1: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3: 이거 안 나! 이 냄새나는 괴물 녀석아!
4: 누가 내 조카들 괴롭혔어! 당장 나와!
1: 뭐야, 또 저 녀석이야?
3: 럭키도 놀자!
5: 잠깐, 제가 그랬어!
6: 맞아, 제가 때렸어!
4: 이 녀석들 잘 걸렸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3: 살려줘.
5: 여러분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강력하군요. 지원이 필요해요.
3: 살려줘.
5: 세나양,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어서 도망.

0: 나 먼저 살려줘!
1: 빨려 들어가고 있어!
0: 세나! 이쪽이야! 빨리 좀 도와줘!
1: 세나야!
2: 에이, 이 녀석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일 시끄러운 놈부터 먹어버릴 테다.

0: 세라야, 잘했어. 빨리 도망가자. 이 녀석 냄새가 너무 지독해.
1: 야, 내 폰, 내 폰부터 내놔.
0: 아이, 일단 여기서 벗어나고 생각하자니까.
1: 야, 내 폰 어디 있어?
2: 맨들이
0: 준다고, 이따 준다니까.
1: 야,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0: 아니, 이따가 준다고.
2: 꼬맹이들이.
3: 잠깐만 기다려요.
4: 어? 잘 잤다.
3: 세나영?
5: 아, 삼촌, 저 녀석이에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6: 맞아요. 방심하지 마세요.
2: 언제 도망쳤지? 한 방에 끝내줘봐. 자! 이 녀석의 자! 맛이 어떠냐?

0: 세나양? 선생님,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어? 뒤로? 뭐? 세나 휴대폰을 다 고쳤다고? 뭐? 어쨌든 이걸로 해결된 건가?
1: 아, 그랬으면 좋겠다.
2: 이로써 알 수 있다시피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했다고 생각했답니.

0: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을 해야죠. 그렇게나 주의를 줬는데 말이에요. 딴짓한 벌은 받아야겠죠. 앞으로 일주일간 휴대전화 압수해요.
1: 약탈자 퇴치!
2: 보스, 드디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3: 건방진 녀석들, 이 몸이 돌아올 줄은 몰랐겠지. 보물이 있을 만한 곳은 찾았나?
2: 네, 마침 아주 특이한 금속 반응을 보이는 좌표를 찾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 여기가 어디지?
0: 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처럼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으로 항성 주기라고도 말합니다. 이외에도 회합 주기와 교점 주기, 근점 주기가 있는데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회합 주기로부터 항성 주기로 계산해내고 고안해냈습니다.
4: 이거 우리 학교 아니야?
0: 이 부분에 시험에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주니. 세나야,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랍니다.
4: 아이, 선생님, 그게 아니라 바깥 좀 보세요.
0: 네.

0: 어떡하죠? 역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다들 서두르자고. 대적 따위 이 몸의 상대가 안 되지.
1: 녀석들의 목적을 조사하는 게 과학 수업보다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되겠어. 어?
2: 잠깐! 당신들 대체 누굽니까? 허가 없이 학교에 착륙하다니요.
3: 시끄럽다. 너희들이 숨기고 있는 보물이나 내놔.
2: 보물이라니, 우리 학교엔 귀중품 따윈 없어요.
4: 교장 선생님, 일단 신고부터.
5: 저잘 시끄럽구만. 채채채채채채채. 내 이름은 대치. 악명 높은 해적이지. 한 번쯤은 네 몸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내가 두렵나?
0: 엄청 조그맣다. 대박.
2: 지금은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 주세요.
5: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여보아라.
2: 이래봬도 모스를 달려라는 몸이랍니다.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허여! 이 죄가 있는 한 우리 학생들은 건드릴 수 없어요. 살려줘요.
4: 그러게, 그냥 신고하자고 했잖아요.
5: 저 두 녀석은 배에 태우고 나머진 보물을 찾아라.
0: 선생님들이 순식간에 당했어.
6: 해야지. 귀여워.
2: 생각보다 너무 세네요. 살려줘요.
4: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7: 선생님들을 데려가려나 봐. 어떡하지?
1: 어떡하긴 뭐가 어떡해. 우리가 구해드려야지. 에?
8: 방금 안 봤어? 저 쬐끄만 녀석 장난 아니라고.
1: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9: 방법이라면 있지.

0: 찾았나?
1: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0: 그래, 알겠다. 보물을 발견하면 바로 보고하도록.
2: 간단하구만.
3: 이제 어떻게 하면 돼?

0: 뭐야? 보물은 찾았나?
1: 네. 저희가 보물을 약탈해 왔습니다.
0: 뭐? 그럼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와서 보고해.
1: 네. 그게 어떻게 들어가죠?
0: 뭐야? 카드키 또 잃어버렸냐? 칠칠 맞지 못한 녀석.
2: 하지만 보물을 찾았다니 봐주.

0: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1: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0: 빈센트, 빨리빨리 못 걸어?
2: 나 지금 네 명이나 업고 있는 거야.
0: 저쪽인 것 같군.
3: 응? 왔나? 그래, 보물은 어디 있지?
1: 뭐 부터 보여주지?
0: 아무거나 보여줘.
2: 빨리 줘버려, 들키겠어.
4: 줘버려!
1: 이런 거.
3: 뭐야, 이딴 게 무슨 보물?
5: 안 돼! 그건 제 교장실에 있는 골프채잖아요. 비싼 거라 큰 거에 넣어둔 건데 어떻게 들고 온 거지요? 당장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당장!
1: 교사 선생님을 발견했다.
3: 조용히 해. 저는 쇠막대기가 무슨 보물이라는 건진 모르겠지만 난리치는 걸 보니 값어치 있는 물건이긴 한가 보군. 일단 창고에 넣어.
1: 네.
5: 안 돼! 내 최고급 골프채!
3: 수고했다. 이제 가봐도 좋아.
0: 세나, 녀석이 방심한 틈에 선생님을 구출해야 해.
2: 뭐? 내가?
0: 너 말고 누가 해? 야, 태호, 안 들키게 잘해라.
2: 서둘러줘, 오래 못 버티겠어.
3: 뭐야? 너 괜찮냐?
1: 네, 전 괜찮습니다.
3: 내 녀석, 허리가 부러진 것 같은데.
1: 허리가 조금 뻐근해서요.
2: 럭키야, 어서 허리로 와. 이러다 들키겠어.
4: 알았어.
1: 이제 안 아픈 것 같습니다.
0: 다들 집중해. 들키지 않고 구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4: 줘버려, 보물 또 줘버려.
1: 맞다. 그러고 보니
3: 뭐냐?
1: 사실 보물이 더 있습니다.
3: 뭐? 보물이 또 있다고?
1: 이런 거.
3: 이딴 게 무슨 보물?
5: 안 돼! 그건 또 어디서 찾아낼 거예요? 제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3: 저 녀석 말이 거짓말 같진 않군. 이것도 창고에 넣어라.
1: 네!
5: 안 돼!
3: 이걸로 확실하게 끝이냐?
1: 네!
0: 선생님,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들킬 뻔했잖아요.
5: 세나야, 난 괜찮으니까 내 보물부터 구해줘요.
6: 여기서 못 나가면 보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교장 선생님. 저딴 거 그냥 줘버려요.
3: 얼른 들어가서 쉬어. 너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아는 병원이라도 소개해주마. 돌아가면 휴가라도 쓰도록 해. 뭐야? 방금 누가 내 수염 만진 것 같은데?

0: 이게 대체!
1: 부르셨습니까, 대장?
2: 됐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더운 날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클릭서!
6: 클릭서! 몰라내가!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6: 클릭서!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8: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6: 클릭서!
8: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죠.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1: 얼굴엔
6: 순한 긴긴.
1: 줄무랑
6: 덥덥한 말.
13: 순하게
6: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해체위기 밴드부
5: 김수준 빨리 와봐 빨리.
6: 뭔데?
5: 밴드부 점심 공연이래. 우리도 보러 가자.
6: 공연? 난 공연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5: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보러 가야지. 분명 엄청 재밌을걸. 가끔은 이런 문화생활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
6: 그래, 그럼 재밌게 보고 와. 난 먼저 들어가 보.
5: 아이, 그러지 말고 저기 좀 봐봐. 다들 보러 갈 텐데 우리만 안 갈 순 없잖아.
6: 아, 그래도 난.
5: 그래, 우리만 갈 게 아니라 부원들도 다 같이 가자.
7: 뭐?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밴드부를 탈퇴한다고? 오늘 공연은 어떡하고?
8: 갑작스럽게 말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야.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장르의 음악을 찾았거든.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 미안해 부장.
9: 짠! 얘들아, 나 포스터 다 붙이고 왔어. 어?
8: 그동안 고마웠어. 분명 날 대신할 멤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다들 안녕.
9: 부장!
5: 큰일이야!
9: 부장! 어떡해! 오늘 공연이잖아! 이미 포스터도 다 붙이고 왔는데!
7: 이럴 때 주변에 도와줄 기타리스트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9: 뭔데? 혹시 아는 기타리스트 있어?
10: 아니, 사실... 나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음악이 있어서 이참에 탈퇴할래.
9: 부장, 이제 어떡하지?
5: 그래, 맞아. 금방 깨달았어. 나도 사실은 성악이 하고 싶어.

0: 너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너도 네 꿈을 꼭 찾아.
1: 망했다.
2: 밴드 공연? 무슨 공연인데?
3: 헤비메탈이래.
2: 헤비메탈?
4: 엄청 시끄러운 거.
2: 오, 재밌겠네. 나도 갈래.
3: 그치 재밌겠지.
5: 럭키도 갈래.
3: 우와, 좋았어. 어떠냐 빈센트, 다들 갈 것 같은데 당연히 너도 갈 거지?
4: 아니야, 나는 그냥 디노랑 부실에 있을게.
3: 뭔 소리야, 디노도 갈 건데?
4: 뭐?
3: 디노는 예전부터 헤비메탈 팬이래. 다 가는데 너만 안 가면 섭섭하지.
6: 얘들아, 도움이 필요해.
3: 너 아까 밴드 부원이잖아.
6: 비상사태야. 밴드부가 해체될 위기라고.
3: 뭐?
2: 해체? 니들 곧 공연이라며.
6: 그래서 더 큰일이야. 갑자기 하고 싶은 음악이 다르다고 나 빼고 다 나가버렸어.
3: 그럼 공연 못하는 거야?
6: 강당까지 빌렸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취소하겠어.
3: 그렇다면 역시 그 방법뿐인가?
6: 방법?
3: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6: 진짜? 어떻게?
4: 응?

0: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럼 빼곤 죄다 엉망이잖아. 기타는 치는 신용도 안 하고. 다 틀렸어. 이대로는 무리야.
1: 에이,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한텐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금방 나아지겠지.
0: 아니. 역시 하루아침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야. 아무래도 탈퇴한 부원들을 다시 설득해야 될 것 같아. 도와줘. 도와줘.
2: 네가 정 그렇다면야. 그렇지만 세 명 다 설득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드럼 그 친구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저기 저 친구가 훨씬 더 잘하니까.
3: 미안, 나 생각해보았는데 역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건 밴드인 것 같아.
1: 오호, 벌써 한 명 돌아왔는데.
4: 잘됐다.
3: 혼신의 드럼을 칠 수 있을 것 같아.
5: 보컬이랑 밴드 부장 두 명만 남은 건가?
2: 학교 안에 있을 테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1: 좋아, 그럼 당장 찾으러 가보자.
3: 아니야.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야.
0: 아니야. 넌 뭐든지 잘해서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근데 여긴 아니야.
2: 다들 어디로 간 걸까?
4: 저쪽이야!
6: 그만. 너 아까부터 혼자 너무 튀잖아.
7: 뭐? 무슨 소리야? 당연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주목받아야지.
6: 너 혼자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
7: 그렇지만 난 늘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은데?
6: 이봐, 우리 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팀워크야. 계속 네 맘대로 부를 거면 너 입으로 돌아가.
7: 뭐? 안 그래도 돌아가려고 했어. 어?
8: 뭐야? 다들 알아서 돌아오네. 우리가 도울 일이 없는데?
1: 그러게. 노래라면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2: 그건 절대 아니야.
9: 너네는...

0: 네가 마빈 맞지?
1: 그런데?
2: 그게 응? 아, 널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
3: 밴드부 애들이 네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1: 그래, 안 됐지만 난 돌아갈 마음이 없어.
2: 왜?
1: 앞으로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공연하기로 마음먹었거든.
0: 단 한 사람?
1: 오늘 반드시 고백할 거야. 내 사랑의 노래로.
2: 왔다.
1: 저기 늘 지켜보고 있었어. 널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들어줄래?

0: 아, 마빈, 너 괜찮냐?
1: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오늘 점심인 거 잊었어? 미안, 못 들었어. 티켓은 좋은 자리로 구해뒀지. 수고했어. 얼른 가자.
2: 공연까지 10분 남았어.
3: 큰일이네. 이대로 시작 못하는데. 돌아왔구나. 어? 어떻게 됐어?
0: 그게 마비는 지금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
3: 뭐? 그럼 이제 어떡하지?
4: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노래를 부르는 수밖에 없나?
3: 아니, 그럴 필요 없어.

0: 용기 있는 고백! 이거 해봐! 다들 깜짝 놀랄걸! 어? 내가 공짜 콘서트 티켓을 구해왔다고! 무려 5장이나 말이지!
1: 오, 진짜?
2: 무슨 콘서트인데?
0: 밴드북 콘서트!
1: 아, 너 재밌게 봐.
3: 이렇게 갈래?
2: 아, 나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재밌게 보고 와.
0: 왜? 무슨 소리야? 다 같이 가야지!
1: 난 또 무슨 유명한 가수 공연인 줄 알았네. 걔네들 공연에 티켓이 왜 필요해? 그냥 가서 보면 되지. 게다가 노래도 맨날 똑같은 것만 하잖아.
0: 얘들아! 마침 너희 콘서트 얘기하고 있었는데!
4: 큰일이야! 마빈이 공연 연습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0: 왜? 그게 무슨 말이야?
4: 어제부터 연락도 안 받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5: 내 생각엔 일부러

0: 우릴 피해 다니는 것 같아.
1: 센터인 마빈이 없다면 우리 부는 유지될 수 없어.
2: 너네는 허구한 날 해체 위기냐? 혹시 싸운 거야?
1: 아니야. 어제까진 정말 분위기 좋았어.
3: 말 없이 사라지다니 정말 큰일이구만. 그래도 걱정 마.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1: 정말 고마워.
0: 고마워.
3: 좋아. 그럼 다 같이 마빈을 찾으러 가볼까? 좋아. 뭐야 너희들 왜 안 따라와?
2: 난 도와준다고 한 적 없는데.
4: 일부러 피하는 거라면 마빈 개인 사정일 수도 있어.
3: 에이 걱정도. 그런 건 일단 만나서 물어보면 되지. 공연 티켓도 받았겠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5: 도와주자.
2: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몇 번째.
3: 아, 도와주자.
5: 도와주자.
3: 아, 도와주자니까. 아, 도와주자고.
4: 3층엔 없었어.
3: 2층에도 없던데.
4: 이 정도로 안 보이면 좀 걱정되지 않아?
3: 혹시 마빈이 위험에 처한 것?
5: 찾았어. 럭키가 찾았어.
3: 진짜? 어딘데? 어딘데? 마빈이 왜 저기?
4: 납치된 거 아닐까?
5: 행복해 보여.
6: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보자고.
7: 알았어.
8: 이봐. 늦으면 안 돼.
7: 알겠어. 너희들 무슨 일로?
3: 저 녀석들이 널 데리고 간 거냐?
7: 어?
4: 억지로 끌려간 거지, 그치?
7: 억지로? 누가?
3: 만화 부원들 말이야! 강제로 일을 시킨다거나 하는 거 아니야?
7: 아니야, 아니야. 사실 나 오늘부로 만화부에 들어가기로 했거든.
3: 왜? 만화부에 들어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7: 그게 그녀로부터 만화부에 들어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4: 그녀?
3: 왜? 설마 저번에 네가 고백했다가 차였다는.
7: 맞아.
3: 아니 그럼 밴드부는 어떡하고?
7: 밴드부?
3: 내일이 밴드부 공연이잖아.
7: 아, 그런 동아리가 있었지.
4: 너 어제까지 밴드부였잖아.
7: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현재와 미래가 더 소중해. 난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3: 그렇다면. 마빈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
1: 왜? 우리가 싫어졌대?
3: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 이제 공연은 끝이야. 우리 부는 끝이라고. 어떡하죠, 부장?
3: 아쉬운 대로 나라도.
5: 내가 도와줄게.
1: 아니야, 마빈이 없으면 우리 끝장이야.
6: 오늘 새로 입부한 녀석 마빈이라고 했나?
4: 응?
8: 네, 맞습니다.
6: 녀석이 도와주기로 해서 정말 다행이군.
8: 덕분에 내일까지 원고 마감을 지킬 수 있겠어요.
6: 어떻게 구한 거야?
8: 만화 부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했는데 바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의욕이 넘치는 건 높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아요.
6: 그렇지만 그림 실력은 영꽝이란 말이지.
8: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우개 질만시키고 있죠.
6: 입부 신청서는 아직 안 썼지? 일단 지금은 급하니까 임시로 쓰겠지만.
8: 입부 시킬지 말지는 미뤄둘까요?
6: 그게 좋겠어.
8: 네, 알겠습니다.
9: 뭔 일 있어?
4: 밴드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 공연이 취소될 수도 있대.
9: 마빈이 만화부에 들어가서?
3: 그걸 어떻게 알아?
9: 아까 요 앞에서 만화부 애들이 이야기하던데.
3: 밴드부? 아니, 만화부 마빈이잖아?
7: 저기, 너희들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9: 부탁?
7: 사실은 나 내일 고백할 예정이거든.
9: 뭐? 고백이라니 무슨 소리야?
7: 그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에게 먼저 말 걸어서 이뻐해달라고 한 것도 그렇고 역시 그녀도 나한테 강렬한 마음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9: 야, 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용당하는 거야.
3: 응? 이용?
7: 아니야, 나한테 간절한 눈망울로 부탁했다고.
9: 네가 눈치가 없는 거겠지?
7: 혹시 지금 질투하는 거야?
3: 뭐?
7: 그럼 됐어,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생각해보니 고백 준비는 나 혼자서도 충분해.
3: 이게 무슨 상황인데?
4: 세나, 혹시 너 마비는...
3: 장난하냐? 뭐라고?
4: 그러면 마빈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
9: 아, 내 말이 생각보다 착각이 더 심한 녀석이었어.
3: 그럼 어떡하지?
9: 어떡하긴, 우리가 고백을 막아야지.
4: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고백하는 건 본인 마음인데.
9: 고백 당하는 입장도 있잖아.
3: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서야겠구만.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아?
4: 아직은 고백할 낌새가 보이진 않아.
9: 하긴 보통은 단둘이 있을 때 고백을 하겠지.
7: 저기, 나 할 말이 있는데.
3: 이 타이밍에?
7: 사실은 말이야, 예전부터 너를...
9: 나 이거 하나 줘. 어?
8: 여기 있어. 뭐 더 살 거 있어?
9: 어? 아니.
8: 그래, 그럼 잘 가. 아까 뭐라고?
7: 아까 하려던 말이 뭐냐면
3: 나도 이거 하나 살게.
4: 나도.
10: 뭐야? 뭐 사는 거야? 응? 나도 한번 보자.
11: 뭐야? 뭐 좋은 거 팔라 봐.
8: 신입, 뭐 하고 있어?
7: 어?
8: 얼른 포장해 드려.
7: 어, 응.
8: 부장님, 오랜만에 저희 작품이 완판될 것 같아요.
10: 드디어 사람들이 나의 작품 세계를 인정해주고 있어.
3: 뭐가? 위기는 모면한 것 같지?
9: 그 타이밍에 고백이라니 정말 상상 초월이네.
8: 생각보다 빨리 팔려서 다행입니다. 정리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10: 그래, 우린 부실을 청소하지. 정리가 끝나는 대로 합류하자.
8: 네.
9: 단둘이 남았어.
3: 이제 무슨 수를 막지?
4: 저렇게까지 고백하려고 하는 거라면 실패하더라도 후회 없이 말하는 게 나을 거야.
3: 그럴까?
7: 나 할 말이 있어.
8: 나도 할 말 있는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4: 취소할게. 말렸어야 했어.

으악!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줄무랑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Never cry. Never want to be. Just call u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아유, 오늘은 또 어떤 탈 것을 탈까, 타방아.
1: 기대돼요.
2: 바퀴님, 무거운 걸 들고 계신 할머니예요.
0: 할머님. 아이, 저기, 할머니, 짐 좀 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3: 아이, 뭐 괜찮은데.
0: 아유, 아닙니다. 예.
3: 고마워요.
0: 아닙니다. 뭐, 어느 쪽으로 가신다고?
3: 절로. 조심조심. 조심조심.
0: 조심조심.
3: 예,
0: 일로.
3: 이쪽으로.
0: 아, 뭐, 이 정도 짐 들어드리는 건 뭐, 일도 아니지요.
3: 아이고.

0: 타봐.
1: 네. 아,
0: 저건 대체 무엇이 더냐?
1: 아, 저건 작은 경주용 자동차 카트예요.
0: 어? 작은 경주용 자동차 카트?
1: 카트는 작은 경주용 자동차예요. 자동차 경주를 연습하고 체험해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카트는 높이가 낮고 사방이 뚫려 있어서 빠른 속도를 더욱 즐길 수 있답니다.

0: 차를 준다고?
1: 우와, 자동차가 생기면 이제 힘들게 걸어다니지 않아도 되겠어요.
0: 좋다! 싱싱싱 카트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자동차도 받고 초선까지 빠르게 가자꾸나 타방아!
1: 와, 좋아요.

0: 할머니?
1: 어, 카트 대회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요.
0: 안 되겠다. 가방아, 우리도 네. 어서 가보도록 하자. 그럼
1: 얼른 가요.
0: 자동차.

0: 자동차가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봐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나도 봐줄 생각 눈곱만큼도 털끝만큼도 없어요.
2: 다키님 파이팅! 우리 꼭 자동차 타요.
0: 아니 그래 다방아, 어? 파이팅해서 자동차 타고 초선으로 돌아가자꾸나.
2: 네.
1: 그 너무 그 힘 빼지 마세요. 어차피 자동차는 내 거야.
0: 어쨌든 그 선생님 혹시 이제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호랑이 불어드릴 거예요. 호랑이 길게 불어주면 시동 켜시고 출발하시면 될 거예요. 두 바퀴를 탑승하시고 도착하신 분이 승리하신 겁니다.
0: 할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1: 한번 열심히 따라와 보시던가.
3: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하시고.
2: 조심히 다녀오세요.
0: 처음에야 뭐.
1: 또 따라올게. 내가 얼마나 빠르다고.
0: 할 수 있다.
1: 가자. 가자.
0: 아니 걸을 때는 그렇게 느리던 할머니가 오히려 빠른 것이오!
1: 빨간! 와!

0: 자.
1: 나는 1등, 너는 2등. 가자.
0: 어딜 가? 말은 빨라. 안 돼. 1등. 그냥 자동차란 말이다. 자동차!
1: 내가 이걸 60년을 탔어요, 60년을. 60년의 세월이 어떻게 이기나? 달려!

0: 가고 있어. 야! 어? 내가 보여주도록 하지. 잡아라.
1: 하필님, 우리 꼭 자동차 타요.
0: 자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진짜 잘 타네. 왜 잘 타는 것이오?
2: 가자, 가자. 똑같이 공성관으로 뿅.

0: 이번에는 그래 마늘 곡선이 있었는데
1: 아 거기서
0: 난 직선이요 앞으로 직선 뭐야
1: 아이고 안돼 아 어디 갔어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아이고 어디 갔어
0: 내가 이기고 있다 여기서 천천히 부드럽게 이야
1: 정비 양반 같이 가
0: 가자 바로 가

0: 저희가 해냈어요. 이제 자동차를 받겠네요.
1: 아이고, 1등 상품 자동차 드시오.
0: 1등 상품 주세요.
2: 네, 오늘의 1등 상품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예?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1: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빨리 자동차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갈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탑니까?
0: 이건...

0: 몰라서 미안한데.
1: 이거 뭐 타지도 못하는데 그럼 손주 갖다 주지.
0: 아이고 박기 양반 고마워요. 고마워요.
1: 즐겁게 경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할머니.
0: 아이고 예의가 바른 청년이네. 우리 거기 소뚜껑이도 정말 고생했어.
2: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시상에 떠오른다. 카트로 이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시오. 카트를 타고 경주를 해보니 느낀 점? 트럭보단 작지만 잘 달린다. 싱싱싱.
3: 우와! 아유, 어쨌든, 예, 감사드립니다.
1: 자, 그럼, 다망아, 우린 조선으로 갈 탈 것을 찾으러 출발! 가보겠습니다. 출발!
0: 잘 가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화이팅!
6: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화이팅! 우리 모두
8: 화이팅!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부영지역 어디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처음으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샘이 난다, 샘샘이.
2: 안녕, 난 지아야. 오늘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이 있어.
1: 자, 오늘 그리기 시간에는 친구와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짜잔! 이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인데 선생님은 얼마 전에 친구랑 미술 전시회 갔을 때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여러분은 친구와의 즐거웠던 순간 기억해요? 어, 희미!
3: 저는 소희랑 같이 영화 보러 갔을 때 엄청 즐거웠었어요.
1: 영화 보러 갔을 때? 자, 또? 어, 은우!
4: 저는 시우랑 파자마 파티 했을 때요.
1: 오, 그럼 시우는?
5: 윤희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넌?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6: 누나.
5: 우리 똑같은 거 그리겠네?
7: 그니까.
5: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6: 이게 공부마입니다.
2: 나는 윤희가 좋아. 윤희는 착하고 친절하고 뭐든지 다 잘해. 그래서 어떨 땐 윤희가 좀 부럽기도 해.
8: 선생님, 저 다 그렸어요.
1: 그래? 자, 어디 보자. 지아는 친구랑 뭐 하는 거 그린 거야?
8: 윤희랑 키즈카페에서 논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8: 선생님, 저도 다 그렸어요.
1: 오, 보자.
8: 이게 저? 이게 지아예요.
1: 아, 윤희는 지아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린 거구나.
8: 네.
1: 어, 볼풀장에서 노는 거 완전 신나 보이네.
8: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미끄럼틀도 엄청 재밌었어요.
1: 그러니까.
2: 똑같이 키즈카페 간 그림인데.
1: 맞아, 너 그려봐, 알았지?
2: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 그렸잖아.
1: 다 그렸어? 봐봐, 한번.
8: 지아야, 네 그림 봐봐.
4: 나 아직 다 못 그렸어. 더 그려야 돼.
2: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나는 윤이랑 희민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어.

0: 우리 대탈출 놀이할래?
1: 그래, 그래!
0: 그게 뭔데? 술래가 보물을 숨겨.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그 보물을 찾는 거야. 그리고 저 미끄럼틀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어. 아, 그리고
2: 윤희는 재밌는 놀이도 많이 알아.
0: 어때, 어때? 재밌겠지?
1: 와, 재밌겠다!
3: 준비, 빨리 하자!
0: 준비!
2: 그래서 친구들이 다 윤희를 좋아해. 나도 윤희처럼 재밌는 놀이 많이 알고 싶어.

0: 얘들아 안녕.
1: 안녕하세요.
0: 어머, 윤희 못 본 사이에 키가 많이 컸네. 뭘 먹고 이렇게 큰 거야? 우리 희민이한테도 비결 좀 알려줘라.
1: 아, 저 매일 저녁에 줄넘기 하거든요.
0: 줄넘기가 비결이구나.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2: 나도 요즘 키 많이 컸는데. 나도 줄넘기 잘하는데.
0: 우리 다음에 그럼 또 보자.
1: 네.
0: 가자.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1: 잘 봐.
3: 잘 봐.
4: 근데 윤희 너 진짜 하루에 줄넘기 100개씩 해?
1: 응, 당연하지.
4: 나도 그 정도 한대. 그럼 우리 줄넘기 내기할래? 누가 안 걸리고 더 많이 하나.
1: 그래, 좋아.
5: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2: 내가 이길 거야. 줄넘기는 윤희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줄넘기도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1: 와, 윤희야, 너는 어떻게 줄넘기를 그렇게 잘해?
2: 아, 윤희는 왜 나보다 뭐든지 더 잘하지? 그림도 나보다 잘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나 기분이 이상해.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0: 세미난다, 세미나. 뭐든지 지아보다 잘하는 윤희한테 세미나서 윤희가 미워. 정말 정말 미워. 얄미운 윤희가 방 발로 뻥 차버려.
1: 어? 지아야. 내 가방 왜 발로 차? 실수야. 실수.

0: 윤희가 그린 그림 지아보다 잘 그려서 꼴도 보기 싫어. 윤희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1: 비상 비상, 지아의 마음이 위험해. 지아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리.

어디지? 저 방에 누가 있나 봐.

0: 누구야? 어? 지하구나! 나야, 샘샘이!
1: 샘샘이?
0: 응, 샘샘이! 샘나고 질투 나는 지하 너의 마음! 지하, 너 윤희가 너보다 줄넘기 잘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그리고 친구들이 윤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1: 맞아, 샘나. 윤희가 나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 것도 샘나.
0: 그래서 윤희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야,
2: 안 돼.
0: 어? 아니, 왜 안 돼?
1: 그러니까 좀 전에 나한테 윤희 그림 망치라고 시킨 게 샘샘이 너였구나.
0: 맞아, 윤희 가방 발로 빵 차버리라고 시킨 것도 나였어.
1: 그럼 안 돼.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0: 아, 그렇지만 윤희가 미운걸. 너도 윤희 밉잖아, 그치?
1: 밉냐고?
3: 윤희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4: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3: 우리 똑같은 거 그리겠네?
4: 그니까. 우리 진짜 예쁘게 그려보자.
5: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아니, 나 윤희 밉지 않아. 나 윤희 좋아해.
0: 좋아해?
6: 그런 거 같더라. 지아는 윤희랑 놀 때 엄청 즐거워 보여.
0: 그럴 리가. 지아는 윤희랑 놀 때 행복하지 않아. 윤희는 다 잘하는 것 같고 지아는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지아는 윤희가 미울 거야.
1: 미운 게 아니라 나도 윤희처럼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그래서.
6: 그래서 지아 마음이 뾰족해졌군요. 바로 저렇게.
0: 그래, 나 지금 뾰족해. 지아는 뭐든 다 1등 했으면 좋겠다고.
6: 근데 지아가 다 1등 할 수 있나?
0: 아, 당연하지. 우리 지아는 뭐든 다 1등 해야지. 그치, 지아야? 1등 할 수 있지?
1: 샘샘아, 내가 어떻게 다 1등해?
0: 헐! 왜 못해? 너 태권도도 잘하고, 그리고 여기 혼자서 단추도 잘 잠그잖아. 그렇게 다른 것도 다 1등으로 잘하면 되지, 안 그래?
1: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 근데? 나보다 다른 친구가 더 잘하는 것도 있어.
6: 브라보! 지아 말이 맞아. 지아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것도 있지. 뭐든 다 내가 1등으로 잘할 순 없는 거야.
0: 아, 그래도 난 지아가 뭐든 다 1등 했으면.
2: 그만! 삼삼이 너 사라져, 빨리!

0: 삼삼이 왜안 사라져? 왜 여기 있어?
1: 지아야, 삼삼이는 사라지지 않아. 항상 네 마음속에 있을 거야.
0: 뭐? 싫은데? 삼삼이 때문에 내가 또 친구들한테 심술부리면 어떡해?
1: 그래, 삼삼이 때문에 심술이 날 수도 있지. 근데 때론 삼삼이도 꼭 필요하다.
0: 삼삼이가 필요하다고?
1: 삼삼이는 지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도와주거든. 윤이 그림을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2: 나도 앞으로 그림 더 열심히 그려볼 거야
1: 하고 더 노력하게 될 수도 있지. 줄넘기 잘하는 윤이 보고 샘이 날 때 지아

0: 나도 앞으로 줄넘기 더 열심히 연습할 거야.
1: 하고 노력한다면 지아는 줄넘기를 정말 정말 잘하게 될지도 몰라.
0: 그렇구나. 샘샘아, 사라지란 말 취소. 너도 내 소중한 마음이야.
2: 지아야, 지아야.
0: 어?
2: 지아야.
0: 어?
2: 너 뭐해?
0: 윤희야, 아까 네 가방 발로 차서 미안.
2: 아, 괜찮아. 가방을 바닥에 둬서 그래.
0: 근데 윤희, 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2: 아, 나 매일 그림일기 그려서 그런가?
0: 그림일기? 그게 뭔데?
2: 매일매일 오늘 있었던 일 그림으로 그리는 거.
0: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림일기 그려볼까?
2: 근데 매일 하려면 엄청 귀찮긴 해.
0: 그렇겠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2: 그래도 좋지. 가자.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잘하지.
1: 야호! 시원한 바다다!
2: 배고프다. 빛이생 그만!
3: 세금!
4: 자, 오늘의 간식입니다. 짜잔! 오늘은 고기만두를 만들어봤어.
1: 정말 맛있겠다. 고마워, 사요.
3: 생금이 만두 좋아.
2: 고기만두?
1: 어, 맞다. 드레콩은 채식주의자구나.
4: 그래서 드레콩의 만두는 특별하게 과일만두로 준비했지.
2: 와, 정말? 역시 사유가 최고야.
4: 자, 가운데 있는 만두가 드레콩을 위한 특별한 과일만두야.
5: 이렇게 내 거라고. 어서 줘.
6: 이거 멋진걸. 정말 맛있겠다.

0: 사요, 미안해.
1: 어떤 게 과일만두였지?
2: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사요, 고마워. 사요, 최고.
3: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가와 다이아 레벨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0: 합니다.
1: 그럼 오늘의 미션 대공개! 뿌뿌! 호화 여객선에서 사라진 막내 갈매기를 찾아라!
0: 어머! 여객선이라면 널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커다란 배 아닌가요?
2: 맞아요. 며칠 전 초대형 여객선에 갈매기 형제들이 탑승했는데요.
0: 그런데 여객선에 탑승한 갈매기 형제 중 막내가 사라졌다고 해요.
2: 여러분이 사라진 막내 갈매기를 꼭 찾아주세요.
0: 막내 갈매기를 먼저 찾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2: 이번 미션을 대결할 팀은 바로 치치핑핑팀과 에이스 엘리트팀입니다.
1: 그럼 두 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안녕! 뿌뿌! 짝!
3: 삐리삐리!

0: 삐리삐리. 여객선에 탄 갈매기 영재는 총 9명. 그중 사라진 갈매기는 9째 갈매기로 이름은 구매기입니다. 갈매기 영재들이 사라진 막내 갈매기를 찾고 있지만 여객선에는 많은 시설들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 막내 갈매기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삐리삐리.
1: 좋았어. 우리가 어서 가서 사라진 구매기를 찾아주자고.
2: 좋아.
1: 그럼 출발!
2: 출발!
1: 우와, 여객선으로 유후!
3: 투팀의 멋진 노래를 기대하면서 안녕!
4: 이번 미션은 우승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자고. 황금 지구본도 우리 손에 넣어야 하니까.
5: 걱정 말라고, 티아. 티치 핑핑팀은 우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6: 자자, 그리고 전설의 유물은 내가 변신술로 핑핑이에게 접근해서 싹 다 가져올게.
5: 나로, 이번엔 실수하지 말라고.
6: 내 변신술을 아직 못 믿는 거야?
5: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엔 성공해서 회장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니까.
4: 어서 가자.
7: 오, 저것 좀 봐요.
1: 저기 봐. 왜 우리 감시했던 거야?
5: 감시라니? 무슨 소리야?
4: 우리가 너희를 감시나 하고 다닐 만큼 한가한 줄 알아?
6: 자, 이 미니 드론 이래도 발뺌이냐?
1: 그건 우리
6: 와!
4: 감시했다는 증거는 어디 갔나?
1: 열받아. 아무튼 너희 우리에게 관심 좀 끄시지.
6: 에이, 우리는 너희에게 큰 관심은 없다고.
8: 아이고, 미안합니다.
9: 괜찮아요.
8: 구매기야. 구매기야.
10: 생금.
9: 구매기야, 우리지.
11: 구매기?
4: 구매기라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막내 갈매기잖아.
9: 저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 치치핑핑 팀이에요.
6: 네? 구매기님을 찾기 위해 저희 에이스 엘리트 팀이 왔습니다.
4: 오, 구매기를 찾으러 왔대.
12: 오, 드디어 막내를 볼 수 있겠군.
8: 구매기를? 구매기를 찾아주겠대.
1: 구매기 어디는데? 그런데 막내는 어디 간 거야?
13: 구매기도 없는데?
14: 막내도 구매기잖아.
8: 구매기야!
2: 구매기야!
8: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희 구매기를 찾아주신다고요?
6: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구매기님을 찾아드릴게요.
8: 감사합니다, 여러분.
5: 그런데 다들 똑같이 생겼는걸.
9: 갈매기님, 찾고 계신 구매기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기셨나요?
8: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다

0: 생겼어요. 보세요. 제 눈이 제일 크죠? 그래서 저는 일맥이에요. 그리고 이 맥이는 호기심이 많답니다. 산맥이는 너무너무 고운 기토를 가지고 있죠. 사맥이는 가장 남자답죠. 오맥이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육맥이는 관람차다!
1: 저 명찰! 명찰에 달린 숫자가 갈매기들 순서였어!
0: 좋아! 그럼 우린 숫자 9를 달고 있는 갈매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우와, 관람차다!
2: 쌩꼬미도! 쌩꼬미도!
3: 쌩꼬마! 혼자 가면 위험해!
1: 안 되겠어. 얘들아, 난 드래콩이랑 생크미랑 같이 찾아볼게.
4: 그러면 우리도 각자 흩어져서 찾아보는 게 어때?
0: 그래, 흩어져서 찾으면 금방 찾을 거야.
5: 우리도 어서 가자.
3: 그래, 네, 티아. 생크마!
0: 곧 올 때가 됐는데.
3: 생크마!
1: 얘들아, 같이 가!
0: 좋아, 여기서 핑크백을 낚아채는 거야.

0: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일백이형 같이 가! 왜 날 따라오는 거야?
2: 어? 일맥이 형이 아니네. 형들 다 어디로 간 거야?
1: 어? 저게 뭐지?
0: 어? 설마? 드디어 찾았다.

0: 어? 어? 혹시 구미기님이 범퍼카장에 있을까? 어? 어? 티아! 어? 어? 티아가 범퍼카장에 들어가잖아? 어딨지?
1: 예매기 아니죠 나 구매기죠
0: 티아가 왜 범퍼카를 어?
1: 예매기 아니죠 난 구매기죠
0: 구매기라고? 좋아 누구든 먼저 데려가는 사람이 이긴다
1: 산맥이
2: 구매기님
1: 아니죠
2: 구매기님
0: 간다
3: 치치가 어떻게 얘기해
0: 상관없어 티아 이렇게 재밌는 건 혼자 타기야

0: 아니죠. 난 어라. 우와. 내가 잡아야 해. 구멍이지. 드래콩, 여기가 맞아?
1: 분명히 이쪽에서 구메기라는 소리를 들었어.
2: 와!
3: 할머니 아니죠! 난 구메기죠!
0: 드래콩, 정말로 어디에서 노랫소리가 들려?
1: 어디지?
3: 구메기 맞아! 난 구메기죠!
1: 저기! 구메기님이야!
0: 어서 가자!
4: 어디지? 찾았다!
2: 탱크 미터!

0: 함께! 대차!
1: 생크멀, 구맹이님을 잡아야 해!
0: 슈퍼 생크미만 믿으라고! 하하하! 생크미 난데!
1: 야호!
2: 어? 이게 뭔 소리지? 그나저나 구메기님은 어디 있는 거야?
3: 구메기님은 어디에 있지?
1: 이곳으로 날아온 게 확실한데.
4: 저기요!
0: 어? 구메기님!
2: 나한테 맡겨. 내가 구메기님을 구해올게.
5: 그렇게는 안 될걸? 치치,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어때?
2: 너야말로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내려가라고.
6: 어? 애들이잖아. 왜 다 저기 있는 거지?
1: 얘들아, 조심해.
3: 저기 봐, 관람차가 내려오고 있어.

0: 혹시 구메기님 아니세요?
1: 아이고, 전 일맥이에요.
2: 아이고, 전 이맥입니다. 난 삼맥이.
3: 저는 사맥이랍니다.
4: 난 오맥이.
5: 난 칠맥이.
6: 그럼 구메기님은?
2: 구메기님은 무사해.
7: 우리가 구메기님을 찾았네.
8: 역시 티아야.
2: 그럼 이번 미션은 우리의
9: 승금.
8: 저기 봐, 구메기님이 또 있어.
6: 구메기님이 둘이야?
0: 어떻게 된 거지?
5: 오지마, 오지마. 왜 택이 날 들고 계신 거요? 참나. 명찰이 비뚤어졌네.
9: 뭐라고?
8: 그럼 육맥이?
2: 그럼 진짜 구메기님은 생크미와 함께 있는?
1: 구메기를 찾았다.
5: 우리 구메기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9: 생금, 생금, 생금, 생금.
0: 무사히 구메기님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5: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10: 이메기 아니죠? 이메기 아니죠?
2: 자, 그럼 오늘도 승리!

0: 이번 패배로 우리의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겠어.
1: 핑핑이가 가지고 있던 전설의 유물을 뺏고 우승 상품인 황금 지구본까지 차지해서 모든 전설의 유물을 모으는 게 우리의 계획이었는데.
2: 회장님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0: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치치가 비밀의 서클을 아는지.
3: 생꿈! 생꿈! 생꿈!
2: 깜짝이야. 생크미는 언제부터 저기에 있었던 거야?
0: 됐어. 가자.
2: 얘들아, 들었지? 분명히 회장님이라고 했어.
4: 그래, 그 회장님이 에이스 엘리트 팀에게 전설의 유물을 훔쳐오라고 시킨 건가 봐.
2: 에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도 전설의 유물 때문이었어.
5: 게다가 우승 상품인 황금 지구본이 전설의 유물이었다니.
2: 그리고 내 이름을 말하면서 비밀의 서클이라고 했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너의 고민이 들려. 어, 미안 미안.
1: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토니?
2: 사서 선생님, 여기 꽂혀있는 마법서들엔 전부 마법이 적혀있겠죠?
1: 그럼요. 멜리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마법서들이지요.
2: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마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마법은 네 개뿐이네요.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1: 유치원에서는 원래 마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준이와 토니는 특별하니까 벌써부터 네 개나 쓸 수 있는 거지요.
2: 정말 그럴까요?
1: 마법 유치원을 졸업하고 마법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마법을 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좀 편해질 겁니다.
2: 너의 고민이 들려?
1: 신기한 책 제목이죠. 그리고 신비한 책이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책을 부르고 마음속 고민들을 말해봐요.
2: 책을 어떻게 불러요?
1: 너구들님이라 불러보세요. 딱 맞는 해결법 알려주지요.
2: 너구들님,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
3: 얄리 얄리 얄라 숑얄라리 얄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2: 우와! 네, 알겠습니다. 야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0: 토니, 무슨 좋은 일 있어?
2: 어? 아니야, 아니야. 점심이 너무 맛있잖아.
0: 그래, 스파게티는 항상 맛있지. 응? 베리, 어디 아파? 왜 밥을 안 먹어?
4: 아니, 살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해야 하나 고민이라.
2: 고민? 너구들님이라면 해결해 줄 텐데.
0: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5: 너희들이 누구야? 그게 내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4: 나도 고민 있다, 핑!
6: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법이라도 배웠어?
2: 아, 그게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닌데.
0: 토니의 말대로라면 멜리나 도서관에 고민을 해결해 주는 너구들이란 책이 있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너구들을 가져오는 거야.
2: 몰래? 그건 나쁜 짓이야.
5: 잠깐, 사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0: 베리, 슈리, 너희가 도와줘야 해. 응? 우리 사서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야 해.
4: 선생님, 슈리가 읽고 싶은 책이 있대요.
1: 오, 역시 책을 사랑하는 슈리. 그런데 무슨 책이지요?
7: 동물이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잔뜩.
1: 동물이 많은 동물 사전.

0: 이쪽이에요.
1: 알바, 네가 제일 중요해.
2: 뭐? 왜?
1: 혹시 도서관에 오실지 모르네.
2: 로블리, 로블리.
1: 로블리를 막아줘야 해.
3: 알바, 무슨 일인가요?
2: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3: 걱정 말아요. 금방 고쳐줄 테니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1: 그 사이에 우리가 책을 몰래 가져오는 거야.
4: 모두들 정말 잘했어.
1: 그럼 누구부터 고민을 말해볼까?
5: 나부터, 핑! 너고들님, 내일 점심에 맛없는 게 나올까봐 고민이다, 핑!
6: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모르는 게 약이다.
5: 설마, 내일 고기 없는 날이냐, 핑!
4: 아, 맞아!
5: 내일 고기 반찬 없는 채소 냠냠데이야!
7: 알면 실망할 테니 모르는 게 약이네.
5: 노고들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6: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7: 시간 낭비 하지 마라.
5: 시간 낭비? 역시 난 지금도 예쁜 거였어.
8: 얘들아, 이러다 들키면 큰일이라고.
5: 정말 대단한 책이야.
8: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1: 자, 마지막 슈리 차례.
5: 너구들님, 전 너무 소심해서 고민이에요.
6: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7: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라.
1: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7: 아, 슈리가 몸이 차가워서 소심하다는 뜻이야.
1: 몸을 따뜻하게 하면 소심한 게 사라질 거야.
7: 그렇다면 달리기가 최고지.
1: 어때? 소심한 게 사라지는 것 같아?
7: 더 따뜻하게 해야 하나 봐. 장애물 코스 추가.
1: 좋아.
8: 이제 그만! 슈리가 다치고 꽃병도 깨졌잖아. 다들 대체 어쩔 거야?
5: 나는 괜찮은데.
1: 어쩌지? 고민되네. 너구들님, 저희가 병을 깨뜨렸는데 어떡하면 좋죠?
9: 너구들님!
6: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10: 작은 잘못은 잊고 큰일에 도전하거라.
1: 그래! 작은 꽃병은 잊어버리고 큰 꽃병을 가져오란 뜻이야.
8: 그게 무슨...

0: 진짜 문제는 꽃병인데 꽃이 없는 거라고!
1: 아니라니까!
2: 없어봐라! 어?
1: 꽃 가져왔다, 핀!
3: 해바라기가 있었나?
1: 놀이터에 많이 있다, 핀!
3: 놀이터 해바라기... 설마...
0: 아, 관찰 해바라기잖아! 어떡해, 망했다!
1: 포기하지 마, 토니!

0: 너구들님, 이제 저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얄리얄리얄라 총렬라리얄라
2: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봐야 할 때.
3: 그래,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한 잘못을 돌아봐야 해.
4: 준이?
3: 에?
4: 아니, 그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고!
3: 에휴, 됐어! 나 혼자 해결할 거야!

0: 핀핀 어떡하려고.
1: 꽃을 다시 심어줄 거다 핀.
0: 그래.
2: 뭐라고?
3: 뭐야, 둘이 다 꺼져버렸잖아.
4: 너구들님이, 너구들님이 어디 갔지?
3: 너구들님은 잊어. 우린 마법사라고.
4: 하지만
3: 마법사는 마법으로 노력하는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아, 찾았다. 에너지를 넣는 주문. 준이, 마법을 쓸 시간이야.
5: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6: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도니 변신.
3: 주문은 다 외웠지 준이?
5: 뭐 그런 것 같아.
6: 주피 주피 주피 주 아클라타의 에너지로 수사라 키미야. 크게 크게 마구마구 수사해라.
0: 준이 뒤에 그런 말은 없는데.
5: 뭐?
4: 실패했나봐.
3: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고.
7: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요?
8: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 책은 그냥 재미로 봐야죠. 맨 뒤에 써 있어요. 뭐든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진짜 고민 해결.

해야 할지 모를 때 나 자신을 믿으면 돼. 실수하고 틀리면 뭐 어때. 부족한 건 모두 채워나가면

0: 너구들님이 또 필요한가요?
1: 괜찮아요. 그렇지?
2: 로블리, 죄송해요.
0: 자, 늦었네요. 모두 잘 시간이 지난 거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다 치우냐고!

0: 우리는 마법 장난감. 해답 헤어리더 핑!
1: 내벌레 칼로 다 막아주겠다.
2: 우리 애기 엄마가 예쁘게 해줬죠. 예쁘지? 마음에 들지?
3: 그게
2: 엄마 싫어? 그럼 까까 가져다 줄게.
0: 역시 경비잖아. 제일 빠르지.
4: 덤피는 느려서 안 되죠.
2: 내 덤피가 덤피 파워.
3: 그런 게 어딨어.
2: 내 덤피는 알 수 있어.
0: 네가 난 거잖아.
2: 진짜 나는 건
0: 이란 거지.
5: 놀이 시간은 그만. 이제부턴 4대4 배구 시간.
3: 싫다 싫어.
6: 폭풍 같은 한 시간이었어.
7: 여기 애벌레 데려왔어.

0: 누가 그런 거야? 쿤타야?
1: 응.
0: 이번엔 또 뭐야?
1: 코딱지야.
0: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던지고 부수고 더럽히고 소중함을 모르네. 이젠 더 이상

0: 좋은 방법이 있는 마법 장난감은 말했죠?
1: 같이 안 놀아주면 어떨까?
2: 맞아! 지키는 일도 하지 않는 거야!
3: 혼내주자. 따끔하게!
0: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당장하자. 장난감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자, 다들 모여봐!
4: 시작! 받아라! 알파슈리 아웃!
5: 로플리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4: 네, 다음 공격에 늦지 않게 빨리 다녀오세요.
5: 아, 무서웠어. 잠깐 여기 있다가. 응? 고실에 누가 있나?
2: 지뢰 대포까지 위아래로 쾅!
1: 그 전에 끈끈이 괴물부터 맞봐야 해.
3: 우리 폭탄도 있어.
5: 설마 우리를
0: 제대로 혼쭐을 내주는 거?

0: 말은 못 들었지만 우리가 마법 장난감들을 얕잡아 본데.
1: 내 이 녀석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2: 잠깐, 쿤타, 우리가 잘못해서잖아.
1: 그럼 어떻게 하려고?

0: 봉이와 알파는 상장을 만들어주고
1: 응?
0: 베리는 나랑 꽃다발을 만들자.
2: 나처럼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야지.
0: 슈리는 마이크를 준비해줘.
3: 군타랑 핀핀은 나랑 같이 시상대를 만들자.
1: 응? 뭐? 나?
0: 그래, 너희들.

0: 물폭탄설 치료 완료했지.
1: 아이들은?
2: 피고는 아까 끝났을 텐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0: 교실에 들어가서 밖을 한번 볼까?
2: 조심해!
1: 아야.
2: 교실 안에는 무시무시한 대포와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고.
3: 나 깜빡했어.
2: 조심조심 들어와야 해. 트롬맨?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어쩌지?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1: 우리가 떼어내자.

0: 끝내 주기에 꿰어내기까지? 그래,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모두 다 해버리겠어. 나를 따르라!
1: 얘들아, 마법 장난감들이야.
0: 어? 우리 기다렸어?
2: 설마 우리 들킨 거야?

0: 마법 장난감 시상식?
1: 우리에게 고맙다고?
2: 마법 장난감 첫 번째 상은 언제든 태워줘 상 경주차!
3: 축하 축하해!
2: 경주차는 우리와 놀아줄 뿐만 아니라 멀리 가야 할 땐 언제든 태워다 준 고마운 장난감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소중해 상의 양가족들, 소리사 한 소리상의 자라와 카스, 마구 때려 미안해 상의 드럼맨, 참아줘서 고마워 상의 애벌레, 무거워도 가져왔죠 상의 점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만 남아있는데요.
4: 세상에, 이런 상이 있었네요.
2: 아클라타에 단 하나뿐인 상일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걸 축하해 상. 케이크맨입니다! 케이크맨은 언제 어느 때나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축하해주면서 마법 유치원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5: 근데 뭐가 빠진 느낌인데?
4: 파티다핑!
6: 어? 그래, 파티! 시상식 뒤엔 과자 파티지!
4: 별별 맛이 나는 별 맛나 과자 파티!
6: 다 같이 교실로 가자고!
7: 역시 아이들이야!
8: 교실?
7: 교실로 간다고? 상을 주었는데
9: 안 돼.
2: 얘들아, 간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4: 우리가 과자 가지고 올게.
6: 1등으로 손 씻고 1등으로 먹어야지.
7: 안 돼. 화장실에는 물 폭탄이 있어.
10: 뭐지? 뿌리 새나?
7: 내 꿀을 발라놨어. 아우, 달다 달아.
4: 와, 과자 파티는 내가 1등.
2: 내가 1등이거든.
7: 아, 교실 안에는 대포와 지뢰가 있는데. 덤피, 아이들을 구해.
4: 준비한 거야?
11: 우리 감동했어.
2: 다 같이 파티하자, 파티.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업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5: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2: 클릭서
3: 얼마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6: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7: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6: 출발.
7: 돼버리가 도망간다.
6: 3위 쫓아가야지.
7: 차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6: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준모란
9: 덤덤한 말
10: 순하게
11: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2: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3: 핏핏핏
1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직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줄무랑
4: 덤덤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눈 떠봐 로빈. 안 돼, 로빈, 정신 차려, 로빈!
10: 일시적인 쇼크입니다. 혈액, MRI, CT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인데 왜 이런지.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9: 다른 병원에 가자. 다른 병원에선 치료할 수 있을 거야.
11: 여기가 열 번째 병원이잖아요. 선생님!
9: 우리 로빈, 이대로 못 깨어나면 난 살 수가 없는데.
11: 누가 못 깨어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살려내야죠.
9: 로빈.
12: 옛날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뾰족한 침 하나로 병을 고치던데.
9: 옛날 의사? 그래, 그분이 계셨어.
13: 머리에

0: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1: 조선 최고의 면이 허준 의원님의 집이다.
2: 네? 허준 의원님이면 어이까지 하신 분인데 이렇게 허름한 곳에 계신다고요?
0: 설마, 선생님, 너무 급하게 찾아서 잘못 넘어온 거 아니에요?
1: 아니다, 여기가 맞아. 의원님 집이 이런 건, 그건 다 사정이 있어. 우선 로빈을 치료해야 하니 빨리 들어가 보자.
3: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1: 예? 새치기라뇨?
3: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진료를 받으러 오신

0: 분들입니다. 진료 받으시려면 줄을 서십시오.
1: 죄송합니다. 우리 로빈이 너무 위독해서 그러는데 먼저 진료 받으면 안 될까요?
0: 저 사람들도 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2: 저 아저씨는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좋아, 그렇다면 비장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3: 어? 비장의 방법?
2: 아이고! 아이고 배야! 배가 너무 아파! 아저씨, 저 먼저 치료받으면 안 될까요? 아,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고!
4: 아이고, 머리야! 아, 나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
2: 그럼 아저씨,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저 먼저.
4: 아이고, 아저씨, 온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2: 이런, 안 되겠다.
4: 어이, 물러가라.
2: 아, 저기요! 방금 전까지 아프다면서요! 아, 뭐예요?
4: 아하, 이놈! 썩 비키지 못할까?
2: 예? 아저씨, 저보다 늦게 왔잖아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4: 뭐라고? 너,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2: 누군데요?
5: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4: 보약한 제 지으려 왔는데 일이 소란스러웠어요, 원.
2: 이거 놔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4: 뭐라고? 내 이놈!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6: 그만하십시오.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4: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6: 약을 짓건 진료를 받건 줄을 서야 한단 말입니다.
4: 아하! 어찌 이런 저런 것들과 나란히 줄을 서란 말이오?
6: 사람 목숨에 귀하고 저남이 어디 있어? 내겐 영감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환자일 뿐이오. 진료를 받고 싶거든 줄을 서서 기다리시오.
2: 벌써?
5: 망신을. 영감마님,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4: 두고 보자.
6: 아, 미안한 말씀 하나 드려야겠소. 오늘은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오.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료를 못한다뇨.
6: 준비했던 약재들이 모두 바닥이 났어. 네, 내일 아침 최대한 빨리 약재를 구해볼 테니 그때 다시 오시오. 미안하오.
1: 허준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로빈이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치료, 아니 상태만이라도 봐주십시오.
6: 약재가 없어 사람도 돌려보낸 마당에 어찌 강아지를 치료한단 말입니까? 오호, 이거 참.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주 희귀한 맹독에 중독됐군.
2: 역시 허준 의원님은 아실 거라 생각했어요.
7: 의원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거죠?
6: 글쎄다, 아주 고약한 맹독이라.
1: 우리 로빈 꼭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6: 우선 열을 내려야 하니 황금이란 약

0: 약초가 꼭 필요한데.
1: 약재가 다 떨어져서 황금도 없습니다.
2: 제가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0: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함께 찾기로 합시다.
2: 의원님, 한시가 급합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0: 어허,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가 아니요. 괜히 밤에 나섰다가 환자만 더 만들려 하시오.
2: 하지만...
3: 앉았어?
4: 고백할 게 있어.
3: 고백? 갑자기 무슨...
4: 널 좋아해.
3: 뭐라고?
4: 널 좋아해. 널 좋아해.
3: 좋아.
4: 널 좋아해.
3: 온달아, 너 정말 나를 좋아.
4: 불고기. 널 좋아해. 피해자 치킨. 너희들도 정말 좋아. 뭐라고? 당장 일어나! 선생님 찾아봐!
5: 쟤는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선생님은 어디 계신 거지? 어?
6: 선생님! 여기 계세요?
0: 온달이구나. 일단 들어오너라. 무슨 일이지?
6: 선생님이 안 보이셔서요.
0: 이 방엔 안 오셨는데.
6: 어? 우와, 이게 다 뭐예요? 파, 마늘, 생강, 매실?
7: 혹시 의원님 혼자 야식 드시려는 거예요?
0: 야식이라니. 이 재료들을 이용하는 책을 쓰고 있었단다.
6: 책이요?
7: 아, 요리책 쓰시는구나.
0: 요리책이 아니라 의서란다.
6: 정말요? 그럼 이런 음식들이 약이란 말이에요?
0: 오늘처럼 약재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병을 치료할 책을 쓰는 거란다.

0: 로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황금을 찾아서 갈게. 이곳에도 황금은 없구나. 좀 더 올라가 봐야겠어. 아이고, 허리야. 저건? 어? 찾았다!
1: 어? 의원님!
2: 어, 일어났느냐?
1: 커즈너 의원님, 아침부터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2: 야, 어제 사람들한테 약속한 대로 약초들을 구해오는 길이라니까.
1: 와.
2: 아, 참, 설 선생은 아직 안 돌아오시냐?
1: 네, 아마 혼자서 약초를 캐러 가신 것 같아요.
3: 의원님, 다녀오셨습니까?
2: 어? 오호, 로빈은 어떠냐?
3: 다행히 심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열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약재는 다 구하셨습니까?
2: 다른 건 다 구했는데 황금은...
3: 우선 열을 내려야 치료를 할 터인데...
0: 제가 구해왔습니다! 어? 황금!
1: 선생님!
0: 로빈, 좀 어때?
1: 아직 열은 계속 있어요.
0: 의원님, 이건 맞죠?

0: 오, 맞소. 아, 고생하셨소, 선생. 이 구하기 힘든 걸 어찌 하룻밤 사이에 구해오셨소. 정말 대단하오.
1: 선생님!
0: 이런 이런, 탈진한 듯하니 어서 안으로 모시거라.
2: 이리 오너라! 어?

0: 아니, 어제 오셨던 영감 아니시오?
1: 어제 내가 당한 일은 넓은 나량을 베풀어 문제 삼지 않겠네. 대신 너는 가지고 있는 약초들을 모아 보약을 지어오게. 오!
2: 영감마님, 여기 약초들이 잔뜩 있사옵니다.
3: 안 돼요! 이 약초들은 선생님이 고생해서 힘들게 키우신 거라고요!
2: 비키거라!
0: 미안하오. 이 약초들은 어제 돌려보낸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고, 저 황금은 저자가 힘들게 구해온 것이라 드릴 수가 없어.
1: 에이, 또? 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됐다! 여봐라! 약초를 가져와라!
0: 예!
3: 왜 이래요?
0: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4: 회원님!
1: 귀향은 의원 주지. 골 좋구나! 가자!
5: 안 돼! 로빈을 살릴 약초가!
0: 이건 뭐라? 약초를 놓고 가시오. 뭐 하는 거야?

0: 저게 뭐야?
1: 이 조그만 녀석이! 이 녀석!
2: 못 맞췄지?

0: 괜찮으십니까?
1: 같이 가요!
2: 의원님, 괜찮으세요?
3: 아. 덕을 중화시키려면 유황과 오가피, 말린 포도가 필요하고 아주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황금은 몸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탁월하기에 덕을 중화시키기 전에 꼭 필요한 약재이다. 또한 나의 아픔보단 병자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0: 로빈, 정신이 드니?
1: 자.
0: 로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로빈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 벌써 몇 번째 인사를 하는구요.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거늘. 그것보다 워낙 맹독에 중독됐던 터라 해독제 역시 독하게 써야 했소. 이후 강아지에게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되는군요.
0: 살았으면 됐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0: 오늘의 위인 허준.
1: 우와, 허준이다.
0: 너 허준이 뭐?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우리 로빈의 목숨을 구해주신 의원님이시잖아.
2: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1: 아, 어떡하지. 친구들이랑 게임하기로 했는데.
0: 아, 그래? 그 방법을 써야겠다.
1: 아이고, 선생님 죄송한데 저 배가 아파서 빨리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0: 설마 너 게임하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1: 아니야.
2: 그러면 지금 당장 허준 의원님을 모셔올게요. 의원님께 침을 맞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1: 침이요? 아, 죄송해요. 사실은 꾀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2: 허준은 조선 중기의 의학자로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적을 세계적으로 집필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25권, 25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하여 저술한 의학서입니다.
0: 아, 그렇구나.
2: 동의보감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 치료보다 예방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 둘째, 많은 처방들 중에서 요점만을 간추릴 것. 셋째, 백성들이 약초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글로 이름을 작성할 것입니다. 약을 구하기 쉽지 않은 백성들도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널리 쓰이는 약재를 고르고 채취 시기, 약초가 자라는 곳, 복용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1: 우와!
2: 어때요? 백성들을 생각한 허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
1: 네!
2: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3: 야호! 허준카드 수집 성공!
1: 옛날에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4: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니?
5: 단군 왕검은 우리 엑스맨님이라니까!
6: 단군 왕검은 우리 온달님이야!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술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

0: 그네를 찾아 그네를 찾아 보이 보이 보이 보이 그네를 찾아
1: 레미
0: 그네를 찾아 그네를 찾아
1: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운

0: 열면 문을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그림책 뽕뽕뽕.
2: 난쟁이 범사냥 사파리. 옛날도 오랜 옛날 어떤 곳에 난쟁이 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어찌나 작은지 사람들 손바닥 위에서도 넉넉히 춤을 출 수 있었어요. 하루는 난쟁이가 범사냥을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범의 콧김에도 훨훨 날아갈 녀석이 무슨 범사냥이냐며 난쟁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난쟁이는 깨알만한 눈을 회동그랗게 뜨고 흘겨대면서 자꾸만 범사냥을 가겠다고 졸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허락해 주었지요. 난쟁이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콩떡, 수수떡, 기장떡 한 보따리와 몽둥이를 하나 걸머지고 범사냥을 떠났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좀처럼 범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무덤을 보고 산이라 하고 나무 몇 그루 있는 곳을 수풀이라 여기며 다녔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틀, 사흘, 나흘, 닷새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깊고 깊은 숲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새 어머니가 주신 떡을 다 먹어 난쟁이는 배가 고팠어요.
3: 어서 범을 잡아서 그 고기나 먹어야겠다.
2: 난쟁이는 이렇게 야무진 생각을 하며 범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짐승들이 아우성치는 소리와 하하하 좋아라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난쟁이는 몸을 숨긴 채 소리나는 곳까지 몰래몰래 갔다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수천 마리나 되는 범이 우묵한 곳에 모여서 우쭐우쭐 춤추고 꿀꺽꿀꺽 마시고 일일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뭐예요. 오늘은 바로 이 산의 왕범 생일이었어요. 그런고로 온 천지 범이란 범은 모두 잔치에 모였죠.
3: 옳거니 신난다.
2: 난쟁이는 몽둥이를 손에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으로 달려갔어요.
3: 이놈들 꼼짝 말거라. 내가 모조리 잡아가겠다.
2: 난쟁이는 기운껏 낸 소리였지만 범들에겐 앵앵 우는 모기 소리처럼 들렸죠. 왕범에게 술을 부어주던 범이 난쟁이를 보고는 홀랑 집어서 앞발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앞발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난쟁이를 놀려댔어요.
4: 이야, 이거 큰일 났군. 그래, 네 녀석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겠다는 거지? 암 그렇고 말고 내가 너희를 다 잡아가고 말 테다.
2: 난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소리쳤어요. 잡기는 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난쟁이가 분수에 넘치게 우쭐대자 범은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범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4: 요 조그만 놈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려고 왔다는데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 하하하, 참으로 맹랑하구나. 그놈을 이리 타오. 홀딱 삼켜버리겠다. 좋은 반찬이 되겠다.
2: 왕범은 난쟁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더니 말을 바꾸었어요.
5: 아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좀 더 두고 보자. 대신 춤이라도 한번 추어라.
2: 난쟁이는 쫄래쫄래 몸을 양옆으로 흔들면서 춤을 추었어요. 이것을 본 수천 마리 범들은 한층 더 흥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었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을 춤춰라 마셔라 하다가 왕범이 시중 드는 범에게 말했어요.
5: 여봐라, 간장을 좀 가져오너라. 자꾸 요게 먹고 싶어서 혀가 끊어질 것 같구나.
2: 시중 드는 범이 간장을 가져오자 왕범은 난쟁이를 간장에 담갔다가 홀딱 입에 쓸어 넣었어요. 난쟁이는 너무 작아서 이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고로 왕범은 깨물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요. 난쟁이는 꿀을

0: 하고 왕범의 똥집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똥집 속은 캄캄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난쟁이가 양팔을 허우적거려 보니까 머리 위에 무언지 너덜너덜하는 게 손에 잡혔어요. 보들보들한 게 맛있어 보였어요. 난쟁이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려 장난질하던 칼을 찾아냈어요.
1: 배고픈데 잘 됐다. 이걸로 싹둑싹둑 베어먹어야지.
0: 난쟁이는 칼로 너덜거리는 것을 싹둑싹둑 베어먹었어요. 그건 범의 똥집 속살이었어요. 아주 별맛이었죠. 그래서 자꾸자꾸 베어먹었어요. 난쟁이가 똥집을 베어먹으니 왕범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프니 뭐니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난쟁이가 자꾸자꾸 베어먹는 바람에 똥집에 그만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 구멍으로 쏙 나와보니 머리에 무언지 철썩철썩 닿는 것이 있었어요.
1: 옳거니, 여기 또 먹을 것이 있네.
0: 난쟁이는 여전히 배가 고파 너덜거리는 것을 또 베어먹었어요. 그것은 왕범의 간이었어요. 뱃속에서 난쟁이가 똥집을 베어먹고 간을 베어먹을 때마다 왕범은 미친 것처럼 빙빙빙 제자리를 돌았어요. 괴로워 어흥어흥 소리치다 못해 공둥공둥 뛰어다니면서 다른 범들을 덥석덥석 물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새끼 범들이 달려와 왕범을 말렸어요.
2: 대체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0: 그러나 왕범은 손주범, 아들범, 아우범 할 것 없이 수천 마리 범을 미친 듯이 죄다 물어 죽였어요. 왕범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바위에 뛰어올랐다가 아래로 털썩 뛰어내렸어요. 그러고는 가로누워서 발버둥을 치다가 제 발을 제각게 물며 난리법석을 부렸죠. 왕범은 그렇게 한참을 버둥대다가 그만 꼴까닥 죽고 말았어요. 난쟁이는 배가 잔뜩 부르다 못해 빵 터질 것 같았어요.
1: 배불러.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0: 난쟁이는 양다리를 벗디디고 깽깽 힘을 주어 범의 배가죽에 구멍을 냈어요. 그러자 반짝하고 햇빛이 보였어요. 밖으로 나온 난쟁이는 수천 마리 범들이 다 죽어 넘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이내 너무 기뻐서 손뼉을 짝짝 치며 춤을 추었지요. 난쟁이는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갔어요.
1: 아버지, 제가 수천 마리 범을 몽땅 잡아놨으니 같이 가보세요.
0: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속는 셈치고 난쟁이를 따라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에 수천 마리 범들이 너부죽하니 죽어 넘어져 있지 뭐예요? 난쟁이 가족은 범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었고 그 뼈대와 고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답니다.
3: 개가 된 범, 사파리. 옛날에 한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 친구들은 이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댔지. 아이는 그때마다 속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어.
4: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딜 가셨나요?
3: 멀리 사냥을 가셨단다. 이제 곧 돌아오실 거야.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아이가 15살이 되었어.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속일 수 없었지.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 얘야, 네 아버지는 이름난 사냥꾼이었단다. 한번 사냥을 가면 여러 날 만에 돌아오곤 하셨지. 그런데 오래전 사냥을 나가 지금껏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범한테 물려 돌아가신 것 같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어. 소년은 그날부터 글 공부를 그만두고 활 쏘는 연습을 시작했어.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활을 쏘았지. 3년이 지난 뒤 소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
5: 어머니, 저는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떠나겠습니다.
3: 어머니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 정 그렇다면 활 솜씨를 보여다오. 네 아버지만큼 재주가 훌륭하면 허락해주마. 어머니는 쪽박에 바늘을 꽂아서 물동이 위에 올려놓았어. 내가 먼 데서 물동이를 이고 올 테니 활을 쏘아 바늘을 맞춰보거라. 소년은 활을 겨누어서 정확하게 바늘을 맞췄어. 활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 어머니

0: 그는 소년에게 과제를 한 가지 더 냈어. 이번에는 좁쌀 하나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화살로 맞춰보라고 했어. 조금만 실수해도 어머니가 다치는 위험한 일이었지. 소년은 조심스럽게 활을 겨누었어. 그리고 정확하게 화살로 좁쌀을 맞췄어. 3년간 피나는 연습을 한 덕분에 무엇이든 화살로 잘 맞힐 수 있게 된 거야.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는 걸 허락해 주었어. 소년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길을 떠났어. 어느 날 산더미로 접어드는데 벌써 날이 저물지 뭐야.
1: 어디 쉬어갈 만한 곳이 없을까?
0: 주위를 살펴보니 저 멀리 반짝거리는 불빛이 보였어. 소년은 불빛을 따라가 열두 대문이 있는 큰 집에 도착했어.
2: 아무도 안 계세요?
0: 소년이 주인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
1: 대문이 많아서 잘 들리지 않나 보다.
0: 소년이 대문을 하나 열고 주인을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 대문을 또 하나 열고 들어가도 인기척이 없었어. 이렇게 대문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 마지막 대문 앞에서 주인을 부르니까 안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나왔어.
1: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0: 그러자 처녀가 공손하게 대답했어.
3: 오늘 밤에는 큰일이 생길 테니 죄송하지만 그냥 돌아가주세요.
0: 처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 소년은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했지.
1: 무슨 일인지 말해주시면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0: 처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
3: 오래전에 범을 죽인 사냥꾼을 집에서 재워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범이 나타나 그 사냥꾼을 죽이고 1년에 한 사람씩 우리 식구를 잡아갔답니다. 우리 집에는 본래 열두 식구가 살았는데 오늘 밤은 마지막으로 제가 잡혀갈 차례입니다.
0: 처녀는 그 사냥꾼의 활을 소년에게 보여주었어. 그런데 활대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야. 소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
1: 그 사냥꾼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산에 왔습니다. 오늘 밤에 반드시 그 범을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당신의 원수도 갚겠습니다.
0: 소년은 바깥으로 나가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반드시 범을 잡겠노라 다짐했어. 그때 갑자기 하늘이 파랗게 변하더니 머리가 허옇게 센 실령님이 나타났어.
4: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구나.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처녀를 구하려면 내 말을 따르거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네 아버지처럼 될 것이다.
0: 실령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
4: 새벽녘이 되면 커다란 독수리가 집 위를 빙빙 돌며 날 것이다. 그놈은 독수리가 아니라 처녀를 물어가려는 범이니 활로 쏘아라.
0: 실령님은 이 말을 남기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새벽이 되자 과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 지붕 위를 빙빙 돌았어. 소녀는 실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재빨리 독수리를 향해 활을 쏘았어. 독수리는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지르며 땅으로 쿵 떨어졌어. 가까이 가보니 꼬리가 구척이나 되는 큰 범이 쓰러져 있었지. 소년과 처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서로 손을 맞잡고 울었어.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어젯밤 실령님을 만났던 곳으로 갔어. 실령님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지.
1: 실령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0: 소년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자 실령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
4: 범을 해치웠다니 잘했구나.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내일 새벽 갑자기 집 근처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검불이 날아오를 것이다. 그 검불은 네가 죽인 범의 아내이니 주저하지 말고 활로 쏘아라.
0: 실령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새벽이 되자 과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검불이 솟구치며 날아올랐어. 소년은 조심스럽게 검불의 중심을 겨냥해서 활을 쏘았어. 검불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땅으로 쿵 떨어졌어. 검불이 떨어진 자리에는 커다란 범이 쓰러져 있었지. 다음 날 소년은 다시 실령님을 찾아갔어.
4: 활솜씨가 무척 뛰어나구나.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내일 새벽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 고양이는 네가 죽인 범의 새끼이니 그놈을 쏘아라.
0: 신령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홀연히 사라졌어. 이튿날 새벽에 지붕을 올려다보니 신령님이 말한 대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었어. 소녀는 곧바로 고양이를 향해 활을 쏘았어. 고양이는 새끼 범으로 변하더니 땅에 떨어져 죽었어. 그러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어디선가 수십 마리의 범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야. 범들은 소년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
5: 제발 살려주십시오.
0: 이 범들은 소년이 해치운 범의 부하들이었어.
5: 목숨만 살려주시면 개가 되어서 사람의 집을 지키겠습니다.
0: 소녀는 쾌히 범들을 용서해 주었어. 소녀는 처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둘은 혼이 나여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지. 그때부터 범은 개가 되어 사람들의 집을 지키게 되었단다. 몸두꺼비 장가간 이야기 사파리. 옛날에 자식 없는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 부부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몇 해를 빌었지. 그 정성이 하늘에까지 닿았던지 마침내 아내의 배가 불러왔어.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글쎄 사람이 아니라 몸두꺼비를 낳았지 뭐야. 부부는 놀라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몸두꺼비를 팽개치지 않고 잘 키웠어. 맛난 거 챙겨 먹이며 사랑을 듬뿍 쏟았지. 몸두꺼비는 어리광을 피우며 나날이 쑥쑥 자랐어. 하루는 몸두꺼비가 어머니 앞에 넙죽 엎드리며 말했어.
6: 어머니, 저도 이제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들겠습니다. 김좌수 댁 따님과 혼인을 정해주십시오.
0: 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이렇게 타일렀어.
7: 얘야, 사람도 아닌 두꺼비 몸으로 동네 제일 가는 양반집 딸과 혼인이라니 될 말이냐?
6: 그러면 저는 촛불을 켜잡고 검을 들고 제가 나온 곳으로 도로 들어가겠습니다.
0: 이리 으르고 저리 달래보았지만 몸두꺼비는 꿈쩍 않고 우겨댔어.
1: 그래, 죽든 살든 좌수 영감께 말이나 해보자.
0: 아버지는 큰 맘 먹고 좌수 영감을 찾아갔어. 그러고는 한참 동안 옷자락만 만지작대며 땀을 좔좔 흘리다가 간신히 입을 뗐지.
1: 우리 옴두꺼비 아들이 꼭 이댁 따님과 혼인하겠답니다. 죽더라도 말씀이나 드려보자고 왔습니다.
0: 아버지는 그동안 일을 모두 아뢰었어. 좌수 영감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
4: 나 혼자 정할 일이 아니니 딸들에게 물어보겠네.
0: 좌수 영감이 단박에 썩 나가라고 고함칠 줄로만 알았는데 참 의외였지. 몸두꺼비 아버지는 어찌나 고마운지 저를 꾸벅꾸벅 100번쯤 했어. 좌수 영감은 지혜로워 앞니를 잘 헤아렸어. 그래서 몸두꺼비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일 거라 생각했지. 영감은 곧장 세 딸을 불러 앉혔어.
4: 몸두꺼비가 우리 집에 장가 들겠다고 조른다는구나. 너희 가운데 하나에게 장가들지 못하면 제가 나온 곳으로 도로 들어가 버리겠다니 어쩌면 좋겠느냐. 목숨이 달린 중요한 일이니 내일까지 잘 생각해보고 누가 시집 갈지 말해다오.
0: 다음날 좌수 영감은 딸들을 죄 불러 모아서 다시 물었어.
4: 자, 너희 가운데 누가 옴두꺼비에게 시집 가겠느냐.
0: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죽으면 죽었지 옴두꺼비에게 시집갈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어. 하지만 속깊은 막내딸은 차분히 대답했어.
8: 아버지께서 옴두꺼비한테 시집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4: 오, 장하다. 네가 참 내 딸이로구나.
0: 좌수는 크게 반기며 옴두꺼비 집에다 이 사실을 알렸어. 옴두꺼비 부모님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뻐했지. 물론 옴두꺼비도 무척 기뻐했어. 좌수는 막내딸을 하루빨리 시집 보내려고 서둘러 첫째와 둘째 딸을 먼저 혼인시켰어. 옴두꺼비와 혼인할

0: 날이 다가올수록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막내를 더욱 못 살게 굴었지.
1: 어디 시집 갈 데가 없어. 옴두꺼비한테 시집을 가니? 옴두꺼비랑 친척이 되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0: 그러거나 말거나 막내딸은 꾹 참고 견뎠어. 드디어 혼인날이 되었어. 옴두꺼비가 탄 말이 왈랑절랑 방울소리도 요란하게 좌수영감 내 대문 앞에 도착했네. 말등에 올라앉은 옴두꺼비는 기분이 좋은지 입을 넙죽넙죽 벌렸다 다물었다 하며 퉁방울 같은 눈을 번쩍였지. 사람들이 모두 그 모습을 보고 빙글빙글 웃었어. 막내딸은 조금도 꺼리는 빛 없이 옴두꺼비 신랑을 반겨 맞았어.
2: 옴두꺼비 남편이라도 아내 도리를 다 할 테야.
0: 그날 밤 신방에 든 옴두꺼비 신랑은 막내딸에게 가위를 건네주며 말했어.
3: 이 가위로 내 등가죽을 쭉 베어주시오.
0: 막내딸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우툴두툴한 옴두꺼비 가죽 속에서 귀티가 흐르는 청년이 썩 나오지 않겠어? 야광주같이 빛나는 눈과 기운차게 위로 올라간 눈썹이 예사사람 같지 않았지. 신랑은 색시더러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다음날 막내딸은 하도 좋아서 해벌쭉 웃고 다녔어.
1: 옴두꺼비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실실대니?
0: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들은 막내를 비웃었지. 그날 좌수영감집 사위들은 사슴사냥을 나가기로 했어.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는 어깨에 활을 메고 말에 훌쩍 올라타고는 옴두꺼비를 놀리듯 먼저 떠나버렸어. 옴두꺼비는 하인 하나를 데리고 설렁설렁 걸어서 그 뒤를 따랐지. 첫째와 둘째 사위는 산에 오르자마자 말을 내달리면서 이리저리 휙휙 산짐승을 몰았어. 슬슬 산 꼭대기에 오른 옴두꺼비는 하인더러 가위로 등가죽을 베어달라고 했어. 하인이 갸웃거리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울퉁불퉁한 등가죽 안에서 잘생긴 청년이 쑥 빠져나오네. 청년은 뭔가 중얼중얼 외며 손을 움직여댔어. 그러자 머리 하얀 산신이 나타나 옴두꺼비 청년 앞에 넓적 꿇어 엎드렸어. 옴두꺼비 청년이 산신에게 일렀어.
4: 사슴이 100마리쯤 필요하니 수고스럽겠지만 좀 잡아다 주게.
5: 예,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0: 산신은 몸을 낮춰 절하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잠시 뒤 사슴 100여 마리가 청년 앞으로 몰려오네. 하인은 청년의 신비한 능력에 놀라 연거푸 절을 해댔지. 청년은 다시 옴두꺼비가 되어 사슴 무리를 몰고 산을 내려갔어. 사슴들은 순순히 옴두꺼비 뒤를 줄래줄래 따랐지.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는 여기저기 숨가쁘게 쫓아다녔지만 사슴은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러니 옴두꺼비가 사슴 100여 마리를 잡아오는 걸 보고는 놀라 자빠질 뻔했지 뭐야. 둘 다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지.
6: 저놈의 두꺼비가 사슴을 잡았다고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냥 우리가 사슴을 몰고 내려가세.
0: 두 사람은 잽싸게 말을 내달려서 옴두꺼비보다 먼저 사슴을 몰고 집으로 갔어.
6: 우리가 사냥해서 잡은 사슴들입니다.
0: 사람들은 두 사위의 거짓말을 곧이 믿었어. 곧 사슴을 불에 굽고 삶아서 큰 잔치가 벌어졌지. 모두가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며 한창 즐길 무렵 옴두꺼비가 어슬렁어슬렁 집안으로 들어섰어.
6: 이렇게 늦은 걸 보니 네 서방이 사슴 수천 마리를 잡아왔나 보다.
0: 첫째와 둘째가 막내를 놀려댔어.
3: 어이, 옴두꺼비 신랑, 이리 와서 같이 마시고 두꺼비 소리는 한번 내보게.
0: 두 사위도 옴두꺼비를 깔보며 놀렸어. 옴두꺼비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서 잘 먹고 잘 마셨어. 그리고 제색시를 부르더니 가위를 가져오라 일렀어. 막내딸은 가위를 가져와서 옴두꺼비의 등가죽을 쭉 찢었어. 그러자 그 안에서 멋지고 훌륭한 청년이 썩 나왔지. 청년이 이글대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자 모두 벌벌 떨며 몸을 오그라뜨렸어. 첫째 딸, 둘째 딸, 첫째 사위, 둘째 사위는 그동안 한 짓이 있어서 부들부들 떨었어.
7: 죽을 죄를

0: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오늘 고회를 찾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 아이고 좋아.
0: 어찌나 애교가 넘치는지 할머니 마음 홀딱 사로잡은 뽀미입니다.
1: 이뻐해주고 어이야. 우리 뽀미 참말로 이뻐. 어이구 그래요. 저는 뽀미랑 애돌이랑 수지랑 키우는 한경남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경남 여사의 아들 박기철입니다.
1: 저한테 기쁨도 주고 사랑도 주고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기뻐요.
2: 언제나 찬밥인 아들, 항상 고양이만 챙기고 아들은 뒷전인 할머니.
3: 뭐 또 택배를 시켰대야. 아따이 할머니 참말로.
0: 뽀미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3: 뭐지 또 이랬냐. 참말로 고양이 사랑은 하기가 최고요.
1: 할머니도 이런 조끼, 뽀미도 이런 조끼. 뽀미야, 우리 뽀미 이렇게 이쁘지요. 아이고 이쁘네. 너무 기쁨을 주고 내가 나한테 소망을 줬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의무도 있었고.
0: 그야말로 애지중지 어버 키운 고양이 뽀미. 할머니와 함께하는 특별한 일상 만나볼까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아침. 춥거나 말거나 요 녀석들은 일광욕이 한창인데요. 그런 고양이들과 아침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80세의 집사 한경남 할머니.
4: 아이고 뽀뽀도 잘하고 방문하고 뽀뽀했지. 그리고 따스 날은 여보고 다 나와서 이렇게 있어. 그지? 아이고 우리 맷돌이도
0: 이렇게 세 마리 녀석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 어머야, 할머니가 닦아줄게. 아이고 요렇게 우리 뽀미를 요렇게 닦아요. 어이야. 우리 뽀미는 지금 5살이에요. 내성적이요. 내성적이고 아무한테다가 마음을 안 주고 또 아이 까다스럽게가 말할 수가 없어요.
0: 새침하지만 할머니 껌딱지라는 첫째 뽀미.
1: 우리 수진은 뚱보고, 뚱보요, 뚱보. 그리고 배에 뭐 들었어? 아가 들었어? 밥을 어떻게 잘 먹는가 몰라요. 그리고 순하고.
0: 딱 봐도 할머니 사랑 듬뿍 먹고 자란 둘째, 수지.
1: 맷돌이 어딨어? 맷돌이.
0: 낯은 가려도 마음은 반가운 셋째 맷돌이랍니다.
1: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야 좋아하는 것 봐요.
0: 일이 어이, 좋으실까요? 아이고 이뻐. 보기만 해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1: 어이야. 어떤 데는 그거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우리 자식들보다 더 이뻐요. 야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누가 나를 웃겨줘요.
0: 그런데 이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2: 이게 잘 못 얻어먹어요, 제가. 주로 저는 밖에서 해결하는 편이고. 온니 할머니는 고양이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사이클이.
3: 뭐 또 택배를 이렇게 시켰대야. 아따, 이 할머니 참말로. 뭘 이렇게 시켰어? 어? 내 건 없어? 어?
1: 몰라.
3: 아이고, 말로.
0: 뭘 이렇게 많이 시키셨나 했더니 온통 고양이 용품.
3: 언제 이렇게 또 입을 했디야. 말로 고양이 사랑은 하기가 최고요.
1: 뽀미 거만. 뽀미 입힐 거요. 자, 할머니도 나하고 똑같은 커플이요.
0: 이야, 뽀미랑 똑같은 커플로까지.
1: 할머니하고 똑같은 커플. 아이고, 우리 뽀미를 내가 좋아한 게 뽀미도 이렇게 커플로. 할머니하고 똑같은 옷 입었네. 이거야.
0: 어? 내친 김에 사진으로 추억도 남겨야겠죠.
1: 할머니하고 옷도 똑같이 입었네. 너 여기 내가 설치해라는데 왜 빨리 안 하고 설치 왜 안 했어?
3: 아니 지금 천지금 왔다 뭘 또 설치하라고
1: 그러는 거야? 아니 여기가 있어야 이 아내들이 빙빙빙 돌아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러는데 왜 찾아놓고 안 해요? 빨리요.
3: 아이고 진짜 야 불쌍했어.
0: 어머니의 성화에 무언가 가지고 나온 아들 기철 씨. 어쩔까?
5: 만들고 계신지
3: 이거 지금 편백나무로 진검다리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들 이동이 좀 용이하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설치하는 거죠. 자, 들어보자.
0: 진작부터 나뭇가지 주문해 두고 아들이 시간 나길 손꼽아 기다려왔다는데요.
5: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1: 아, 우리 고양이들이 여기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여기 오면 여기로도 가깝고 좋잖아요.
3: 오케이. 됐지?
1: 응. 여기다가 또 다는 거 하나 있잖아.
3: 뭐, 추리 달라고 또? 참나. 뭔 사방이야, 고양이 집이야, 그냥. 해달라면 해줘야지, 뭐. 너희들은 죽겠다, 할머니가 그냥. 근데 그 팬이라.
0: 툴툴대면서도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결국 다 해주는 아들 기철 씨. 연말 분위기에 맞춰 장식까지 달아봅니다.
1: 아이고 됐네.
3: 됐어?
1: 아.
3: 원하는 대로 된 거야?
1: 됐어. 됐어.
0: 어때 맥돌아? 마음에 들어?
3: 이게 지금 처음에 할머니가 조금 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캣폴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있었다가 이게 할머니 욕심을 좀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설치해라 저기 설치해라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5: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3: 한 5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요?
0: 그렇게 하나둘 완성된 할머니표 고양이 왕국. 아기자기한 휴식 공간은 물론 천장 공간을 활용한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고양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으셨다는데요. 그렇다면 할머니의 고양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1: 한창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줘갖고 저 양반 죽으면 나는 못 살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면 나 어떻게 살지?
0: 6년 전 그토록 다정했던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적막만 흐르던 집안.
3: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뭔가 좀 어머니가 적적하실 것 같고 생명이 옆에서 이렇게 좀 어우러지면은 어머니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재미가 있지 않을까

0: 다행히 녀석들을 만나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 나한테 기쁨을 주는, 너무 기쁨을 주고 내가 나한테 소망을 줬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도 있었고, 나 자녀들 때문에, 우리 꼬미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0: 그리고 언제나 조용히 할머니 곁을 지키는 뽀미.
1: 아이고, 우리 뽀미 왔어요.
0: 함께라서 오늘도 아이고, 외롭지 아이고, 않습니다.
1: 예쁘다. 어이야,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얘들아, 밥 먹어.
0: 고양이들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인 식사 시간. 알아서 제때 밥을 챙겨 먹는 수지랑 맥돌이와 달리 무슨 일인지 방석에 앉아 꼼짝도 안 하는 뽀미.

0: 어디 갔대? 꿈이 어디 갔어?
1: 밥 굶는 건 절대 못 넘어가는 할머니. 뽀미 밥을 따로 챙겨주실 모양인데요.
0: 안 먹어요.
1: 그런데 밥그릇을 뽀미 코앞에 갖다 대고 사정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0: 엄마 먹자. 안 먹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어? 뽀미 왜 밥 안 먹어? 너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2: 네, 왜 안 주면 안 먹어요. 어떤 데는 혼자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밥 안 주면 뭐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3: 안 주면 아예 안 먹어버려요?
2: 아예 안 먹어버려요.
1: 뽀미가 밥을 안 먹는 일이 유일한 걱정거리. 어떻게든 사료 한 알이라도 먹여보려고 하는데요.
4: 어떤 거지?
1: 그 마음을 알 턱이 없는 뽀미. 할머니의 손을 밀어내기 바쁩니다.
0: 못하게. 여기 밀어보라. 이봐. 자, 안 먹어.
1: 혹시 사료가 먹기 싫어 밥 투정을 하는 걸까요? 간식도 좁았지만 배부른 맥돌이와 수지의 배만 더 채울 뿐입니다.
5: 그만 먹어. 아유, 이게 고양이 되냐고.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자. 그만 먹어. 저리 가.
1: 뽀미의 입맛을 맞추려 바꿔본 사료만 수십 가지.
0: 고등어 삼치, 이거는 빨아먹는 거, 이거는, 이것도 고등어, 이거는 또.
6: 삼치, 이거는 장조림 삼치, 이거는 또 영양, 이거는 또 간식.
1: 어머나, 이렇게 맛있는 게 가득한데, 대체 뽀미는 언제부터 밥을 거부하게 된 걸까요?
5: 큰 고양이가 이제 떠나고, 그 고양이하고 헤어짐 이후로 그랬으니까 아마 상심이 좀 컸나 봐요. 심리적으로.
1: 4년 전 고양이 친구를 떠나보내고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뽀미. 그런 뽀미를 보면 할머니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3: 아이고, 이제 어지간히 했었네. 아, 놔두고 뭐 알아서 먹어. 뭘 그렇게 싸.
0: 아이고, 안 먹었잖나 봐.
3: 일단 땅바닥에 놓아서 주워, 이제 알아서 먹게.
0: 아, 너는 왜 그렇게 내가 먹일라 하면 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나. 우리 아빠 말라서 이렇게 생겼잖아. 하여튼 유상하는 애요.
3: 나한테나 좀 그렇게 하고.
0: 너는 밥 잘 먹잖아. 야, 나 안 먹은 게 그러잖아.
3: 아니, 습관이 나빠진다고.
0: 습관이 나빠지는 것보다 내가 야 이뻐하면 괜히 싫다고 그래. 이상하는 애요. 네가 나중에 네 새끼가 그래 봐. 내가 생각했어.
3: 그러니까 좀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자발적으로 먹게.
0: 이렇게라도 해야요. 그래.
5: 좀 과잉 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할머니들이 막 애들을 막 지나치게 막 하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조금 저희 어머니한테도 보이는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1: 오늘은 아침부터 몸보신이라도 하시려는 걸까요?
0: 감자, 고구마, 당근,
1: 오리에, 칼진 채소에, 그리고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할 비장의 재료도 있다는데요.
0: 소고기. 아유, 오리 소고기도 신게 소고기 빼를 넣으면 또 영양이 더 있을란가 몰라서 이렇게 넣어요.
1: 몸에 좋다는 재료를 한가득 넣고 3시간 동안 푹 끓여주면
0: 오리 영양도, 우리 뽀미의 영양도.
1: 네? 영양죽이라고요? 게다가

0: 충분히 부드러운 죽을 믹서기로 더 곱게 가는 것은 물론 먹기 좋게 통에 담기까지. 아이고야,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습니다.
1: 내가 죽어도 혼자 먹는다고. 맘만 먹어. 맘만 먹자. 맘만. 아이고, 이렇게 할머니가 정성껏 이렇게 했는 건데, 응? 그래서 보미가 먹어야요. 안 먹으면 안 돼. 우리 보미, 아이고, 이쁘다. 우리야. 네가 이렇게 안
0: 정성을
1: 먹어.
0: 생각해서라도 자. 좀 먹어주면 좋으련만.
1: 기철아, 야, 이거 안 먹어. 좀 먹여.
2: 아이고, 전쟁이 그 마침마다가.
0: 결국 아들까지 동원해 강제로 영양죽을 먹이는데요. 매일 아침 이렇게 밥을 먹이는 것이 전부라는 뽀미.
1: 이렇게 우리 뽀미가 이렇게 잘 먹었으면 쉬웠구나.
0: 그런데
1: 나 약간 놀랬는가 봐.
2: 봐봐.
3: 4년 전에는 하루에 3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좀 그나마 조금 먹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한 번.
0: 억지로 먹이면 뽀미가 싫어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먹이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4년 전 탈수 증상을 보이고 급격한 체중 감소로 힘없이 누워만 있던 뽀미.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분유와 영양죽을 먹이기 시작했죠. 포기하지 않고 먹인 덕분에 기력을 회복했답니다.
1: 야는 관심을 안 가지면 벌써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다가 본 게, 내가 그래도 야 때문에 오래 살아서 야를 좀 돌봐줘야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0: 밥을 안 먹는 뽀미와 그런 뽀미가 걱정되는 할머니를 위해 고부의 든든한 해결사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고염증의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1: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어마어마하네요. 어머니 저 아세요?
1: TV에서 봤는 것 같아요.
4: 아, TV에서 본 것 같아요? 어디요? 드라마요?
1: 네. 뭐 얼굴이 그렇게 많이 익은 사람 같아요.
4: 아, 그래요?
1: 잘 생겼습니다.
4: 아이, 감사합니다. 헛다리 한번 알려주세요.
1: 예, 여기를요.
4: 아.
1: 여기를 주면은.
4: 네.
1: 뽀미는 거의 안 먹어요, 여기 와서. 그러면 이제 수지는 하여튼 이거 사료를 그렇게 잘 먹어요.
4: 그러니까 수지랑 메뚜리도 네. 잘 먹는데 뽀미는 잘 안 먹는다, 네. 이 말씀이죠?
1: 네. 네. 뽀미는 자네들하고 안 섞으려고 그래요. 항상 외롭게.
4: 외롭다.
1: 그냥 혼자.
4: 외롭다. 외롭다라고 예. 생각하세요?
1: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외롭고 네. 저녁이면 내한테만 와서.
4: 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생각하기에는 뽀미가 좀 외로운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유를 제가 앉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예.
0: 그냥 두면 종일 밥을 안 먹는다는 뽀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걱정될 수밖에요.
1: 옳지. 밥만 먹자.
4: 근데 병원에도 데려가 보셨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갔는데
1: 뭐 암치장은 없다고 그래요.
4: 아무 문제는 없다.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동물병원 갔을 때는 이렇게 뭐 아픈 데 없다고 했는데 다른 뭐 이벤트 같은 건 없었어요?
1: 저번에 키웠던 고양이가 과를 보냈어요.
4: 그러면은
1: 그 뒤로부터 저렇게 안 먹어요.
4: 뽀미하고 지금 먼저 보냈던 친구하고의 사이가 나빴어요?
1: 안 나빴어. 장난하고 잘 놀았어요.
4: 좋았죠?
1: 예. 어떻게 잘 들고 노고 그랬는가 몰라요.
4: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예.
4: 뽀미하고 수지하고 메뚜리하고의 관계 때문에 아이가 조금 먹는 이슈가 생겼어요.
0: 수지와 메뚜리 때문이라고요?
4: 왜냐면 이전에는 같이 잘 지내던 친구가 있어서 걔한테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 걔랑 같이 먹

0: 먹는데 마음이 편하거나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지 맷돌이가 좋다 보니까 수지 맷돌이는 한 그룹, 한뭐 패거리로 잘 지내고, 얘는 동떨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조금 먹는데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야.
1: 놀랍게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뽀미를 괴롭히고 있었던 맷돌이. 그동안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던 상황이라는데요.
0: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꼬미가 혼자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다던가, 아니면은 따로 밥을 줄수 있는 시간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꼬미가 편하게 먹을 텐데, 근데 저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지하고 맷돌이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좀더 둘이 가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는데, 얘가 꼬미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니까 저기 가서 잘안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1: 뽀미가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든 먹이려고 선택한 강제 급여.
0: 근데 얘는 입만 지는 게 지금 되게 무서워. 왜 무섭냐면은 억지로 계속 먹다 보니까 입 만지는 것 자체가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여기까지 만지는 건 괜찮은데 여기만 가면 아파하거든. 여기만 얼굴 주위. 진짜 입이 아파서 안 먹을 수도 있거든. 아니야.
1: 혹시나 하는 마음에 뽀미의 입안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0: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니야?
1: 정말 어디가 아픈 걸까요?
0: 어, 그리고 얘, 이빨 안 좋은데요?
2: 이빨 안 좋아요?
0: 이빨 발치해야 돼요. 응. 이빨이 하나가, 치압성 병변이라고 해서, 녹았어요. 아니, 그래서 아파, 여기가. 근데 이제 육안적으로 보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단계가, 색깔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아마 아플 거예요, 엄청.
1: 치아 뿌리가 녹는 질환인 치아 흡수성 병변. 그동안 뽀미가 치통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데요.
0: 잘 먹네. 왜냐면, 이빨이 아프면 부드러운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얘, 봐봐요. 얘 이렇게 만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입만 가면, 아픈 거는, 입만 가면 아프거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도 억지로 여기 건드니까, 치통에서 엄청 아프잖아요. 온몸이 찌릿찌릿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더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1: 단짝 친구를 떠나보내고 수지랑 맷돌이와 어울리지 못했던 뽀미. 눈치 보느라 밥을 먹지 못했을 뿐인데.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이니 악순환만 반복됐던 거죠. 더욱이 치통까지 있으니 밥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었던 거.
0: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아마 병원에 가서 치과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긴 해야 되고, 아이가 한 번도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검진을 받고 정확하게 뭐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뭐 영양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뭐 특식처럼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식으로 이렇게 죽을 먹고 지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고양이는 미네랄 같은 것들, 나름 영양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3: 내가 생각해도 이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부터 먼저 잘 살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안 먹으면 그냥 안 먹는다고 그래 했던 것이 좀 제가 잘못했는 것 같고.
1: 솔루션이 끝나고 곧장 뽀미를 데리고 병원에 간 할머니.
3: 할머니가 봄에 먹는 밥 여기다가 이 작은 방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차려놨신 게 봄이가 이제 밥 먹고 싶으면 여기 와서 밥 먹어. 우리 봄이 잘 먹네.
1: 다행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뽀미야, 밥잘 먹고 할머니랑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를 개선하는 심리학.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성공만큼이나, 아니 성공보다도 훨씬 더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호감 가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자,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우리가 각자의 매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호감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호감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우호적 감정을 통칭하죠. 즉,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따뜻함, 친밀감, 혹은 나에 대해서 편을 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지에 대한 기대까지도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호감 간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가정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들로 하여금 나에게, 자기에게 호감이 오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호감은 주로 공감대나 공통점, 친밀함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만의 고유한 특징들에 더 많이 기인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당연히 둘 다 구성 요소죠. 저 사람은 나한테 따뜻할 거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호감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사람들한테 느끼는 생물학적인 끌림도 호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 기반한 심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꽂힌다, 그리고 한눈에 반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라고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피부 반응에서부터 호흡, 냄새, 화학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 개인이 유난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대방, 즉 타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 들어갈수록 분명한 건 바로 공감대, 따뜻함, 친밀함,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매우 우월한 외모적인 특징들이 호감을 구성하고 있는 그 비율은 나와 타인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는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죠. 저처럼 외모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여성의 외모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얘기를 듣고 웃어주는 여성에게 훨씬 더 강한 매력을 느낀다. 또 여성들도 굉장히 키가 크고 신체 조건이 좋은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라면 이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사회적인 능력에 높은 점수를 준다. 자, 이런 변화나 추이들은 왜 문화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관찰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 호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존적 기능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와 연인이 되고 혹은 배우자로 만나서 후손을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내고 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쁜 일을 막아내는 그런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호감은 이렇게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방법과 경로와 맥락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자주 하죠. 호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포츠에 단일한 종목에 다 같이 경쟁하는 그런 경쟁자들처럼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했을 때저 사람이 이러면 나에게 호감 가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실제로 보면서 아, 나저 사람한테 호감이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죠.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씨라고 하는 연구자는 몇해 전에 프라다 이펙트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프라다입니다. 자, 그런데 프라다 명품이죠. 당신이 프라다를 가지고 있을 때와 프라다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떨 때 당신은 더 사람들이 당신을 매력적이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명품에 해당하는 프라다를 가지고 있을 때더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감 느끼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느냐, 어떤 사람이 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냐 라고 질문했을 땐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프라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도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프라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일 거야. 프라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더 유능할 거야라고 하는 판단은 높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괴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혹은 외부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매력을 줄수 있을 것 같은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는 협동을 잘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 혹은 조금만 마찰이 일어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의 원인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의외로 너무 비싼 차, 너무 비싼 명품은 나에 대한 호감, 특히 공존과 협동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호감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를 늘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좀 비싼 차에 관심 있고 그런 채널이나 기사를 인터넷으로 볼때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근검 절약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아, 저 친구 참 눈치가 빨라. 아, 저 사람 참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크게 느끼지 않았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인데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눈치가 빠르면 타인으로부터 호감받기가 쉬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별개의 요소가 결정합니다. 그걸 바로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와 같은 정직 겸손성 차원을 연구하는 성격 심리학자들이 아주 잘 지적하고 있죠. 이런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한가에 대한 판단이 상대방의 눈치가 빠르든 둔하든 자존감이 높든 낮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데 눈치 빨라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죠? 정직하지 않은데 자존감이 높아요. 나르시시즘 아닌가요? 정직하고 겸손한데 눈치는 좀 둔해요. 그러면 신중하다 그럽니다. 게다가 정직하고 겸손한데 자존감이 좀 떨어져요. 내가 왠지 올려주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격 요인들의 연구에서 혹은 대인관계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감의 가장 큰 반대말인 배신감, 모멸감을 정직 겸손성이 떨어지는, 즉 진정성이 없는 관계에서 느끼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이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문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진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본 적 분명히 존재하죠. 중요한 건 그 관계들이 대부분 좋게 끝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든 나에게든 아니면 우리 둘 모두에게든 좋지 못한 기억 혹은 아픈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들고 싶다고요? 언변, 외모, 사회적 기술 아니면 아주 뛰어난 대화적 스킬 필요하죠. 하지만 이건 결국은 정직 겸손성에 기반한 진정성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솔직한 게 아니죠. 바로 내가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상대방과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성숙함이 가장 중요한 호감의 요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호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항상 우리는 외모를 생각합니다. 외모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죠. 하지만 그 외모가 이것만 가지고 외모라고 생각하시거나 이것만 가지고 외모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외모, 어피어런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서 탕비실에서 양치질하는 부장님만 보면 너무너무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다는 아주 재미있는 젊은 사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부장님을 만나봤더니 정말 잘생기셨어요. 꽃중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탕비실에서 양치질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소리도 외모입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계신 여성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24시간 납니다. 배겨낼 수가 없죠. 소리, 냄새, 동작,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외모에 해당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나이 들어갈수록 소리, 냄새 관리하라. 실제로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 그쵸? 그리고 아이고 더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묘한 냄새가 나는 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분들을 좋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총체적인 오감이 다 결국은 외모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외모에 있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자리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서 호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겠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한 친구를 멀리하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도 색채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솔직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옷을 잘 입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친구를 어느 날 만났는데 저한테 야, 병일아, 왜? 오늘 옷 깬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입은 옷을 사진으로 찍어서 생성형 AI에 넣어봤더니 촌스럽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최악의 패션 테러가 되는 건 막을 수 있었겠죠. 내가 매번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아도 나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나로 하여금 무언가
굉장히 어색하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주는 경우를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저 지적질하며 나에게 뭐라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예민하고 솔직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친구라면 꼭 하나 덧붙이는 게 있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입어. 야, 이런 냄새 나는데 그럴 때는 이런 화장품으로 막아봐. 대안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자, 얘기가 너무 많이 갔는데 어쨌든 오감이 다 포함된 외모가 호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매력으로 가는 차원이라기보단 비호감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차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 즉 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요인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쓰자. 저라면 외모는 거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이 있죠. 뭔가 특출난 게 없이 평범해 보이는데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기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인기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웃어주는 사람, 눈 잘 맞춰주는 사람, 그랬구나 감탄사 잘 넣어주는 사람, 정신분석의 대가들이 상담가를 양성할 때 당신이 좋은 상담가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눈 맞추기, 고개 사선으로 끄덕여주기, 그리고 아 라고 감탄사 넣어주기. 그러면 그 사람을 왜 존중합니까? 나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특출난 게 없이 평범해 보이는데 인기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인기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런데 그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죠. 관심을 받기 위해서 관심 가질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는 건데요. 그래서 듣는 것, 고개 끄덕이는 것,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 모두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에 대한 필수 기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스피치 학원은 많은데요. 리스닝 학원은 없더라고요. 잘 듣고 그 사람 얘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들 중에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까지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호감의 법칙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치자면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도 마찬가지의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여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더 많은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꾸중을 듣는 그런 속상한 장면을 보죠. 사실 이건 그 분의 탓을 하기에는 그 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탓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착하다는 이유로 혹은 더 선하다는 이유로 더 많이 기업의 처벌을 받는, 더 많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를 항상 유의하고 조심히 기업의 대표나 조직의 리더라면 살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런데 좀 되바라지고, 아니 사실 그걸 넘어서 좀 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B라는 사람은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 조직의 리더는 두 번째 사람인 B를 더 많이 징계하거나 더 많이 꾸짖을 수 있습니다. 왜? 질문 속에 답이 나와 있죠. 만만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그 회사는 망하기 딱 좋은 기업이 됩니다. 왜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하고도 덜 혼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못되지는 거거든요. 악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혼합빠지고 계속 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가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더 못되지고 최고의 악순환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착한데 만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바보 같다, 그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더 부적응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걸 소위 말하는 이타적인데도 우호성은 적정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타적인 건 당연히 착한 것과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우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면 결국은 이타적이고 매우 높은 우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만만해 보이기가 쉬워집니다. 갈등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잡음이 일어나는 걸 피하고 싶으니까요. 싸우는 건 가급적 내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데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저히 같이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은 깨끗하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용기나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조리한 사람 혹은 무언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과도 잘 지내려고 하는 건 깨끗이 포기한다는 건 정의로운 거죠. 자, 그렇다면 나한테 정의는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소한 동료의 중요한 기쁨이나 슬픔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직장이야. 그 사람의 정의죠. 혹은 일이라고 하는 건 됐어, 여기까지 하면 충분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급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야. 맞는, 틀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도 내 정의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의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선을 넘어서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부조리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을 이제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자각 능력이 생기게 되죠. 착한데 만만한 사람들의 굉장히 가슴 아픈 공통점은 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는 사람들이 선을 넘으면 그 선을 내 뒤로 물린다는 거예요. 비겁하면서 못된 인간들일수록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만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정말 동성 친구들한테는 인기 많아요. 아, 근데 이성들한테 인기 없다니까요? 사실 동성 친구들한테는 인기 없는데 이성 친구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나는 남자인데 말이야. 난 남자애들은 나의 가치를 너무 잘 봐. 근데 여자애들이 내 가치를 몰라보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왜 우리는
동성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데 이

0: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성에게 좋은 평판이 전염되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아니야, 그래도 좀 다를 거야. 그렇죠. 분명 완벽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에게 바라는 건 나에게도 잘해줘야 되고요. 이성에게 바라는 건 나한테만 잘해줘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성 친구와 같이 많은 만남을 이성과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문화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동성에게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호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성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이야기는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계의 저변과 관계에 대한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차별적으로 보는 경향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와 이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를 너무 구분하는 건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나의 평판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변명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돌이켜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성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오무파탈, 환무파탈. 소위 말하는 이성 중에 나쁜, 못된, 차가운 이런 캐릭터한테 끌리고 있는 그런 이 현상들도 분명 나타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외롭다는 뜻입니다. 외로운 사람은요, 못된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로운 임원은 못돼 보이는 직원을 능력 있을 거라고 의식적인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외로운 사람들은 나쁜 것에 대한 매력을 느낄까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과 자극적인 것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현상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야식도 달콤한 칼로리 높은 걸 먹고요. 외로운 사람은 영화도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내용의 질과 수준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외로움은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매력을 느낄까요? 아주 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외로움은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자극이 전혀 없는 싸움이든 갈등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사람에 대한 관계를 무의미하게 보는 결국 그러면서 외로운 사람으로 들어가면 의외의 나쁜 사람들한테 매력 느낄 수 있다는 함정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법, 내 매력과 장점을 잘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꼭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인기라고 하는 건 외부 사람들의 시선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당연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잘 한번 참고하시면 우리 일상생활에 좋은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 특히 타인을 분석하는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치.

0: 태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자, 다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거치면서

힘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유의 8알은 아마 사람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소위 빌런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부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삶에 대한 영향력을 중단시켜야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표현을 쓰죠. 즉,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급적, 아니 최대한 힘을 내서 안 만나고 관계를 끊어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가 나르시시즘이죠. 두 번째가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가 포함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나르시시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 보면서 나 너무 잘생겼어, 나 너무 예뻐, 나 너무 훌륭해, 이렇게 일종의 도끼병 혹은 뭐 자기가 자기를 보고 황홀해하는 그런 종류의 증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나 멋져, 나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좋은 사람과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B 과장이 있죠.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에게 상무님이 와서 칭찬을 해요. 어우, 이번에 일 되게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상무님,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멋진 일을 해내는 그런 협동 속에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도 잘했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잘했습니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했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는지요?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는 정말 좋은 리더, 훌륭한 지휘관의 가장 좋은 표상이 한명 등장합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교범에도 등장한다는 바로 윈터스 데이죠.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101 공수여단의 일대기가 다뤄진 드라마에서 실존 인물이니까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10부작의 마지막 편에 이 윈터스 데이가 나왔을 때 손주가 물어보죠.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셨다면서요. 윈터스 데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단지 영웅들의 중대에서 같이 싸웠을 뿐이야. 이 정도면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요,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B 과장에게 상무님이 같은 칭찬을 해요. 어우, B 과장, 훌륭해, 멋져,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냈어. 이렇게 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B 과장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무님, 저희 팀의 그 멍청한 놈들을 데리고 제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자,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감은 나도 잘났고 타인도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은 나는 잘났는데 타인은 잘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못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문제는 내 공을 가로채는 건 당연하고요. 가로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를 나쁜 사람, 무능한 사람을 기어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길러지는 걸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과도한 칭찬 혹은 지나치게 석차나 순위에 민감한 그런 훈육 방식.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애들은 50점밖에 못 받는 게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작은 일에 적절한 수준의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호들갑스러운 칭찬. 마치 예를 들어서, 어머, 우리 애가 벌써 구구단을 외워요. 천재인가 봐요. 혹은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어머, 우리 애가 걸었어요. 대단한 아이예요.
걷는 게 대견하죠. 구구단을 잘 외우는 건 그 다음에 기특한 일입니다. 거기에 맞는 수준의 칭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엄마, 나 95점이나 받았어요. 95점 몇 명 받았어?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점수 잘 나온 것 같고 수학이 재밌어요. 너 말고 다른 애들도 그래.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훈육 방식을 가지고 길러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얘기한다고 지금 불평하시거나 아니면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항상 나 없을 때 나의 성과는 내게 아니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직장 상사와 같이 일하실 땐 그 사람 칭찬받을 때 귀찮다고 다른 데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상 받을 때 옆에서 같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 공을 가로채고 있다는 걸 반드시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 부하 직원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결코 독대해서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칭찬해야 그 사람들을 감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모로 이 나르시시즘,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된다라면 매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저라면 내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다. 그렇다면 최대한 그 사람과의 같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요. 만약에 업계의 전반적인 평판이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유혹하든 저 같으면 일찍 퇴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참 골치 아픈 유형, 그리고 안 좋은 유형이 바로 마키아벨리즘이죠. 마키아벨리즘은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등장하는 그 마키아벨리를 의미하는데요.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사람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거예요. 장기 두실 때 내 졸이나 내 상, 마 이런 거 상대방이 먹어가면 속상하지만 그렇게까지 처절하진 않죠. 사람을 그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키아벨리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양육되는 걸까요? 믿을 놈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굉장히 일관적이면서도 자기 주관이 강한 부모들에 의해서 주로 양육되죠. 그래서 꽤 많은 큰 부자들의 자녀들이 마키아벨리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 못난 부자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 언뜻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큰 부자들은 자기의 큰 부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존재할 수 있으니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얼핏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쓰고 버리죠. 그리고 버릴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도 나쁜 짓을 시키면 나빠진다. 즉,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에게 어쨌든 그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이유 불문하고 하게 해라. 이거 조폭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조폭 영화에서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조직원으로 들어왔던 하지만 좀 마음씨가 좀 착한 사람에게 어쨌든 손에 피를 묻히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나쁜 사람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초반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초창기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나쁜 짓을 가벼워 보이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가면 돼.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것들을 시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일까요? 평상시에. 약자를 못난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약자인데 착한 사람이죠. 왜 싫어할까요?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약자에 대한 문제적 인식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약자를 무능한 자, 약자를 나쁜 자, 다시 말해서 가난은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마키아벨리즘을 고민하셔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직장 상사라니까요. 내 가족이에요. 어떡하라고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건 고쳐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공존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죠. 바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약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실 약한 모습은 괴로워하고 그리고 적은 충격에도 힘들어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이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 마키아벨리스트의 약한 모습은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텐 절대로 쉽게 동의해 주지 마세요. 김대리, 이따가 우리 설렁탕 먹을까? 나는 설렁탕을 실제로 먹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나도 설렁탕 먹고 싶었는데요. 라고 우리는 보통 대답을 하죠.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있는 사람한텐 이것조차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김대리, 설렁탕 먹을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나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들로 인한 피해로 그렇게 고통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한텐 사소한 동의도 쉽사리 빠르게 해주시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 있죠. 최악의 유형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공존조차 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회피하셔야 되며 저는 심지어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시라. 바로 인류 최악의 어둠의 삼각형 한추,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마키아벨리즘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은 교묘히 사람을 조종한다는 그 교묘함에 초점이 있고요. 사이코패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측면과 관련이 있죠.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애착은 무엇일까요? 애착은 공존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애착이 바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왜일까요? 아프거나 배고픈 것이 계속되면 아이가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애착이죠. 그래서 애착이 있는 관계는 내가 사는 세상 혹은 내가 사는 곳에서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같은 반에서 정들은 친구,
그 친구가 전학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힘들죠. 괴롭죠. 애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이코패스는 열정적인 사랑 같은 건 없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코패스에게도 애정이 있는 혹은 그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순간들은 상당히 존재해요. 너보다 더 열렬하게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 왜? 사랑과 애정은 그 사람이 있으면 설레고 좋은 거거든. 그런데 애착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정은 있을 수 있어도 애착은 없는 사이코패스가 너보다 더 열렬한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애정이 끝난 날 널 죽이는 거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멀쩡히 연애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사랑이 식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너 없어도 돼. 심지어 치정살인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애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계를 끝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지어는 그것이 예상되는 순간에 나에게 갑자기 습격적인 위협이나 아니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과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로 우리 도처에 직장 상사 혹은 선후배 혹은 이웃으로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를 순간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코패스 유형들은 끔찍한 범죄가 내 육체에 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단절을 결코 미덕이나 아니면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들은 늘 말씀드리죠. 반응과 결정은 다르다. 공포는 반응이고요. 용기는 결정입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고 괴로워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용기는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를 끊고 그리고 어떻게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유형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지만 의외로 더 수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둠의 삼각형에 의거한 나쁜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못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어둠의 삼각형 악의 축 세 축의 하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사정권 내에서 발견하는 순간 결국 나한테 또 피해를 주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단호한 방식이 필요하지만 싫은 사람, 그때마다 의절하면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 내가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랑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한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저는 나름 사회생활을 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말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고개만 깠다. 혹은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멸감 느꼈겠죠. 그 모멸감이 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모멸감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의 실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나한테
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했을 때 고개만 까딱하면 이제 저는 같이 고개만 까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즘 잘 지내시나요? 근황은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예, 잘 지내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저도 간단하게만 말시킵니다. 재밌는 건 그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게 거리두는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자, 거리둬야 되는 사람들의 또 이런 유형이 있죠. 소위 빅마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통찰력도 있어. 근데 회의에 좀 늦어서 성실성에는 내가 약간 의심이 되지. 저의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제가 그 평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을 싫어하고 욕한다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난감했고요. 그리고 그 성실하고 통찰력 있지만 회의에 좀 늦는 작은 단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망 듣게 됐죠. 자, 이렇게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 특히 내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악취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지 않을까? 혹은 더 나아가 나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뭉치지 않을까? 즉, 따돌리지 않을까? 배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선택이라면 나를 배제하지 않고 나를 따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더 다가가고 베풀고 그리고 같이 공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재밌는 전략을 선택하죠. 바로 나를 배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연대를 분열시키자. 이런 마음들은 반드시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면서 걔가 이랬대, 너한테 그 사람이 이런 평을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나다니기만 해도 갈등과 그 다음에 분열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죠. 자, 이런 사람들한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일단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따돌림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따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처럼 강한 모습을, 강한 어조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늘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신 없는 얘기를 자기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옮기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분명하고 단호한 말투를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편집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분명한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조치는 그리고 이게 되겠죠. 내 말을 옮기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항상 마중물에 해당하는 말을 저한테 줍니다. 야, 걔 좀 이상하지 않디? 야, 그 친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그거에는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말을 거기에 묻어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평상시에 내가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네가 전달하는 말에 내가
합당한 말을 혹은 부합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친한 사람이 옮긴 말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나랑 하나도 안 친한 사람이 내 말을 옮길 경우엔 사실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가지는 정당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리 두셔야 되죠.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리 둬야 되는 사람들 있죠. 가식적인 사람. 아, 너무 싫어. 저는 좀 허심탄회한 유형의 사람이라서 이 가식적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쁜 가식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데 가식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죠. 가식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 거죠. 의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진 빠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역으로 내가 힘들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참 착하고 좋은데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들 있죠. 저는 이런 유형의 친구가 동료 교수 중에 있었습니다. 아, 오해하실까봐 제가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같은 대학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참 좋은데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를 늘 솔직히 얘기를 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하잖아요. 아, 오늘 참 재밌었어. 야, 오늘 참 보람 있었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로 힘들죠. 왜?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니 맨날 안 좋은 결과의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니 미관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오늘 누구 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어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결국 얘기할 수 없으니 나도 내 패를 먼저 보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미관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니 자주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죠. 그 가식적인 사람의 능력도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주 안 만나는 거고 미관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유형이 있죠. 이건 특히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은 경우고요. 사람을 오래 만나게 되면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바로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 혹은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엔 나한테 별 관심 없었다는 거죠. 처음엔 나한테 무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괜찮은 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내면적인 장점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롭지 않은 진국형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혹은 학교에서 나를 만났을 때 굳이 나에게 크게 관심 두며 과장된 모습으로 다가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알아갈수록 나에게 자기의 진짜 좋은 본질적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유형, 처음엔 참 나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음 본 나에게 더 많이 집중하죠. 부드럽게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걸 넘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여기는 여기고 이건 이거고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평까지도 해줍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보여줄 패가 이제 나에게 별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재밌는 건 입사 초기에 친했던 사람 혹은 입학 초기에 친했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관계가 재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적절하게 나한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까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자연스럽지만 명확하게 나한테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형처럼 생각하고 얘기해봐. 언니라고 불러. 이런 말을 너무 일찍 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건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외로움도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 일련의 역량과 능력이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을 너무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생활의 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을 만나면서 잘 관찰해보시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것들을 조금씩 상기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 연인, 가족들과 잘 지내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연인, 그리고 가족들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지만 또 때론 사회에서 만난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먼저 연인이나 부부 같은 커플의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재밌게도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이라는 건 뭔가요? 유전적 형질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유전적 형질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가족의 범주, 그리고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부죠. 그리고 그 부부가 되기 위한 서로를 또 알아가는 과정, 우리가 연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연인들이 결혼이나 부부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부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떠올리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가깝게 된다는 거죠. 저도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서 28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지내면서 가끔씩 궁금해져요. 어떻게 우리 둘은 만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나서 계속 살아가고 있을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단 한 번의 결심으로도 완전히 남이 될 수도 있는 관계죠. 자, 그래서 참으로 쉽지 않은 관계예요. 내 배우자와 내 파트너의 어떤 마음과 나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애착 유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애착,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공존의 소망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착의 유형은 최소한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은 좋은 유형도 있고요. 좀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정형. 두 번째가 회피형, 세 번째가 불안형, 그리고 네 번째가 혼란 혹은 혼잡형이라고 부르죠. 이 애착 유형에서 중요한 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정형. 벌써 말씀만 들어도 뭔가 좋은 느낌이 드시죠? 안정형은요, 자기 긍정, 그리고 타인 긍정,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자기 긍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타인 긍정은 타인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형은 자기도 믿고 타인도 믿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후에 추가적인 애착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유리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아 시절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잠시 자기를 어느 방에 두고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3살, 4살 정도 되는 이런 아이가 부모님이 밖에 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당연히 낯선 사람이니까 경계하고 그리고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타인과도 어느 정도 잘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타인이 나가고 부모님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제 반가운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다른 사람들과, 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혹은 적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외롭고 홀로 있는 시간에 아이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강한 불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라면 여자는 믿을 게못 돼. 여성이라면 남자는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도를 넘어 아예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참 연애하기 힘들죠.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하더라도 썸만 타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죠.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사회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성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은 약간 어장관리한다라는 느낌의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별할 때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혼자 이별하는, 이른바 연애할 때 가장 힘들다는 잠수 이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SNS나 다양한 온라인상에서 연애담을 나누는 대화들을 주고받는 그런 곳에서는요, 이 회피형이신 분들과 연애를 해본 분들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배신감이나 모멸감 느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발 회피형은 회피형들끼리 연애하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 어떻게 회피형이 이성 회피형을 만나겠습니까? 대부분 잘안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회피형인 분은 세 번째 애착 유형인 불안형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불안형은 회피형과 반대로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못 믿고요. 타인은 굉장히 믿습니다. 당연히 어떤 성향이 더 강할까요? 상대방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사랑은 늘 엄청나게 아파야 돼요. 그리고 늘 대혼란이고 정말 폭풍 같은 사랑,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영화 같은 그런 사랑이 이분들의 애정관이죠. 어렸을 때 어떤 과정을 많이 거쳤을까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늘 끊임없이 다가가야 되고 선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갈구해야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런 양육을 계속해서 하신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죠. 이 불안형인 분들 참 힘든 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형인 분들과 연애를 해본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 날 제일 힘들어하더라. 불타는 사랑, 가슴 찢어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만 사랑이 되니 이게 어떻게 상대방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회피형과 불안형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은 끊임없이 도망가고 한쪽은 쫓아가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끊임없이 회피형을 찾고 회피형은 불안형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 회피형이 빠르게 숨거나 아주 강하게 거절하죠. 재밌는 건 불안형은 그 거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각기 다른 유형들이 만나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혼란형은 자기와 타인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방임이나 아니면 방치, 무관심 같은 그 수준이 문제지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녀를 학대한다는 것. 저는 심리학자로서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악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선 아이를 학대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자격이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른들이 하면 안 되는 가장 극악한 범죄죠. 이렇게 학대받은 경험이 왜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까요? 바로 내가 학대받을 만한 그런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만들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만듭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부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혼란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애착 유형이라고 부르기보단 애착이 없는 유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텐데요. 이런 분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가까운 사이가 될수록 오히려 공포나 무서움을 서로 주고받는 최악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이 연애를 할 자격이 없으시다거나 부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란형이든 불안형이든 회피형이든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면 안정형인 사람이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그걸 잘 이겨내면 후천적으로 이걸 잘 극복해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 주위에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학대를 받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힘을 내서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 양쪽이 더 노력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부부보다도 좋은 애착 유형을 양쪽 다 안정형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안정형인 사람이 나 스스로도 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제발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착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나와 상대방을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좀 더 나은, 좀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낙인 찍거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착 유형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나 그런 궁금증들이 가능하시겠죠. 첫 번째,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물어보십니다. 데이트 폭력. 그냥 폭력이죠. 자,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연인의 관계를 만들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귀는 동안 상대방의 폭력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귈 때 최선을 다해 자기의 좋은 측면만 보여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를 보면 되죠. 그게 언제일까요? 이제 막 잠에서 깼을 때, 지쳐있을 때, 그 다음에 졸릴 때, 배고플 때. 즉, 신체적으로 최상의 상황이 아닐 때입니다. 이때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그것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업장에서 종업원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즉, 사소하게라도 자기의 요구나 욕구가 혹은 요청이 좌절됐을 때가 바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됩니다. 요청이 좌절되거나 거부당했을 때. 이때 그 사람이, 의외의 평상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한 번쯤 강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부부 관계에서 또 못지않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죠. 바람기가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은 연구들이나 관찰을 종합해 보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서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성향으로 일반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좋아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 존재랑 오래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건 뭔가요? 그 대상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이 좋아하는 것, like와 원하는 것, want가 같은 대상에 다 부여되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나는 당신이랑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 없으면 안 되겠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일련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오로지 내 앞에 없거나 나한테 없으면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원트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모습을 어린아이들에게서 보기도 하죠.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난리치는데 원트죠? 사줬더니 조금 있다가 팔 아프다고 손을 놓더라. 풍선줄을. 라이크가 없었던 겁니다. 바람기도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좋아하진 않는데 나한테 없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은 풍선처럼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냥 놔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질까요? 일반적으로 like, 접근 동기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죠. want는 회피 동기가 만들어낸다고 해요. 나쁜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접근 동기보단 회피 동기가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을 쓸 뿐이죠. 그래서 인생에 나는 참 저런 건 좋아, 난 저런 건 참 멋있어 이런 게 없고 인생에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건 절대 막아야 돼 라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곳까지 바라본 심리학 연구들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사람인 걸 너무 잘 아는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이혼을 포함해서요. 무엇일까요?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대안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 말고도 대안이 많다는 건 사실을 늘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제 배우자를 상대하죠.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넓고 이성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을 도와주려 하는 성향이 강하며 그리고 심지어 성실하고 지적인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작은 것들이라도 늘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생전 처음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빔국수가 뭐라고 한 일주일을 제가 수많은 전 세계의 셰프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왜? 과거의 저보다 한 단계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늘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자존감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그 마지막 단서 자존감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타겟으로 삼으려다가도 그 리스트에서 나를 완전히 배제하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셔야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존중감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산과 부가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늘 새로 배우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자식 관계에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자식 간에도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받거든요. 100년도 더 전에 독일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무성 영화 필름을 제작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름에서 굉장히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인상 하나를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다라는 표현이에요. 늘 아이를 안아주는 나라. 늘 볼 맞대는 나라.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이후의 20세기 후반 연구들은 그게 애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문화보다도 아이를 많이 만지고 안아주는 한국의 부모자식 관계가 그 어떤 문화의 부모자식 관계보다도 애착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크게 놀랄 추리가 아니죠. 유난히 가족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게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유난히 많죠. 왜 그럴까요? 가족에게 참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왜냐? 동일시하기 때문이죠. 운전 잘하고 싶은데 운전 잘 못하시면 화나시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 못하면 화나시죠. 요리 잘하고 싶은데 요리 잘 못하면 짜증나시죠. 그런데 운전을, 요리를 내 가족에게 가르칠 때 그래서 짜증이 제일 많이 나죠. 저도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다 두 번 이혼할 뻔했습니다. 자녀에게 공부 가르쳐주는 분은 아마도 성불하실 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사람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걸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카피앤페이스트 된 복제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같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다름을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말 그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늘 같이 하던 행동을 다르게 해봐야 돼요. 저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아빠들의 꿈의 자동차라고 하는 패밀리카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서울에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부산 여행을 매년 여름 떠나죠. 16년을 싸웠습니다. 대전 가기 전에 싸웠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옥천 휴게소에서 꼭 서자고 합니다. 우동 맛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금강 휴게소에서 꼭 서야 된다 그래요. 사진 찍기 좋대요. 저는 맨날 찍는 사진 뭐 거기서 또 찍냐고 얘기하고 제 아내는 맨날 먹는 우동 뭐 거기서 또 먹냐 그럽니다. 저희 가족은 대전 가기 전에 이미 의가 상했죠. 그래서 한 번도 부산 여행을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저는 처음으로 굉장히 누구나 해볼 수 있지만 누구도 잘하지 않는 아주 작은 다름을 하나 시도해봤죠. 저는 부산에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제 아내는 KTX 타고 왔고요. 제 딸 둘은 고속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가족여행 16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 도착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반가웠습니다. 가족은 타인입니다. 가족은 늘 모든 걸 함께하고 모든 것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타인.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가장 많은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가족의 장점과 그리고 스마트함을 동시에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부모는 자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할 때 자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역할이 이제 크지 않을 때 자기의 행위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죠. 아이가 자아가 완성되기 전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때는 부모는 참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자녀의 성격의 장점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내향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격의 장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난 뒤에는 의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아이가 고민해야 될 건 아이가 고민하게 해야 된다. 이게 더 맞는 접근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상의하자. 이게 가장 좋은 접근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힘들게 하죠. 내 말이 다 맞으니까 거기 따라야 돼. 이런 독재자 같은 부모들. 이런 부모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분이 독재자의 모습을 하시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필수 아이템, 뭘까요? 선글라스입니다. 왜 선글라스를 모든 독재자들은 그렇게 좋아할까요? 자기 생각을 안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독재자는 자기 생각은 안 보이고 자기가 독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만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속을 알 수 없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죠. 그래서 독재자 같은 부모님께는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어도 내가 속을 안 보여주시면 그분들은 긴장하십니다. 그래서 뭐지? 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변화의 첫 출발을 만들어내는 시작은 할 수가 있죠. 너무 속 보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쉽게 전달하지 않는 약간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도록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계속 자식이 자란다면 독재자 밑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겪는 현상과 비슷한 걸 가지게 되죠. 세계의 평균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웬만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즉,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독재자 같은 부모가 될수록 내 자식은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면서 되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자식을 조건부로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참으로 힘든 부모님의 유형이죠. 내 성취만 사랑하시거나 심지어 형제자매 중에 잘난 자식만 편애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는 귀하게 자란 자식과 사랑받지 못한 자식 모두 많이 불행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로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 중에 결국 오랜 시간이 거쳤을 때 더 불행해지는 자식은 누굴까요? 연구를 종합해보면 정말 재밌는 패턴이 나옵니다. 중년까지는 조건부로 사랑받은 자식이 꽤 괜찮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의 삶은 역전이 됩니다. 왜? 조건부로 편애받은 자식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중년 이후의 역량이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 학대를 받아서 망가지지 않는 한 그런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은 오히려 부족함과 그 다음에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중년 이후에 삶에 대한 역량이 더 좋아지더라. 이제 100살이 아니라 110살, 120살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죠. 즉,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편애받은 자식이 더 사회적 역량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가족들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꼭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망치는 관계는 헤어질 결심, 멀어질 결심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으신다는 거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또 한 가지, 관계를 개선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더 나아지고 있는 분들께는 고맙다,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고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럴까? 집단 심리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0: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살을 내이는 혹한의 계절 겨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추위로부터 체온을 지키죠. 그런데
1: 겨울이 좀 두렵습니다.
2: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는 거죠.
3: 너무 힘들어요. 끝에는 느낌이 잘 없어요. 기분 느껴지는 거로는 약간 개구리 손가락 뺀 느낌처럼 이제 끝이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지나치게 차가운 손과 발로 인한 고통. 그런데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답답한 것이 있다고요?
1: 어느 병원에 무슨 과를 가서 어떤 진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고.
3: 양방, 한방 다 가봤어요. 그래서 침을 맞으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한약을 지어먹는다거나 그때 그렇다 저렇다 막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는 않았었어요. 원인을 잘 몰라서 답답하기는 하죠.

0: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한 패턴이라고 생각하고요.
1: 원인은 의외의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2: 왼쪽 체방 냉증이랑 왼쪽 체방 냉증이 뭐가 있어요?
1: 수족 냉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검사.
0: 결국은 그게 혈관 수축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해도 혈관 수축을 왜 일으키게 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왜를 찾아내는 게 수족 냉증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원인 없는 증상은 없다. 수족 냉증.
3: 뭐지? 뭘까?
4: 전체를 주관하는 거지.
3: 그래?
1: 중무장을 하고 외출에 나선 이분. 첫 번째 귀하신 몸입니다.
3: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두꺼운 옷으로 입고 나왔어요. 하나만 찾아.
4: 두 개가 더 싼데?
3: 두 개가 더 싼.
5: 안쓰럽죠, 사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별로 춥지도 않은데 이렇게 추워하면서 장갑 끼고 다니는 거 보면은 되게 번거롭겠다 싶기도 하고, 특히나 겨울에는 밖에 가급적이면 잘 안 나가려고 해요.
1: 손과 발이 차가운 증상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올해로 결혼 2년 차, 집안일을 하다 보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궈야 할 때가 많죠. 누구나 찬물에선 손이 시렵다지만 문정 씨는 차가움에 유난히 민감하고 고통이 큽니다.
3: 과일뿐만이 아니고 막 상추, 깻잎, 막 버섯 이런 거는 따뜻한 물 씻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찬물에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들죠. 빨리 끝내야 되고, 뭐 빨래를 다 돌리고 나서 꺼낼 때 차가운 거, 아니면은 뭐 환기시키고 이러는 것도 되게 짧은 시간만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냥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다 힘든 것 같아요.
1: 주위에 민감하다 보니 실내에서도 방한복이 필수랍니다.
3: 지금 이 안에도 다 그 히트텍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도 입고 있고 위에도 입고 있고, 이거는 이제 누빔 바지인데 이제 겨울에는 거의 맨날 입고 지내요. 오빠, 딸기 자.
5: 잘 알았어. 역시 요즘에 딸기가 제철이에요.
3: 맛은 있는데 씻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
5: 손 때문에?
3: 응.
5: 응, 어떡하냐. 언제부터 이랬어?
3: 엄청 아기 때부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당연히 다들 이렇게 손이 차가운 줄 알았어.
5: 그렇진 않지. 사실 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1: 손이 차가워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3: 우선은 기본적으로 손톱 색깔이 파랑색? 보라색 뭐 이런 색깔이고.
1: 아, 손톱 색깔이 변하는군요.
3: 끝에는 느낌이 약간 없어지고 저릿저릿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따뜻한 데 가거나 이제 막 목 이런 데 따뜻한 데 잡는다 이러면 금방 또 따뜻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또 붓고, 근데 이게 오래가진 않아요. 바로 또 다시 금방 식고. 그래서 겨울이 되면 겨울 맞이 겸 한의원에 가서 손발 따뜻하게 하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에 열이 오르게 하는 그런 한약을 계속 지어 먹었고.
5: 근데 사실 병원도 가보고 해도 사실 잘 안 나왔잖아. 이게 뭐 이게 남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3: 모르겠어. 뭐 약을 먹어도 낫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5: 발은 좀 어때?
3: 발도 차갑지. 등산약만 신은 건데도 발이 시렵기는 마찬가지.
5: 좀만 기다려. 최대로 틀어놨어?
3: 응.
5: 아, 지금 손도 같이 하고 있어. 겨울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응? 저게 어떤 느낌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네.
3: 당연히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칠 수 있고 뭔가 이유가 뭔지라도 알게 된다면 네,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할 것 같아요. 그게 운동이든 뭐 먹는 거든 약이든 뭐 치료든. 네.

0: 아주 어릴 때부터 수족냉증으로 고생을 해온 터라 강문정 씨는 지난 5년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겨울이 없는 따뜻한 나라에서 살기도 했답니다.
1: 우선은 기본으로 한 30도는 넘는 날씨이기도 하고 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 차가운다는 거를 이제 까먹고 지낼 정도였어요. 한참 겨울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처음 겨울 맞은 거라서 이게 더 체감이 확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한 30, 40도 차이가 나는 날씨인데 들어오자마자 금방 이제 또 겨울을 맞는 거라서 네.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0: 자, 그럼 강문정 씨의 손과 발은 얼마나 차가운 걸까요? 온도를 탐지해서 보여주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색깔의 변화를 보이는데요. 강문정 씨의 손과 발, 다른 부위에 비해 확실히 온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다른지 촬영 스텝의 손과 발도 촬영해봤는데요. 수족냉증이 없는 이의 손과 발은 흰색이나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강문정 씨와는 확실히 다르죠. 추운 겨울 바깥 온도가 아무리 내려가도 사람의 몸은 36.5도라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죠. 우리의 몸은 외부 온도에 대응해 어떻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척수의 중간에서 나와 내장기관에 분포하고 부교감신경은 척수 꼬리 부분에서 나와 각 내장기관에 분포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협력하면서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 등 신체 내부의 각종 작용을 조절하는데요. 그중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2: 체온 조절 같은 경우는 신경계통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되는데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이 중추가 되어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신경이 저희가 체온을 올리는 데 주로 작용을 하게 되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수를 증가시키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기전에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대의 작용을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를 통해서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0: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온도 조절 장치들이 작동을 하는데요. 피부는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수축시킵니다. 그로 인해 소름이 돋고 털이 서게 되죠. 혈관을 수축해서 혈류량을 줄이며 체온 손실을 막습니다. 즉, 손과 발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도 추위에 대처하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죠.
2: 수족냉증은 질환이 아니고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제 수족냉증이라고 과거부터 표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의학적으로는 특별하게 정의가 된 게 잘 없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감각에서 손발이 차가운 걸 과도하게 느끼는 그런 증상 혹은 이상 감각이 동반되는 증상들로 구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두 번째 귀하신 몸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차, 아직 신혼인 부부인데요.
3: 발 시려?
4: 아까 회사에서는 엄청 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까 그 따뜻한 물로 한번 헹궜거든.
3: 양말 신는 게 낫지 않아?
0: 수족 냉증 때문에 양말 신는 것도 불편하다는 현정열 씨.
4: 그 양말을 신으면 이제 잠깐 그 신을 때만 따뜻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땀이 나서 그 양말이 보통 이제 젖게 되는데.

0: 네, 그러면은 그 젖은 양말을 오래 신고 있으면 다시 금방 그 기온이 발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발바닥도 그렇고 손바닥도 그렇고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모르겠어요.
1: 근데 땀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땀이 좀
0: 네,
1: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땀도 나는데 근데 이게 그 감각이 없, 그러니까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저리고 아파. 저리고 퉁퉁 붓고 퉁퉁 부은데 이렇게 걸으면은 막 아프잖아. 그런 것 마냥 이제.
1: 만졌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너무 차가워서 진짜 얼음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좀 만져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기장판이나 아니면 온열기구 가지고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때도 있고 차를 마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지하철을 탈 때도 이제 뭐 지하철의 온도가 뭐 갑자기 내려가서 차가워지거나 뭐 아니면 여름에는 뭐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뭐 특정 자리가 춥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손발이 차갑고 그런 현상이 옵니다. 예. 와이프가 TV를 보다가 뭐 한번 신청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사실 그런 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간절히 고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현정열 씨는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작업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금방 차가워지는 손 때문에 고충이 크다죠. 지금도 손이 시려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요. 그건 뭔가요?
0: 아, 이거는 온열 매트인데요. 손이 차가울 때 이제 요거를 켜놓고 보통 일을 하는 편입니다. 따뜻하게 열기가 올라오는 매트입니다.
3: 지금은 손 상태가 어떠세요?
0: 이제 온열 매트를 켜놔서 손이 따뜻하긴 한데, 이제 온열 매트 없이는 이제 키보드 칠때막 이렇게 손이 벌벌벌 떨리고 이렇게 좀 차갑죠. 날씨가 추워오면.
2: 그런데 손보다 냉증이 더 심한 건 발이랍니다.
0: 이제 발이 저는 손보다 발이 좀더 시렸거든요. 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제가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보일러를 켜놔서 이제 발바닥이 따뜻한데도 발은 유난히 좀 시렸더라고요. 얘는 이제 스팅기고 누구는 이제 온열 매트예요. 그래서 온열 매트는 여기 전기장판처럼 따뜻하게 발을 데워주는 거고.
3: 발이 더 심하신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으실지.
0: 일단, 손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이제 몸에 허벅지나 이런 부위에 몸을, 손을 이렇게 갖다 대서 좀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사실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사실 발은 밖에 있을 땐 방치 상태예요. 발이 퉁퉁 부으니까 부은 상태에서 오래 걸으면 좀 발이 금방 피로하고요. 오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점이 좀 불편해요.
1: 말을 잘안 하니까 사실 발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 밖에서 그렇게 퉁퉁 붓고 이런 줄 몰랐고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좀 심한 것 같네요.
2: 집안 곳곳 현정열 씨가 움직이는 장소마다 온열기가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도 전기 매트에 온몸을 꽁꽁 싸매고 보는데요. 아주 그냥 온열기가 종류별로 다 있네요.
3: 이런 매트가 또 집에 또 어디 있을까요?
0: 이제 여기 소파에 있고, 그 침대에 있고, 또 이제 그 책상에 있고, 이제 제가 주로 오래 머무는 곳에는 이제 항상 매트가 있어요.
2: 손발이 차가우면 예민해서 잠도 잘못 잔답니다. 그래서 한때는 불면증도 있었다죠. 그렇다면 현정열 씨의 손과 발의 온도 어느 정도나 될까요?

0: 확실히 다른 신체 부위보다 손과 발의 온도가 낮았는데요. 손보다 특히 발의 온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삶의 질이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2: 이런 원인이라도 알았으면 좋겠고 더 나가서 고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는 이분, 세 번째 귀하신 몸입니다.
3: 방약 합편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의학 그 관련서인데요. 저기 저 한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약의 어떤 그 성향별로 설명한 책입니다. 그 아무래도 제가 손발이 차기 때문에 손발이 찬 것과 관련된 그런 약재를 중심으로 좀 책을 보고 있습니다.
0: 실내 온도 24도면 춥지 않은데 역시나 수족냉증을 호소합니다. 수족냉증을 아는 지도 오래되셨다고요?
3: 지금까지 수족냉증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백방으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책자도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자 했으나 병원에 무슨 어떤 과를 내방해야 될지도 잘 모르던 차에 이번을 계기로 제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런데 저건 밥통 아닌가요? 밥통 안에 저건 뭐죠? 아, 핫팩이네요. 핫팩 전용 밥통이 따로 있네요.
3: 수시로 꺼내서 쓰고 식으면 다시 또 집어넣고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민혁이 손은 따뜻하네. 하루 손발이 차지.
4: 네.
3: 이게 피가 안 통해서 그런가 봐.
4: 진짜 하얀색인데.
5: 할아버지 손발이 어때요?
4: 차가워요.
3: 가끔 통증이 있고요. 손에 뭐 차가움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가끔 마비증세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마비증세일 때마다 제 손을 문지르면서 피를 원활하게 일시적으로 마비증세를 해결하고 했는데요.
0: 박용우 씨 손과 발의 온도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봤습니다. 특히 손가락 끝에 온도가 많이 났네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6: 사실 다들 일반적으로 흔하게 생각하는 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 되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약 같은 걸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수족냉증이라는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결국은 그게 혈관 수축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해도 혈관 수축을 왜 일으키게 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수족냉증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세 명의 귀하신 몸들이 겪고 있는 수족냉증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종합적인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로 수족냉증과 함께 어떤 통증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6: 일단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상감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가 찌릿찌릿거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아니면은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하는 이상감각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신경병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경병에 대한 자세한 검사가 무엇보다 선행해야 되고요.
0: 단순히 차가운 증상만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이상감각이 함께 찾아오는지를 체크합니다.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통증은 박용훈 씨보다 강문정 씨와 현정열 씨가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6: 편하게 전등에 툭 내려놓으시고 전등에 맡기시면 됩니다. 또 힘빼보시고 그냥 툭 내려놓으시고.
0: 통증에 대한 설문조사가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신경학적 검사에 들어갑니다.

0: 일단 해머 같은 경우, 두들기는 해머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부터 신경타발, 신경까지, 그리고 이게 근육까지 오는 반응을 그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반응이 과도하게 나오거나 덜 나올 때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서 의심할 수 있는 영역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 차가운 느낌이랑 이쪽 차가운 느낌 똑같으세요?
1: 네.
0: 여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차가운 느낌이랑 여기 다리 쪽 차가운 느낌이랑
1: 얘가 더
0: 비슷하시나요?
1: 차가워요.
0: 여기 더 차가워요. 똑같이 여기 10점이면 여기는
1: 4점.
0: 여기 차가운 느낌이랑 다리 쪽에 차가운 느낌 비슷하신가요? 좀더 차가운 쪽이 있으면 거기 얘기를 해주세요.
2: 잘 모르겠어요.
0: 잘 모르겠으면 똑같은 겁니다. 자, 이쪽 느낌이랑 이쪽 느낌이다. 자, 여기 떨리는 느낌과 여기 떨리는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진찰할 때 만지는 걸 통해서 일반적인 감각을 확인했다면 차갑게 되는 걸 통해서 온도에 대한 감각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진동에 대한 걸 통해서 진동과 위치 감각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3: 다음은 신경전도검사와 자율신경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신경전도검사는 말초신경에 전기 자극을 줘 말초신경 기능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자율신경검사는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측정합니다.
0: 저희가 주로 조절하는 항목들은 혈압이나 맥박, 체온과 같이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혈압 변동이나 맥박 변동, 그리고 땀 분비의 변동을 확인하여 이런 자율신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각종 신경학적 검사가 끝나고 세 분의 진단이 나왔을까요? 먼저 강문정 씨입니다.
0: 이렇게 하얗게 변해본 적은 있어요. 완전히 어떤 손가락이 주로 그랬어요?
1: 새끼손가락.
0: 새끼손가락 쪽으로. 지금 증상이 심하다고 얘기하신 새끼손가락 쪽으로. 그러면 손가락 색깔이, 그다음에 이렇게 파랗게 변해보신 적 없나요? 이런 식으로.
1: 이렇게까지 파랗지는
0: 이렇게
1: 않았는데,
0: 심하게까지,
1: 저렇게 변하는 거는 이 위쪽, 손톱 쪽은.
3: 지울 때 손가락의 색깔 변화를 유심히 체크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0: 문정님 사례에서는 오히려 신경병이 방치가 되는 것들보다는 지금 색깔 변화 있었던 것들 관련돼서 레이노드병과 같은 레이노드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의심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레이노드병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레이노드병이 심해질 때는 발초 쪽에 피가 안 통하면서 실제 색깔이 변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하얗게 변했다가 더 심해지면 피가 안 통하는 것들이 파랗게 변합니다. 파랗게 변하는 상태까지 가서 더 만약에 심해진다면은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이노드병이 봤다면은 이건 빨리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 강문정 씨는 신경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손가락 끝의 혈관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레이노드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검사에도 들어갔습니다. 레이노드 증후군,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4: 레이노 현상은 이제 주로 추위에 노출이 되거나 진동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이나 발끝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수축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일단 1차성 레이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유발 원인이나 기저 질환 없이 일시적으로 이런 과도한 혈관 수축이 일어났다가 호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제 동반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또 이제 증상이 레이노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손 끝에 이제 궤양도 생기고 또 조직의 괴사도 발생 할수 있습니다.
3: 인구의 12%가 앓고 있다는 레이노드 증후군. 2차성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위험하지만 다행히 강문정 씨는 1차성이랍니다.
0: 일단 1차성 레이노 증상으로 고려를 하였고 1차성은 대부분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1차성이라면 조금 더 나쁠 가능성이 적고요. 치료가 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약간 정적인 운동들보다는 약간 좀 동적인 운동들, 약간의 유산소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발전.

0: 수족냉증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치사장에서 청소를 하다가 그 장화에 그 물이 찬 상태로 이제 혹한기 훈련을 했는데 혹한기 훈련 때 저 밖에 장시간 오래 그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 발이 퉁퉁 부었는데 그때 걸린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뭐 손이 붓거나 발이 붓거나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1: 아하,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2: 다친 거는 뭐 물리적으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화학적으로나 온도가 변하는 동상 같은 경우에도 다치거나 후충증이 있을 수 있고 만성적인 통증에서 잘 치료가 되기 어려운 통증 관련돼서 CRPS라고 하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병 가능성, 초기소견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1: 이름조차 생소한데요. CRPS, 어떤 질환일까요?
2: 현종님의 수족냉증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현종님께서 예전에 동상을 입은 병력이 있으셨고 손발이 붓는 증상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한 통증이 동반될 경우에는 CRPS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현종렬님은 통증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신경병 검사와 신경전도 검사와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를 보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초기 소견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1: 대개 큰 외상을 입은 후 뚜렷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현종렬 씨는 초기 증상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0: 박용호 씨의 수족냉증은 원인이 뭘까요?
1: 차고 그다음 가끔 이제 피가 안 통해서 이제 마비 증세가
2: 쥐가 나시기도 하나요?
1: 쥐가 예 네. 쥐가 가끔 나고
2: 아, 쥐가 났다가 풀리는 증상이
1: 예,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네. 양치질 할 때 네. 뭐 손이 막
2: 꼬이고 예, 하는 증상들도 예, 있으시고
1: 예, 예,
2: 네 그러면은 저린 증상 혹시 찌릿찌릿거리거나 저린 증상이 있었을 때 어디가 주로 있으셨어요? 뭐 엄지 쪽, 새끼 쪽 기억나시는 쪽 있으세요?
1: 아 손가락이요?
2: 네 손가락이나 뭐 손이나 팔이나
1: 특히 엄지 쪽 같은
2: 엄지 쪽이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0: 손가락에 마비 증상을 호소했던 박용우 씨.
2: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증상 중에서 손이 꼬이는 것 같은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손이 꼬이는 것 같은 증상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손이 차가워질 수 있는 증상들과 같이 결부가 된다면 그거는 목에서 나오는 목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0: 아, 뜻밖의 진단이 나왔네요.
2: 우선적으로 박용우님은 일반적인 수족냉증 환자분들과 다르게 엄지손가락 쪽으로 찌릿찌릿한 느낌을 간헐적으로 느끼신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신경이 뼈에 의해서 눌리는 증상이 있다면 이런 증상을 똑같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추측대로 정말 목디스크일까요? 박용우 씨 추가적으로 뼈 사진을 찍었는데요. 놀랍게도 한눈에 목디스크가 보입니다. 정상인과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나 보이죠.
2: 일단 검사한 결과 자체는 생각 이상으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윗부분 2번에서부터 이제 3번, 4번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데도 중간중간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디스크 때문에 오른쪽 신경 다발이 살짝 눌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가운데로 특히 5번, 6번 사이로 지금 말씀드린 5번, 6번에서 가장 심하게 가운데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안에 있는 신경 다발이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환자분께서는 증상은 못 느끼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지금과 같이 관리를 잘 하시면서 그런 증상이 안 일어나도록 예방하는 그런 식의 일상의 활동이나 운동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0: 뜻밖이라 박용훈 씨도 놀라셨죠?
1: 굉장히 내심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수족냉증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좀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서 치료를 뭐 받긴 했는데 제 지금 목디스크의 상황이 이렇게 심한 줄은 전혀

0: 원인은 다 다르지만 수족냉증이라는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체온을 지금 올리는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이 분명히 수족냉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행동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혈관을 과도하게 수축을 시켜서 수족냉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아니면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수족냉증을 좋아지게 해드리는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운동법을 알려드릴 신지은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0: 수족냉증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제가 준비해온 운동은 다 이제 거의 서서 하는 동작들로 준비를 했어요. 팔다리를 좀 크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근육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동작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면 몸에 이제 열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몸에 열이 나면 아무래도 뭐 손끝, 발끝까지 말초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수족냉증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관절과 근육까지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암서클 동작이에요. 자, 우선 양쪽 어깨 관절을 좀 쓰기 위해서 팔꿈치로 큰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손끝을 어깨 위에 터치, 그 다음에 팔꿈치로 동그란, 둥그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줍니다.
0: 어깨와 팔의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다리 동작까지 함께 따라해보시죠.
2: 두 번째 동작은 제기차기 동작입니다. 자, 제기 찰 때 우리 어떻게 차죠? 자, 이렇게 차실 때 우리 골반 주변에 있는 관절인 고관절을 풀어줄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온몸을 좀 깨워내기에 좋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손으로 왼쪽 복숭아뼈에 터치, 반대쪽 터치 이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뒤꿈치 터치, 다시 반대도 뒤꿈치 터치.
0: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다음 동작은 제기차기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운동량이 장난 아니라죠. 자, 함께 해보시죠.
2: 움직여주셔야 돼요. 앞으로 둘, 계속 크게 크게 움직여주고, 둘, 후, 뒤로, 터치, 셋, 터치. 자, 앞으로도 쳐줄게요. 제기, 후, 둘, 후, 뒤로, 터치, 셋, 터치. 세 분 다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호흡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 숨을 쉬어주셔야지 배까지도 더 따뜻해지는 효과가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부가 따뜻해야 손끝까지도 함께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배에서부터 계속 일으켜낸다고 생각하고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한번 움직여보자고요. 자, 다시 가볼게요. 물이 살짝 굽혀지면서 시작. 하나, 후, 둘, 호흡 내뱉어주세요. 셋,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반복, 빠르게 가셔도 좋고 천천히 가셔도 돼요. 자, 용우님은 허리 아프면 뒤로만 살짝 움직여주셔도 돼요. 앞으로 둘, 계속 크게 크게 움직여주고.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터치, 둘, 터치, 뒤로, 터치, 넷, 터치. 좋아요. 자, 용우 선생님 이 정도는 허리 어떠세요?
3: 뭐 견딜만합니다.
2: 괜찮았어요. 괜찮으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혹시라도 아프시면 엎드러지 마시고 꼭 알려주시고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점핑잭이라는 동작을 변환으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원래 점핑잭은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우리는 점프를 뛰지 않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도 함께 자극을 시킬 거예요.
0: 팔 벌려뛰기의 변형 동작이네요. 모든 신체를 활용해야 하는 전신 운동이죠. 버피 테스트. 손을 흔들며 제자리 걷기까지, 이렇게 5가지 운동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0: 20회에서 30회 정도 진행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동작이 굉장히 간단한 듯 하지만 또 막상 따라하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이 쉽지 않은 동작들도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체력이 좀 늘었네 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1분씩 한 동작당 1분씩 한번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허리 무리 오지 않게 베인 단단하게 해주고 고개 살짝 드시고 이때 유지, 계식기 엉덩이 조금 더 드시고 맞아요. 자, 이때 고개 살짝만 들어주시고 매트 여기 보실게요. 자, 아마 이거 계속 하시면은 팔에도 자극이 엄청 오고 몸 전신에 열이 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자극이 가나요? 좋아요. 턱도 살짝만 들어보시고 좋아요. 하나, 둘,
1: 세 분, 2주 동안 잘 실천할 수 있겠죠?

0: 그리고 운동 외에도 손과 발을 따뜻하게 만드는 생활 속 실천 미션이 두 가지 더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따뜻한 물 수시로 마시기.
1: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요. 그다음에 점심 식후, 저녁 먹기 전, 그다음에 저녁 잠자기 전 그렇게 마십니다.
0: 두 번째는 족욕이나 반신욕하기.
1: 거의 매일같이 합니다. 확실히 몸이 따뜻해지고 발은 물론이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뭐 기가 순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0: 운동도 손자 민혁이와 함께 열심히 실천하셨다고요? 한칸한칸 스티커를 붙이면 오늘도 미션 클리어. 사소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죠. 문정 씨도 족욕과 따뜻한 물 마시기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0: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던 두 가지인데요. 이번 도전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요.
1: 일어나면 한 잔 이제 데워서 먹고 뭐 수시로 먹고 아니면 지금처럼 뭐 조격할 때 일할 때 이제 타자 치다 보면 손 차갑고 해서 그 손 식힐 겸 먹기도 하고 해요.
0: 다섯 가지 운동 솔루션은 해보니 어떤가요?
1: 발레나 요가 같은 거는 이제 참으면서 늘려서 천천히 하는 운동이라서 그 손끝, 발끝이 따뜻해지는 게 금방 느껴진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런 유산소, 근력 운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금방 더 몸에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현정열 씨는 어떨까요?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니던 온열기 대신 조격과 따뜻한 물이 함께하는데요. 운동 솔루션까지 매일 실천해보니 어떤가요?
2: 좀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3: 운동을 하니까 뭐가 좋으세요? 어떤 변화 생겼는지?
2: 일단 이제 몸에 뭐 땀도 나고 열도 나고 이래서 손발이 추웠던 게 좀 많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0: 2주간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세 분의 손과 발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열화상 카메라로 세 분의 체온을 재봤습니다. 그 결과. 와, 보이시나요? 박영호 씨 2주 전에 비해 손과 발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광문정 씨는 어떨까요?

0: 와, 손 색깔이 완전히 변했네요. 발은 엄지 발가락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죠? 이번엔 현정열 씨. 와, 신기합니다. 아, 손에 비해 발의 변화가 확실히 보이네요.
1: 말초 쪽에서 확실히 지금 좋아진 부분이 보였어요. 반신욕도 거의 매일 하셨고 운동 같은 경우 특히 매일매일 하셔서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께 맞는 적절한 운동으로 너무 과도하게 목을 움직이는 운동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그럼 좀 목 쪽 강화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이제 목의 변화는 많이 없으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등장성 운동이라는 운동들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0: 걱정했던 목 디스크도 꾸준한 관리가 답이네요.
2: 여기 와서 새로운 전혀 몰랐던 그렇죠. 사실 네. 사실 그 목은 전혀 제가 전혀 생각한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운동하시는 것도 봤고 따뜻한 거 드시는 거 뭐 지금 온열기구 사용하시는 것도 좀 봤고 운동하시는 것도 뭐 액티비티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신 것 같고 나중에 혈류를 봤었을 때도 혈류가 분명히 증가가 되면서 증상들이 좀 좋아 보여요. 이렇게 혈류가 좋아진다면 분명히 그때 당시에 느꼈던 증상들이 좋아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관리만 잘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3: 네. 네. 다행이네요.
1: 네.
0: 현정열 씨 웃음을 되찾았네요.
1: 이런 증상들이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좀 심한 편인데 15세에서 30세까지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오히려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0: 다행입니다.
1: 이런 지금 질환 자체, 수족냉증 중에서도 혈류장애가 지금 있는 상태로 고려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혈류장애가 있었을 때 그게 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분명히 이러한 신체활동의 변화가 증상 호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4: 알겠습니다.
0: 문정 씨도 이제 안심입니다.
5: 이유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일차성 레이노 때문이다, 증후군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돼서 마음이 좀 편해지긴 했어요. 말로만 하면 되게 간단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강제하지 않으니까 평소엔 잘 안 했던 건데 이제 습관 챌린지 이렇게 해야 되게 돼서 하니까 이게 좋다는 거를 알게 됐고
6: 여러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신경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 수족냉증이 이제 만성화되지 않도록 그 앞으로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 반신욕도 꾸준히 해서 건강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 조격과 운동과 따뜻한 물 마시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제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에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

0: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작품 해설을 해주는 도슨트가 있죠. 도슨트 그러니까 미술 전시 해설사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자원봉사 성격이고요. 전업적으로 직업으로 이 일을 하는 분은 정말 몇 사람 안 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미술계의 스타 도슨트, 도슨트계의 아이돌 이렇게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해설을 일부러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팬들까지 생겨서 미술관에 피리 부는 사나이 이런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우철 도슨트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미술 전시 해설사 맞죠?
1: 네, 맞습니다.
0: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도슨트가?
1: 사실 아직도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작품을 해설해주는 도슨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술 작품이라는 게 아무래도 영화나 음악처럼 친절한 예술은 아니잖아요. 딱 한 장면을 이해해야 하는. 그래서 항상 미술관마다 요즘엔 다 해설가가 상주에 있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

0: 거죠.
1: 예. 그런데 자원봉사 성격이 대부분이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0: 그게 아무래도 처음에 등장을 했던 게그 국립미술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국립미술관은 저는 지금도 자원봉사가 있고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미술관도 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립미술관이 있고 상원미술관이 있는데
1: 예.
0: 일단 국립미술관에서 티켓값을 안 받으니까 혹은
1: 무료죠?
0: 그죠?
1: 맞아요. 무료
0: 네.
1: 입장이죠.
0: 그리고 혹시 받더라도 한 3천 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시니어 분들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관람객 앞에서 뭐 자신의 설명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이 보통 국립미술관이고, 근데 이제 상업미술관도 생겨나면서 상업미술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티켓값이 어느 정도 영화비처럼 있으니까,
1: 맞아요.
0: 네, 도슨트가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옛날에 그런 관례상 원래 주지 않았다. 이게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뭐 8년 정도를 했는데 그 앞에 1년은 미술관 스텝을 하면서 그때 돌아가는 시스템을 좀 익혔어요. 근데 그러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딱 4년 정도는 저도 페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전업 도슨트가 별로 없을까? 저도 궁금해서 이제 왜 페이를 주지 않을까? 대표님들한테 몇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플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1: 뭐라고요?
0: 대답이 뭐였냐면, 원래 그렇다. 그 말을 계속 들어서, 아, 이러니까 이게 전업 도슨트가 등장할 수가 없구나. 당연히 생계가 안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러던 와중에, 와, 진짜 이게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강연도 하게 되고, 그런 방송도 잡히면서 전업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보통 작품 매수를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0: 보통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하고요. 한번 해설에 기본 50분에서 1시간을 진행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4년 정도는 주 5일을 꾸준히 나가다가 이제 다른 일도 하면서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 한번 가면은 세 번이나 네번 하고,
0: 네.
1: 한번할 때마다
0: 50분에서 1시간.
1: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는 여쭤봐도 되나요?
0: 그게 다 다른데요. 저는 1급으로 받고 있어요.
1: 1급.
0: 네, 1급으로 받아서 그냥 얘기를 하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지금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1: 한
0: 네.
1: 회당.
0: 1일에.
1: 1일에.
0: 네. 그래서 아직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1: 아니,
0: 그런데
1: 세 번, 네 번, 세네 시간을 하는데도 하루에 20만 원.
0: 맞습니다.
1: 너무 적네요.
0: 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건 그것도 좀 받는 편이에요. 이쪽 시장에서는. 근데 이걸 받는 구조를 만드는데도 거의 뭐 6년 정도 걸렸으니까.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1: 그러네요.
0: 그러고 아직도 이제 뛰어든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셔서 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런 방송에 나와서 도슨트를 알리고 있고 나름 자만일 수 있지만 그래도 선두에 있잖아요. 제가 올려야 뒤에 분들이
1: 그렇죠,
0: 올라간단
1: 그렇죠,
0: 말이에요. 그래서
1: 그렇죠.
0: 아직도 그거에 대한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면 하루에 뭐한 20만 원 벌이를 일주일에 2, 3일 해가지고는 사실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0: 맞습니다.
1: 전문적, 전업적 도슨트라고 말하기 아직도 어려운데요. 제일 앞서 있는 분인데도.
0: 그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해설만 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전업 도슨트로 유지를 하려면 본업을 미술 해설을 하면서 부업이 필요한 거죠.
1: 뭘 하십니까?
0: 저는 보통 강연이
1: 강연.
0: 주수입원이에요. 네, 수입원이고 이렇게 또 방송에 나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1: 예.
0: 제 생각에 좀 아이러니한 게 본업은
1: 글쎄.
0: 손이 안 되고 부업을 하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 그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EBS 초대석에 나온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나와서 이런 존재가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오해하시는 게 미술관에서 해설하고 있으면은 뭐 회당 뭐 이렇게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예.
0: 아직도 이걸로 되게 힘든 상황이라
1: 그걸 널리 알려야죠.
0: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 전체에 몇 명쯤 있다고 봐야 돼요?
0: 그래도 요즘은 조금 늘어나서 전업 도슨트로 이제 뛰어드신 분들은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로 꾸준히 계속 가는 분들은 한 10명 내외인 것 같아요.
1: 전국에 다 합해서
0: 네,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1: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유명한 뭐 반고호전을 한다.
0: 네.
1: 그러면 미대에서 반고호를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0: 많고 이럴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저는 그런 분들이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1: 아, 네. 그런 분들도 가끔 미술관에서 이제 특별 도슨트로 부르긴 합니다. 지금도 교수님들 불러서 초대해서 하는데, 정확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하더라도 매일 상주했을 수도 없고, 가끔 특별로 뭐 이벤트식으로 가서
0: 그렇죠,
1: 하는
0: 그렇죠.
1: 경우밖에 없습니다.
0: 아니, 뭐, 보통 그런 미술 전시회 같은 거 하면 몇 달씩 하잖아요.
1: 보통 4개월 반을 기준으로 삼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런데 그 미대 교수님을 4개월 반 하루에 3번, 4번씩 하시라고는 못 하는 거죠.
1: 아유, 체력도 힘들어가지고, 이게, 저도
0: 그러니까요.
1: 한번 4번 하고 나면은, 녹초가 돼가지고,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고된 일인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0: 미술
1: 없습니다.
0: 전공 아니시죠?
1: 저는 원래 영화를 전공했어요.
0: 영화.
1: 네.
0: 근데 2017년부터 시작하셨다고 이 일을?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스텝을 했죠.
0: 스텝?
1: 네, 미술관에서 작품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그게 조금 더 깊숙이 다가왔던
0: 자,
1: 것
0: 그럼
1: 같아요.
0: 영화 전공했는데 어떻게 미술관으로 연결이 됐어요?
1: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0: 화가세요?
1: 화가세요인데 유명하신 분은 아니고 저 어머니 얘기를 가끔 하는데 집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 꿈이 화가셨는데 집이 가난하셔가지고 이제 화가의 꿈을 못 이루신 거예요. 물가는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시고.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이제 다 키웠다 생각을 하신 다음에 다시 그림을 그리셨어요.
0: 그런
1: 그래서,
0: 분들 많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 꼭 그림 그리시고 지금도 가끔 지방에 여행 가면은 이렇게 스케치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집에 미술책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0: 그렇겠죠.
1: 어머니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니까 제 마음속 자체에서 이게 공부라기보다 그냥 엄마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개인전 여실 때 작품 지킨 적도 있고, 어렸을 때. 그냥 말이 지키는 거지 놀러 간 거지만,
0: 그렇죠.
1: 그래서 좀더 친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엄마랑도 가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미술관 그림 보는 게 좋으니까, 작품 지키는 일도 재밌겠다. 그림 실컷 보면서 하고 갔다가,
0: 그럼 그일 전에는 뭐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1: 회사 다녔습니다.
0: 어떤 회사를 다니셨어요?
1: 이게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만들어주는 이라고 거기서
0: 영화 전공하고도 전혀 무관한 거네요.
1: 진짜 영상을 다 배워가지고 영상을 다 배워서 근데 돌이켜 보면은 영화 전공이긴 하지만 제작 시스템도 배우고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배우고 전반적으로 다 배우거든요. 근데 막상 단편 영화를 몇번 찍어 보니까 만드는 것도 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영상 회사에 가자 들어갔다가. 사실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진급이 좀 빨리 되면서. 근데 이게 제가 그 회사 다닐 때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좀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교육회사니까 교수님들 많이 만나고, 뭐 학생들도 많이 대화하고 가면은. 근데 이제 진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진급을 하면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0: 그렇겠죠.
1: 그럼 뭐 보고서를 쓰고,
0: 그렇겠죠.
1: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회사를 나와서 사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조금 아직 20대인데 새로운 거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와서 방황을 하다가 미술관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슨트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야, 이거 해서 되게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0: 아니, 도스트로 직업적으로 살고 있는 선배가 없는데도?
1: 거기에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페이를 안 주니까 스텝으로 들어가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슨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했냐면 그 미술관의 스텝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0: 진 사람이
1: 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페이를 받는데 스텝비를 받는데 공부하고 추가 일이 생기니까
0: 그렇죠.
1: 다안 한다고 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갔었을 때 거기 제가 회사 다니다 나왔으니까 제가 제일 연장자였어요. 그 알바생들
0: 하하.
1: 중에서는. 그래서 거기는 대리님이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어영부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하다 보니까, 딱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0: 그래요?
1: 물론 공부는 힘들었지만, 물론 처음에는 외우는 노하우를 몰라서 다 까먹고 막 하다 까먹고 막 그런 게 많았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 전시 끝날 때쯤 되니까, 시작할 때는 도슨트가 5명이었는데, 나중에 저 혼자 하더라고요. 그 4명은 못하겠다. 그래서,
0: 첫 번째 전시가 어떤 전시였어요?
1: 첫 번째 전시가 사진전이었어요. 그래서 더 조금 더 친숙하게 들어갈 수 있었나 봐요. 명화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0: 유명하죠.
1: 사진전이었어서
0: 그거는 뭐 특정 작가의 작품이 아닌 거잖아요. 게재됐던 사진들 가운데 뭐 좋은

0: 어떤 이런 거겠죠?
1: 맞습니다. 컨셉이 동물이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맞아요. 네. 그런 사진 찍었을 때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동물에 대한 그런 얘기들, 예. 그걸 쭉 해줬더니,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재밌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 들어주는 것도 좋고, 어허. 그리고 무엇보다 해설이 딱 끝나고, 고맙다고 박수도 받고,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0: 그래서요.
1: 그래서 딱 했는데, 그때부터 즐거워서, 근데 그때도 페이가 없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사실 큰 재미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페이가 없지만 재밌다. 이제 그날 이제 해설가로 살아야겠다 하고 집에 가서
0: 그 길을 걷는 선배가 없지만
1: 없었어요.
0: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1: 네.
0: 그리고서 한 3, 4년 동안은 페이가 거의 없었다고요?
1: 없었죠.
0: 근데도 그래, 그냥 했어요.
1: 그래서 이 도슨트비는 아예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설을 하면은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요. 스텝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검표를 하는 거예요.
0: 미술관의 스텝으로?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티켓도 끊어주고 일하다가 다시 해설 시간이 되면 또 옷 갈아입고 해설해주고 끝나면 또 옷 갈아입고 또 이렇게 작품도 지키고
0: 그러니까 그 초창기 3, 4년은 사실상 직업은 미술관 스텝이네요.
1: 맞아요.
0: 네. 그러면서 도슨트로서의 역할은 계속 훈련을 하신 거고
1: 계속했죠.
0: 그리고 어느 순간 미술관 측에게 나 이제 도슨트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1: 그렇게는 못했고 그렇게는 못했고 2019년도 베르나르 비페전 시였을 거예요. 그때
0: 베르나르 비페?
1: 네, 맞습니다.
0: 그 광대 그림으로 유명하신
1: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다른 기획사 처음 만나는 기획사였는데 그때 제가 대표님한테 이제 면접 보는 날 제가 사실 다른 업무보다 해설 더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관람객들 즐겁게 해줄 테니까 해설일만 하면서 이렇게 월급을 주시면 안 되냐.
0: 스텝 일은 안 하겠다?
1: 네네. 해줬는데 그때 대표님이 다행히도 그래 너 해라. 그래 너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 처음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대표님께 지금도 되게 감사한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도 그 회사에서 전시가 할 때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 나는 스텝 일은 안 하고 도슨트만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계속 이렇게 되는 거겠죠.
1: 그죠.
0: 그죠. 근데 그 바로 2019년에 베르나르 비페전이 반응이 좋았어요?
1: 처음에는 이게 반응이 되게 재밌었던 게 예술연당 1층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1층이 가장 넓은 곳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인데 1층을 빌렸고 작품도 원화로 가득 채워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임 밸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베르나르 비페 하면 일반인 분들은 모르잖아요. 미술을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전시가 너무 안 됐었어요. 정말 처참할 정도로 안 됐는데
0: 관람객이 거의 없었군요.
1: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티켓 사이트에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전시에 대한. 이제. 근데 그 첫 질문이 너무 황당하게도 초밥이 있냐고 올라온 거예요.
0: 뷔페니까?
1: 뷔페라서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올라온 거예요.
0: 세상에, 세상에.
1: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그 예술연당에 지하에 실제 식당 뷔페가 있었는데 예. 그게 1층으로 이동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음식이 뭐가 있냐 물어보시기 저는 처음에
0: 이게 무슨 말이지?
1: 뭔 소리지? 싶었는데 그 자꾸 올라와서 제가 그 질문이 올라온 날 그 대표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우철아 큰일 났다. 전시 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0: 예.
1: 작품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제가 대표님한테 그래도 저를 처음으로 도슨트만 하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사람들 감동시켜보겠다 해서 정말 그때 한 번 한 번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활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그때 자부심이 있었던 게 어쨌든 페이를 받았잖아요. 근데 주 5일 평일에만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실제로 그 대표님한테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좀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페일 안 받고 그때 주말에 나와서 했어요.
0: 주 7일?
1: 그 6일을 했어요.
0: 6일까지?
1: 네, 그래서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한 번씩 더 하겠다. 예, 페이 안 주셔도 된다. 그래서 주말에도 무료로 나와서 했었는데 처음 해설할 때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 전시에 처음 해설할 때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설이 딱 끝나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가의 스토리텔링도 워낙에 좋았고 작품도 좋다 보니까 점점점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게 불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0: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1: 맞아요. 예. 그리고 그 기획사가 작품을 이렇게 좋은 작품을 원사로 가져오다 보니까
0: 예.
1: 회사에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홍보를 거의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입소문만으로 잘 되면서 대박이 난 거죠.
0: 네, 네.
1: 나중에 거의 매 타임마다 100명씩 모이는 현상이 생기면서 저한테는 진짜 인생을 변화시켜준 전시 중에 하나죠.
0: 네. 나중에 매 타임 1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우철이라는 도슨트가 하는 게 그걸 꼭 들어야 된대. 이렇게 알고 오는 분들이 많았다면서요.
1: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그 당시에 그 베르나르 뷔페 해설가가 두 명이었어요. 저랑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예. 그분이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2주인가 하고 그만두셨어요.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전시회 해설가 저 혼자였어요.
0: 네.
1: 그래서 모든 일정을 하루에 네 번씩 주 5일을 계속했던 거죠.
0: 그런데 아무튼 그게 소문이 나면서 그 도슨트의 설명 시간에 맞춰서 오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 이거
1: 맞아요.
0: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대한민국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1: 아니 뭐 그죠? 부끄럽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네, 그죠.
0: 자 본인만의 차별성이 도대체 뭐길래 그 동안에 많은 그런 도슨트들이 있었는데 뭐 어떤 점일까요?
1: 무조건 친절하게 하고. 권위의식을 내려놓자. 왜냐하면 미술 용어가 사실 다양한 용어가 많잖아요.
0: 예.
1: 최대한 그걸 쉽게 해주자. 괜히 안다고 그러지 말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전공을 못 하셨잖아요.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사실 미술 용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처음 대본을 쓰면 엄마한테 들려줬어요.
0: 예, 예 읽어보시라.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려준
0: 한번
1: 거죠.
0: 한번 들어보시라.
1: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
0: 다 고쳐줬어요.
1: 그럼 그걸 다 푼 거죠.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면 다 풀어서 정말 다 약간 모토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여기 중학생이 와도 이거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자. 친절과 그런
0: 쉽게.
1: 그리고 제가 영화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스토리라인 짜는 걸 좀 배웠어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딱딱하게 하나하나 해설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자. 저만의 방식이 이제 저만의 대본 쓰는 법을 만들어서 딱 들어갔을 때 이 화가가 어떤 배경에 태어났고 그때 이 시대는 어땠고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뭐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림이 슬퍼졌다.
0: 화가의 생애를 우선 그려주고.
1: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를 녹여주는
0: 네,
1: 거죠.
0: 네, 네.
1: 그 세 가지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한 50분, 한 시간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도록?
1: 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제 모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전 영화 전공했고 영화는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전시는 굉장히 어려워해서 못 온단 말이에요. 해설을 들은 사람들은 전시를 봤는데 마치 영화 본 것처럼 기억나게 하자.
0: 아,
1: 이게 제 모토였어요.
0: 네, 네. 그런데 본인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베르나르 뷔페다 그러면 공부해 본 적 없는 사람이잖아요.
1: 맞아요.
0: 새로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0: 뭐 다른 일반 관람객하고 다를 바 없는 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몇 달 전부터
0: 알죠. 정보를
1: 알아요.
0: 알죠.
1: 네, 알아서 베르나르 뷔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제가 그때 돈을 못 벌 때였으니까 수증에 돈이 없었는데 이 프랑스 작가인데 의외로 일본에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아, 일본에 가야겠다. 네, 저희 가서 정보를 가져와야겠다.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자료를 주긴 주지만 그걸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재미없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일본에 갔어요.
0: 직접 갔어요?
1: 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기획사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0: 예, 예.
1: 사비로 간 거죠. 가서 주 일주일 있었는데 그 미술관과 가장 가까운 호텔을 잡아서 그냥 눈 뜨면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계속
0: 뭐,
1: 보고 미술관에. 뷔페
0: 상설 미술관이었어요?
1: 상설 미술관이 있어요. 일본에.
0: 예, 예.
1: 시즈오카라는 지역에.
0: 예, 예.
1: 계속 보고 거기만 갔던 것 같아요. 작품을 눈에 익히려고.
0: 보기만 한다고 돼요? 공부를 해야지.
1: 그래서 돌아올 때 일본에는 베르나르 뷔페에 대한 서적이 많더라고요. 도록을 한 세 권 사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어잖아요.
0: 일본어를.
1: 그래서 이제 또 남은 돈으로 다 끌어모아서
0: 번역.
1: 네, 부모님은 차차 빌리기도 해서 일단 첫 번째는 그걸 어떻게 다 번역을 해 못하니까 이제 그 번역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장 한 장 다 찍어봤어요. 이렇게. 다 찍은 다음에 되게 오래 걸려요. 다 찍은 다음에 안 맞잖아요. 틀린 부분도 많잖아요. 번역기는. 그래서 다 대충 찍은 다 딱 찍어서 대충 본 다음에 아, 이 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이다. 뭔가 느낌 같다 그러면
0: 예.
1: 페이지를 다 적은 다음에 그 페이지를 적은 걸 다 이제 일본어 전문 번역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다 가져와서 그걸 다 공부한 다음에 제 대본을 딱 썼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0: 투자를 많이 했군요, 아무튼.
1: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죠. 왜냐면 어떻게든 저는 전시를 보던 해설을 듣던 뭔가 기억에 남는 예. 게.

0: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감동이 있고 그러려면은 이걸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게 딱 사람들이 좋아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었던 분들이 지금도 꾸준히 와주고 계세요.
1: 그게 이제 팬층이 생긴 거
0: 네,
1: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네.

0: 지금까지 그러면 뭐 모두 뭐 유명한 작가들 꽤 많이 하셨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누구누구도 기억이 나시나요?
1: 뭐 베르나르 비페도 있고, 그리고 뚤루즈
0: 로트렉이라는
1: 화가도 그 왜소증이 있는 작가인데, 그리고 알폰스 무아, 가장 기억에 남는 건또 마르크 샤갈. 샤갈도 너무 좋죠. 네. 샤갈 전시는 해설을 또 두 번 했어요.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해설했고, 앙리 마티스도 재밌었고, 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또 작가 중에 한 명은 굳이 뽑자면 앙드레 브라질리에라는 작가인데, 그 전시도 작품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베르나르 비페와 나이도 비슷했었는데 스타일이 워낙에 달라서 비교하면서 해설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0: 근데 방금 언급한 사람 중에 뭐 샤갈, 마티스, 로트렉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네. 이분들에 대한 국내 책도 많으니까
1: 맞습니다.
0: 처음 공부할 때보다는 쉬웠겠네요.
1: 그죠? 그죠? 아, 그리고 피카소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그런 네네. 분들에 대해서 뭐 연구가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좀 인지도가 있는 작가들은 공부하기가 쏠하죠.
0: 그죠?
1: 네.
0: 그러니까 전시가 있다 그러면 첫 준비는 공부네요.
1: 아, 그럼요.
0: 네. 그다음 이제 어떤 준비를 거쳐요?
1: 이게 가장 힘들었는데, 공부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또 처음에는 외우는 노하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만의 대본을 짜는 것과 공부하는 그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그래서 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책을 읽진 않아요. 만약에 피카소면 인터넷 사이트에 피카소를 검색을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뉴스를 눌러요. 뉴스를 누른 다음에 바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뉴스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순으로. 오래된 순으로 바꿔서 그러면 정말 긴 뉴스는 30년 전 이런 뉴스까지 남아있더라고요.
0: 예.
1: 그걸 순서대로 다 봐요. 쭉 보면서 바로 오늘 기사까지 다 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년도에 얼마에 팔렸고 뭐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칼럼을 쓴 것도 있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돼요. 그다음에 책을 구입하는데 책도 서적이 많지만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분석하는 게 다 달라요.
0: 그렇죠.
1: 여러 권을 봐야 되잖아요. 한 5권 정도 산 다음에 읽어봐요. 다 읽어본 다음에 나와 스타일이 좀 맞는 작가 그리고 이 설명이 가장 반복된다. 그런 좋은 책을 하나 골라서 그 책을 또 여러 번 읽어요. 그러면 이제 감이 잡혀요.
0: 예, 예.
1: 이런 인생 살았구나. 그 다음에 기획사에서 준 자료를 봐요. 그럼 또 거기 있는 자료에 맞춰보고 이런 작품들이 왔구나.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쭉 이제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작과 끝을 먼저 써요. 일단 시작과 끝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국에 온 전시에 온 작품들을 넣는 거죠.
0: 당연하죠. 당연하죠.
1: 네, 이렇게 배치를 맞추다 보면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완성되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작업하고 있어요.
0: 금년에 그 베르나르 비페전 다시 또 했다면서요?
1: 또 했습니다.
0: 그때는 굉장히 쉬웠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그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그때 그 미술관에 갔던 게 힘든 때였지만 워낙에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 전시가 끝나고도 종종 놀러 갔거든요, 혼자서. 그때 그래서 이미 정보가 계속 쌓여 있어서 이번에 했을 때는 좀 더 재밌게 했죠.
0: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1: 그죠. 그리고 이제는 아는 내용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뱉어내느라 신경을 써서 예, 예. 주변 환경을 못 봤었거든요.
0: 예.
1: 이제는 아, 저런 분이 또 왔구나. 저분은 계속 와주는 분이네.

0: 문화 좀 맛배기 삼아서 한두 작품만 좀 예를 들어서 해설한다고 치면
1: 네.
0: 정말 미술관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1: 네.
0: 해보세요. 네.
1: 그럼 이 중간 작품을 좀 해볼 건데,
0: 로트렉 작품.
1: 네, 뚜루즈 로트렉 작품인데, 뚜루즈 로트렉은 남프랑스 출신인데, 알비라는 지역 출신이거든요. 남프랑스 지역에서도 가장 최고의 상류층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풀네임이 굉장히 길어요. 앙리, 마리, 레이몽드, 뚜루즈, 로트렉, 몽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귀족들의 이름이 긴 것도 있었고, 또 중간에 드자가 들어가면 귀족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뭐 합스부르크 왕가도 그랬고, 이 과거에는 좀 이렇게 귀족이나 왕족들이 근친을 좀 했잖아요.
0: 근친 결혼도
1: 아, 맞아요, 맞아요,
0: 하고,
1: 맞아요. 근친
0: 예.
1: 결혼했었는데, 이 가문, 로트렉 가문이 12세기부터 결혼을 가족끼리 하게 된 거죠. 다른 가문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족보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트렉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촌지간이었고, 그리고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자매였어요. 너무
0: 하하,
1: 이상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0: 유전병들이 많이
1: 유전병으로.
0: 생기죠.
1: 네. 그리고 로트렉의 부모님은 병이 없었는데,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 이 로트렉이라는 화가에게 유전병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뼈가 약했고, 그래서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수준이었고, 성장이 굉장히 더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으로 태어났음에도, 당시 귀족들은 취미생활로 승마나 사냥을 해야 되는데,
0: 예.
1: 두 가지 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놀림받고. 그래서 할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었던 거죠. 그 놀림 받는 그런 아픔들을 극복을 하고, 아, 그러면 좀더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야겠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최상류층인 귀족이 최하층민이 모이는 몽마르트로 간 거예요. 그리고 몽마르트에서 자기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불황자들, 왜냐면 그 당시에 몽마르트가 땅값이 제일 쌌으니까 가난한 예술가들도 모였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 귀족이 하층민의 삶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물랑루즈에 가서 거기는 댄서들을 그리는 거죠. 이 작품이 물랑루즈 포스터인데, 로트렉이 처음으로 그린 포스터예요. 그리고 이 포스터가 파리에 걸리면서 물랑루즈가 지금으로 치면 대박이 나면서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보시면은 디자인 센스가 굉장히 좋은 게, 물랑루즈 글자를 첫 글자 M을 크게 썼잖아요.
0: 그렇죠.
1: 뒤에는 작게 세 번을 쓴다는 거, 이런 디자인적인 포인트. 그리고 여기 중간에 지금 다리를 높이 들고 있는 사람은 여성분인데, 당시
0: 댄서죠?
1: 유명한 댄서입니다. 라 굴리라고
0: 아,
1: 불렸어요.
0: 실제로 활동하던.
1: 네. 라 굴리가 이제 별명인데, 번역하면 먹보란 뜻이래요. 재밌었던 게, 이렇게 춤을 추다 보면은 당시 캉캉 춤을 추잖아요.
0: 지금 캉캉 춤추는
1: 네.
0: 동작이잖아요.
1: 너무 힘드니까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여기 테이블 손님 수를 뺏어 먹었대요. 손님들이 지어준 별명이 먹보였고, 이 앞에 있는 실루엣만 보이는 남자 댄서인데, 발랑탱이란 댔어요. 별명이 뼈 없는 발랑탱이다. 너무 잘 쳐서 춤을 추고 있으면 뼈가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일부러 이 포스터를 만들면서, 지금으로 치면 슈퍼스타죠. 슈퍼스타 둘을 등장시키고, 당시에 뒤에 관람객을 일부러 심플하게 실루엣 처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요 노란색 부분이 가스등이거든요. 이 가스등을 강조한 게, 당시 물랑루즈가 다른 술집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가스등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 번역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밤은 나쁘다, 화려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이런 슈퍼스타들이 여러분을 반기고 있다. 이 포스터로 인해서 물랑루즈가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서 그 다음 포스터도 계속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매력적인 건, 댄서를 자꾸 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몸이 약하고,
0: 춤못 추니까.
1: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 정적이니까 그림은 동적인 거야. 그리고 귀족 사회에서 소외받고 따돌림 당했고, 거기서 외면받았지만, 막상 하층민의 삶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선 또 받아주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남겨준 화가기도 해요. 로트렉은 그런 장애가 있었음에도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춤, 뭐 댄서들, 뭐술 마시는 그런 주말 풍경, 이런 것도 다 그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그림을 남겨놓으면서 포스터로도 유명해진 거죠.
0: 그 보통 예상되는 뭐 미술 사조적으로는 뭐 어떤 사조와 어떤 사조 사이에 뭐고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네요. 좀
1: 하긴
0: 어려운
1: 하는데,
0: 얘기는 안 하네요.
1: 잘안 합니다. 물어보면 하는데, 이제 뭐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0: 그러니
1: 다
0: 뭐.
1: 있는데,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0: 그게 맞아요.
1: 사실.
0: 사실은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궁금하면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전시회 오는 사람들은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 역할은 이게 막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뭐 관심이 생겨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바로 뭐 학문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재밌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화가들도 사람이다. 이렇게 있었다. 그럼 이게 좀 재밌거든요. 그럼 알아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오는 사람들이 놀러 왔지만 생각보다 재밌네? 뭐 이런 사람이었네? 이걸 한번 느끼면 검색해보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1: 알겠어요. 관심이 가도록 유도하는 게 1번의 목표다.
0: 맞습니다.
1: 그거네요.
0: 네.
1: 그러니까 무슨 사전이 이런 얘기 안 하는군요.
0: 네, 맞아요.
1: 괜히 그런 얘기 나오면 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렵거든요.
0: 아, 맞습니다. 맞아요.
1: 아, 재밌네요. 말씀
0: 감사합니다.
1: 들어보니까. 하나만 더 해보실래요?
0: 그러면은 이 작품도 재밌습니다. 저게 이제 알폰스 무아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로트렉과 같이 포스터의 거장으로 유명한 두 화가예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로트렉이 조금 더 선배인데 알폰스 무아는 이제 아름다운 여성을 잘 그리기로 유명해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그린 거예요. 자기가 알려야 되는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상품들을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숨겨놓고 이제 아름답게 그리면서 시선을 끌어당기거든요. 저게 의외로 달력 회사에서
1: 달력
0: 달력
1: 회사.
0: 거표지를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네모칸에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좌측에 원 안에 태양을 가리키는 해바라기가 펴 있고 우측에는
1: 달이네요, 달.
0: 달과 양귀비가 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여성은 당시 유명한 배우 사라 베르나르란 배우예요. 그래서 사라 베르나르와 이제 6년 전속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라 베르나르를 계속 작품에 그려주면서 이 달력에도 등장을 시켰고 그 뒤에 원 모양의 12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요. 네,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한 달력 거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알폰스 무아와 로트렉은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알폰스 무아는 좀 가득 채워놓고 곡선을 많이 쓰고 우아하게 그렸다면 로트렉은 심플하게 딱 바로 시선을 잡을 수 있게.
1: 그러네요.
0: 그래서 두 거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시기가 겹치는 작가들을 같이 봐도 흥미로워요.
1: 아, 요런 식으로 또 비교까지
0: 아, 그죠,
1: 해가면서.
0: 그죠.
1: 보통 전시회의 작품이 근데 굉장히 많이 전시되잖아요, 한꺼번에.
0: 네, 너무 많죠.
1: 대략 몇점 정도씩 보통 옵니까?
0: 정말 다 다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 100점 정도 오는 것
1: 그죠?
0: 같아요. 네.
1: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0: 못하죠.
1: 그러면 그 1시간 이내라는 제한된 시간에 딱몇 작품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해설가마다 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전시가 섹션이 다 분류가 돼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뭐 시기별로 나누든지 뭐 이렇게 돼 있죠, 보통.
0: 맞습니다. 보통 한 5개의 섹션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최소 이 섹션에 한 2개 정도는 건드려주는 편이고, 근데 그 2개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약간 다른 작은 작품들도 언급하니까, 그래도 한 최소한 15개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1: 그럼 정말 하나당 뭐한 2, 3분 정도로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겠네요.
0: 맞아요. 예.
1: 앞에 첫 시작하면서 배경 설명 다 하셔야 되고,
0: 그죠.
1: 마무리 또 하셔야 되고
0: 네.
1: 그러니까. 그죠?
0: 그래서 하다가 이제 관람객의 반응을 계속 보거든요. 이게 약간 의외로 사람들이 표정에 나오더라고요. 아, 약간 좀 지루해진다. 표정이 보이면 약간 재밌는 얘기 또 해주고. 예, 그래서, 이거 귀를 쫑긋하네? 그럼 그걸 좀더 집중력을 해주고. 그런 좀 나름의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1: 보통 최대로 치면 몇 명까지 이게 됩니까? 한번 해설에.
0: 제일 많이 왔을 때가 그래도 한 섹션이 거의 가득 찼던 것 같아요.
1: 그럼 몇 명이에요?
0: 그러면 최소 100명은 넘지 않을까 하는데.
1: 근데 그게 그림이 보여요? 100명이 모여서?
0: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안 보여요.
1: 그러니까요.
0: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이제 뒤에 계신 분들한테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개인 관람할 때 따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1: 녹음하려고 따라다니는
0: 약간
1: 거예요?
0: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작품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듣고 나서 다시 개인 관람하면 훨씬 더 재밌다고
1: 아,
0: 하더라고요.
1: 물론 그건
0: 네,
1: 그렇겠지만.
0: 그래서 고맙죠.
1: 근데 적정 규모가 있잖아요.
0: 있죠.
1: 몇 명쯤이어야 한다고 보세요?
0: 아, 저는 솔직히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왜냐면, 너무 적으면, 10명 미만이면, 그들도 뻘쭘해해요.
1: 네.
0: 저랑 이렇게

0: 인스타그램에서 하면은 사람이 없으면 뻘쭘해하고 막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적정 인원은 제가 볼때한 30명 정도인 것 같아요.
1: 30명
0: 네.
1: 정도.
0: 근데 이제 그 이상 넘어가면은 저도 알아요.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1: 그 이상 넘어가면 다른 일반 관람하고 싶은 사람을 막아버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0: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분산을 시킬까. 지금이 그 전시 시장에서 그걸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도기인 것 같고, 이 전시를 관람하는 연령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전시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했던 전시에서는 이제 유명한 해설가들이 있으니까 아예 공지를 안 해요.
1: 아, 비공개로.
0: 비공개로.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나마 저한테 개인 SNS로 물어보시는 분들 답을 해드리는데, 많진 않으니까 아예 비공개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1: 스타 도슨트로서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한테 미술 작품을 보다 더 즐겁게 또 감동 어리게 볼수 있는 관람 비법 하나 알려주신다면.
0: 관람 비법. 물론 회사를 들으면 좋죠.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뭐 회사원분들은 또 힘들잖아요. 맞추기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해설가지만 해설을 듣기 전에 먼저 보셔야 돼요.
1: 작품을 먼저 봐요?
0: 네, 왜냐하면 해설부터 들어버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랄까요, 침투가 되니까 온전히 내가 먼저 보고 이런 느낌 같다, 그 정도 쓱 돌아보는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느낌, 방해가 안 되게.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면 난 이렇게 느꼈는데 잠깐 이렇게 생각했구나, 비교하는 재미도 있어요. 내 생각에 관여도 안 되고. 그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 해설을 못 듣는다고 한다면, 항상 얘기하는 게, 요즘 많은 전시들이 중간이나 끝방에 영상방이 있어요.
1: 다 있죠.
0: 그죠? 그래서 다들 들어가자마자 작품부터 보는데, 사실 굳이 순서대로 안 봐도 되거든요. 그냥 스태프한테 물어봐서 영상을 먼저 보세요.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작가 인터뷰도 있고, 이 전시를 만드는 과정이 다 나와요.
1: 있죠.
0: 그걸 먼저 보고 다시 입구로 가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요.
1: 기초 개요 공부를 먼저 하는 거네요,
0: 네,
1: 이게.
0: 맞습니다. 네. 그 방법이 혼자 볼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1: 해설을 들을 수 있다면 먼저 그림을 한번 둘러본 다음 해설을 차근차근 따라 들어라.
0: 네.
1: 그리고 해설을 못 듣는다면 영상방을 먼저 들리고 그
0: 네.
1: 다음 작품을 봐라.
0: 맞습니다.
1: 공부가 됐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앞으로 꿈,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정말 많은 관람객을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요. 무조건 그림이 뭐, 무조건 긍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공통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치고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잖아요. 다 굴곡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울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해설이 끝나고 나서 자기 사연을 들려주는 분들도 많고, 어떤 학생들은 편지도 주고 가요. 메시지도 오고, 그걸 다 모아놓고 있어요. 다 모아놔서 이제 딱 2년 뒤면 10년이 채워지는데, 그때 가장 가까운 목표는 그 10년이 됐을 때 미술관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서 10년간의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고 싶은 게 있어요. 가까운 목표는. 그리고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60이 돼도, 50, 60이 돼도 미술관에는 계속 남아있는 거.
1: 그렇죠.
0: 이걸 유지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책으로 꿈이 있다면, 아무래도 대중성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해외에 놀러 갔을 때는 이런 미술 작품을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교양.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문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벽을 만들지 않나 생각해서, 아예 학창시절 때부터 볼수 있는 조금은 가벼우면서도 재밌는 서양 미술사 책을 써보는 것도 목표입니다.
1: 어린이 청소년용.
0: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전공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술사학을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대학원, 야간 대학원을.
1: 공부도
0: 네,
1: 하시면서
0: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네.
1: 다른 누구보다 사실 먼저 좀 미리 공부해서 쉽게 알려주는 직업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0: 네.
1: 그런 책을 쓰시기에 제일 적합할 수 있을 것
0: 네, 맞습니다.
1: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어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도슨트의 세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직업 영역을 지금 창조해내고 계신 분이라 더 좀 흥미가 가는군요. 이번 주말 미술관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어요? 햇을 들으시면서 말이죠.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것 아마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늙는다는 것, 이건 어쩌면 국가적, 사회적 과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노인의학의 대표자 한 분 초대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의 원장원 교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경희대학에 어르신 진료센터가 따로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지금 센터장 맡고 계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어르신 진료센터가 뭐 어떤 겁니까?
1: 그러니까 어르신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적인 접근,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1년째 예, 맡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네. 그럼 워낙 가정의학 전공이신데 특히 어르신 노년들 치료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게 됐다 이 말인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어쩌다가 네, 그런 변화가 생겼나요?
1: 저희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제 남녀노소, 그러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 예, 죽을 때까지 그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진료하는 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 환자도 많이 보고 관심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소아과는 배우지만은 노인에 대해서는 배우지는 않거든요. 학생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니까 한번 제가 거기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어린이 소아를 다루는 그런 거는 따로 있죠?
1: 있습니다.
0: 네. 근데 노인을 다루는 건 없어요?
1: 지금

0: 우리나라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의과대학에 노인이나 강좌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1: 그래요?
0: 그저 뭐몇 시간 정도 수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의사들이 개업을 하거나 병원에 진료를 하게 되면 자기가 보는 환자의 반 이상이 노인인데,
1: 그래요, 그래요.
0: 근데 노인에 대해서는 경험 없이 그렇게 배출되고 나와서 환자를 보면서 이제 실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일반 성인과 노인 질환의 분명한 차이점이 또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환자를 볼때 우리가 질환은 각과 선생님들이 보면 되죠.
1: 예.
0: 당뇨가 있고 중풍이 있고 치매가 있고. 근데 그런 문제 말고 노인이 호소하는 문제 반 이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행 장애가 있다. 입맛이 떨어진다. 요즘 기운이 없다. 이런 것들은 흔히 각과에 가시게 되면 이거 뭐 노인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니까 뭘할거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 특정 질환은 없는데 그렇다 이런
0: 그렇죠.
1: 거죠.
0: 질환은 아니지만 기능의 문제인데요. 호소하는 문제 중에 반 이상이 이런 문제의
1: 예.
0: 노인분들이. 근데 그 문제들을 잘 노인의 교과서에는 뭐 식욕이 없다든지 보행장애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원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환 원인 딱 하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감염이 있다든지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부작용도 많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해결해주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할수 있는 의사가 노인의학 의사가 되겠습니다.
1: 그런데 그런 걸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안 가르치나요?
0: 전혀 안 그렇습니다.
1: 이거 큰 문제네요.
0: 네.
1: 그러면 그 일종의 뭐 노인의학 전공 과정도 없어요? 인턴 레지던트에서? 레지던트 과정으로?
0: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몇개 병원에서만 그러니까 전문의를 따고 내과 전문의를 따고 이제 소위 말 펠로우죠. 전임이 1년, 2년 과정을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는 그런 과정도 없고 전문의 제도란 것도 당연히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 그래요.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0: 다른 나라는 다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노인의학 하면서 외국 학자들하고 많이
1: 예.
0: 교류를 하는데요.
1: 예.
0: 제일 질문 받기 걱정된 두려운 질문이 너희 나라 노인의학 전문의 숫자가 몇 명이냐?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면 깜짝 놀래고요. 일본 노인의학 전문의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한심하게 쳐다봐요. 너희는 왜 그것도 없냐? 이런 표정이거든요. 너무나 이상한 거죠. 네.
1: 저왜 그렇습니까? 왜 없습니까?
0: 그게 이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좀 장기 요양보험에 아시죠?
1: 예.
0: 요양병원에 요양시설에 가시게 되면은 무료로 나라에서 이게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데,
1: 그렇죠. 지원을 다
0: 예,
1: 해주잖아요.
0: 그러려면 노인의학 전문의가 필요하잖아요.
1: 그럼요.
0: 외국도 다 노인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노인의학 전문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노인의학 전문의를 육성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1: 네.
0: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전문 과목이 26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27번째 노인 그 전문 과목으로
1: 예.
0: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복지부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학회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도중에 접어버리는 겁니다.
1: 이거는 빨리 정말 개선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우리 원장 교수님 이제 어르신 진료 하시면서 특히 노쇠와 근육 감소의 이제 주 전공 분야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 논문들도 뭐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뭐 그런 논문도 많이 쓰셨는데, 우선 노쇠부터 노화와 노쇠가 달라요?
0: 네, 많이 다르죠.
1: 어떤
0: 네.
1: 겁니까?
0: 노화하면은요, 노화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세포 단위의 노화, 퇴행 과정이죠. 그래서 30세부터 이미 노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세 아직 건강 젊어 보이지만은 실제 내부 세포에서는 노화 현상이, 퇴행 현상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노화 현상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은 눈가에 주름이 져지는 것, 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는 별로 문제는 안 되지만 이제 그 처음에 노화 단계가 시작돼도 40대, 50대까지만 해도 별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지만은 이게 나이가 들면 결국은 이제 어떤 생활에 불편함이 오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면 내가 노화했나 보다, 노화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되죠. 그게 노화 현상이면 뭐냐면 과정이죠. 점차 누구나 겪게 되는 생리적인 변화가 되겠고요. 노쇠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 기능이 매우 쇠약하고 그래서 취약한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능이 쇠약하다는 건 뭐냐면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활동을 할 장애가 올 정도는 아니에요.
1: 장애는 아니지만.
0: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그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평소에 겨우겨우 그냥 뭐 지팡이 싣고 걷거나 누가 도움을 받아서 걸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만 아프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폐렴이 걸렸다든지 어떤 뭐 약을 먹었을 때 갑자기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그럼 대부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노쇠가 있는 분들은 기능도

0: 쇠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기능이 뚝 떨어지고요. 회복이 안 돼요. 그 얘기 뭐냐면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고, 휠체어나 침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고,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전 단계에서 이분들 노쇠한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해주면 상당 부분은 좋아질 수 있다.
1: 노쇠는 질환이에요?
0: 노쇠는 그래서 그러니까 병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노화 현상이 진행돼서 죽기 전에는 다 누구나 노쇠한 상태로 되다가 돌아가시겠지만은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뭐 70대, 60대에 노화 현상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안 움직이고 식사 잘안 하시고 또 질병도 있고 질병에 때문에 먹는 약물의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기능이 아주 나빠져 있는 상태, 병적으로 나빠진 상태가 노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노쇠의 어떤 진행 단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0: 노쇠도 이제 저희가, 노쇠란 결국은 기능을 봤을 때 건강한 상태가 있고 장애가 있는 상태, 결국은 뭐 휠체어 타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그 중간 단계를 노쇠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1: 건강에서 장애 그 사이.
0: 중간이죠.
1: 예, 좋습니다.
0: 근데 그 중간 중에서도 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쇠약한 부분이 노쇠가 되겠고요. 조금 덜 괜찮은 쪽은 전 노쇠라고 불러가지고 노쇠 전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무슨 판별 기준이 있습니까?
0: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노쇠 진단 도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우리가 노쇠하게 되면은 가장 증상이 근육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보행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측정하는 신체형 노쇠 평가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국의 프리드라는 사람이 제안한 것이고요. 다섯 가지 항목을 물어봐서 물어보고 평가해서 세 가지 이상이면 노쇠하다고 하게 되는데요.
1: 자, 다섯 가지 하나하나 한번
0: 예,
1: 첫 번째는
0: 첫 번째는 체중이 1년에 5% 이상 감소.
1: 1년에 5%.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60kg 정도시라면
1: 그럼
0: 3kg
1: 3kg
0: 정도죠. 그
1: 예.
0: 이상 빠지기. 그러니까, 근데 물론 자기가, 빼려고 뺀게 아니라 이제 원하지 않았는데 빠지는 경우죠.
1: 1년에 5% 감소했다.
0: 네. 그러면 이제 결국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죠.
1: 그게 첫 번째고요.
0: 예.
1: 두 번째.
0: 두 번째는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 거죠. 움직이기 싫은 거죠. 힘이 없으니까요.
1: 일종의 만성 피로?
0: 네. 아주 극도의 피로감이 되겠습니다.
1: 예.
0: 세 번째는 근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력이 떨어진
1: 거고요. 그 근력 떨어지는 건 무슨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0: 저희가 보통 악력을 측정합니다. 악력이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기 때문에요.
1: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보행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1: 보행 속도는 몇 킬로까지 되는 겁니다.
0: 예, 보행 속도는 저희가 기준이 1초에 1미터도 못 가는 경우입니다.
1: 1초에 1미터.
0: 네. 보통은 1초에 뭐 2미터 가시죠. 근데
1: 그렇죠.
0: 1초에 1미터 못 가는 것이 이제 보행 속도가 떨어졌다고 말씀하고요.
1: 1초 1미터.
0: 네. 마지막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신체 활동량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기준은 악력을 제외되고요. 보행 속도를 제외되고 또 일주일 동안 신체 활동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1: 예.
0: 제가 이걸 설문지만 가지고 그냥 다섯 개를 진단하는, 다섯 개 항목을 진단하는 그런 도구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나 극도의 피로감은 그냥 설문지로 되는 거고, 나머지 세
1: 알겠습니다.
0: 가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측정도 해야 되고.
0: 예. 근력 감소의 경우는 10개 계단을 쉬지 않고 도움 없이, 그러니까 지팡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가. 할수 있으면 있다 없다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행 속도 대신에 설문지 제가 개발한 것은 우리 운동장 한 트랙이 400m 되잖아요. 대략 그한 트랙을 도움 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신체 활동량이 줄었냐의 질문은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하는가 할수 있는가.
1: 할수 있는가 못하는가.
0: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근력을 재고 이런 거안 하고도
1: 그냥 설문조사만으로도
0: 그 다섯 가지만 가지고도 해서 세 가지 이상 문제가 있으면 노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하나나 두 가지면 노쇠 전
0: 전
1: 단계.
0: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도 문제 없으면 건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노쇠가 일종의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뭐 노쇠 환자 수가 얼만지도 지금 잡혀 있나요? 통계가?
0: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연구를 해온 책임자로 해온 한국 노인 노쇠 코어트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 과제, 복지부 과제로 제가 해오고 있는데 한 벌써 9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희는 그 전국 10개 센터, 제주도 포함해서 집에 계신 분들 노인들을 이제 평가하는 코어트 연구가 되겠는데요. 코어트라는 게 어떤 집단이고
1: 집단이죠.
0: 집단의 어떤 계속 관찰을 한다는 연구가
1: 되겠습니다. 지속 관찰인 거죠.
0: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원인이 뭔지 네. 이런 걸 찾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큰 과제죠. 상당히 뭐 1년에 한 20억 과제짜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하는데 거기서 해보니까 예. 지역사회 거주한 노인들의 한 7% 정도.
1: 노인이라면 65세 이상
0: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7%?
0: 그래서, 예, 7%인데 여자는 한 8% 정도. 여자가 노세한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노인분들, 여자분들은 옛날에 그 저거잖아요. 그 의자 생활을 안 하고 바닥에서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자분들이 잔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세한 분들이 조금 남자보다도 많습니다.
1: 여성은 그래서. 8%.
0: 예, 예.
1: 그게 65세 이상이라 그렇지 80세 이상 되면은 막 올라가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세의 유병률이 증가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평균이 그런 거고요. 80세가 넘어간 초고령 인구라고 표현하는데 예. 후기 고령자 이런 경우에는 노세 확률이 16%로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1: 16%.
0: 예.
1: 한국형 노인 노쇠 환자의 무슨 특징도 있습니까?
0: 예.
1: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사실 이제 재밌는 결과들, 재밌는 거지 조금 약간 슬픈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뭐 영양이나 운동이 중요하고 한데요.
1: 예.
0: 사회적인 요인이 한국에서는 역시 노쇠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제가 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남자 여자가 있을 때 남자분은요 이제 누구랑 같이 사느냐를 조사해봤더니 자녀 들어 사는 경우,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자녀 들어 살면은 노쇠 확률이 70% 줄어들어요.
1: 예.
0: 또 부인과 같이 살면은 노쇠할 확률이 70% 줄어들어요.
1: 예.
0: 당연한 것 같죠.
1: 그렇죠.
0: 근데 여자분의 경우는 혼자 사는 경우보다 가족하고 살면 예 마찬가지로 노쇠할 확률이 70% 줄어듭니다. 근데 여자분이 남편하고 같이 살면 혼자 사는 경우보다 노쇠할 확률이 1.1배, 10%도 늘어납니다.
1: 그러니까 부부 둘이 살 때
0: 네, 네.
1: 남성은 노쇠 확률이 줄어드는데
0: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여자분의 네. 경우는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남편을 수발하는 것보다 노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남자 노인들이 우리나라 특히 한국 노인 남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1: 예.
0: 밥도 못하죠.
1: 예.
0: 집안일도 못하니까 사모님이 부인이 계속 수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1: 아이고.
0: 그러잖아도 지금 무릎도 아프고 병도 많은데 훨씬 노쇠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1: 그러다 거죠. 보니 남성은 노쇠 확률이 줄어드는데 여성은 올라가더라.
0: 예.
1: 큰일이네요.
0: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요.
1: 예. 예.
0: 이제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저희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일주일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1: 그런데
0: 그렇죠. 가족하고 만나는 경우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가족들하고 만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노쇠 확률이 적었어요.
1: 그건 저는 이해가 돼요.
0: 그러세요? 네.
1: 아니 친구들이 더 좋죠.
0: 예, 아무래도 가족들이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1: 아, 그러니까.
0: 또 애도 봐줘야 되고 요즘은
1: 예.
0: 거의 다 애들 손주 봐줘야 되니까 아마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1: 또
0: 하나는 이제 혼밥이 문제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 노인의 독거 노인이 20% 이상이거든요.
1: 맞아요.
0: 혼자 사는 노인이 이런 분들 혼밥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이 2년 뒤에 혼자 밥을 먹게 되면 노쇠해질 확률이 60%, 7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식사가 제대로 못 먹겠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외롭죠.
1: 또
0: 우울증 생기죠. 이러다 보니까 노쇠 확률이 증가하는데
1: 네.
0: 근데 이런 그런 그 사회적인 관계가 한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발표했고 외국에 나와서 발표하게 되면 상당히 흥미로워합니다.
1: 네. 네. 특히 네. 그 남녀 차이는 정말 우리가 좀 되돌아볼 문제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자, 그처럼 이 노쇠의 원인에 사회적 현상도 있다. 그 이전의 노쇠의 원인은 뭐 기본적으로 영양과 운동 부족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네, 우선은 이제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아무래도 뭐 폐가 나쁘다, 심장이 나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노쇠 확률이 많이 생깁니다.
1: 예.
0: 근데 질병이 없이 노쇠가 생기는 경우도 30% 이상입니다.
1: 네. 그러니까
0: 단순히 나이 들면서 입맛 떨어지고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계시고 이러다 보면 노쇠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먹는 그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아무래도 입맛이 떨어진다는 거 또 운동을 잘 안 하신다는 거 또 특히나 사회활동을 안 하시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성호르몬 그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이 들면 줄어드니까
1: 예.
0: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 여자의 경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노쇠해질 수도 있습니다.
1: 그럼 치료법이 있어요 이것도?
0: 예, 치료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금 결국은
1: 원인별 처치 처방이
0: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막 약물 때문에 그런 경우 약물을
1: 끊어야죠.
0: 빼거나 바꿔주면 분명히 좋아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 하고 운동, 영양 공급, 운동 처방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 활동을 늘리는 것. 너무

0: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사회활동 늘려야 예.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인지능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근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1: 조금씩 기능이 퇴화되면 점점 밖으로 안 나가는데 네. 오히려 퇴화된 걸 느꼈을 때일수록 더 나아라.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네. 어. 그런 걸 이제 본인들이 잘 안 나가니까 우리가 좀 정부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아니면 그 지역사에서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쇠라는 것이 약물을 치료되는 게 아니고 결국 영양교육, 운동교육, 그다음에 물론 이제 약물 조정하는 건 의사가 해주는 부분이지만 예.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활동할 수 있게 처방하는
1: 맞아요.
0: 사회적 처방사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저희 나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시설들이 많고 뭐 운동할 때도 있고 영양 교육할 때도 있지만 사실 어디가 뭐인지 모르잖아요.
1: 예,
0: 그걸 잘
1: 예.
0: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좋은 이 사람한테 맞는 곳을
1: 가이드를 해주는
0: 예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사용 활동. 네. 그 전에 건강과 이제 운동과 영양이라고 그러셨는데 영양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아요? 뭐 다양한 음식 다채롭게 결국 그거죠?
0: 네, 그렇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고요. 뭐 지중해 식사를 하면 더 좋다 이런 논문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근육 감소증, 근육이 약해지면 결국 노쇠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예. 근육 감소증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단백질.
0: 네. 저희가 그 노쇠 코호트를 하면서 중재 연구도 같이 했었는데요. 그 한양대 팀하고 같이 하면서 했는데요. 거기서 한 거 보면은 좀 노쇠하시면서 좀 식사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줬을 때
1: 네.
0: 3개월 뒤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근육량도 늘었지만은 보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3개월 내에요. 상당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런 단백질 섭취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운동은 뭐 적절한 양이라는 게 있죠.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0: 네, 물론 사람마다 이제 그 운동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데요. 결국은 근력 운동이 상당히 제일 중요합니다.
1: 근력 운동.
0: 네, 노쇠나 근육 감소증이나 다 근력 운동이 중요하고요.
1: 예.
0: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한 20분 정도,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하지 않는 날, 아니면 매일 같이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1: 걸어야죠.
0: 걷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력 운동 효과를 보려면 심폐 기능이 좋아야 근력 운동도 잘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평소에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을 30분 이상 함으로써 근력 운동도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력 운동을 뭐 우리가 어떤 짐이나 이런 데 가서 시설 가서 하셔도 좋지만은 만약에 걷는 걸로 근력 운동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자료를 보면은 계단으로 치면 120계단을 하루에 한 번 힘드시면 나눠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1: 그러면 걷기뿐 아니라 근력 운동도 된다.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노쇠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부터 말씀하신 근육 감소. 근육 감소도 분명히 질환이다.
1: 예, 근육감소증은 뭐 분명히 질환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고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질병 분류 코드란 걸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발표하는데 거기에 M62.9로 질병 코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바에 되겠습니다. 네,
0: 근감소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 근감소증입니다.
0: 그거 근감소증에 또 진단 기준이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근감소증은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어 있으면서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경우로 정의하게 되는데, 근감소증은 결국은 우리가 그 아시아 진단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전에 나온 게 있는데, 제가 거기도 저자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 나와 있고, 그건 진단

0: 그 지침은 결국 이제 의사가 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긴 한데 근육량을 재게 되겠고요. 근육량은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할 때 덱사라고 하는 엑스선 촬영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걸 이용해서 뼈 골량도 재지만 근육량을 잴수 있거든요. 아니면 인바디라고 해서 생체 전기 저항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1: 맞아요. 그 맨발 벗고 올라서서 양손으로 뭐 이렇게 쥐고 있는 그거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체육센터 가도 많이 하죠. 그걸
1: 예.
0: 하게 되면 우리 비만도도 알수 있지만 근육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근육량을 잴수 있고요.
1: 네.
0: 근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악력
1: 악력으로.
0: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장비가 없어도 우리가 간단하게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가
1: 어떤
0: 있어요.
1: 게 있습니까?
0: 근육량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종아리 둘레를 이제 줄자로 재가지고
1: 예.
0: 남자는 34cm가 안 된다. 여자는 33cm가 안 된다.
1: 종아리 둘레가
0: 예, 종아리
1: 34cm.
0: 제일 넓은 부위가요. 그러면 이제 근육량이 적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만약 줄자도 없다 한다면, 일본의 이지마 교수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 상당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의사가 아니고
1: 예.
0: 자신의 엄지와 검지를 종아리 둘레 가장 넓은 부위를 이렇게 둘러봤을 때 이게 남는다. 그러니까 남는다는 게 뭐냐면 작다는 거죠.
1: 그렇죠.
0: 공간이 남는다는 거는 근육이 모자란다는 거고요. 또 봤더니
1: 예.
0: 이렇게 된다. 근육이 크다. 이러면 근육량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1: 엄지
0: 있겠습니다.
1: 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근력은 이제 우리가 악력계 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원래 근력은 상지보다 하지가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1: 다리가
0: 네. 근데 우리가 악력을 이용하는 거는 하지 근력을 재는 건 기계가 상당히 크고요. 막 이만한 덩치 큰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악력계를 사용하는데 그 하지 근력을 재는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이 손을 잡지 않고 그러니까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양팔을 가슴에다 포개고 그래서 가능한 5번 일어났다 앉았다 해보는 겁니다. 저도 외래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12초 이내에 할수 있으면 근육 감소증이 없다고 근력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 12초 이내에 5번 일어난다.
0: 예.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4초면 다 끝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근육 감소증 있는 분들은 뭐 일어나기도 힘들거나 어떤 분들은 12초 이상 걸리죠. 그러면 근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1: 종아리 둘레를 재보고 이렇게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 앉았다가 내가 12초 동안에 5번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0: 예, 그것만 해봐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1: 이 근감소증 환자 숫자도 다또 잡혀 있습니까?
0: 네, 근감소증도 지금 저희가 한국 노인 의사 코어트에서
1: 예.
0: 제가 분석한 자료에 가면은 남자는 노인의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20%입니다.
1: 그럼 아까 노쇠 환자보다 훨씬 많군요.
0: 예, 많고요. 오히려 근감소증은 남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는 한13% 정도. 그래서 근육감소증은 남자가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1: 그러니까 이 근육감소증이 먼저 오고 그걸로 인해 이제 노쇠로 가는 거군요.
0: 그런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근육감소증이 있게 되면 결국 나중에 노쇠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되죠.
1: 근데 이미 근육감소증이 왔어요. 이 사람이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다시 늘릴 수 있어요?
0: 예, 그래서 아마
1: 참 어려울 것 같은데.
0: 노인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많이
1: 그러니까요.
0: 얘기하시는데요.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똑같은 단백질을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단백질 양을 먹었을 때 근육을 만드는 그 정도를 양을 보면 젊은 사람보다는 한16% 조금 더 적게 만들어지긴 해요. 16%.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주게 되면요. 노인하고 젊은이를 비교해 보면 거의 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만 먹지 말고 운동을 같이 하면서 단백질을 먹어주면 젊은 사람만큼 근육이 생깁니다.
1: 생겨요.
0: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근력 운동을 했을 때
1: 예.
0: 근력이 증가하는 그런 양도 보면 젊은 사람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나는 이미 이제 노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운동해도 근육 안 생겨가 아니다 이 말이죠.
0: 그렇습니다.
1: 이거
0: 그렇습니다.
1: 중요한 대목이네요.
0: 네. 근데 이제 근감소증도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1: 예.
0: 물론, 집에서, 그건 뭐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일단은 단백질을 공급하고 늘리고 운동하면
1: 운동액으로.
0: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집에서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까 제가 단백질 얘기했었는데요.
1: 예.
0: 단백질은 이제 저희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육감소증을 해결하려면은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근육감소증이 와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한테 권장하는 단백질 권장량이 하루에 체중 1kg당 0.91g의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그거

0: 30g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20g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닭고기를 먹는다 하면은 닭고기 한 70g 먹어줘야 그 중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어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나머지 수분이나 지방이나 섬유조직이니까.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한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선도 한이 정도 먹어야 되고, 또 혹은 고기 종류도 소고기도 이 정도 먹어야 되는데요.
1: 주먹 막 크기만큼?
0: 예. 계란으로 먹게 되면 계란은 한 5개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란만
1: 아이고.
0: 가지고는 어렵고요. 어떤 생선이나
1: 야,
0: 소고기 이런
1: 지금 방금
0: 비용이요.
1: 주먹 크기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0: 네.
1: 그것도 몇 끼?
0: 네, 몇개 정도 먹어야 됩니다.
1: 이거 상당히 많네요.
0: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입맛이 없고 소화 안 되고 이런 분들 많아갖고 잘못 드시거든요. 그것도 특히
1: 네.
0: 노쇠하신 분들, 근육감퇴증 있는 분들 보면 못 드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같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1: 무슨 신이요?
0: 류신인데요.
1: 그건 어디에 들어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게 뭐냐면 한 연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25g 먹는 사람하고 그냥 단백질을 10g밖에 못 먹지만은 잘못 먹으니까 거기에 류신 3g을 같이 넣어주면 단백질 25g 먹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근육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 와.
0: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단백질을 10g밖에 못 드시는 경우라면 거기에 3g 정도 류신, 그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거든요. 그걸 같이 보충해 드시면은
1: 건강 보조
0: 예, 있습니다.
1: 식품입니까?
0: 예, 그래서 어떤
1: 아.
0: 건강보조식품은 아예 단백질을 한 10g 정도에 류신이 3g 들어있는 그런 아예 제품도 나와 있거든요. 그 식사
1: 예.
0: 대용이 되겠죠. 예, 잘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1: 네. 단백질 그리고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이거 꼭
0: 네네.
1: 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0: 네.
1: 그 밖에 아까 근감소증의 경우도 여러 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원인이 있어요?
0: 결국은 이제 운동 부족이
1: 운동 부족.
0: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르몬 문제 때문에 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나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아무래도 좀 말라 있죠. 심장이 나쁘신 분들, 간이 나쁘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그런 질병 때문에 만성 염증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그거는 정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런 경우는
1: 만성
0: 좀
1: 염증 같은 거는 찾아내지 않으면은 모르죠.
0: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1: 예.
0: 그런 질병을 치료하면은 염증도 좋아지고 근육감소증도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1: 네. 노화, 그것과 다른 질환으로서의 근육감소증과 노쇠, 이두 가지인데, 이런 걸 사회적으로 좀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지금은 사실 산발적으로 뭐 집에 뭐 독거노인들한테 뭐 식사 제공한다든지
1: 예.
0: 뭐 운동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체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형,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전문가가 개입해서 같이 어떤 프로그램도 짜주고 그런 산발적인 것이 아니라
1: 예.
0: 정부의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대학병원급에서 그런 센터, 노쇠 진료센터, 또 근육감소증 진료센터도 필요하고, 또 개원가에서 또 근육감소증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 외국에 이런 그 노쇠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정책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좀 배울 수 있다면 어디를 배울 수 있을까요?
0: 뭐 가깝게는 일본 같은
1: 일본.
0: 경우는 상당히 노쇠 관리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지금 장기 워낙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1: 그렇죠.
0: 30%가 노인 인구다 보니까 장기 요양으로 가는 사람이 많게 되고 그 의료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
1: 예.
0: 그게 결국 노쇠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쇠 관리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쇠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그런 클리닉들이 노인 전문 병원 중심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그 전문 기관들이 많은 것 외에 또 지자체나 이런 단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처방 같은 거 해주는 그런 것도 일본에서 합니까?
0: 예, 일본도 관심이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관심이 있고요. 또 일본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건강검진 할때
1: 예.
0: 국가 건강검진에 가면은 뭐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일부 뭐 보행석도 제거하는데 일본은 아예 75세가 넘어가면 건강검진에 노쇠 평가독을 넣어라. 그래서 노쇠하게 되면 의사한테 보내서 치료하게 하라.
1: 예.
0: 그래서 장기 요양으로 안 가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우리는 앉아서 사실 뭐 식사하시고 이런 거 하는데 경로당에서도 그 노쇠 평가독을 활용해서 평가하고
1: 예.
0: 문제 있으면 병원에 보내라.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쇠나 근감소증뿐 아니라 또 다른 질환들이 또 있잖아요.
0: 네네.

0: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선 먹는 약의 종류가 뭐 10가지, 20가지 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약을 줄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은 상당히 지금 노쇠나 근육감퇴증을 유발하는 문제일 뿐더러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의 통계에 가면 약물 종류가 5가지 이상이 되면 다약제 복용이라고 하는데요. 약물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2배, 3배 증가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특히 10개 이상이다? 거의 틀림없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뭐 지금 심장내과도 가야 되고, 내분비내과도 가야 되고, 정형외과도 가셔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약이 많아지게
0: 많아지죠.
1: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의사들이 다른 과에서 처방하는 약에 대해 시간이 없으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0: 예,
1: 보니까
0: 예.
1: 막 중복되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부작용도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입맛이 떨어져서 저한테 근육감퇴증 노쇠로 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는 환자분 중에 상당수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오는 거고, 그걸 해결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마도 그런 통합 클리닉,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 치료할 건지 서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약은 빼주고, 그렇게 빼주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약을 개수를 줄여주면 국가 보건 그 건강보험에서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약을 자꾸 줄이게 하는 거고요.
0: 예,
1: 대만
0: 예.
1: 같은 경우는 통합 클리닉을 하면은 진료비를 5배 이상 줘가지고 통합 클리닉을 하도록,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약물을 계속 줄여주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0: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또 대만의 그런 정책을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1: 아니,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아까 네. 우리 전반부 얘기했습니다만 노년내과 우선 대학에서부터 가르치지 않는다, 전공의 과정도 없다, 각 병원마다 전문과가 또 따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게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클리닉을 하면 또 유인해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없다. 왜 이럽니까? 말씀을
1: 결국은,
0: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상하네요.
1: 네, 결국은 이제 그 첫 번째는 돈의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그에 대한 좀 정책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 초고령 사회에 지금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0: 예.
1: 20%가 노인 인구가 됐고, 이제부터 어느 나라고 초고령 사회가 되면, 노인 인구가 20% 되면 모든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0: 바뀌어야죠.
1: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제는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대목입니다.
1: 예, 예.
0: 아직 나한테 노쇠나 근감소증이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내 나이는 이제 65세, 7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좀 저 얘기를 해주신다면 종합해서.
1: 예, 그래서 그 저희가 노인 노쇠 코호트 하면서 노쇠 근육감소증을 적게 예방하는
0: 네.
1: 그런 여러 가지 뭐 영양 운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5가지로 저희가 첫 글자로 가화만사성이라는 거를.
0: 가화만사성?
1: 예.
0: 저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다 된답니까?
1: 예, 내용이 이제,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0: 근데 예.
1: 그 저희가 아주대 이윤환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연구진이어서 했는데요. 가는 이제 뭐냐면은, 가리지 말고 음식을 잘 먹자.
0: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먹자.
1: 그러니까 단백질도 잘 먹어야 되지만, 물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균형된 식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식사를 잘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0: 가.
1: 네. 화는 화를 부르는 담배를 멀리하기입니다. 결국 이제 담배라는 게 뭐라 불인 화재가 날 수도
0: 예,
1: 있겠지만
0: 예.
1: 결국 몸에 화병을 유발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담배는
0: 네.
1: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요. 근데 술은 여기 안 들어가는데 술은 그냥 절주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좀 술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술은 그래도 조금 한두 잔 좀 가끔 드시는 분들은 왜냐면 사회 활동도 하게 되니까
0: 예, 예.
1: 우울증도 뭐 조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0: 담배는 근감소증 노쇠의 또 원인이 됩니다. 합니까?
1: 예, 예. 그걸 악화시킨 요인이 되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0: 예.
1: 그다음에 많은 이제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기입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그 병원에 가셔서 의사를 자주 만나고.
0: 대표적인 게 뭐 당뇨병, 고혈압
1: 맞습니다.
0: 뭐 이런
1: 네,
0: 거죠?
1: 가장 대표적인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있을 때 근육감소증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 외에도 뭐 심장병이나 뭐 간장 질환 이런 것이 되게 신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 있으면 잘 관리하자. 그런데 약을 많이 먹으면 약물 부작용 때문에 또 노쇠, 근육감소증이 오니까 약물 부작용 안 생기게 주의하자.
0: 네.
1: 이게 많이 되겠습니다.
0: 만성 질환 네. 관리 그러나 네. 약물 부작용 조심.
1: 네, 네. 그다음에 사는
0: 가와만사.
1: 예, 사는 사람들하고 자주 잘 어울리기. 아, 뭐 친구들 이건, 많이 만나고.
0: 이건 쉬워요.
1: 네. 아. 근데 거기에 내용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배우자, 부인한테 잘하기.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만사가 되겠고요.
0: 마지막 성.
1: 예, 성은 좀 약간 좀 무리수인데 성실하게 운동하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근력 운동하고 가능한 매일 유산소 운동하고 이런 것을 열심히 꾸준히 잘하자.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0: 가리지 말고 먹자, 담배를 끊자, 만성질환 관리 잘하자, 사람들과 어울리자, 성실하게 운동하자.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가리지 말고 먹자부터가 좀 쉽지 않네요. 특히 아까 그 단백질 말씀 들으니까 이게 뭐 보통 식사량 갖고는 안 되겠는데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평소 그러니까 골고루 잘 야채랑 생선 뭐 이런 걸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하고요.
0: 예.
1: 근데 거기에 단백질 조금 더 관심 갖고 늘리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아까 이제 그 가정의학 전공 하시다가 이제 노인의학에 대한 그 관심 생기고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노인의학에 좀 매진하시면서 느끼셨던 어떤 보람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뭐 아무래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제가 그 일상생활 기능 평가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0: 일상생활 기능 평가도구라는
1: 걸 제가 2003년도 그 정도에 개발을 했었는데요.
0: 예, 예.
1: 그게 뭐냐면 장기 요양보험 아시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혹시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0: 예.
1: 그럼 그 직원이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이분이 생활을 잘 하는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0: 그 무슨 등급 이런 게 있잖아요.
1: 맞습니다. 그걸 평가할 때 쓰는 가장 그중에 중요한 게 일상생활 기능 평가거든요.
0: 아.
1: 거기에 좀 쓰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그걸 만드셨어요?
1: 네. 그래서 그걸 쓰이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도 연구 위해서 자주 연락이 옵니다. 써도
0: 예.
1: 되느냐.
0: 예. 네,
1: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나 그게 좀 개발한 게 저한테는 보람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국형 노쇠 평가도고
0: 네.
1: 한국형 근감수증 평가도고 이런 걸 개발한 것이 또 보람이 되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역시 제가 있는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어르신진료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보고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오실 때 여기저기 다녀도 뭐 문제 해결이 네. 안 돼가지고
0: 네.
1: 예, 오셨을 때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찾아왔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0: 예, 예.
1: 근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살이 막 20kg 빠 체중 20kg 빠지고 입맛 없고 막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좋아져서 잘 활동하시고 그런 거 볼 때 상당히 기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저는 가끔은 약간 슬프기도 한데 오래 사시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그래야 본인이 나중에 돌아가실 예. 때까지 건강하게 자신을 돌봐줄 수 있으니까 건강하라고 오래 살라고 얘기해 줄 때 정말 뭉클하게 생각합니다.
0: 네. 우리나라 노인 질환 막 가장 대표적인 노인 질환의 측정 도구를 다 만드셨군요.
1: 그건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우연한 제가 노인으로서 코트하면서
0: 예.
1: 그런 평가 도구들을 개발했고 저희 연구자분께서 쓰실 때마다 고맙다고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0: 네. 나에게 노인 의학이란 뭐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1: 저에게는 그 마술사가 쓰는 마술 주머니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연구할 거리도 많고 공부할 거리도 많고 계속 해도 계속 나오는데 그게 상당히 재미있고요.
0: 예.
1: 또 그걸 통해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노인 환자들한테 그 결과들을 이용해서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앞으로 계획, 목표가 있으세요?
1: 예, 일단 뭐, 제가 좀 외국의 학자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사실 한국의 그 의학이 외국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물론 수준은 높지만은 그렇게 잘 어깨에 겨룰 정도는 안 되는데, 노인의학은 이제 좀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상당히 노인의학, 외국의 노인학자들하고 어깨를 겨룰 정도 좀 가까이 가고 있는데,
0: 예,
1: 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외국 학자들하고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실력을 키우고 싶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노인의학자, 국제적으로도 그런 게 되고 싶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립노화연구소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0: 국립노화연구소.
1: 거기서 많은 연구를, 제가 연구를 할 수 있게 배려해주고 연구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활성화돼야 되는데,
0: 예.
1: 이제 그런 걸 좀, 만드는데 좀 기여하고 싶고, 만약에 그런 게 생긴다면 좀 그런 데서 저희가 경험했던
0: 예, 예.
1: 내용들을 좀 가지고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0: 뭐, 네. 오늘 여러 차례 얘기 나왔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좀 합심해서, 국립노화연구소뿐 아니라 노년내과도 좀 다 만들고 전공과정도 만들고 또 그런 통합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인센티브 제도도 좀 빨리 정책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0: 거기에도 좀 앞장서 주세요.
1: 예, 저도 노력하겠지만 오늘 아마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일이 좀 곧 생기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0: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다화만사성 다시 기억하시죠? 가리지 말고 먹자, 담배 끊자, 만성질환 잘 관리하자, 사람들 자주 만나자, 그리고 성실히 운동하자. 여러분 바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바로 신고하세요. 1999 단풍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꼬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0: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2: Happy New Year!
3: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0: (웃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0: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0: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있는 것 같아요.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곳. 승리를 향한 냉정한 승부와 더위를 이기는 바캉스까지.
1: 네, 오늘 저희가 약캉스 온 거예요, 지금.
2: 아, 그래요?
1: 네. 네. 오. 네. 노란, 네, 저희 바가지.
2: 바가지.
1: 노란.
2: 바가지.
3: 이렇게. 이거 물총인데, 오늘 경기 28회지 때까지 물 받고 싶습니다.
0: 순식간에 터지는 물줄기,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
4: 승리여정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선박 접도록. 워터 페스티벌. 아! 눌러오세요.
0: 무더위를 흠뻑 적시는 야구장 바캉스를 떠납니다. 예부터 지명에 물 숫자를 써온 경기도 수원. 정조가 세운 화성을 품은 이 도시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제19단의 홈구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승을 향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여름.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열정은 무더위도 막을 수 없다는데요.
2: 몇 시간 전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네요?
5: 예, 네, 일찍 왔어요.
2: 아, 그래요? 네. 지금 몇 시간 전에 기다리고 계시는지?
5: 저희 한 12시? 12시쯤 왔어요.
2: 12시면 6시간 전에 오신 거예요?
5: 네.
2: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5: 외야는 그 선착순이다 보니까, 네, 좀 일찍 왔는데, 네, 돗자리 피는 자리는 좀 일찍 와야지 좋은 자리를 좀 앉을 수 있어서.
0: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야구장에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 축제 때문입니다.
5: 애들 물총이랑 뭐 애들 뭐 래시가드 입혀갖고 물놀이 할 수 있게끔 좀 하려고.
2: 아니, 왜 이렇게 필요한가요, 여기서?
5: 네, 오늘 그 워터페스티벌이니까, 네, 애들 좀 놀 수 있게끔. 네.
0: 경기장 안에서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0: 압력으로 인해서 발사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압력이 되게 중요하고, 물은 한 대당 한 15리터에서 16리터, 이게 대수가 한 21대 정도 지금 깔려 있거든요.
1: 경기 중에 안타나 홈런이 터지거나 득점을 하면 시원한 물줄기가 사방으로 발사됩니다.
2: 한꺼번에 나간다던가 아니면 릴레이로 나간다던가 왕복한다던가 뭐 그런 게 섞여 있어서 처음 스타트할 때 많이 좋아하시고 득점 날 때 쏘면 뭘 쏴도 좋아하십니다.
1: 더위 속에서도 땀방울을 아끼지 않는 선수들. 팬들에게 시원한 승리의 순간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3: 물 맞으시고 관중들을 보시는 게 좀 어떠세요?
4: 일단은 저기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가끔 단상, 시합 끝나고 단상 위에 올라가서 같이 물 맞고 하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정말 그냥 워터파크에 온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 경기 2시간 전, 관중의 발길이 늘고 저마다 챙겨온 장비에서 오늘을 즐기려는 마음의 자세가 느껴집니다.
5: 와, 안승혜, 너 많이 준비해가 주셨네요?
6: 네, 저희 원래 워터 페스티벌 즐기러 매번 오거든요.
5: 아, 그러세요?
6: 네.
5: 지금 뭐 가져오신 거예요?
6: 물총은 여기 있고, 양동이는 여기, 또 여기, 뭐가 많다, 봐. 작은 물총도 있고, 그리고 방수팩도 있고, 오늘 바가지. 짐이 많아서 바가지.
5: 바가지. 바가지는 왜 가져오셨어요?
6: 아, 여기 물에 물을 담아서 끼얹을 때 쓰려고요.
5: 아, 이게 딴 데 뭐 바다나 뭐 이렇게 안 가시고.
6: 바다보다 얘가 더 시원하고 재밌어요.
5: 아, 그래요?
1: 야구장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인산 인해를 이루는 이곳. 관중의 발길을 사로잡는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열띤 응원에 힘을 보태줄 고소한 튀김부터 꼬치에 분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5: 그게 뭔데요?
7: 크림새우요.
5: 크림새우?
7: 네.
5: 야, 이거 드시면 경기하는 거 보실 때 좀 어떠실 것 같아요?
7: 실점해도 약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만.
1: 응원도 식후 겸.
8: 네, 경기 전에 이제 이거 먹고 연령 좀 채워가지고 응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5: 아, 그래?
8: 네. 어느 구장마다 갈 때마다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보는 것도 즐겁고 응원하는 재미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듬뿍
1: 든든하게 에너지부터 충전합니다. 야구 경기도 보고 박항스도 즐기는 이름하여 약항스. 약항스 문화를 이끄는 또 한 가지는 야구장에서 즐기는 캠핑이랍니다. 기본적인 캠핑 장비는 물론 탁 트인 경기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고기 굽는 도구도 대여가 가능해서 음식만 챙겨오면 되는 야구장의 특별구역입니다.
9: 저희 뭐 맥주랑 고기 구워 먹으려고 고기 가져왔고요. 닭갈비.
8: 아, 닭갈비.
9: 닭갈비를 가져왔고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습니다.
8: 젓갈이랑 수박도 갖고.
1: 지글지글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가 캠핑존 가득 퍼져나가고 경기를 직관하면서 즐기는 결리에 행복도 배가 됩니다.
10: 경민아, 버섯 뜨거워. 콕콕콕 물어서 먹어야 돼. 식혀서 먹어. 응? 갈게요.
1: 덕분에 아기들의 야구장 나들이도 수월해졌습니다.
11: 차원이 달라요. 고기가 훨씬 맛있고요. 기분도 너무 좋아요.

0: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왜요?
0: 일단 좋아하는 야구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2: 오픈하고 바로 와서 고기 먹으면서 즐기는 거라 정말 캠핑 온 느낌도 나고요. 또 경기 선수들 경기 볼 생각하니까 더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3: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열띤 응원전에 막이 오르고 승리를 기원하는 양팀의 우렁찬 응원. 야구장은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각종 장비들이 총출동합니다. 저마다 물을 퍼나르며 응원전 준비 완료.
4: 물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5: 아, 애들이랑 재밌게 놀려고 갖고 왔습니다.
6: 네, 지금 애들하고 물놀이 하려고 여러 물놀이 총도 갖고 왔어요.
3: 일로 홈팀 응원석 일대가 물놀이 가능 구역. 순식간에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신합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미 흠뻑 젖은 관중. 3회 말 홈팀의 첫 득점.

0: 한우와 물 세례가 뒤섞이며 득점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시간. 응원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웁니다. 단숨에 3점이나 더 달아나는 홈팀. 축포처럼 터져 나오는 물줄기에 너나 할 것 없이 환호를 보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응원전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습니다. 안전요원들이 관중석의 안전을 살피는 사이 경기는 어느덧 마지막 9회로 접어듭니다.
1: 저희가 이길 겁니다.
2: 그래요? 지금 약간 승리의 기운이 드나요?
1: 네, 저는 항상 올 때마다 이겨붙습니다.
2: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누구 덕분에 이렇게 좀 이기는 것 같아요.
1: 제 덕입니다.
0: 한편 홈팀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아쉬움이 가득한 원정팀 관중석.
2: 캠핑 중에서 원하시는 기분 어떠신가요? 광경이나.
3: 아, 되게 희극인데 멀리서 보니까. 네, 스코어가 비극이에요. 스코어가 되게 비극이에요.
2: 음악도 비극적인 음악이 좀 깔렸네요.
3: 이게 저 약 올리려고 트는 이제 그런 거여서. 네. 그죠? 많이 약올르죠, 저희는.
2: 아, 그래요? 어떻게 희망이 있을까요?
3: 어떡해요? 저희가 믿어야지. 네. 저희가 선수들을 믿어야지. 뭐 네. 아예 포기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
0: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양팀 모두 마찬가지. 마지막 순간까지 목청을 높여봅니다. 오늘 승리의 여신은 홈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식지 않는 야구장의 열기.

0: 관중을 위한 미니 콘서트가 달미를 장식했습니다.
1: 머리에 얼음을 뿌린 것 같아요, 그냥.
2: 야구선수가 꿈이에요, 저는.
1: 아, 그래요?
2: 지금은 제가 물을 맡고 있지만 나중에 미래에는 제가 물 맞는 사람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3: 또 너무 시원했고 여름에 따로 물놀이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3: 최고의 여름밤이었어요.
0: 무더위를 잊어버리게 만든 얼음처럼 시원한 약한스였습니다.
4: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0: 드디어 우윤희 소금 사막에 왔습니다.
1: 약간 보들보들한 소금의 느낌?
2: 해발고도 4,000m.
1: 구멍마다 연기가 나오고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2: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 낯설어서 더 끌리는 천 가지 매력을 가진 여기는 볼리비아입니다.
1: 한 자리에서 360도를 돌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2: 볼리비아의 강인한 여인들, 촐리타. 그녀들의 이름은 역사고, 그녀들의 삶은 패션만큼 열정적이죠. 사람과 자연이 품은 끝모를 매력에 매 순간 볼리비아에 빠져듭니다. 인생에 꼭 한 번은 볼리비아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볼리비아 여행 설명서가 시작됩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 우윤희. 환상적인 풍경을 만났습니다. 누구라도 시인의 마음이 되는 곳. 알티플라노 고원에서 살아가는 강인한 여인들.
1: 애기는 다 예쁜 것 같아요.
2: 소금 사막의 뜨겁고 짭조름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0: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 볼리비아. 남미의 가운데에 위치한 내륙 국가인데요. 장장 36시간의 여정 끝에 도착했습니다. 평균 해발 3,600m. 하늘과 맞닿은 도시 라파스에서 남쪽으로 200km를 달려 우유니로 갑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밤에 버스 터미널이 항상 붐비는 이유. 우유니 야간행 버스를 타기 위해서죠. 비행기로 날아가면 금방이지만 값이 비싼 편이라 대부분 여행자들은 저렴한 야간버스를 이용합니다.
1: 야간버스를 타고 우유니로 갑니다.
0: 여행의 낭만이 느껴

0: 여깁니다.
1: 여기가 제자리인데요. 이 버스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 심지어 의자가 이렇게 뒤로 젖혀집니다. 그래서 한숨 푹 자고 나면 우이니에 도착할 것 같아요. 우이니에서 만나요.
0: 많은 여행을 했지만 야간 버스는 저도 처음인데요. 밤새 달려 아침 7시에 우유니에 도착 예정. 한숨 푹 자고 나니 어느덧 날이 밝아옵니다. 목적지인 우유니 버스터미널에 10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1: 드디어 우유니에 도착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엄청 추워요, 지금.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0: 볼리비아의 남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우유니. 해발 3,600m에 위치한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인 우유니 소금 사막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작은 시내에는 호텔들과 여행사들이 모여 있는데요. 우유니 소금 사막은 개인 차량 출입 불가. 투어를 위해 여행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8월의 볼리비아는 건기. 우리로 치면 겨울이죠.
1: Hola, ¿puedo pasar? Hola, ¿qué tal? ¿Cómo te has ido?
0: 우유니에 올 때마다 동행하는 가이드. 제 친구 크리스티안입니다.
2: Muy bien, bienvenidos a Uyuni. Vamos a empezar a explicarles alrededores que es las lagunas de colores altiplánicas, los volcanes, las montañas y todo eso. ¿Qué dices? ¿Estás de acuerdo?
1: De acuerdo, vamos.
2: Ok, vámonos.
0: 사륜구동 전용 차량을 타고 드디어 출발. 우유니 시내에서 소금 사막 입구까지 약 40분이 걸리는데요. 마침 외곽을 통과하는 소금 실은 기차를 만났습니다. 이 기찻길로 칠레까지 소금이 운송되는데요. 철로 옆으로 기차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유명한 일명 기차 무덤입니다.
1: 이 열차들이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운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고치려고 여기 왔는데 다시 수리하지 못했고 그래서 녹슬어 기차 무덤이 됐다고 하네요.
0: 네. 여러 대의 기차들과 낡은 철로가 녹이 쓴 채 덩그러니 모여있는 기차 무덤.
1: 와! 세베 또보 또보 또보!
0: 과거 우유니는 볼리비아의 철도 중심지로 번성해 증기기관차들의 기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었겠죠? 70년이 넘는 세월, 소금을 나르고 버려진 기차들. 사막의 고요함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덕분에 기차 무덤은 사진 촬영지이자 관광명소로 유명해졌습니다. 인간의 흔적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곳. 기차 무덤은 아름다움과 황폐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다시 길을 재촉해 소금 사막으로 향합니다. 30여 분을 달리자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소금밭. 세상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입니다. 그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도와 맞먹죠. 여기선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는데요. 가이드의 경험으로 길 없는 길을 찾아 달립니다.
1: 드디어 우유니 소금사막에 왔습니다.

0: 삼아.
1: 보석 같아. 반짝반짝 빛나요.
0: 소금층이 무려 12m나 될 정도로 두껍다고 하는데요.
2: 그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0: 지금 이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1: 제가 우유니 진짜 여러 번 와봤는데요. 올 때마다 좋습니다. 하늘, 소금, 그리고 저밖에 없거든요.
0: 눈을 찌르는 태양과 차가운 공기가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마치 별 세계에 떨어진 듯 합니다. 복잡한 일상사를 벗어던지고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던 자유.
1: 너무 좋아요, 기분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약간 보들보들한 소금의 느낌?
2: 지구의 기운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에요.
0: 건기의 소금 사막도 특별합니다. 크리스티안이 갑자기 뭐 하는 걸까요? 공룡 장난감에 인형까지 등장합니다. 아, 사진을 찍어주려나 본데요.
3: Un momento. Date la vuelta. Más. Vas a saltar o normal?
0: 이 시간만큼은 온몸을 던져 예술원을 불태우는 작가. 지시에 따라 각종 포즈를 취해보는데요. 생각보다 꽤 재밌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소금밭이 펼쳐지는 건기의 우유니에서만 할 수 있죠. 소품을 이용한 인생 사진 찍기. 대체 어떤 사진을 찍으려고 이런 포즈를 시키는지 궁금하지만 일단 열심히 해봅니다. 드디어 사진이 완성됐나 봐요.
1: 와, 엄청 잘 나왔어요.
0: 진지한 감성을 담은 사진도 좋지만 우윤희의 웃음을 담은 인생 사진을 건졌습니다. 소금 사막 한복판에 웬 섬이 나타나는데요. 물이 차는 우기 땐 올 수 없는 곳. 소금 사막에 물이 마르는 건기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 잉카와시입니다. 선인장이 많아 선인장 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과거 소금 사막을 건너던 주민들의 쉼터였죠. 이 섬에는 선인장만 살 수 있는데요. 건기에도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데다 소금 바닥에 있는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와, 멋있다 진짜. 이렇게 척박한데 이렇게 선인장이 군락을 이룬 것도 신기하지만 멀리서 보면 솜털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0: 수백만 년 전 우유니 지역이 호수였을 때부터 존재했던 섬. 높이 10m의 거대한 선인장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1: 와, 엄청 큽니다. 저의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0: 선인장의 키도 그렇지만 가시도 압도적인 느낌입니다.
1: 와우. 가시가 엄청 딱딱해요. 보통 선인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긴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보통이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와.
0: 크리스티안이 뭔가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배꼽 시계가 울리는 걸 보니 점심시간이 됐네요. 사막 한가운데 식탁을 펍니다.
1: 와, 밥이에요.
0: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1: 이 살아고스토, 베르다?

0: buen provecho.
1: ¿Cómo se dice en coreano buen provecho?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세요.
2: 광활한 소금 사막 한가운데 근사하게 차려진 식탁.
3: 닭고기도 맛있긴 한데 여기가 진짜 풍경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2: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랄까요? 장렬하는 태양, 눈앞에는 끝없는 소금 병원. 밥을 먹는 기분이 묘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 풍경이 변하는데요. 소금이 길게 한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인부들이 사막에서 소금을 퍼담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식용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4: 지금 여기서 소금을 퍼서 홀차니 마을, 소금을 가공하는 마을로 가지고 가신대요.
5: 300 consumo.
4: Comen.
5: 300 consumo.
4: Puedo comer.
5: Ahora no puedo comerlo.
4: 아, 지금은 못 먹지만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소금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Entonces, donde sea puedo agarrar el sal, porque hay todo mucho sal.
5: Mucho sal. Todo sal.
2: 예전에는 전부 삽으로 작업했지만 요즘은 트랙터를 이용해 소금을 모아놓는데요. 여행자들은 식용소금 채취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사막이다 보니 그늘 한 점 없는 작업장. 세계 최대 약 100억 톤 이상의 소금을 보유한 소금 사막. 보름에 한 번씩 트럭 가득 소금을 채워서 운반하는데요. 대부분 우유니 사람들은 소금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4: Señor, ¿cuántos años lleva trabajando?
5: Muchos años.
4: Muchos años.
5: Toda vida.
4: Toda vida. Señor. 네. Señor, yo puedo.
2: 우유니에는 소금 사막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소금 사막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직접 작업을 해보니 소금 사막 사람들의 녹록지 않은 삶이 느껴집니다. 트럭 한 가득 소금이 모이자 골차니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가게마다 소금이 가득. 소금 사막에서 채취된 소금이 여기 꼴차니에서 전통 방식으로 가공된다고 해요.
6: 오, 여기 소금 공장인 것 같아요. 소금이 여기 잔뜩 쌓여 있어요.
4: Hola, buenos días.
7: Pase.
4: Sí, puedo. Con permiso.
7: Pase, déjenos. Pase.
4: 와, 소금 지금 갈고 있어요.
2: 우유니 소금 사막이 바닥나지 않는 화수분 같지만 그냥 퍼다가 파는 게 아닙니다. 쌓여있는 저 소금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죠. 자연 상태의 소금은 크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곱게 갈아야 한답니다. 정말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로 변신했는데요.
4: Señora, disculpa, ¿qué están haciendo ahorita?
7: Estamos moliendo y secando.
4: Ah, el sal tiene agua. El agua, está húmeda.
7: Húmeda, mira.
4: Ah.
2: 눈처럼 뭉쳐지는 게 신기하죠.
4: Sí. Ah.
2: 소금을 건조통에 넣어 말립니다.
4: 엄청 뜨거워요.
2: 눈발처럼 흩날리는 가루, 바로 소금입니다.
4: 여기 지금 공기 중에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짭니다. 오, 소금의 소용돌이에요.
2: 지금은 10분이면 끝. 예전엔 전통 방식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한나절이나 건조시켰다고 합니다. 이 건조통을 지나면 식용소금이 탄생합니다. 완성된 소금이 정말 새하얀 눈처럼

0: 곱고 예쁜데요. 소금은 두 종류로 생산된대요. 일반적인 요리를 할 때 쓰는 고운 소금. 그리고 바비큐를 할 때 쓰는 굵은 소금. 막 완성된 따끈따끈한 소금입니다.
1: 아, 뜨거워!
2: 피에스타 칼리엔테! 뜨거워요!
1: 아! Este es para la comida, este es para la parrilla.
0: 소금 입자 크기가 확연히 다른 게 보이죠?
2: Precio es diferente este más arriba o?
1: Este es más caro.
2: 아, 저는 고운 소금이 더 비쌀 줄 알았는데 이 소금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0: 굵은 소금이 만들어질 확률이 더 낮기 때문이라네요.
1: Yo tengo ahorita 65 desde ya. Desde 55 a este ya trabajo.
0: 운반은 아들 담당입니다.
3: ¿Qué es lo que tienes que tener es la habilidad por cargar porque a veces la
0: 40kg가 넘는 소금을 드는 것도 기술. 배에 올려 걸치고 가슴에 올렸다가 어깨까지 한 번에 올리는 거죠. 이젠 한 번에 번쩍 들어 올린다고 자랑입니다.
2: 장정이에요.
4: 와, esto se vende mucho.
0: 한 봉지에 1kg씩 담아 불로 지져 봉하는데요. 힘은 들어도 우윤희에서는 소금 관련 일이 벌이가 가장 좋은 직업이죠.
1: Claro, la más mejor es que de aquí del salar. Por eso dice salar de Uyuni, dice, no ve, inmenso el salar.
2: Mira, señora.
0: 짠, 소금 눈사람 어때요? 귀엽죠? 마음에 드셨나 봐요.
2: 해미 레갈로.
4: 어머니도 하나 만들어 주시네.
2: 아, ese te rompió.
4: Yo con mucho amor lo ha hecho.
0: 평생 소금 일을 해온 어머니. 아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에 소금처럼 짜기만 한 인생은 아니랍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달리는 소금 사막. 어쩐지 아쉬워서 아직 물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리죠? 물에 반사된 햇빛이 일렁이는 소금의 바다. 크리스티안이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5: Nada, ni una ubicación aquí. ¿Cómo usted sabe los calles?
6: Yo he empezado con mis 19 años aquí. Tengo 32 años. Entonces.
0: 건기와는 또 다른 매력의 우윤희 소금 사막. 바짝 마른 소금밭과는 또 다른 모습이죠. 명성이 자자한 우기의 소금 사막 같은 풍경을 만났습니다. 긴 장화는 필수. 물도 피해야 하지만 염도가 강해서 옷에 묻으면 얼룩이 진다고 하네요.
2: 와!
0: 보통 우기의 소금 사막엔 10cm 정도의 물이 고이는데요. 이때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7: 건기에도 행운이 따라주면 이렇게 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있으니까 풍경이 완전 달라요. 역시 지구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볼리비아의 파차마마, 대자연의 어머니는 정말 미술학원 1등입니다. 여길 보면 핑크색이고 저길 보면 청록색이에요.
0: 데칼코마니처럼 하늘과 땅이 분간되지 않는 풍경.
7: 그리고 석양이 지고 있는데 여기 또 붉은색입니다. 한 자리에서 360도

0: 천상의 풍경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새 우윤희 소금사막이 붉게 물듭니다. 천국 같은 한낮의 우윤희도 좋지만 서경에 물든 붉은 우윤희도 환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별들이 여기 다 모인 걸까요? 밤하늘, 그리고 소금사막의 은하수. 인생에 꼭 한번 이 풍경을 눈에 담아보세요. 다음날 아침. 오늘은 사막 더 깊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1: Hola, buenos días.
0: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건 물론 식당도 가게도 없기 때문에 장을 봐야 하죠. 사막에서 물은 필수.
1: 여기 우유니에 해산물도 팔아요. 볼리비아가 내륙국가잖아요. 사실 해산물이 보기 엄청 힘든데 새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당해요. 네, 78 볼리비아노면 이거 하나에 만 원이잖아요, 지금.
0: 필요한 식재료는 미리 구매를 하고 요리는 가이드가 직접 하죠.
1: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0: 간식까지 알뜰하게 챙기고 출발합니다.
1: 마마나스.
0: 우윤희 사막은 광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으로 웬만한 나라보다도 넓죠. 거의 서울의 17배에 해당하니 어마어마하죠. 저기 야생 비꾸냐를 발견했습니다. 비꾸냐는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 서식하는 낙타과 동물로 등에 혹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2: 비꾸냐랑 라마, 알파카 세 가지 동물이 볼리비아에 많이 사는데요. 비꾸냐는 목이 더 길고 눈이 엄청 커요. 얄쌍하니 꼬사슴처럼 생겼습니다.
0: 저 귀여운 친구들이 멸종 위기라니 안타깝죠. 살바도르 달리 사막으로 불리는 이곳은 광활한 황무지에 붉은 흙이 자아내는 분위기 때문에 화가 달리의 초현실주의 작품 같죠. 곳곳에 호수들이 보이는데요. 해발고도 4,000m에 위치한 라구나 뚜루끼리. 곧이어 라구나 까나빠. 해발 약 4,100m에 있는 푸른빛의 호수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사막의 홍학이라니. 고산호수에 서식하는 안데스 홍학인데요. 염분이 높은 호수에는 먹이가 많아 최적의 서식지라고 합니다. 넓은 라구나 에디온다는 우유니에서 홍학이 가장 많이 사는 호수로 유명합니다. 우윤희 사막 투어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죠.
1: 색이 너무 다양해요. 이렇게 야생에 엄청 많은 개체는 처음 봅니다.
0: 잘 날지 못하는 어린 홍학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외부 공격이나 위험 요소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선명한 분홍색 깃털이 너무 예쁘죠. 염분이 많고 미네랄이 풍부한 고산호수에서 서식하는 홍학. 먹이로 삼는 조류가 깃털을 분홍색으로 만든다고 해요. 아름다운 호수는 아직 더 남았습니다. 스페인어로 라구나는 호수를 뜻하는데요. 그림 같은 초록 호수, 라구나 베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수, 붉은 호수인 라구나 콜로라다입니다.
1: 여기가 라구나 콜로라다인데요. 역시 명성대로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0: 푸른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독특한 색채. 물속의 미세 조류와 광물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 완전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왜 그렇게 볼리비아 친구들이 여길 꼭 가보라고 했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빨간색 물감, 주황색 물감을 쫙 뿌려놓고 그 옆으로 초록색 물감을 쫙 뿌려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0: 우유니에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대자연의 축복. 이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 다행입니다.

0: 다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꼭 봐야 할 풍경이 있는데요. 저기 피오르는 연기는 뭘까요? 사막 깊은 곳에 감춰진 경이로운 자연. 솔데마냐나는 해발 고도 약 4,850m에 위치한 화산지대의 가늘천인데요. 아침의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일출 전에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1: 와!
0: 지열 활동이 활발한 가늘천에서 뜨거운 물과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1: 여기 가까이 오니까 유황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0: 증기에는 황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1: 여기 구멍마다 연기가 나오고 심지어 저쪽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0: 살아있는 화산지대라는 게 실감납니다. 끓어오르는 진흙 웅덩이가 마치 연옥을 연상케 하는데요. 일부 구역은 진흙물의 온도가 200도씨를 넘을 정도로 뜨겁다고 해요.
1: 연기가 따뜻해요.
0: 겨울인 건기인데다 아침이라 아주 추웠어요. 사우나같이 뜨거운 증기가 반가울 만큼요. 해가 뜨고 나면 증기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도나도 뜨거운 증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2: Hola, disculpa, puedo entrevistar usted? ¿Dónde? ¿Cuál estabas tomando foto?
3: I'm just taking pictures of like the fog going in front of the sun. Yeah, it looks like on another planet.
4: It's an amazing place, and I never seen an active volcano before, so it's also impressive, more impressive for me. And I'm truly happy.
0: 해가 뜨기 전까지 가늘천의 생동감과 신비한 풍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1: 근데 너무 멋있어요. 해가 뜨고 있고 이 연기가 자욱하게 저 앞을 가리고 있거든요.
0: 뜨거운 증기 속에서 맞이하는 특별한 일출. 태양이 떠오르자 증기는 홀연히 사라집니다. 해가 뜨기 전에만 볼 수 있는 찰나의 풍경. 잠시나마 황홀했습니다. 해가 뜨고 나면 추위에 온몸을 녹일 차례. 해발 약 4,400m에 위치한 홀케스 온천은 주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긴 노천 온천인데요. 자연호수와 연결되어 있죠.

0: 바깥은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바람이 불면 쌀쌀합니다.
1: 과연 얼마나 따뜻할까요?
0: 네. 오, 너무 따뜻해요. 와, 우리나라의 온탕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엄청 깊지는 않아요.
2: 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바닥이 화산돌들입니다.
0: 그런데 따갑지 않고 보들보들한 느낌이에요.
3: 달리엔테!
4: 네.
3: really good?
5: It's a unique experience.
3: Unique experience for sure.
1: 새벽의 추위와 피로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따뜻합니다. 노천 온천이다 보니 주변 풍경도 예술입니다. 자연의 캔버스엔 물 마시러 온 비꾸냐 가족들이 거닐고 평화로움 그 자체인 시간. 물은 따뜻하고 공기는 차갑고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망중안입니다. 살아있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온천요. 계속 바뀌는 풍경에 지루할 틈이 없죠.
0: 힘도 있어요. 볼리비아 여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주방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된장도 갖고 오고, 미역도 갖고 오고, 고춧가루도 갖고 오고, 고추장도 갖고 오고, 라면도 갖고 왔습니다.
1: 인근 간이식당 주방을 빌려 직접 요리해 먹을 건데요. 오늘 메뉴가 유난히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미리 장봐왔던 재료로 만드는 오믈렛, 그리고 그리웠던 한국의 맛, 라면입니다.
3: 라면!
1: 우윤희 여행 내내 동고동락하는 크리스티안. 라면은 처음 먹어본다는데요.
6: 몰라 무슨 소리 하나? 됐다. 네? 너무 비싸다.
1: 얼큰하고 뜨거운 라면 국물이 들어가자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방을 빌려준 아주머니가 오는데요.
7: ¿Será que me pueden llevar, por favor?
6: ¿Qué pena? ¿Por qué?
7: Quiero ir a visitar a mi mamá a verla.
6: Está bien. Sí, tenemos espacio en el coche, ¿no?
7: Gracias.
6: Sí, sí.
1: 어머니의 집까지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에 흔쾌히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결혼하고 이곳으로 이주해서 간이식당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아주머니.
0: Pero entonces, si, por ejemplo, hoy, de puro casualidad nos encontramos. Echamos un ride, pero normalmente si no hay coche, ¿cómo viajan ustedes?
8: Bueno, si no hay coche, esperamos que haya una mujer andando para viajar un mes atrás.
0: ¿Un mes? Sí.
1: 한 달 만에 간다는 친정집. 거친 길을 3시간쯤 달렸을까요?
0: 어머니가 저기 계신 것 같아요. ¿Es tu abuela, verdad?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나봐요. 손녀딸 온다고.
1: 포옹으로 손녀를 맞이해주는 할머니.
6: 아, 이번 또 비니엔도 아시.
0: 안달라 야마.
1: 할머니는 제가 낯선 모양인데요.
0: 아, hola señora. Mucho gusto. Me llamo Marisol.
8: Mucho gusto. Mucho gusto.
0: Sí, gente. Todo este es la mitad y la mitad son de usted.
8: Sí, mío son.
0: ¿Cuántas hay?
8: Hay unos 56.
1: 할머니는 마을에서 외따로이 떨어져 고원지대에서 라마 50여 마리를 키우며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6: 어, 여기 되게 척박한 땅인 줄 알았는데 보세요, 물이 흘러요. 얼음이 얼었네.
1: 할머니의 빠른 걸음을 보면 여기가 해발 4,000m가 넘는다는 걸 잊습니다. 라마들이 주인의 부름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9: Señora, vamos juntos.
1: 숨이 차올라서 할머니의 걸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6: 아주머니 너무 빠르셔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네.

0: 라마는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가족 같은 존재. 라마를 먹이고 키우려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 역시 안데스의 바람은 장난이 아닙니다.
0: 올 때마다 일손을 돕는다는 어린 손녀딸. 라마 때문에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안데스의 소녀 목동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은 라마를 먹이려고 가는 길. 척박한 사막에서 귀한 물과 목초. 라마를 먹이느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이곳에 온답니다.
2: 할머니가 시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로 와라.
1: 너무 예쁘게 생겼다 너.
0: 건기엔 목초가 부족해 사료를 주기도 하는데요. 라마귀에 달린 분홍색 표식은 할머니네 라마라는 표식입니다. 암컷은 귀걸이, 수컷은 목걸이를 달아준대요.
2: Pero hay este pasto, señora, y por qué nos damos esto? ¿Es este especial? No, este se llama paco.
1: Paco.
2: A ver, toca este. Es espinudo.
1: Ah, está gordo.
2: Es espinudo.
1: 이거 먹는 거 아닌 건가 봐요.
2: Yes, no come. Cuando le echamos en este, el aprecho hay recién lo come. Este paco come el burro.
1: Ah, burro.
0: 지금은 겨울이라 먹이가 더 부족한데요. 털과 고기 모두를 얻을 수 있는 라마. 그래서 안데스 고원 사람들은 라마를 가족처럼 의지하며 살아가죠. 7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평생 키운 라마를 돌보기 위해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1: ¿Cuántos hijos usted estuvo?
2: Ocho.
1: Ocho?
2: Solo mujercitas, siete varones.
1: Entonces tú debes extrañar a tu mamá mucho.
3: Sí.
0: 이 척박한 환경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할머니 촐리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댁은 목초지에서 걸어서 40분 거리. 배불리 먹은 라마들이 우리로 알아서 들어갑니다.
1: 너무 귀여워요, 애기.
4: ¿Cuánto pesa?
5: 5 kilos.
1: 가벼워요. 저희 집 강아지보다 작은데요? 애기는 다 예쁜 것 같아요.
2: Este tebe.
0: 마침 크리스티안을 만난 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할머니. 라마가 커서 할머니 혼자 하기 힘든 일이래요.
2: Algunos puedo agarrar, algunos no. Este te mira flaca y hasta mi llama.
0: Ah. 바늘로 귀를 뚫어 할머니네 표식을 달아주는데요. 아파 보이지만 라마가 얌전하죠. 라마는 귀에 핏줄이 없어 고통을 덜 느낀대요. 여기가 할머니의 집.

0: 처마엔 돼지의 여신 파차마마에게 바칠 제물이 걸려 있어요. 할머니의 창고에는 없는 게 없답니다. 소박하지만 먹을 식량과 사는 데 필요한 건 다 있죠.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이것은 추위에 목숨을 잃은 새끼 라마의 털 가죽인데요. 좋은 값에 팔 수 있다네요.
1: Con este que hacen con
2: Con el pelo. Eso nosotros le guardamos para después en una silla o algo así para sentarnos que nos cubra, que no nos haga frío.
0: 이건 소금에 절여서 말린 라마 고기로 차르키라고 합니다.
2: Ya, este es el charque que nosotros lo guardamos así, porque si le vamos, no le secamos, se echa a perder la carne.
0: 라마 기름은 따로 모아서 요리할 때 쓰고요. 버릴 거 하나 없는 라마.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많네요. 여기는 할머니의 야외 주방인데요. 나뭇가지를 모아 바람막이를 만들어놨나 봐요.
3: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한대요. 오, 진짜 빨리 타요.
0: 할머니가 뭐 하시려나 궁금해지는데요. 석쇠 위에 올린 건 말린 라마 고기. 그것도 큼직한 덩어리로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손님을 위해 할머니가 차르키 구이를 해주실 모양이네요. 순식간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할머니의 차르키 구이가 금세 완성됩니다. 과연 상상하는 그 맛이 맞을까요?
3: 토스타디토. 원래 리코.
4: 리코. 시. 리코.
3: 향이 진짜 좋아요. 세뇨라, por favor.
0: 말린 라마 고기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3: 고소해요. 우리나라 육포를 불에다 구운 느낌이에요. 숯불에다 바로 구워서 숯불 향이 나고 아주 좋습니다.
0: 잘 먹는 제가 신기한가 봐요.
3: ¿Ustedes se comen esto? ¿En qué días? ¿Así en festivos o algún día especial se comen charque?
4: No, cualquier día comen.
3: ¿Cualquier día?
4: Vamos a las llamas, arroz graneadito, charquecito.
0: 척박한 고원에서 강인하게 살아가는 출리따 할머니.
3: Entonces, ¿esto le secan?
0: 안데스가 선물한 신비, 우유니 소금 사막은 이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영문학부에서 셰익스피어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위대한 작가들은 자신만의 특출한 인물이나 인물 유형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 베르길리우스의 다이도 여왕, 이런 인물들은 작품 안에서도 살지만 그 이후에 작품 밖으로 대중들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이렇게 작품 밖으로까지 나와서 여전히 대중들에게 기억되고 사랑을 받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폴스태프, 그리고 오피리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미오와 줄리엣. 운명에 가로막힌 청춘 남녀의 불같은 사랑. 죽음을 무릅쓰고 추구하는 사랑의 기호가 되어버린 그런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첫 번째 비극적 여성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틀어서 여성 이름이 작품 제목에 등장하는 경우는 세 번밖에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여성 비극 주인공이 단독으로 이름, 제목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성 비극 주인공들은 언제나 남자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죠.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사실은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은 줄리엣이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줄리엣은 말이에요, 사실은 13살입니다. 아직 14살이 되지 않은 소녀입니다. 이 13살의 소녀가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그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러므로써 부모의 권위에 불복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추구하다가 제도와 관습과 시대의 덫에 걸려 희생물이 되고 마는 존재입니다. 이 줄리엣이 로미오와 사랑에 빠진 후에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줄리엣은 아마도 자기 생애, 13년 생애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로미오와 사랑에 빠진 그날 그녀는 처음 만난 이 남자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이고 또 그와 사랑을 나누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집 밖으로 탈출하고 또 심지어는 원수 가족의 아들, 자신의 사촌 티볼트를 살해한 살해범과 비밀 결혼을 합니다. 급기야 남편인 로미오가 죽었다고 오해한 순간 자신의 목숨까지도 끝장내는 대담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로미오는 생각해보면 상상 속에서, 책 속에서 만들어낸 여인을 숭배하는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시작하면 로미오가 사랑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때 로미오가 사랑한 여인이 줄리엣이 아니에요. 로잘린이라는 여인입니다. 로미오는 로잘린을 잘 아는 것 같지 않아요. 만나본 적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로잘린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찬양하면서 숭배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털어놓습니다. 로미오는 진짜 인간 줄리엣을 만났을 때, 생생함이 넘치는 소녀 줄리엣을 만났을 때 완전히 각성하게 됩니다. 감정에 솔직하고 순진하고 직설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시하는 인물을 만났을 때 로미오는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실은 로미오가 아니라 줄리엣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노련하거나 경험이 많거나 남자를 잘 다룰 줄 알아서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솔직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래서 양식화되고 대상화된 여성관을 가진 로미오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리엣이 13살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작품도 강조를 합니다. 어머니와 유모가 등장해서 이 줄리엣의 나이를 두고 막 티격태격하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 캐필렛도 줄리엣이 너무 어린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왜 이렇게 자꾸 줄리엣의 어린 나이를 강조할까? 셰익스피어가 가져다 썼던 다른 작품들을 보면
대개는 15세, 만 15세, 만 16세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두세 살 깎아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지점인 거죠. 셰익스피어가 주로 가져다 썼던 아서 브룩의 시가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역사라는 책에서 이제 약간 셰익스피어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비밀 결혼을 해요. 근데 비밀 결혼이 당장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는데 어떻게 발각이 되냐면 줄리엣이 임신을 합니다. 그 결과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서 브룩의 시는 그들의 죽음은 결국 무모한 청춘들의 무책임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부모의 불복종한 당연한 대가로 그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에서 두 연인, 아서 브룩의 시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청소년의 이야기로 바꿈으로써 이들의 죽음이 그들의 반항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억압적인 위계 질서의 결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의가 판치고 부당한 사회, 부모와 가족이 어린 아이들을 억압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셰익스피어가 의도적으로 줄리엣의 나이를 아직 14살도 아닌 것으로 그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캐플렛은 처음에는 줄리엣을 결혼시키는 걸 주저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페리스 공작이에요. 페리스 공작은 군주의 친척입니다. 귀족도 아닌 평민 캐플렛에게 왕족과 결혼한다는 것은 엄청난 유혹이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 아버지가 13살인 딸을 시집 보내는 것, 이거는 그 유혹에 굴복한 결과인 겁니다. 부모의 탐욕이 결국 청춘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에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셰익스피어가 요청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폴스테프라는 인물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독자에게는 폴스테프는 상대적으로 좀 낯선 이름일 수는 있습니다.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인물인데요. 이 폴스테프는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제2사부작 4편 중에서 3편에 등장하고요. 희극인 윈저의 즐거운 안악들에도 등장합니다. 이 폴스테프가 얼마나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지는 예를 들면 19세기의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가 폴스테프라는 제목으로 오페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의 인사라는 음악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엘가가 폴스테프라는 제목의 작품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중 예술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폴스테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폴스테프라는 인물은 자신은 귀족 출신이에요. 나이트예요. 그런데 사회적 예의범절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요. 종교적인 믿음 따위, 신앙 따위도 거침없이 조롱하고요. 자신의 쾌락 추구에는

가릴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현재의 지금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폴스테프가 헨리 4세의 아들인 할 왕자랑 서로 친구 사이가 됩니다. 이 할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 헨리 4세가 사촌까지 죽이고 형제들을 살해하면서 왕위를 찬탈한, 그리하여 권력을 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아버지를 싫어해요. 그래서 왕궁을 뛰쳐나와가지고 거리에서 불황인들 혹은 그 이 왈패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런 그에게 폴스타프는 일종의 정서적, 감정적 해방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폴스테프의 이 유쾌함, 자유로움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그보다 약한 자들을 희생물 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 폴스타프의 자유로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할 왕자가 폴스테프하고 오랜 동안 어울리면서 온갖 남봉질을 다 합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이 할 왕자가 각성을 하죠. 자신이 왕위를 이을 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랑 화해하고 왕권을 향한 자신의 권력 의지를 축적해 갑니다. 반면에 폴스테프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술집에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여성들과 쾌락을 누리고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할 왕자가 그를 떠나서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순간 폴스테프의 작품 내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입지가 극도로 축소됩니다. 그의 해방적 에너지도 점점 사라지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스테프는 여전히 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왕이 되는 순간 나를 왕궁으로 불러서 높은 그 지위도 주고 나의 부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니고 그런 기대감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폴스테프는 굉장히 비겁한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하스퍼를 죽이는 장면에서는 이미 할 왕자가 하스퍼를 거의 죽였습니다. 할 왕자는 하스퍼 죽었구나라고 전쟁터를 떠나요. 근데 숨어 있다가 폴스테프가 쫙 나와가지고 죽어가는 하스퍼에게 마지막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는 아 내가 적장 하스퍼를 죽였어. 나는 얼마나 위대한 기사야, 장수야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런 식의 비겁한 폴스테프의 모습을 목격하고 난 후 할 왕자는 폴스테프를 완전히 내칩니다. 그와 친분조차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흔히 폴스테프의 거절이라고 불리는데 이 폴스테프는 이 거절을 받은 이후에 이 병석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공연을 보다 보면 이 앞서서 그런 활기 넘치고 자유분방하고 쾌락을 추구하던 인물이 쓸쓸하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심퍼시를 느끼는 관객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 폴스테프는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고 여전히 다른 형태로 대중문화 속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햄릿에 등장하는 비련의 주인공 오필리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필리아는 햄릿의 주인공은 아니죠. 생각보다 작은 역할을 하고 몇 개의 장면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 오필리아는 사랑하는 애인 햄릿으로부터 사실 이유도 모른 채 버림을 받죠. 전 애인에 대한 사랑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 애인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상황에서 끝내 미쳐버리는 비련의 연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비극적 소녀입니다. 사실 햄릿은 기본적으로 햄릿과 그의 숙부 클로디우스 사이에서 생사를 건 정치적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사를 건 대결에서 정치적 싸움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컬레터럴 데미지가 바로 오필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필리아는 굉장히 착한 어린 소녀입니다. 아버지와 오빠의 말에 굉장히 순응하고요. 그녀의 햄릿을 향한 사랑은 굉장한 순수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비록 햄릿을 사랑하지만 아버지 오빠가 그 사람과는 너는 맺어질 수 없어. 그러니 만나지 마. 그러니까 그 말에 복종합니다. 실제로 작품에서 오필리아는 기껏해야 10대 후반 정도에 줄리엣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어린 소녀입니다. 반면에 햄릿은 30대 초반인 걸로 등장합니다. 햄릿은 굉장히 성숙한 인간이지만 오피리아는 아직 풋풋한 소녀라는 이야기입니다. 햄릿이 아버지 유령으로부터 비밀을 알게 되고 복수를 다짐하면서 오피리아하고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오피리아를 찾아가서 야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뭔가 아련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입니다. 오피리아는 왜 그런지를 몰라 아연 실색을 하죠. 그것이 그녀에게는 광기의 증거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물론 이 작품에서 오피리아가 완전히 순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지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클로디우스하고 폴로니우스가 햄릿의 의도를 알아채기 위해서 커튼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햄릿과 오피리아가 만납니다. 햄릿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어디 계시나? 오피리아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집에 계세요. 사실 오피리아도 알고 있습니다. 커튼 뒤에 아버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사랑했던 그 남자 앞에서 오피리아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녀는 아버지의 음모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햄릿이 그 유명한 수녀원으로 꺼져버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오피리아에게 아주 저주에 찬 말을 쏟아붓습니다. 물론 그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피리아를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오피리아에게 배신감을 느껴서일 수도 있고, 혹은 햄릿이 작품 전체에서 보여주는 여성 혐오적 감수성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피리아를 향해서 햄릿이 극단적으로 막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피리아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햄릿이 다시 오피리아를 만났을 때 이번에는 오피리아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굉장히 성적으로 물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녀를 희롱한다는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햄릿이 오피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릿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오피리아는 죄 없는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꽃다운 소녀, 거대한 정치적 음모와 잔혹한 폭력의 세상에서 이성의 끈을 놓고 쓰러져간 인물. 이런 오피리아가 19세기, 20세기에 오면 이 문화적 아이콘이 됩니다. 그런데 존 에버렛 밀레라는 19세기 화가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오피리아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물에 빠져서 둥둥 떠 있는 오피리아의 모습.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그림을 본 분이 많을 겁니다. 또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그녀의 모습을 순진한 학생처럼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20세기에 와서는 오피리아 신드롬이니 오피리아 컴플렉스 같은 대중심리학 용어로도 변모가 됩니다. 대개는 내적 자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 여성이 아버지를 비롯한 남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므로써 주체계적인 존재로 성장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 심리적 불안정을 오피리아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오피리아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오피리아를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으로 해석하려는 영화도 대중문화도 종종 있습니다. 오피리아는 이런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로 재탄생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이고 상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세 인물에 주목하는 이유는 햄릿 맥베스처럼 아주 널리 알려져서 누구나 기억하는 인물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21세기에도 대중문화 속에서 새롭게 각색되고 변형되어 유통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셰익스피어 작품들도 새롭게 읽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대한민국의 숨은 보석. 오늘은 경남 고성의 동화마을로 떠납니다.

0: 가만히 가만히 가면 될까요? 낮이면 낮, 밤이면 밤마다 즐거운 놀이가 펼쳐진다죠.
1: 우와,
0: 우와, 해로 질러 낙지도 잡고.
2: 낙지가 딱 보일 때 제일 매력이지.
0: 눈 뜨면 바다에 나가 꿈꾸던 낚시 원 없이 즐기며 산답니다.
3: 방어 많아져. 이거 잡으러 다 왔어요.
0: 걱정 근심 일랑 날려버리고 정다운 이들과 마음 나누며 알콩달콩 살고 있다는 곳 고성 동화 마을로 가보실까예. 오늘 찾아온 곳은 경남 고성에서도요, 동쪽으로는 청정해역 자란만을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한려 수도권으로 경남 통영시와 마주한 경관이 아름다운 곳 하일면 동화 마을입니다. 노성이 바닷가를 뒤덮고 있다고 해서 솔벅개로도 불렸다고 하죠. 마을 중심에 있는 서울 비포 진성은 조선시대 수군들이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쌓은 성곽이랍니다. 둘레 약 330m의 이 성곽은 동화 마을과 어우러지며 절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알록달록 어여쁜 마을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보다 더 어여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4: 잘 자랐네, 예쁘게. 아유, 예쁘게 자랐어. 예쁘게 자랐네. 아이고, 풀이 어디서 이렇게 났노. 이제 캐야 되겠네. 나뭘 캐야 되겠어.
0: 뭘 캐러 요래 나오셨나 했더니 요 취나물 때문.
4: 바닷가가 아니고 육지의 치는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향도 너무너무 이게 산에서 방금 캔 거 모양 너무너무 좋아요. 향 맡아보세요.
0: 아니 뭐 정말 취나물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반농 반어 마을인 동화 마을은 농사를 짓는 분들도 꽤 된답니다. 봄부터 이맘때까지는 요 취나물이 동화마을 안악들의 효자라네요. 힘들게 키워서 그런지 캘 때도 그냥 조심조심조심.
4: 얘도 캐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아무렇게나 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은 상품의 가치가 없거든요. 이렇게 붙어있게 해야 돼.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어요.
0: 고성에서 생산되는 취나물은 동화마을이 있는 이 하일면에서 대부분 재배된다고 하는데요. 맛도 으뜸.
4: 바로 먹어도 괜찮긴 괜찮아요. 아유 뭐 옛날에 이렇게 털어서 다 먹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되고. 참 좋아요.
5: 저 빨간 티 입은 저분이 석타 1세대. 우리는 2세대 그랬어요.
0: 그게 벌써 30년 전.
4: 엄마 골라.
6: 어머니, 맨 처음에 이 마을에서 취를 하셨어요.
5: 네.
6: 어떻게 취를 하시게 되셨어요?
5: 아이, 고구마 넣다가 대제가 네. 하도 고구마 파묻었어요. 네. 취를 했더만 취가 괜찮대.
4: 여기가 토질이 좋아요.

바닷가보다 여기가 바람이 직격탄을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온다 아닙니까 바람이. 그러니까 살짝 오기 때문에. 근데 이를테면 왜 꽃순이 19살 살짝이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여기도 살짝 바람이 세게 안 부니까 이런 게 잘 돼요. 나는 꽃순이 꽃순이에요. 나는

0: 잘했지요.
1: 기가 막힙니다. 그냥 동화마을 꽃순이 덕에 시어머니도 웃는 날이 많답니다. 자, 서울에서 고성까지 시집을 왔다는 민자씨.
2: 시집 잘하세요.
0: 우리 어머니가.
3: 아이고, 신랑한테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신랑 좋은데 뭐 어찌합니까. 아이고. 그래, 뭐 왔어요.
1: 그래도 살아보니 참 따뜻했다네요. 봄이면 취나물 캐고 겨울이면 시금치 농사 지으면서 부족함 없이 잘 지냈습니다. 바로 이곳 동화마을에서 말이죠. 자, 이번엔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 따라왔습니다. 오, 밭에서 만났던 분들이로군요. 방금 캐온 취나물로 소박한 잔치를 준비한답니다. 동화마을 삼청사, 셋이 모였다 하면 그날이 바로 잔칫날.
4: 밥하고 전국을 끊어 살짝. 나물은 좀 더 삶아야 돼.
0: 거기 마야지. 산에서 캐서
4: 캐갖고
0: 반찬했지.
4: 힘들어요. 아이고.
1: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
0: 요새는 저렇게 산다.
4: 저렇게 살지.
1: 그 즐거움에 요 취나물도 한몫하는 거겠지.
0: 맛있다. 향이 많이 난다. 향이. 이 바닷가 돼가고 풍을 쥐어놓게 향이 많이 난다.
5: 부소소소 부소. 그거는 마이어도 괜찮소.
1: 조물조물 나물 묻히듯 함께 모여 나누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데요.
6: 요새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0: 오늘 이 시간 제일 행복하지 뭐.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노.
6: 옛날에는 서임 놀고 집어도 놀 시간이 없어서 멍멍이 놀았어요. 예.
7: 왜 이렇게 시간이 없었어요?
6: 일이 많으잖아요.
0: 시집 산다 그러지.
6: 시집 살게. 아, 해라.
1: 아, 남은 세월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6: 하리 가는 게 너무 잘 가는 거라 그제는 세월이 가는가 안 가는가도 몰랐어. 멈춤 좋고 세상이 너무 좋다 이가 살기가. 요새는 세월 가는 게 너무 그안.
1: 동화마을은 농사도 농사지만 어촌이라 바다에 나가 일하는 날도 많았다죠. 들과 바다가 있어 일도 두 배. 불 따러도 많이 다녔다네요.
6: 진정에서는 바닷가 있어도 요리 안 해봤는데 요는 이렇게 꿀 저 밭이 있어. 꿀밭이 있어가지고 그 처음 뿌리거든 요리지. 뿌리인데 다라이 한 다라이 하고 그 위에 소꿀에 얹어갖고 그 이거 넘치는 주제 안 잡히고 빠지고 그걸 또 언제 까느냐. 밤에 또 빠서 또 까야 되는 기라. 아이, 그래가 우리 신우는 팔로 가고. 아이고, 참 힘들었다. 말도 못해, 참 말이 높게 꽉 찼네.
1: 그래도 곁에 좋은 벗들이 있어 여기 사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건 나누고 부족한 건 서로 채워주면서 정답게 살고 있으니까요.

0: 청춘이 뭐 따로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청춘. 이제 부러울 게 없답니다.
1: 놀고 좀 놀고, 자고 좀 자고, 모여서 놀고 좀 놀고.
2: 요새는 즐겁게 산다.

0: 고성 동화 마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
1: 양구나, 응? 오늘 몇 마리 잡힐라나?
2: 오늘은 열 마리 잡고다 있네.
0: 열 마리 잡아야. 아니, 칠흑 같은 이 밤에 대체 뭘 잡으려는 걸까요?
2: 오늘 내기 하자, 나하고. 나하고 여기 내기 하자.
0: 어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2: 낙지 잡습니다. 낙지.
0: 오라, 낙지를 잡으려는 거군요. 밤에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동화 마을에선 물때에 맞춰 이 해루질을 즐길 수가 있답니다. 어려서부터 즐겨하던 놀이 중 하나라네요.
2: 옛날에는 횃불을 두고 대면서 쫄쫄 딸대면서 석구리 깎거든 잡아가지고 여기 주워 넣고 있는데 땅통에 그 경유를 잡아가지고 불을 넣어가지고 불 비춰가면서 갔는데
0: 집중력과 끈기가 필요한 시간. 과연 이 어둠 속에서 낙지를 잡을 수 있을까요?
1: 낙지는 불을 딱 비치고 있으면 물이 조용한 상태에서 이 돌 색깔하고 낙지하고 똑같은 색깔이 돼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낙지가 낙지 형태가 싹 나옵니다.
0: 숨 죽인 채 천천히 바닷속을 훑어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잠시 후 뭔가를 발견한 장희 씨.
1: 뭐 있죠?
0: 오, 진짜 낙지입니다. 이때 스피드는 필수. 네가 고성 낙지구나. 이
3: 정도면 어떻게 씨알이 불견자예요.
1: 작은 거예요. 그래 커지나 중간 거예요.
2: 여기 낙지 있습니다.
0: 와우, 와우. 두 번째 낙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망가느냐, 잡히느냐,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 힘을 더해 도망가 보지만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는 법. 그렇게 두 번째 낙지도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잠을 포기하고 누리는 요 재미. 아니, 대체 어디서 또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낙지와 바다가 너무 좋아서 3년 전 동화 마을로 귀여를 했다는 이창희 씨.
1: 도시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내 짐이 따라 뭐 바닷가에 살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3: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1: 예. 엄청 잘한 선택입니다.
0: 늦은 밤 낙지 잡는 재미에 밤새는 줄 모른다 카네요. 이게 그렇게나 재밌을까요? 도시 생활이 부럽지가 않답니다. 이곳 낙지는 어찌나 힘도 센지 돌덩이도 들어 올리는데 이래 매일 봄을 찾게 하듯 고성에서 살고 있다 카네요.
1: 낙지가 딱 보일 때 제일 매력이 있어요. 재밌고.
0: 바다에 나올 때만 해도 진짜 잡힐까 했는데 이야, 잡은 낙지가 그새 이만큼. 빈손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고요?
2: 낙지도 많고 장어도 많고 고기도 많고 물건은 많습니다.

0: 바다 가면은 뭐 묵기천인데 그러니까.
1: 그러니 이곳 고성 바다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는 거겠죠. 다음날 아침 동화 마을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 유민아.
1: 간밤에 만났던 이창희 씨와 아내입니다.
3: 마트 손님들 점심 주문하시거든요. 좀 기다려드려요.
1: 동화 마을에 정착한 이후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 아내는 낚시 손님들의 식사를 전담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점심 주문 꽤 되지요? 밥 식기 전에 배달 간답니다. 근데 세상에, 바다에 배달을 해준다고요? 도시락 배달은 창희 씨가 직접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분들인가?
4: 여기요, 여기. 도시락 주문한 분들 맞습니까?
2: 사장님, 도시락.
5: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2: 맛있게 드세요.
5: 예, 잘못 들어갈게요. 예. 아니, 이리 배달해 주는 데 없어요. 밥 딱 해가지고 따뜻하게 먹으라고. 우리 작업하고 다가 거기 잡다가 배고프다 그러면 갖다 주시니까 이거 되게 좋다.
1: 그럼 다음 도시락 배달도 가볼까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 아니, 이 넓은 바다에서 바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배달을 해주나 싶었는데 창희 씨만 아는 낚시 포인트들이 있다 하네요. 도시락 배달을 다 끝내고 나면 지금부터는 자유시간.
8: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 시간이신가 봐요.
2: 예예예. 예. 즐거운 시간입니다.
9: 하도 바다도 이쁘고 좋고 예, 어족 자원도 풍부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살라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막상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생각대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1: 낚시를 해볼 참. 네. 여기선 좋아하는 낚시 실컷 하며 산답니다.
2: 도다리가 물기를.
1: 오늘 목표는 도다리. 우리 창희 씨의 낚시 실력 기대해볼까요? 이곳 바다에선 그냥 물먹만 하고 있어도 마음이 차분해진다는데. 그래도 물먹만 할 수는 없죠. 입질이 왔습니다. 도다리일까 싶었는데. 이 뭡니까 이게?
9: 보리멸이라는 게. 거기 참 맛있는 거예요.
1: 자존심 구길 수 없죠. 다시 입질이 왔는데.
9: 꼭쟁이네. 꼭쟁이.
1: 아쉽지만 이번에도 실패. 그래도 꿈을 이루고 사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9: 낚시를 하는 남자들이라면 어느 누구 할 것이 다 하고 싶은 로망이죠. 우리 좋게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세월을 이제 좀 잡고 싶은 심함이죠.
1: 세월도 잡고 도다리도 좀 잡아볼까요? 오오오오 뭔가 또 올라옵니다. 와, 묵직해 보이는데. 도다리 낚시 성공. 이 맛에 낚시하는 거죠?
9: 강호만 하죠. 이거 잡으러 다 왔어요. 아, 정말 기분 좋죠. 그래서 내가 대성호성을 탁 잡았을 때 그 기분은 잡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1: 이럴 때면 생각나는 딱 한 사람. 집으로 빨리 가야죠. 아내부터 찾는 창희 씨.
2: 민아.
3: 와.
9: 배치가 못해요. 지금.
1: 좋은 건 아내와 함께. 이러니 동화 마을에 오길 참 잘했다.

0: 생각한답니다.
1: 아, 문 열고 아침에 우리는 하다 보면서 밥 먹고
2: 되게 살에 맛있어요.
0: 싱싱한 회가 먹고 싶을 땐 바다에서 직접 잡아와 둘만의 조촐한 시간을 보낸다는 부부. 이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
2: 사랑해.
3: 꿀이다, 꿀.
1: 꿀.
0: 신혼 때보다 여기 사는 요즘이 더 달달하답니다. 이야. 이번에는 아내가 실력 발휘할 차례.
1: 낙지가 잡으면 그거를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뭐 백숙 할 때도 낙지를 넣어 먹기도 하고, 근데 뭐 비 오는 날에는 거의 이렇게 부침개 해서.
0: 3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호성 동화 마을에 오기까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네, 지금은 왜 더 빨리 오지 않았나 후회가 될 정도. 살맛 나는 인생이란 게 이런 건가 생각한답니다.
2: 집 앞에 전부 다 뭐 빙수처럼 뭐 이렇게 공기 좋고 바다가 이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다 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1: 하루를 부부, 안 내죠.
2: 네,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밖에. 화낼 일도 없고.
1: 노후의 이제 마지막을 평생 사는 날까지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0: 이 맛을 어디 가서 맛볼 수 있을까요? 여기선 더 많이 나누고 더 사랑하며 살자 다짐한답니다. 모든 넉넉한 제2의 고향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2: 우리 동화마을에서 동화처럼 살자.
0: 우리나라 남쪽 끝 푸른 바다가 멋진 경남 고성에는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팍팍한 도시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누리며 사는 인생. 힘든 이는 다독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온 고향이 그곳에 있습니다.
4: 옛날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일 다 날려보내고 이 좋은 세상이 왔으니까 행복하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다가 구구팔팔 3일 아프고 갑시다.
5: 네.
0: 돌아보면 아득했던 세월, 서로가 있어 잘 살아냈습니다. 모든 걱정은 훌훌 털어내고 이 좋은 세상에서 이젠 가벼운 마음으로 무조건 행복할 것. 걷다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들과 마주칠 수 있는 여기는 동화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곳, 경남 고성입니다.
6: 여기서 들어가 이런 것도 있고 음식이라기보다는 고향이라 생각해요. 세상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살아있다는 생각만 있잖아요. 뭐 한인 듯해요. 부새삭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

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 핏, 핏. 락토핏의 연구.

0: 아유 정말 아유 힘들다 힘들어 아유 정말 오줌 싸개가 따로 없네 따로 없어 아유
1: 댕구야 뭐해?
2: 어? 이불을 왜 여기다 뒀어?
0: 아 아니 글쎄 있잖아 지난번에 우리가 지하실에서 구해준 그 강아지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니 글쎄 이렇게 오줌을 싸놨지 뭐야
2: 어, 정말?
0: 그래 아휴 빨아도 빨아도 이 오줌 자국은 지워지지도 않아 아휴 정말
2: 아 세상에 어, 그 쬐끄만 애기 강아지가 이렇게 큰 오줌을 쌌다고?
0: 그래 내 말이 그렇게 쬐끄매가지고 이렇게나 많이 오줌을 쌌다라니까
1: 혹시 이거 탱구 네가 싼 거 아니야?
0: 뭐? 내가? 내가 왜 오줌을 싸?
1: 어? 탱구 나 수상해 진짜 네가 싼 거 아니야?
0: 아이 참 내가 무슨 오줌을 샀다 그래
1: 에이 화내는 거 보니까 맞네
0: 아 진짜
1: 댕구가 오줌 샀대요 이불에 오줌 샀대요
0: 아 진짜 이 말이 너 자꾸 나 놀릴래?
1: 그러면 수박을 그런 게 막 그래?
0: 진짜 이 말이 너 거기서 나 오줌 싸가 아니야 조용 조용
2: 오줌을 쌌다고?
3: 여기는 좋아해 마음속
2: 다큰 댕구가 이불에 오줌을 싸다니 친구들이 알면 진짜 창피하겠다 이게 뭐야?
1: 댕구가 오줌 쌌대요?
4: 수박 먹고 잠들었다가
5: 이불에 오줌 쌌대요
2: 너희들은 누구야?
6: 댕구는 오줌 싸게 오줌 싸게 오줌 싸게
2: 얘들아 조용히 해 친구의 비밀은 지켜줘야 하는 거야
6: 오줌 싸게 오줌 싸게 오줌 싸게
2: 안 되겠다 조용히 해 자 여기로 들어가 어서
6: 댕구는 오줌 싸게 이불에 오줌 싸게 그러게 왜 그랬대요 댕구는 오줌 싸게 그러게 왜 그랬대
2: 야 소문내면 절대 안 돼 이불에 오줌을 싸다니 댕구 진짜 창피하겠다
7: 네, 난 친구니까 비밀을 꼭 지켜줘야지
8: 저야
2: 샤샤
8: 이불에 이게 무슨 자국이냐 냄새 혹시 이거
2: 샤샤샤샤샤야 조용히 해
8: 좋아요 누가 이불에 오줌을 쌌나 봐 혹시 좋아 네가?
2: 아 나 아니야
8: 아니라고? 좋아 너한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2: 나 진짜 아니야 이거 댕구가 그런 거야 말하면 안 되는데
8: 다큰 댕구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고
2: 그랬대 다른 친구들이 알면 댕구가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하겠어
8: 그래 진짜 엄청나게 창피하겠다
2: 그러니까 우리 비밀 지켜주자 댕구가 오줌 싼 거
0: 비밀.
8: 응, 비밀. 그래서 댕구가 수근수근.
1: 와, 댕구가 오줌 싸개라니.
8: 그러니까 그것도 밤이면 밤마다.
1: 유치원에 멀쩡한 이불이 없겠네.
8: 아무튼 이건 하리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로 다른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1: 응, 당연하지. 정말 어떡해.
8: 그러게.
1: 진짜. 하늘아, 사실 댕구가 그래서 그랬대.
9: 뭐?
1: 아니, 댕구가 글쎄.
4: 알고 보니 오줌 싸개였다.
10: 섬섬.
4: 김댕구 오줌 싸개.
10: 김댕구 오줌 싸개. 매일 밤 이불에 오줌을 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딩동댕 마을에 김댕구 씨가 밤이면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싼다는데요. 모모 기자, 이게 사실입니까?
4: 저는 지금 딩동댕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1: 아이, 좀 일지 좀 말아요.
10: 자기 좀 지켜줘요.
4: 아유, 댕구는 언제 나와? 오줌 싸게 김댕구 씨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
11: 김대구 씨, 오줌 싸개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8: 사실입니까?
4: 밤에는 이불에 오줌을 싸냐?
1: 그렇게 버린 이불이 몇 개째입니까?
12: 오줌 싸개라뇨? 누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4: 그래서 이불 빨래는 누가 하나요?
11: 하도 오줌을 많이 싸서 침대도 버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8: 이제 잘 때도 더 이상 없다는데요? 사실입니까?
4: 여기도 오줌을 쌌다.
11: 오줌이다.
12: 오줌
1: 싸게 김댕구.
12: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오줌은 제가 싼 게 아니라요.
8: 어제도 수박을 먹고 잤습니까?
11: 이거 본인 이불 맞습니까?
1: 언제부터 오줌 싸개가 된 겁니까?
4: 대답을 해주세요.
1: 좀 해줘요.
12: 저 오줌 싸개 아니에요. 나와주세요. 오줌 싸개 아니라니까요.
11: 이불 도착입니다.
10: 댕구 오줌 싸고 도망쳐.
4: 버린 이불만 벌써 세 개째.
1: 오줌 싸개 댕구가 사라졌다.
13: 이게 뭐야? 샤샤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기로 했잖아.
8: 하리한테밖에 말 안 했는데.
1: 난 하늘이한테만 말했어.
13: 난 모모 딱 한 명한테만 말했는데.
1: 얘들아, 어떡해? 혹시 댕구 못 봤어?
14: 댕구가 계속 안 보이네.
13: 그게 있잖아.
8: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1: 난 진짜 하늘이한테만 말했는데.
13: 소문 내려고 한 건 아니고.
1: 무슨 일인데? 뭐? 댕구가 오줌 싸개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14: 뭐? 아니, 댕구가 어디? 아니, 댕구는 오줌을 싼 적이 없는데.
13: 그렇지만 제가 봤어요. 댕구가 오줌 싼 이불 빨래한 거.
14: 뭐?
13: 말이 네가 댕구한테 오줌 싸개라고 막 놀렸잖아.
1: 내가? 좋아요. 그건 그냥

0: 강아지가 이불에 오줌을 싸서 댕구가 이불 빨래를 하고 있길래 그냥 장난치고 싶어서 댕구 더러 오줌 싸기라고 놀린 거야. 댕구는 이불에 오줌을 싼 적이 없어.
1: 그래.
0: 그럼 내가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2: 난 그 헛소문을 하리한테 말하고 난 또 그걸 하늘이한테
0: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모모한테 말하는 바람에 우리 댕구 어떡해.
1: 자자자자 진정해 얘들아, 만약에 진짜로 오줌을 쌌다 그래도 친구를 오줌 싸게라고 놀리면 안 되지?
2: 네.
1: 아, 우리 댕구가 속상해서 어디 숨었나 보다.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댕구 찾으러 가자.
3: 네.
4: 댕구야!
3: 댕구야!
5: 어떻게 된 거야? 난 그냥 빨래만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오줌 싸개가 된 거냐고. 아우 진짜. 노는 거 아니야? 정말 어떻게
6: 여기는 댕구의 마음속.
5: 댕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0: 댕구는 오줌 싸게.
7: 어제도 오줌 쌌대. 그러게 왜 그랬대.
5: 아니야. 댕구는 오줌 싸기가 아니라고. 그건 다 헛소문이야. 댕구야, 정신 차려. 댕구야.
1: 헛소문은 금방 다 사라질 거야.
5: 그치만 제가 아무리 오줌 싸개가 아니라고 말했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0: 댕구야, 난 널 믿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괜히 널 오줌 싸개라고 놀려서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헛소문을 퍼뜨렸어.
2: 난 그걸 또 딴 친구한테 퍼뜨리고.
0: 진짠지 확인도 안 해보고. 댕구, 네가 좀 덜렁대긴 하지만 그래도 오줌 싸게 일리는 없는데.
1: 그래. 맞아. 그래. 얘들아, 헛소문 때문에 우리 댕구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다들 잘 봤지?
4: 네.
1: 얘들아, 이번처럼 잘못된 이야기를 진짜처럼 말하거나 아주 잠깐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또 소문만 듣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막 퍼뜨리면 소문은 점점 더 커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어.
5: 맞아.

0: 제가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는데.
1: 정말 미안해, 댕구야.
2: 근데 딩동쌤, 아직도 댕구가 오줌 싸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3: 그럴 땐 무엇이 가짜고 또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알려줘야지.
1: 어떻게요?
0: 무섭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줌 싸개가 아닙니다. 오줌을 싼 친구는 바로 앞에 있는 이 강아지라고요.
4: 맞아요. 맞아요. 아기 강아지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5: 네, 댕구는 절대 오줌 싸개가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오줌 싸개라는 헛소문은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1: 헛소문은 멈춰.
0: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진실을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약속!
1: 약속!
6: 헛소문이었어요.
0: 이제 속이 후련하구만. 도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고생했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뿅뿅 화재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

이해 안 되는 거? 이렇게? 허니 택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1: 우와! 도장 3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0: 무슨 일이니, 도도?
1: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0: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2: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1: 아니!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0: 안녕.
9: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1: 장건강은 24.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손, 소.
2: 짠! 선생님이 비밀 상자를 준비했어요.
3: 우와!
2: 이 안에
4: 뭐가 들어있을까?
3: 뭘까? 뭘까?
2: 손!
3: 손이다! 손!
2: 손을 펴고 쫙
3: 쫙
2: 손을 쥐고 꼬 쫙
3: 쫙
2: 꼬
3: 쫙
2: 꼬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5: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 안녕!
3: 안녕!
2: 최고!
3: 정말 재밌다! 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2: 이리 와!
3: 이리 와!
2: 요! 사랑해!
3: 손 재밌다! 손!
2: 자, 이번엔!
6: 바꿔라! 한글!
2: 뭐? 내 손!
3: 손이 소로 바뀌었어!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이야에게 부탁할게요. 한글 용사, 아이야!
2: 뭐!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7: 야!
6: 훈민정은 안녕?
3: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손이 소로 바뀌었어! 손! 손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손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이 상자들은 뭐지? 혹시
2: 보여라?
1: 투시! 한글 손이 저 상자 안에 있어. 상자를 가져가자. 천지?
0: 한글 손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넌 그 상자를 가져갈 수 없어.
3: 헛! 무겁다!
1: 천지의 한글 공격이 상자가 무거워졌어. 이 상자를 가져

0: 말임은 한글로 맞서야 해. 무겁다이 맞서는 낱말은 뭐지? 가볍다!
1: 아니, 나의 무겁다 공격을 가볍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엿!
0: 이 상자 안에 한글 손이 있어.
2: 어? 한글 손이 파괴됐어.
3: 오가 필요해.
0: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4: 솟아라 한글!

0: 손.
1: 저장 완료.
0: 손.
1: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자.
3: 손이다.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손, 손, 손, 손. 손으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소리도 내죠. 새도 만들어요. 새가 날아가요.
1: 손에 받침 니은 먹어야지. 냥. 냠냠. 슝.
0: 손, 손. 소? 소만 남았네. 아항. 그러면 소, 소, 소, 호호호, 느, 느, 소, 소. 야, 손, 손. 이제 순서대로 써볼까요?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소가 받침 니은을 만나 손, 손.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손. 친구들 따라해봐요. 손.
1: 소에 받침 니은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손, 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소에 받침 니은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손, 솔. 히히.
0: 손, 소. 훈민이와 정음이가 손을 구경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손을 소로 바꿔라 한글. 손이 소가 되었어요. 천지가 무겁다.

0: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가볍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손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손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손을 움직여요. 선생님이 손을 움직여요. 선생님이 손을 움직여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콩, 코. 훈민아, 정음아, 콩 껍질 좀 까줄래?
1: 네!
2: 오! 길쭉한 껍질 안에 볼록볼록 콩이 들어있네.
3: 콩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 딱 반으로 갈라서 열면 와! 콩이다! 콩!
2: 콩알이 꼭 구슬 같다.
3: 동그란 콩이 손에서 대굴대굴대굴대굴 재밌다.
2: 정음아, 우리 이거 닦아자. 닦아서 할아버지한테 밥에 넣어달라고 하자.
3: 그래, 그래.
0: 바꿔라, 한글.
2: 콩이 코로 바뀌었어. 우리는 콩이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콩이 코로 바뀌었어. 콩, 콩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콩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저기 한글 콩이 있어.
1: 내가 가져올게. 무슨 소리지?
2: 조심해, 괴물이 다가오고 있어. 천지?
3: 한글 콩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는 한글을 가져갈 수 없어. 배고픈 괴물이 한글을 없애버릴 테니까.
0: 삼키나!

0: 어? 괴물이 한글을 삼켰어.
1: 삼키다. 괴물이 우리를 삼키려 해.
0: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삼키다에 맞서는단 말은 뭐지? 됐다. 아니, 나의 삼키다 공격을 뱃다로 막아내다니.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저리 가!
2: 천지가 갔어.
0: 한글 콩이 파괴됐어.
2: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0: 완료! 홈!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콩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할아버지 차례. 콩마리띠 하고 왔지요. 야! 콩! 콩! 콩! 할아버지는 콩을 좋아해요. 맛있어. 냠냠.
1: 에잇. 콩에 받침 이응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맛있는 콩. 코만 남았네. 아항. 코. 냄새 맡는 코. 숨을 쉬는 코. 콩. 야. 콩. 콩. 순서대로 써볼게요. 키읔이 오를 만나 코. 코가 받침 이응을 만나 콩. 콩.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콩. 친구들 따라해봐요. 콩.
1: 코에 받침 이응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콩. 콕.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코에 받침 이응을 넣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콩. 콕. 히힛.
0: 콩. 코. 훈민이와 정음이가 콩껍질을 벗겨요. 콩이 들어있네.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콩을 코로 바꿔라 한글. 콩이 코가 되었어요. 천지가 삼키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뱉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콩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콩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콩 껍질을 벗겨요. 훈민정음이 콩 껍질을 벗겨요. 훈민정음이 콩질을 벗겨요.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얼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도도는 발명가가 될 거예요.
1: 도도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0: 레미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래요.
2: 띠용띠용 소방차 출동해요, 출동해요. 사람들을 구해줘요.
1: 나는 누구?
3: 소방관!
1: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다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네!

0: 나는 누구?
1: 선생님!
0: 선생님 같은 선생님 될래요?
2: 라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도레미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0: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홍순이네 딸기농단.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농장.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만 원짜리라니? 그게 뭐야? 노는 날이야? 그렇단 말이지? 아, 맞다! 내가 너 자전거 태워준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개는

레모네이드? 나도 도와줄게. 근데 레몬은 어딨어?

어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네. 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말았나?

암둥이?

모두 숲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뾰족뾰족 우리 귀염둥이들. 남의 아이들은 정말 빨리 큰다니까. 그렇지 않니? 우리 소중한 귀염둥이 이리 와야지.

그렇지? 이란, 이란. 자, 이걸 당겨볼까? 당겨!

알려드릴게요.

기억으로는 절대 다시 안 간다고 약속할게. 어차피 저 볼 것도 없잖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4: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5: 출발.
6: 돼버리가 도망간다.
7: 3인 쫓아가야지.
8: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10: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핏.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5: 지당하신 말씀.
1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14: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 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캠핑카가 사라졌다.

0: 날라님은 좀 어떠세요?
1: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간호사 선생님, 어서 눈꽃 물약을 만들어 봅시다.

0: 주셔서 다행이에요.
1: 자자, 진정하세요. 랄라님 놀라서 다시 아프겠어요.
2: 모두 고마워.
0: 랄라님, 죄송해요. 제가 상한 눈꽃 열매로 5분을 넣어서 그만.
3: 상한 눈꽃 열매인 줄 몰랐잖아. 윙크야, 네 잘못이 아니야.
0: 랄라님.
3: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눈꽃 열매 나무가 시들어버렸으니 눈꽃섬이 위험해.
4: 안 돼요!
0: 그럼 이제 어떡해요?
3: 블루진주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5: 전설의 블루진주요? 책에서 봤어요!
3: 그래, 블루진주의 신비한 힘이 우리 눈꽃섬을 보호해줄 거야. 너희들이 할 일 있어. 등대섬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서재가 있어. 거기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 블루진주를 찾는 지도야.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보관해놓은 마지막 눈꽃 젤리도 있어. 용감한 너희들이 이 둘을 가져다 줄래?
4: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6: 드디어 캠핑카가 완성됐어. 다들 좋아하겠지?
7: 랄라님이 비밀 책방은 등대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0: 아무리 찾아도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없었어.
4: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 되지.
0: 그건 너무 재밌겠는데.
7: 분명 어딘가 비밀문이 있을 거야.
0: 비밀문 너무 낭만적이야.

0: 우와. 우리가 잘 찾은 것 같아.
1: 아, 달콤한 눈꽃잘리 냄새. 어? 찾았다! 마지막 남은 눈꽃젤리 8개! 역시 내 코는 최고라니까.
0: 이제 지도만 찾으면 되는데, 지도는 책 사이에 끼어있을 거야.
2: 이렇게나 책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
1: 걱정 마, 내 코가 있잖아. 분명 특별한 향기가 날 거야.
2: 너만 믿는다, 하프? 코가 없어질 것 같아.
3: 힘내, 하프.
1: 저는 못해! 못한다고!
2: 아, 향기 너무 좋아.
1: 스노우볼이 지도였다니
3: 정말 마음에 들어.
0: 전문용어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지. 우리가 블루진주까지 찾아버리자.
4: 좋아 좋아.
5: 얘들아 안녕. 너희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2: 뭐야 뭐야? 궁금해 궁금해.

0: 바로 캠핑카 블루진주 찾으러 갈 듯 하라고 이 포포님이 만들었지.
1: 우와, 지금 당장 타보고 싶어.
0: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함께 타보자고.
1: 내일? 내일은 언제 되는 거야? 내일이다! 아니잖아.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0: 하프, 캠핑카는 내일 같이 타기로 했잖. 어? 눈사람이잖아? 졸려서 착각했나 봐. 빨리 자야지.
1: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우와! 멋지다. 붕붕붕. 포포 제법인데. 세차 냄새 좋구나.

0: 크라크라크라 크라크라크라
1: 지도랑 마지막 눈꽃 젤리를 찾았어요. 스노우볼 지도예요, 랄라님. 이제 블루젠즈를 찾으러 가면 돼요.
2: 너희들이 자랑스럽구나.
1: 어? 그런데 하프는 어디 있어?
3: 하프! 어? 살려주세요!
1: 하프!
3: 너 왜 그래?
4: 하프, 무슨 일이야?
3: 폭포가 괴물로 변했어!
5: 뽀뽀 살려!
1: 뽀뽀도?
6: 얘들아, 무슨 일이야?
5: 달리는 차에 타고 있는데 하프가!
6: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우선 자동차를 멈춰.
5: 자동 운전 버튼이 켜져 있어. 자동 운전 버튼을 꺼서 우선 자동차를 멈춰.
3: 어떤 버튼이지? 이거 아님 이거?
1: 하프랑 폭포가 위험해.

0: 우와! 정말 멋진 차야.
1: 내가 만들었거든.
2: 우리 눈꽃 섬은 이제 너희

0: 달려있어. 꼭 블루진주를 찾아오렴.
1: 네! 이 용감한 하프만 믿으세요.
2: 크라크라크라크라. 장난이지롱.
1: 나도 장난이었어.
3: 꼬물이를 구해라.
4: 너무 들떠서 그만.
1: 나랑 딱 어울려. 꼬리도 달려있고 나처럼 정말 멋져 멋져.
2: 당연하지. 누가 만들었는데.
1: 호프.
3: 조심해줘 호프.
1: 미안. 어? 근데 호프 화분도 가져가려고?
3: 응, 내 소중한 친구 튤리야.
1: 화분이 친구야? 안녕 친구들.
3: 안녕 하프.
1: 너희들도 모험 좋아해?
3: 당연히 좋아하지. 우리도 모험 떠나고 싶어.
1: 그래. 신나는 모험 시작이다. 으히.
0: 눈꽃샘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 우리 눈꽃샘을 살리기 위해서 블루진주가 꼭 필요해.
3: 걱정 마세요, 랄라님. 우리가 지도도 마지막 눈꽃젤리도 찾았잖아요.
5: 블루진주도 꼭 찾아올게요.
1: 우린 할 수 있어요.
5: 제일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지?
6: 그럼 알지.
5: 눈꽃젤리 누가 챙겼어?
1: 호프한테 있어.
3: 역시 하프코는 개꿀이야. 스노우볼, 블루진주로 가는 길을 알려줘. 안전벨트,
1: 자동운전 모드, 블루진주를 찾으라.
6: 출발.

0: 속은 정말 낭만적이지. 저건 산호라는 거야.
1: 호프, 꽃이랑 대화하는 건 좀 이상해.
2: 아니야, 너도 해봐. 재밌어. 튤리야, 저건 조개라는 거고. 어? 우와, 응? 안녕, 안녕. 또 만났네. 모험은 재밌어? 어, 친구들도 많이 만났구나.
3: 얘들아, 왠지 예전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
4: 알았다.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 크라라라라.
3: 점점 빨리 녹고 있어.

0: 윙크, 언제 도착해?
1: 아직도 가야 해. 하프, 우리 튤립 멀미나 꼬리 흔들지 말아줘.
0: 알았어. 윙크, 언제 도착해?
1: 아직 한참 남았다고.
0: 내가 생각한 모험은 이런 게 아니라고. 어우, 쓰레기 냄새. 어우, 쓰레기 냄새.
2: 어? 꼬물이 냄새.
1: 꼬물이?
2: 꼬물이 냄새.
0: 어? 꼬물이?

0: 이쪽에서 꼬물이 냄새가 나.
1: 꼬물이다.
0: 귀여운 꼬물이. 꼬물꼬물.

네가 우리 꼬물이를 괴롭혀!

0: 나랑 같이 가자. 하프 위험해.
1: 어떡해 어떡해.
0: 어? 슈퍼 점프. 휴, 간신히 피했.

0: 녀석도 괴물로 변했어.
1: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아파.
0: 생각을 해야 해. 생각, 생각. 아, 호프, 눈꽃 젤리를 사용하자.
1: 어, 좋은 생각이야. 제발 좋은 마법이어야 하는데.

지독해. 너무 지독해. 정신 차려, 하프. 쟤네들한테서 지독한 냄새가 나. 대굴대굴 파워!

0: 내 코가 썩을 뻔했잖아. 어? 이거 내가 얼굴 그려준 페트병인데? 내가 모험 떠나라고 바다로 보내준 페트병이야.
1: 바다에 버린 거 아니고?
0: 아니야.
2: 요즘 좀 이상해. 쓰레기가 자꾸 괴물로 변해.

0: 마법이 풀리면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까?
1: 고무라, 마법은 내일이 되면 풀릴 거야. 걱정 마.
0: 고무라, 너 우리랑 같이 가고 싶구나? 그래, 우리랑 가자. 자, 모험한 꼬물이 출동! 블루 진주를 찾으러 자 출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고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7: 5월 3일 만나면
8: 8이야.
7: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8: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5: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7: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랜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메이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지설.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재미있는 숨바꼭질 노린 그만. 아쉽지만 이젠 잘 시간. 1,
6: 네.
5: 2,
6: 네.
5: 3,
7: 네.
5: 4,
6: 네.
5: 5,
7: 네.
5: 6,
6: 네.
5: 여섯 마리 양 잘 준비 완료. 어쩌면 말이야, 한 게임 더 하고 자도 되겠다. 던져보자. 3.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세 마리씩 팀을 나눠봐.
6: 네.
5: 1, 2, 3. 1, 2, 3. 잘했어. 이제 알겠지? 6은 바로 3 더하기 3.
7: 네.
5: 던져보자. 2. 양들아, 내 말 잘 들어.